잘 마무리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시작되는 9월을 기대해 보세요. 아직 우리에게 어떤 일이 펼쳐질지 알 수 없죠. 하지만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의 내일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9월에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애쓰기보다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한 걸음씩 걸어갈 때 우리의 마음에도 다시 평안이 찾아올 겁니다. 오늘 하루도 작은 것에 감사하시고요. 만나는 사람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보시면 어떨까요? 8월의 마지막 날, 지나온 시간에는 감사의 마음을 담고 또 내일 다가오는 9월에는 새로운 소망을 담아보시죠. 오늘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이 함께할 수 있는 8월의 마지막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와 소망을 안고요. 여러분들과 함께 이 아침 시작할게요.

소프라노 한나영 씨의 여정이었습니다. 와, 8월의 마지막 날이네요. 8월 31일 월요일 아침 1부 첫 곡으로 함께 나눴습니다. 이제는 8월과 인사해야 될 시간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마무리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9507번님, 네, 출첵 보내주셨어요. 양평에서 듣고 계시네요. 피디님 안녕하세요. 비 오는 양평입니다. 라고요. 인천도 비가 내리고 있네요. 네, 6181번님 소식 전해주셨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마음이 신청합니다. 라고 하셨는데, 제가 이곡 제목이 정확하죠? 여호와여 맞나요? 나의 마음이. 네, 제가 삭제를 못해서 오주여 나의 마음이 대신 준비했거든요. 어떤 분의 곡인지 한번 더 알려주시면은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667번님, 샬롬, 반가워요. 바쁜 일이 있어서 출첵하고 나갑니다. 이부 시간엔 들어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때 뵈요. 라고 하셨는데, 아, 이렇게 바쁜 시간에도 일부러 찾아와 주셔서 출첵 남겨주시고요. 감사합니다. 2667번님, 2부에서 뵙도록 할게요. 1595번님께서도 샬롬, 뜨거웠던 2026년 8월도 이렇게 떠나갑니다. 저희 교회는 가을 사역을 위해서 오늘부터 한 주간 특별 새벽 기도로 가을을 열어갑니다 하셨어요. 그렇군요. 이번 한주 동안 그 가을 특새 기간으로 지키는 교회들이 있더라고요. 저희 교회도 내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네. 가을을 기도로 시작하는 여러분들을 축복하고요. 응원합니다. 주엠 크로스의 찬양입니다. 오주여 나의 마음이.

아멘. 오주여 나의 마음이 주앤 크로스의 찬양이었습니다. 따라 부릅니다라고 하시면서 들어주셨고요. 네. 오늘 출첵 제시어를 드리지 않았네요. 오늘은 따로 드리지 않고요. 8월 한 달이 여러분에게 어떤 달이었는지, 네. 단어로 한번 표현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8월 한 달은 여러분에게 뭐 소망의 달이었다, 기도 응답의 달이었다, 열정의 달이었다, 좀 힘든 달이었다, 네. 좀 피곤했다, 뭐 등등 괜찮습니다. 8월 한 달을 생각했을 때 여러분에게 줄여서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뭐 문장도 좋고요. 네,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지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문자 번호 다시 한번 안내를 해드릴게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고요. 샵 9030번, 우물정 버튼에 9030번으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1595번님, 우리 신앙의 여정을 전하신 주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2042번님도 아멘으로 들어오셨고요. 0688번님, 할렐루야 언제나 감사하기로 다짐했습니다. 아멘. 네. 그리고 3100번님, 지난 토요일이었죠. 경주에서 저희가 피아워십 찬양 집회가 있었습니다. 경주 제1교회에서 있었는데, 와, 정말 뭐, 한 천여 명 이상이 왔던 것 같아요, 진짜. 그 본당에 자리가 부족해서 그 사회봉사관 영상으로도, 네, 집회에 참석하신 분도 있으셨고요. 너무 많이 오시다 보니까, 자리가 부족해서, 좀 발걸음을 또 다시 돌리신 분들도 계셨던 것 같아요. 저도 이날 가족들과 자녀들과 함께 그 피아오십 집회를 다녀왔거든요. 아, 정말 뜨거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서, 와, 비전이 보였어요. 3100번님께서도 경주에 이렇게 많은 다음 세대들이 주님을 찬양하며 기도하는 것을 보면서 감사했답니다. 소나기를 맞았는데요. 은혜의 담비였습니다. 피아오십의 나는 일어섭니다. 신청합니다. 라고요. 보내주셨어요. 그날 저도 뭐, 오신 분들을 좀 이렇게 맞이했는데, 그 기계에서 오신 분도 있으셨고요. 강동에서도 오셨고요. 포항도, 네, 오셨고, 대구에서, 영천에서. 진짜 우리 가천권에서 이제 뭐, 1시간 정도 거리? 네, 많이도 오셨습니다. 아, 다시 한번 그때 뜨거웠던 집회를 한번 떠올려 보시면서요. 우리가 또 주님 앞에 일어섰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일어섭니다라는 찬양 신청해 주셨습니다. 함께 찬양하시죠.

아멘. 나는 일어섭니다. 피아워십의 찬양이었습니다. 약속하신 자리로 나아갑니다라는 이 가사가 굉장히 마음에 울림이 크네요. 약속하신 자리가 있죠.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그 자리로 늦지 않았습니다. 다시 일어서셔서 나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8월 한 달은 어떤 달이었나요? 1595번님, 정말 뜨거웠습니다. 날씨도 뜨거웠고요. 주님의 사랑도 뜨거웠습니다. 어린이 찬양, 아 뜨거워 주님의 사랑, 청해도 될까요? 라고 하셨는데, 와, 이곡 진짜 오랜만에 들어보네요. 이 찬양 들으면 굉장히 뜨거울 겁니다. 네, 잠시 후에 함께는 아니고요. 6번의 82번님은 반환점입니다. 라고 하셨어요. 와, 봄, 여름, 가을, 겨울, 또 여름, 가을? 네, 이렇게 빠르게 느껴지는 세월입니다라고요. 네. 뭔가 이게 흐름이 있죠. 네. 3801번님, 8월은 치열한 전투와도 같은 달이었습니다. 주님과 함께 승전하셨어요. 네, 그러셨군요. 2387번님께서는요, 8월은 저에게 청소 지옥의 달이었어요. 숙박 알바로 아침 조식과 청소를 하는데 정말 너무 정신없이 바빴거든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이 찬양을 부르며 힘을 얻어 지났습니다. 아, 이렇게 지옥의 8월이 지나고 드디어 9월이 오네요. 나의 힘이 되신 주님을 의지하며 그런 남은 달도 네, 버텨야 합니다 하셨어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청해도 될까요? 라고 하셨는데 네,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얼마나 힘드셨으면 그죠? 이렇게 표현하셨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숙박 알바를 하셨나 봐요. 네. 아유, 날씨가 너무 더웠잖아요. 그죠? 아침 간단히 드시고 또 청소하시고 정말 정신없이 네, 보내신 것 같습니다. 힘내시고요. 네. 남은 달도 소망을 갖고 주님의 힘으로 이제는 천국 소망. 그죠? 지옥의 달이 아니라 정말 천국의 달을 맞이할 수 있는 9월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분들 9월 한 달은 은혜 만땅, 열정의 시간이었어요. 라고도 보내주셨고요. 네, 어떠셨어요? 8월 한달 돌아보시면서 어떤 달이었는지 보내주시면 되겠어요.

돌발 찬양 퀴즈. 너무 뜨거운 나무에 음악이 딱 끊겼네요. 주님의 사랑이 정말 뜨거웠던 그런 8월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돌발 찬양 퀴즈 준비했고요. 찬양 한 곡을 들려드릴 텐데요. 이 찬양의 제목을 완성해 주시면 되겠어요. 오늘 준비한 찬양은 찬송가입니다. 신청곡이기도 하고요. 예라모 쉽의

주의 땡땡땡 팔에 안기세라는 곡이에요. 주의 땡땡땡 팔에 안기세 세 글자를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주의 어떤 팔에 안기세라는 곡일까요?

분들, 그리고 어디 마트나 어디 가게 갔을 때 이렇게 또 인사해 주시는 분들 만나면은 그냥 기분이 좋아지더라고요. 지웨 땡땡땡 바래한 그살 지금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라모쉽의 찬양 들으시면서요 정답 보내주셔도 괜찮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번으로 세 글자 지금 보내주세요.

매일 저녁 6시를 말씀과 찬양으로 물들이는 행복한 저녁, 오늘도 복음 왔어요에서 아주 특별한 공개 방송을 진행합니다. 뜨거웠던 여름 수련회와 여름 성경학교의 은혜, 9월에도 계속 이어가고 싶지 않으신가요? 말씀을 찬양으로 외우고 말씀의 기쁨을 체험하는 자리를 극동방송이 마련했습니다. 오는 9월 12일 토요일 오후 2시 포항 큰숲교회에서 열리는 달고 달디단 바이블 말씀암송 챌린지,

0: 말씀을 노래로 들으니 잘 외울 수 있어 감사합니다. 처음으로 말씀 찬양 노래 따라해봤는데 걱정 없겠네요. 방법이 정말 좋은 것 같아요.
1: 방송 가족 여러분이 보내주신 은혜의 고백처럼 달고 달디단 바이블은 말씀을 찬양으로 외우며 우리의 마음에 말씀 한 장을 담아가는 시간입니다. 이번엔 그 은혜를 방송이 아닌 현장에서 직접 체험하세요. 다양한 선물은 물론 우리의 눈을 사로잡을 풍선 아트, 벌룬쇼까지 준비됐습니다. 다음 세대뿐만 아니라 말씀을 본격적으로 암송해보고 싶었던 분이라면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으며 모든 행사는 무료로 진행됩니다. 공개 방송에 함께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 우물정 9030번으로 바이블이라고 세 글자를 보내주세요. 신청 가능한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특별히 현장에 오시는 모든 분들께는 여러분의 이름이 들어간 세상에서 단 하나뿐인 말씀 캘리그라피를 선물로 드립니다. 신청하실 때 이름을 꼭 남겨주세요. 더불어 현장에 오시는 선착순 50명의 어린이에게는 과자 종합 선물 세트를 선물로 드립니다. 신청 방법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샵 9030 우물정 9030번으로 바이블이라고 세 글자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시면 됩니다. 9월 12일 토요일 오후 2시에 포항 큰숲교회에서 열리는 달고 달디단 바이블 말씀 암송 챌린지 공개 방송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2: 네, 매일 저녁 6시죠. 퇴근길을 책임지고 있는 홍서영 PD가 진행하는 행복한 저녁, 오늘도 복음 왔어요의 네, 우리 DJ, 그쵸? 우리 홍서영 PD가 준비하고 있는 달고 달디단 바이블 말씀 암송 챌린지가 있습니다. 9월 12일 토요일이고요. 오후 2시 포항 큰숲교회에서 있습니다. 극동방송과 함께 이어가는 여름 수련회 은혜, 또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과 함께 모여서 교제하고 또 찬양하고 말씀으로 하나 되는 시간을 준비했다고 하니까요. 함께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바이블이라고요.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번, 우매성 버튼의 9030번으로 바이블이라고요.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날 참석하시는 모든 분들께는 말씀 캘리그라피를 선물해 드린다고 하네요. 그리고 선착순 50명 어린이에게는 과자 종합 선물 세트까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으로 채워질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네,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바이블이라고요.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퀴즈 또 정답과 함께 선물 받으실 분 계신데요. 어떤 분들에게 선물이 돌아갈지 바로 발표할게요. 오늘 예라모십의 주의 땡땡땡 팔에 안기세라는 찬양이 나갔죠. 퀴즈 정답은 맞습니다. 친절함이었어요. 친절함입니다 라고 정답들 잘 맞춰주셨어요. 친절한 팔에 안기세. 네. 피디님 포항동방송 사랑하고요. 응원합니다 라고 558번님 보내주셨고요. 그 외에도 많은 분들 친절함입니다. 오늘도 정유수 PD님 목소리 들을 수 있어서 아유 참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 올립니다 라고요 보내주셨는데 저도 6296번님 오늘 방송에서 만날 수 있어서 정말 감사합니다. 언제나 주의 친절한 팔에 안겼음을 믿습니다 라고 보내주셨고요. 친절한 친절한 하늘에 또 찬송이 들리던 그날 168장 신청해 주신 분도 계시네요. 이렇게 많은 분들께서 친절한 이렇게 네, 정답들 잘 맞춰주셨는데요. 선물 받으실 분 좀 많이 추첨을 해봤습니다. 휴대전화 뒷자리 번호 7

1616번님, 그리고 1004번님, 6520번님, 마지막으로 6296번님까지 축하드립니다. 네 분께는 뜰 안에서 준비한 선물 보내드릴게요. 받을 수 있는 주소와 이름, 문자로 다시 한번 보내주시면 되겠어요.

오늘 사랑이 들은 1부 끝곡은 마커스 워십의 그 사랑 준비했습니다. 이 곡을 신청해 주신 분이 계시죠? 9507번님께서요. 이 찬양 신청해 주셨어요. 이 찬양 1부 끝곡으로 전해드리고요. 저는 잠시 10시 2부에 다시 돌아올게요.

0: 1분 칼럼 하나님의 일꾼을 키우는 영남신학대학교 제공입니다.
1: 영남신학대학교 총장 유재경입니다. 요즘 정부의 조세정책과 부동산 정책이 큰 논란에 휩싸여 있습니다. 다주택자는 물론이고 비거주 1주택자들까지 타겟이 되다 보니 여기에 대해 수많은 말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 말 가운데 집보다 집이 옳았다는 말이 쓴웃음을 짓게 합니다. 그런데 다수의 고위공직자들이 집보다 집을 지켜왔다는 겁니다. 이 단순한 집보다 집이 옳았다가 우리 자신과 우리 사회의 내면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자문해 봐야 합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사는가?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사는가? 직도 집도 우리 인생의 목적일 수는 없습니다. 다시 우리 기독교인은 무엇으로 사는가? 반문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를 움직이는 힘이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신이 아끼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직도 집도 사도 바울을 움직이는 힘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사도 바울을 움직이는 힘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삶입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살아가시기를 소망해 봅니다.
0: 1분 칼럼 하나님의 일꾼을 키우는 영남신학대학교가 함께했습니다.

0: 이 기쁜 소식을. 이 기쁜 소식을 오늘 이 시간에는 더체움교회 이재용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방송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룻기 3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살펴보면서 어둠을 지나 여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스포츠 전문가들은 경기 종료 전 5분의 시간 관리가 승패를 좌우한다고 강조합니다. 이유는 결승전과 같은 큰 경기일수록 역전승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시간 관리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순식간에 승패가 뒤바뀌는 것처럼 학업이나 비즈니스나 전쟁이나 입시도 시간 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모든 작전에는 승리를 위한 마지막 시간 관리가

생명만큼이나 소중하고 중요합니다. 본문은 나오미의 일생 일대의 마지막 여명 작전이 진행이 됩니다. 방송 가족 여러분들도 나오미와 루카 같은 반전을 꿈꾸고 있다면 설교를 통해서 답을 찾고 지혜를 얻어서 어둠의 터널을 지나 여명을 맞이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장에서 당장의 먹을 곡식 문제는 해결됐지만 두 여인의 텅 빈 미래를 해결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3장은 미래를 결정지을 놀라운 사건이 일어납니다. 본문은 룻기에서 3막 1장에 해당되고 두 부분으로 이루어졌습니다. 1절에서 4절은 나오미가 대담한 중매 계획을 세운 후에 룻에게 하는 제안이고, 5절은 나오미가 실행할 것을 명령하자 룻은 반문이나 거부는커녕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겠다고 순종을 약속하는 장면입니다. 나오미는 며느리 룻을 내 딸이라고 부릅니다. 룻기에서 내 딸은 8번 등장합니다. 나오미가 5번, 보아스가 3번 룻을 부를 때 다 사용합니다. 며느리를 내 딸아 라고 여러분들 부르신 분들이 있을까요? 그렇게 부른다는 것은 보통 사이가 아닙니다. 내 딸이라는 호칭은 반말도 아니고 사탕 발림의 말도 아닙니다. 내 딸은 충성과 헌신을 실천하는 룻을 향한 나오미의 애정과 신뢰의 표현인 것입니다. 그러면 방송가족 여러분들도 예수 안에서 충성과 헌신과 인애와 사랑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형제 자매들을 내 딸아, 내 동생아, 내 언니야, 내 오빠야, 내 누나야 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특정 사람에게만 그렇게 부른다면 여러분들 이 시간 이후부터 예수 안에서 내 딸아, 내 동생아, 내 언니야, 내 오빠야, 내 누나야 라고 부르시길 원합니다. 그냥 대면대면한 사이, 눈 인사나 목례만 나누는 사이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어둠을 지나 여명으로 가려면 마음부터 여서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나오미에게는 룻은 더 이상 모압 출신의 며느리가 아닙니다. 딸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엄마니까 딸의 앞날을 챙기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렇다면 방송가족 여러분들도 주위의 분들 중에서 내 딸이라, 내 아들이라고 부를 수 있고 불렀다면 그들의 앞날을 반드시 챙겨주셔야 합니다. 나오미는 룻을 딸이라고 부른 후에 안식할 곳을 구해 너를 복되게 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질문합니다. 우리말로 얘야, 내가 생각한 것이 따로 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안식으로 번역된 마노하은은 구약에서 총 5번 사용됩니다. 주로 쉴 곳을 의미합니다. 나오미는 모압에서 베들레헴까지 함께하고 이삭을 줍는 충성과 헌신을 보인 만큼 이제는 평안히 쉴 만한 공간을 마련할 시점이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따라서 안식은 결혼을 의미합니다. 나오미는 룻이 남편과 가정을 꾸리고 발바닥을 펴고 쉴 수 있을 정도로 보상을 받아야 한다라고 인정합니다. 그것은 룻이 나오미에게 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어둠을 지나 여명으로 가려면 룻과 같이 충성을 인정받을 정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룻은 나오미를 위해서 민족과 고향과 가족과 인생을 다 포기했습니다. 룻은 나오미를 위해서 7주 동안 안식일을 제외하고 보리와 밀, 이삭을 주우면서 변함없이 어머니를 섬겼습니다. 그때 나오미는 룻의 결단과 행동을 인정하는 겁니다. 나오미가 이렇게 인정하는 의도는 내가 행복하려고도 아니고 우리 가문을 살리기 위함도 아니고 너로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입니다. 나오미는 룻이 베들레헴에서 행복하게 사는 것만이 아니라 결혼해서 아들, 딸 낳고 장수해서

0: 다산과 번영과 영광을 누리는 축복을 원했던 겁니다. 무엇보다 룻은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 선택을 했습니다.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을 선택한 결과 복되게 되는 놀라운 축복이 선택되었던 것입니다. 선포되었던 것입니다. 방송가족 여러분들도 예수를 위해서 가족과 인생과 행복과 기쁨과 물질을 후순위로 두고 룻처럼 우리도 살아갑니다. 불신자들이 보면 우리는 룻과 같이 바보들이라고 할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놀라운 축복의 자리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세상 사람들은 골프장에서, 리조트에서, 백화점에서, 다양한 곳에서 행복을 만끽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선택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나오미가 자신을 선택한 룻에게 축복을 선포했듯이 우리도 하나님을 선택했다면 룻과 같은 놀라운 축복이 선포되고 있음을, 진행되고 있음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로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이 신앙으로 이번 한 주간 힘을 내시고 어떤 고난 앞에서도 당당하시기를 원합니다. 어둠을 지나 여명으로 가려면 우리를 선택하신 하나님을 끝까지 붙드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끝까지 붙들지 않을 때가 참 많기 때문입니다. 삶의 현장에서 끝까지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 때 나오미가 룻에게 축복한 단어인 복처럼 방송 가족 여러분들의 현장에 구원과 장수와 다산과 번영과 전투에서의 승리와 후손의 영광이 가까이 있음을 붙들길 원합니다. 어둠이 틈을 타면 아담도, 노아도, 아브라함도, 모세도, 아론도, 다윗도, 베드로도, 바울도, 바나바도, 목사님도, 누구도 다 넘어집니다. 사랑하는 방송 가족 여러분, 어둠을 지나 여명으로 가려면 때로는 내가 어둠 속에 있는지 모를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이 어둠이 지나면 여명, 해가 뜨듯이 우리도 나오미의 절망이 어둠에서 여명이 되고 룻이 새로운 길을 열듯이 우리 방송가족 여러분들도 오늘 하루도 룻과 같은 사람들을 만나서 어둠을 지나 여명을 만나서 여러분 삶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 속에 거하기를 간절히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1: 이 기쁜 소식을 지금까지 더체움교회 이재용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해 주셨습니다. 오늘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더체움교회 256-691번, 256-069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베드로전서 1장 23절 말씀입니다.

0: FEBC Mission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 꿈이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Z,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러빔의 주님 닮은 가을이었습니다. 오늘 사랑이 되란 2부 첫 곡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네. 2004번님께서요, 네, 당첨 감사합니다라고요. 정선진님이시네요. 축하드립니다. 네. 6296번님도 주소 잘 도착을 했습니다. 김경진님, 네, 항상 감사합니다라고요. 주소 남겨주셨네요. 6859번님은 아 제가 정답 발표하고 난 이후에 문자가 들어와서 소개를 못해드렸어요. 오랜만에 문자를 드립니다. 늘 극동방송과 함께합니다. 편한 친구처럼 차만 타면은 주파수는 극동방송 고정입니다. 안전하고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 남편의 영혼 구원을 위해 전쟁을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는 결단했습니다. 마귀에게 속지 않고 진리와 생명이신 예수님 앞으로 나오길 기도하며 남편을 위해 전하고 기도하며 승리하실 하나님만 바라보며 소망합니다. 13년이라는 시간 동안 좀 어떻게 보면 말씀과 기도로 준비했던 것 같아요. 네, 이제는 선포하고 결단하며 영적인 전쟁 시작입니다 라고 선포를 하셨습니다. 네, 쉽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또 기도해 주시는 분들이 계시고요. 네, 이제는 다시 한번 일어서서 진리와 생명이신 예수님 앞으로 나와 남편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6859번님, 네, 같이 또 기도 제목 있으시면 언제든지 보내주세요. 저희 뜨란 가족들도 우리 6859번님의 남편분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승리하실 겁니다. 파이팅! 오늘 2부 시간에서도 여러분들의 신청곡과 함께 사연 계속 받고 있고요. 듣고 싶은 찬양 보내주시면 되겠어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번입니다. 우물정 버튼에 9030번으로 들어오시면 되겠어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이 찬양 2387번님께서 신청을 해주셨죠. 8월은 정말 청소를 하느라 너무 힘들었습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 이 찬양 들으시면서 내일부터 시작되는 9월은 좀 쉼이 있고요. 다시 한번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서 우리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을 더 의지할 수 있는 9월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와 그림의 김정성 목사님의 찬양으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함께 찬양하시죠.

지선을 감사였습니다. 아, 감사하죠. 정말 8월 1일 마지막 날을 보내면서 8월 한 달도 지켜주심에 감사하고요. 또 하나님께 기도했던 부분들이 또 응답받음에 감사하고, 아직은 응답을 받지 않지만 또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때 응답해 주실 것을 믿기에 또 감사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2부 시간에서도 여러분들 8월 보내시면서 무엇이 가장 감사했는지 한 가지 감사의 내용들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의 한줄 지금부터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번, 우물정 버튼의 9030번으로 아, 8월 한 달은 이게 정말 감사했습니다. 그 내용들 지금 담아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무엇이 가장 감사했을까요? 네, 감사한 내용들 지금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보내주시는 분들에게는요, 또 선물도 마련이 되어 있어요. 선물도 드릴 예정이니까 많이들 참여하시고요. 또 선물도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심플리포의 찬양으로 준비했고요.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찬송가 함께 하시죠.

0: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아카펠라 심플리포의 찬양 함께 나눴습니다. 우리 2부 시간에서는 감사로 여러분들 출첵 받고 있고요. 무엇이 가장 감사했는지도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0100번님이세요. 하나님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부정적인 말을 하지 않고 순종하며 살아가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9월 24일 제대하는 아들 전 하람 병장 늠름한 또 성년으로 성장하도록 지켜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여호와 삼마 여호와 니스 할렐루야 아멘 하시면서 보내주셨어요. 와, 24일에 이제 제대를 앞두고 있네요. 그죠? 와, 우리 전 하람 병장. 네. 듬직하고요. 또이 대한민국을 지켜준 거에 대해서 너무 고맙다라고 좀 전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1595번님께서도요. 오늘 와 이렇게 아들 소식도 전해주시는 분들 계세요. 목요일에 육군훈련소에 입소한 둘째가 주일 오후에 연락이 왔어요. 그곳에서 주일 예배 잘 드렸다고요. 몸이 좀 힘들다고 교회 안 가면 어쩌나 걱정을 했었거든요. 근데 예배 잘 드렸다고 하니 어찌나 기쁘고 감사하던지요. 건강하게 자라서 국방 의무를 감당케 하시고 그곳에서 믿음으로 예배하게 하시니 참 감사한 8월로 기억될 것 같습니다. 네. 아, 우리 0100 아드님하고요. 우리 1595번님, 네, 둘째 아드님도 아, 이렇게 보내주시는 문자만 봐도 왜 이렇게 걱정이 없을까요? 그죠? 너무나 자랑스럽고요. 이 대한민국을 지켜주는 것도 참 힘이 되고 그곳에서 또 예배도 잘 드리고 있다고 하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감사한 소식들 같이 좀 공유해 주세요. 문자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번입니다. 우물정 버튼의 9030번으로 무엇이 가장 감사하셨는지 보내주시면 되겠어요. 예를 들어서 주일 예배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심에 감사도 있겠고요. 그리고 여러분께서 결단하신 그러한 또 하나님과 약속한 부분에 대해서 그래도 잘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거기에 대한 감사도 좋습니다. 사역할 수 있는 또는 내가 일할 수 있는 직장을 주심도 감사하고요. 또 자녀와 사랑하는 가족들을 하나님께서 또 보내주심도 감사하고요. 우리가 감사의 제목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한 줄의 감사들 괜찮으니까요.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번입니다. 이 시간에 오스와드 챔버스 목사님의 주님은 나의 최고봉 8월 31일 8월의 마지막 날 함께 나누죠. 낭독에는 김민정 자매입니다. 오늘의 말씀 무엇일까요?
1: 기도는 나의 최고봉 8월 31일 진정한 기쁨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복음 15장 11절 말씀. 예수님께서 누리셨던 기쁨은 어떤 기쁨이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해 행복이라는 단어를 쓰는 것은 모독입니다. 예수님의 기쁨은 주님의 아버지께 드리는 완전한 자기 포기와 자기 희생이었습니다. 곧 아버지께서 주님께 맡기신 일을 수행하는 기쁨입니다.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시편 40편 8절.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께서 누리셨던 똑같은 기쁨을 누리는 분량까지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도록 기도하셨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님의 기쁨을 내게 소개하시도록 허락했습니까? 풍성한 삶을 사는 것은 건강한 몸이나 외부적 환경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사역이 성공적인 것을 보는 데 있지도 않습니다. 풍성한 삶은 하나님을 완전하게 이해하는 데 있으며 예수님이 하나님과 가지셨던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이 기쁨을 가장 먼저 방해하는 것은 상황을 바라보는 가운데 짜증을 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염려가 하나님의 말씀을 막아 결실치 못하게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어디에 서 있는지 깨닫기 전에 보이는 것들에 마음이 사로잡혀서 근심에 빠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모든 일들은 단지 풍성한 삶의 시작일 뿐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주님의 증인이 될 수 있는 곳까지 이끄신 후에 예수님이 누구신지 선포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지십시오. 거기서 당신의 기쁨을 발견하십시오. 그러면 당신으로부터 생수의 강이 흐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생수를 쏟아내실 수 있는 중심점이 되십니다. 자아의식을 멈추고 스스로 거룩하다고 생각하는 교만한 자가 되지 말고 오직 그리스도와 함께 숨겨진 그 생명으로 사십시오.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과 함께 우리 안에 숨겨진 그 생명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것은 숨을 쉬는 것처럼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가장 축복이 되는 사람들의 삶은 자신들이 누군가에게 가장 큰 축복이 된다는 것도 의식하지 못하고 사는 것입니다.

향기로운 나무에 주님은 내 기쁨이었습니다. 주님은 내 기쁨, 육아나 81번님도 같이 보내주셨고요. 1071번님, 역대급 8월의 마지막 날이네요. 회사에서 많은 변화가 있어서 과도하게 몰린 업무로 정신없는 8월을 보냈죠. 잠시 정신을 놓고 일하는데도요, 아무런 사고 없이 지켜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아직 부서가 변경된 후배들 교육하고 챙기느라 또 다른 역대급 9월을 보내게 되겠지만 잘 견뎌내리라 담대하게 한 달을 준비해야겠습니다라고요. 부서가 변경된 그 후배들 교육하신다는 거죠. 네. 교육을 챙기느라 또 9월도 굉장히 분주하게 보낼 수 있을 것 같다 하셨는데 미리 너무 네, 겁내지 마시고요. 그럼요. 잘하실 겁니다. 네, 8월도 이겨내셨잖아요. 9월도 하느님께서 지켜주시고 또 하느님께서 지혜와 네, 또 방법과 이렇게 돌파할 수 있는 힘을 주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1072번님 파이팅입니다. 네. 8월 한달 감사의 내용들 보내주고 계세요. 네, 아무런 사고 없이 지켜주신 주님께 감사라고 하셨습니다. 아멘입니다. 여러분들 어떤 일이 가장 감사하세요? 감사한 내용들 계속해서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문자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번 우물정 버튼을 9030번으로 지금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바리톤 김민성 씨의 찬양입니다. 담대하라.

0: 어? 엽서가 왔네. 극동방송 홈커밍 데이? 컴백 홈 그런 건가? 서영씨 서영씨, 극동방송에서 홈커밍 데이를 한다는데 알고 계셨어요?
1: 그럼요 선배님. 창사 70주년을 기념하며 오는 10월 17일 한양대학교에서 극동방송 홈커밍 데이를 개최한다고 합니다.
0: 와 대박. 오는 10월 17일 한양대학교에서요? 방송 가족들과 선교 통역자들을 초청해 은혜를 나누는 복된 행사를 여는 거군요.
1: 네 맞아요 선배님. 다양한 활동이 펼쳐진다는데 한번 알아보러 가볼까요? Let's go!
0: 전시와 체험놀이가 다채롭게 열리는 홈커밍 이벤트 존. 약 40여 개의 부스를 운영하며 온 가족이 함께하는 놀이마당과 70년 역사를 만나는 전시 체험까지 펼쳐지고요.
1: 축제하면 맛있는 먹거리를 빼놓을 수 없죠. 한국의 맛과 문화를 즐기는 체험. 무려 30여 개의 음식 부스를 운영하는 K푸드 푸드트럭 존.
0: 와, 벌써 맛있는 향이 맴도는 것만 같은데요. 다양한 놀이와 맛있는 음식. 여기에 사영씨 놀라지 마세요. 전국에서 모인 극동방송 운영위원과 방송 가족분들이 함께하고요. 세시봉과 뮤지컬 배우 차지연, 그리고 전국 어린이합 창단이 아름다운 찬양으로 수놓아주는 축하 음악회까지. 오는 10월 17일 토요일 오전 10시 한양대학교 대운동장에서 펼쳐질 창사 70주년 기념 극동방송 홈커밍 데이에
1: 방송 가족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려요.
2: 네,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홈커밍 데이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방송을 들으시고요. 홈커밍 데이를 위해서 또 많이들 기도해 주시고 또 관심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벌써부터 저는 기대가 되는 거 있죠? 창사 70주년 기념 극동방송

홈커밍 데이 10월 17일 토요일입니다. 10월 17일 토요일 오전 9시 반부터 저녁 7시까지 한양대학교 대운동장에서 또 노천극장에서 준비가 되고 있고요. 축하 음악회도 있고 뭐 K-푸드 들으셨죠. 푸드트럭 존. 그 외에도 홈커밍 이벤트 존까지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또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하네요. 이날만큼은 시간을 한번 좀 비워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0월 17일 토요일 별표 해놓으세요. 네, 이날 우리 포항동방송 가족들도 함께 가시면 좋겠습니다. 절망감이 몰려올 때마다 포기치 않고 일어설 수 있게 하신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주께서 나와 동행하심. 네, 3801번님 보내주셨고요. 1072번님도 위로와 힘이 되는 찬양 감사합니다. 담대하게 잘 이겨내겠습니다 하셨어요. 그럼요, 잘하실 거예요. 6181번님께서도 방송 감사합니다. 내일 9월 첫째 날에 뵈어요 라고 하셨는데 이제 세 달 9월이 시작되네요. 그래도 아직 8월의 마지막 날 시간이 남아있죠. 마무리 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사랑의 드란 8월의 마지막 날 준비한 끝곡은 아론의 축복이에요. 3일교회 POP 앨범에 있는 찬양으로 준비했습니다. 이 찬양 전해드리고요. 저는 내일 세 달 9월에 인사드릴게요. 정인숙이었습니다. 지금 급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생명의 말씀. 생명의 말씀 오늘 이 시간에는 새포항교회 박승수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1: 극동 방송을 청취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그리스도와 연합된 생명이라는 주제로 복음에 대하여 조명해 보기를 원합니다. 혹시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가족이나 지인들에 의하여 교회를 다니고 계시는 분이 계시다면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하고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어떤 어려움이나 부족함이나 열등감이 있으십니까? 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우리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로마서 8장 32절 말씀입니다. 어떤 소망이 있든지 어떤 비전을 품고 있든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물에 빠진 자는 구원자를 향하여 손을 내밀었지만 구원자가 먼저 나를 향하여 손을 내밀어주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 구원의 손을 내밀어주셨고 그 손을 보게 하셨고 그 손을 붙잡을 마음을 주셨는데 저 손을 붙잡으면 내가 살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나의 손을 내미는 것이 믿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로부터 10절 말씀입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인생은 잠깐입니다. 우리가 천국에서 아버지 하나님을 만날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이젠 그날을 바라보며 살아야 하지만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성령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십니다. 당신은 지금 무엇을 구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돈, 건강, 명예, 성공 등 많은 것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마땅히 빌 바를 알고 구해야 하는데 더 크고 더 귀한 것, 그리고 영원한 것을 구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어느 누구도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자신의 구원자로 믿고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저는 스스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죄인입니다. 라는 고백이 우선 되어야 합니다. 즉 하나님을 만나는 데 있어서 많은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죄인됨의 고백인데 그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우리가 죄인됨을 고백하는 그 자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이며 자신이 죄인인 것을 고백하는 순간이 자신의 의가 무너지는 순간이며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며 구원자로 바라보며 의지하는 순간이 됩니다. 어떤 이는 이렇게 질문을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믿으라고 하는가?

0: 그냥 모두에게 구원을 주면 되지 않겠는가? 왜 믿어야만 구원을 주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도 모든 사람을 구원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디모데 전서 2장 4절입니다. 하나님께서도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시는데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믿음이 조건인 것은 믿음이 구원의 통로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병에 들어있는 물을 마시기 위해서는 먼저 목마름으로 인해 물의 필요를 느껴야 합니다. 그리고 아무리 목이 말라도 먼저 물병의 뚜껑을 열어야 물을 마실 수가 있듯이 우리 인간의 존재 안에 구원이 이루어지고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로움이 들어오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들의 마음을 열어야 합니다. 그 믿는 마음이 물병의 뚜껑 역할과 같은 것인데 믿음이란 하나님에 대하여 자신의 존재를 열어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나의 동의를 거쳐서 내 속에 들어오는데 그 이유는 인간이 지정의를 가진 인격적인 존재이며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아무리 넘치더라도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으면 내 안에 들어오지를 못합니다. 마치 목마른 가뭄에 폭우가 내려도 물독에 뚜껑이 닫혀 있으면 한 방울의 물도 받을 수가 없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반응을 하는 마음은 스펀지가 물을 빨아들이듯이 지적인 동의를 통해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와의 연합된 삶이란 무엇입니까? 로마서 6장 5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은 구원의 목적을 아는 삶인데 구원의 목적은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함께 죽고 함께 부활함으로 다시 살리심을 받고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이 그리스도 안에 함께 심어진 상태가 연합인데 오늘날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고 고백하지만 그 삶에 큰 변화가 없고 믿음이 희미한 이유는 예수와 함께 죽지 않았거나 부활의 생명으로 예수와 함께 연합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변하고 싶어도 변하지 않고 자신의 성격이나 기질 하나 고치지 못하는 능력이 없으며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것만 알고 있으며 구원이 나의 삶에 무슨 상관이 있는지 제대로 모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구원의 근본적인 진실은 십자가에 있는데 죽음에서부터 시작하지 않으면 결코 부활의 새로운 생명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옛 생명이 죽어야 새로운 생명이 시작되는데 우리들의 주변에 그리스도인들이 많아도 세상이 본질적으로 달라지지 않는 이유는 지적으로 복음에 동의한 지식적인 그리스도인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6장 5절에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함이란 죄의 주인은 사탄이기 때문에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않으려면 자신에 대하여 주인 노릇을 하든 나는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고 무덤에서 예수님과 함께 새 생명으로 부활을 해야만 합니다. 구원이란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인데 구원을 받지 않은 사람이 구원을 받은 것으로 알고 열심히 교회 생활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나 신앙생활은 열심히 하지 않거나 죄를 지어도 구원은 변하지 않는다는 생각에 믿기 전에 옛 생활 방식으로 슬그머니 돌아가기도 합니다. 그 생각은 구원의 은혜를 아주 한찮은 수준으로 만들어버리는 사단이 주는 생각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와에게 속삭였던 사단은 우리들에게도 적당히 신앙생활을 하라고 끊임없이 속삭입니다. 우리가 알 것은 구원을 받은 후에도 옛사람과 새사람이 함께 공존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을 보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라고 말합니다. 성화는 천국에 갈 때까지 우리가 점점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을 의미하는데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어가는 과정입니다.
1: 생명의 말씀 오늘 이 시간에는 새포항교회 박승수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해 주셨습니다. 오늘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054-273-0065번 새포항교회

0: 매일 저녁 6시를 말씀과 찬양으로 물들이는 행복한 저녁. 오늘도 복음 왔어요에서 아주 특별한 공개 방송을 진행합니다. 뜨거웠던 여름 수련회와 여름 성경학교의 은혜, 9월에도 계속 이어가고 싶지 않으신가요? 말씀을 찬양으로 외우고 말씀의 기쁨을 체험하는 자리를 극동방송이 마련했습니다. 오는 9월 12일 토요일 오후 2시 포항 큰숲교회에서 열리는 달고 달디단 바이블 말씀암송 챌린지.
1: 말씀을 노래로 들으니 잘 외울 수 있어 감사합니다. 처음으로 말씀 찬양 노래 따라해봤는데 걱정 없겠네요. 방법이 정말 좋은 것 같아요.
0: 방송 가족 여러분이 보내주신 은혜의 고백처럼 달고 달디단 바이블은 말씀을 찬양으로 외우며 우리의 마음에 말씀 한 장을 담아가는 시간입니다. 이번엔 그 은혜를 방송이 아닌 현장에서 직접 체험하세요. 다양한 선물은 물론 우리의 눈을 사로잡을 풍선 아트, 벌룬 쇼까지 준비됐습니다. 다음 세대뿐만 아니라 말씀을 본격적으로 암송해보고 싶었던 분이라면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으며 모든 행사는 무료로 진행됩니다. 공개방송에 함께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 우물정 9030번으로 바이블이라고 세 글자를 보내주세요. 신청 가능한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특별히 현장에 오시는 모든 분들께는 여러분의 이름이 들어간 세상에서 단 하나뿐인 말씀 캘리그라피를 선물로 드립니다. 신청하실 때 이름을 꼭 남겨주세요. 더불어 현장에 오시는 선착순 50명의 어린이에게는 과자 종합 선물 세트를 선물로 드립니다. 신청 방법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샵 9030 우물정 9030번으로 바이블이라고 세 글자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시면 됩니다. 9월 12일 토요일 오후 2시에 포항 큰숲교회에서 열리는 달고 달디단 바이블 말씀암송 챌린지 공개방송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0: JTBC 미션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극동방송 소망의 기도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8월의 마지막 월요일 소망의 기도 진행을 맡은 오천 새소망 침례교회 노신실 사모입니다. 철로 역정에서 순례자 크리스찬이 하늘 정원을 향해 가던 길에 해석자의 집에 들러 보게 되는 환상 중 하나입니다. 해석자는 크리스찬을 이끌고 불이 타오르고 있는 벽난로 앞으로 데려가죠. 한 사람이 벽난로 옆에 서서 불을 끄기 위해 끊임없이 많은 물을 퍼붓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불길은 꺼지지 않고 오히려 더욱 크게 타올랐죠. 이를 이상하게 여긴 크리스찬이 어떻게 물을 계속 붓는데도 불이 꺼지지 않고 더 잘 타오를 수 있습니까? 하고 묻습니다. 그때 해석자는 크리스찬을 벽 뒤편으로 데리고 갔죠. 벽 뒤에는 한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예수님을 상징하죠. 예수님은 오른손에 기름이 든 병을 들고 벽에 뚫린 작은 구멍을 통해 끊임없이 불에 기름을 붓고 계셨습니다. 사탄이 성도의 마음에 있는 은혜의 불꽃을 끄기 위해 온갖 시련과 시험, 고통이라는 물을 퍼붓지만 성도의 영혼 속 불길이 꺼지지 않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눈에 보이지 않게 계속해서 은혜의 기름을 공급하고 계시기 때문이죠. 히브리서 7장 25절 말씀,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보이지 않는 곳에서 계속 은혜를 공급하시는 예수님의 중보와 사랑에 힘입어 오늘도 기도의 자리에 나아갑니다. 이 소망의 기도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진행됩니다. 포항, 경주, 영천, 영덕, 울릉도까지 들리는 포항 극동방송 소망의 기도.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 또는 친구나 이웃을 위한 중보 기도 제목을 나눠주세요. 목사님과 청취자들이 함께 기도하며 은혜를 나눕니다. 기도 제목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9030, 우물정 9030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가 어려우신 분들은 전화주세요. 054-256-3000번, 포항극동방송 054-256-3000번입니다. 찬양 들으시는 동안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기다립니다. 찬송가 384장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찬양 듣고 오겠습니다.

0: 최고의 중보자는 오직 예수뿐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포항극동방송 소망의 기도를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중보기도를 요청하실 분은 전화나 문자로 하시면 되는데요. 기도 제목 보내실 곳은 단문자 50원, 장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9030, 우물정 9030번으로 전화는 054-256-3000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해 주실 귀한 목사님을 소개합니다. 해병대 문덕교회 우성구 목사님이십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해병대 문덕교회 우성구 목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0: 네, 방송 가족분들께도 만남의 인사를 한번 부탁드릴까요?
1: 아, 예, 알겠습니다. 네, 오랜만에 그렇게 인사를 드리는 것 같습니다. 모두들 주 안에서 평안하시기를 또한 기도하고 또 응원합니다. 오늘 또 기도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에게 또 응원과 위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첫 번째로 목사님의 기도로 시작합니다. 오늘은 대통령과 위정자들을 통하여 대한민국이 정의와 공의가 하수처럼 흐르길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나라를 위한 기도지요,
1: 네,
0: 목사님.
1: 맞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나라를 위한 기도로 오늘 이 기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특별히 나라와 위정자들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참으로 쉽지 않은 그런 상황과 그 환경을 마주하고 있는 우리 위정자들을 주님 한 명 한 명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들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나라와 백성들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풍성하게 허락하여 주시어서 주님의 지혜와 뜻을 따라 공정하고 정의롭게 정치를 이어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이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주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나라를 주님 곳곳에 병들어 있고 또한 병폐가 심각한 그런 모든 부분들을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으로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이 나라가 다시 한번 세워지기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이 복음의 능력을 확신하게 하여 주시어서 주님 우리 사회의 모든 곳곳에 일하고 계시며 세워가고 계시며 주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심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도록 이 모든 상황과 여건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의 유일한 이로와 소망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0: 아멘. 네. 포항극동방송 소망의 기도는 생방송으로 진행되고 있는데요. 첫 기도 사연입니다. 7012번님의 중보기도 제목입니다. 안녕하세요, 목사님, 사모님. 저희 남편이 8월 한 달 동안 성가대 연습을 하고 이제 이번 주일부터 성가대에 저와 함께 서는데요. 성령님의 권능으로 찬양 드리게 해주시고 주일을 반드시 지킬 수 있도록 주의 환경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샬롬 하고 기도 제목을 올려주셨습니다. 너무 보기 좋은 것 같아요. 네, 부부가 이렇게 함께 성가대에서 주님께 찬양할 수 있다는 거 큰 네. 축복이 아닐까 싶습니다.
1: 네, 맞습니다. 네. 7012번님 또 많이 기대가 되실 것 같습니다. 또 남편분과 함께. 그래서 제가 7012번님의 남편분을 위해서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7012번님의 남편분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이제 성가대 연습을 마무리하고 이제 이번 주일부터 성가대회 함께 서게 됩니다. 주님 그 모든 상황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어서 무엇보다 이 두 분에게 주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과 감사가 넘쳐흐르게 하여 주시어서 정말로 진정으로 주님을 찬양하는 그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7012번님과 남편 두 분의 삶이 또한 주님을 향한 찬송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무엇보다 허락된 자리에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늘 사모하게 하여 주시어서 삶으로부터 드려지는 그 찬양의 자사가 이 두 분의 삶을 통해 드러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주일을 지킬 수 있는 그 모든 환경과 여건들을 주관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 모든 이유도 하나님께 있음을, 하나님이 모든 상황을 허락하셔야지만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어서 다시 한번 감사하는 7012번님과 남편분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의 유일한 이로와 소망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0: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두 분이 부르는 찬양의 가사들이 두 분 10년 가운데 뿌리 박혀 믿음으로 삶에서 많은 열매가 맺히도록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7881번님께서 기도 제목 올려주셨는데요. 교회에 목사님과 사모님을 위한 기도 제목인데요. 저희 목사님과 사모님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목회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하고 귀한 기도 제목을 올려주셨어요.
1: 네, 맞습니다. 네. 네, 7881번님의 귀한 마음이 또 전해진 것 같습니다. 제가 7881번님의 목사님과 사모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7881번님의 목사님과 그 사모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0: 나 목회하는 모든 과정 가운데 먼저 하나님의 뜻을 묻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구하게 하여 주시어서 목회하시는 모든 것들이 주님의 그 인도하심과 주님의 성실하심을 따라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과정을 통하여서 교회가 더욱더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함께 경험하게 하여 주시어서 이 교회가 무엇보다 주님을 기뻐하고 주님을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자랑하는 교회로 날마다 세워져 갈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서로를 긍휼히 여기게 하여 주시고 서로를 주님의 사랑 안에서 기뻐하게 하여 주시어서 성령 안에서 하나 되어가는 것을 지켜나갈 수 있는 이 교회가 될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의 유일한 위로와 소망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1: 아멘. 아멘. 아멘.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실 수 있는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어서 7087번님의 기도 제목입니다. 아들이 군대에서 집중훈련 기간이라서 정신적, 육체적으로 많이 힘들어합니다. 아무 사고 없이 잘 지낼 수 있도록 교회 봉사하는 것에 간부님들께 제재받지 않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하고 아들, 군대에 있는 아들을 위한 기도 제목을 보내주셨어요. 목사님께서 무엇보다도 잘하실 것
0: 네,
1: 같은데요.
0: 맞습니다. 네, 지금 또 훈련이 많은 기간이다 보니까 우리 장병들이 또 밖에 나가서 무더운 여름에 지금 고생을 하고 있는 기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7087번님의 아들분을 위해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7087번님의 아들분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군대에서 지금 집중훈련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무더운 여름,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지칠 수도 있고, 또한 힘든 환경에서 훈련을 받기 때문에 참으로 심적으로도 많이 지칠 것입니다. 주님, 그 모든 순간들 가운데에 함께하여 주시고, 주의 권능으로 이 아들분의 마음과 영혼과 그 힘을 붙들어 주시어서 이 모든 훈련 기간을 잘 지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선임과 후임과 동기들과 함께 이 훈련 기간을 잘 보내게 하여 주시어서 더욱더 단합되고 하나 되는 우리 부대가 될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 시간을 통하여서 군 생활의 보람을 느껴나가는 7087번님의 아들분이 될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많은 훈련이 있기 때문에 교회 봉사하는 것에 있어서 많은 어려움들이 있을 것입니다. 주님, 이 7087번님의 아들분의 상황과 여건을 주님 돌보아 주시어서 무엇보다 교회 봉사하기를 바라는 이 간절한 마음을 주님 바라봐 주시어서 교회 봉사하는 데 있어서 부족함 없도록 모든 상황과 여건과 일정들을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의 유일한 위로와 소망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1: 아멘,
0: 아멘.
1: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그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의 피난처가 있으리라라고 잠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7087번님의 자녀에게도 그런 피난처 있을 줄 믿습니다. 이어서 3459번님의 기도 제목입니다. 나이가 70이 되고 보니 어떻게 살아야 잘 사는지 고민 중에 있는데 전도해야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전도에 열심을 낼까 합니다. 기도해 주세요. 하고 귀한 기도 제목을
0: 예, 맞습니다.
1: 보내주셨습니다. 예수 믿는 자의 모든 사명 중에 하나가 전도지요.
0: 네.
1: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이시기도 했지요. 목사님, 나이가 70이랍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예수 안에서는 나이는 숫자에
0: 예,
1: 불과하죠.
0: 맞습니다. 네, 70이신데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고민하시는 게 저로서도 많이 도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3459번님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3459번님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합니다. 참으로 귀한 고민을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70이 돼도 어떻게 주님 앞에서 바로 살아야 될지, 어떻게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야 될지 고민하고 있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이 귀한 마음을 주님 살펴봐 주시고, 귀한 마음에 응답하여 주시어서 주님 인생의 목적을 더욱더 분명하게 알려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한 이 고민 가운데 전도에 대한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 한 영혼 한 영혼이

0: 세워지기를 간절히 바라시는 그 주님의 마음이 3459번님의 마음 가운데 풍성하게 부어진 바 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그 행복에 함께 참여하는 3459번님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무엇보다도 주님이 무엇을 더 기뻐하시고 무엇을 더 행복해 하시는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어서 주님 70이 되더라도 주님의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늘 감격하는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의 유일한 이루어 소망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1: 아멘.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주님이 주신 마음이 아닐까 싶어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열매들을 주렁주렁 맺을 줄을 믿습니다. 이어서 1815번님의 기도 제목입니다. 청해부대 파병 중에 있는 해병 간부입니다. 남은 파병 기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건강과 마음을 지켜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 제목을 보내주셨습니다. 저는 군대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목사님께서 네, 잘 아시니까 맞습니다. 이 상황이 어떤 네, 상황인지 아실 거라고 믿습니다. 네. 네.
0: 제가 이제 올해 4월에 저희 해병대 문덕교회에서 이제 청해부대로 파병 가는 형제가 한 명 있어가지고 지금 이제 소말리아 해안에서 지금 근무를 서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아마 그 형제가 보냈는지 다른 분이 보냈는지 잘 모르겠지만 너무 감사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1815번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1815번님 우리 청년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조국 대한민국을 떠나서 지금 망망대해에서 나라와 이 국민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 수고하고 있는 이 청년을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6개월의 파병 기간 동안 주님 마음과 몸이 상하지 않도록 주님 눈동자같이 이 형제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또한 이 6개월의 이 파병 생활이 정말 인생에서 기억될 만한 하나님과 함께한 시간으로 기억될 만하게 될 수 있도록 주님 1815번님의 모든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건강하게 조국에 다시 돌아와서 가족들과 또 교회 공동체와 함께 즐거운 시간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1815번님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의 유일한 이로와 소망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1: 아멘. 아멘. 아멘. 주님이 함께 하시니 외롭지 않을 거고 네, 주님이 지켜주시니 겁날 것이 없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무사히 건강하게 돌아오시기를 기도합니다. 이어서 1421번님의 기도 제목입니다. 할렐루야, 소망의 기도 시간 허락해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목사님 기도 제목 올려드립니다. 자녀들과 함께 예배의 자리 소망합니다. 제가 살아생전에 꼭 이루어 주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고 가정 예배를 위한 기도 제목을 올려주셨어요. 네. 정말 귀한 시간일 거라 생각합니다.
0: 맞습니다. 그럼 제가 1421번님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1421번님의 가족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모든 자녀들과 함께 주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정말로 이 무엇보다 주님께서 이 기도 제목을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함께 예배하는 그 자리가 세워져 갈 수 있도록 모든 가족분들의 마음과 영혼을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풍성하게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깊이 삶을 통해 알아가게 하여 주시어서 나의 구주 되시고 나의 영원한 소망 되신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무엇보다 간절히 사모하는 모든 가족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러면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때에 주님의 그 인재를 더욱더 풍성히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살아계심을 더욱더 드러내 주시어서 더욱더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는 모든 가족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의 유일한 이로와 소망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1: 아멘. 아멘. 아멘. 꼭 가정예배가 이루어질 줄을 믿고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지금 이 시간은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포항극동방송 소망

기도 시간입니다. 모든 청취자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기다립니다. 기도 제목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9030 우물정 9030번으로 전화는 054-256-3000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찬양 듣고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380장 나의 생명 되신 주 찬양 올려드립니다.

주님 곁에 매일 매순간 꼭 붙어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여러분은 지금 포항극동방송 소망의 기도를 해병대 문덕교회 우성구 목사님과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중보기도를 요청하실 분은 전화나 문자로 하시면 되는데요. 기도 제목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9030 우물정 9030번으로 전화는 054-256-3000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5176번님의 중보기도 제목이십니다. 교회 부목사님께서 눈이 많이 안 좋아지셨습니다. 성도들 모두의 기도 제목입니다. 목사님 눈이 회복되고 평안하시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0: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함께 회복되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데 주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무엇보다 회복이 더디게 진행된다 할지라도 주님 무엇보다 마음의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주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반드시 지키신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어서 무엇보다도 눈이 회복되는 것을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무엇보다 주님의 평강과 그 기쁨이 이 교회와 부목사님에게 임할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모든 기도 우리의 유일한 이로 소망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 아멘. 하나님의 오른손이 목사님의 눈에 닿아 있기를 기도했습니다. 이어서 70838번님의 기도 제목입니다. 기도 제목은 제가 아는 지인 여자 목사님인데 나이가 40살입니다. 결혼을 위한 좋은 배우자를 만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목사님은 지금 사역하고 계시며 건강하시고 예쁩니다. 하나님께서 꼭 필요한 배필을 만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하고 아는 지인 여자 목사님을 위한 기도 제목을 올려주셨습니다. 목회하시는 분인데 정말 목회를 도울 수 있는 네. 그런 배필을 만나기를 원해서 이렇게 기도 제목을 올려주신 것 같은데 목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0: 예, 알겠습니다. 네, 7038번님이 얘기해 주신 목사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목사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결혼을 위한 좋은 배우자를 만나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기다리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 좋은 배우자 정말 함께 교회를 세워나가고 함께 영혼을 섬길 수 있는 좋은 배우자를 만나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 모든 상황과 때를 주관하여 주시어서 주님 가장 최선의 때에 만나게 하여 주시어서 주님 이 만남을 통하여서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고 주님의 교회가 더욱더 든든하게 세워지는 그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교회를 함께 세워나가는 것과 더불어서 이 목사님에게 인간적으로도 가장 좋은 배필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서로 함께 즐겁게 이 생활을 할 수 있는 분들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함께 기쁜 결혼 생활을 해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의 유일한 이로와 소망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 아멘.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때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분을 만날 줄 믿습니다. 28250번님의 기도 제목입니다. 함께 기도할 수 있어 감사드립니다. 상하여 굳어있는 마음 회복되길 원합니다. 기쁘고 감사하는 매일이 되길 소원합니다. 이루심 믿고 감사드립니다. 아멘. 하고 마음이 좀 많이 아프신 것 같아요. 이 마음이 하나님께서 부드러운 마음으로 회복시켜 주시기를 위하여서 네. 기도해야 할 것 같습니다.
0: 네, 네. 알겠습니다. 제가 2820번님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2820번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상하여 굳어있는 그 마음을 성령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정말로 이 소망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배우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상한 마음과 이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품으시고 회복시키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풍성히 경험하는 2820번님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무엇보다도 주님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하는 인생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변하기 쉬운 우리의 상황과 모든 주변의 모든 것들에 소망을 두고 그것의 기쁨을 찾는 것이 아니라 변하지 않으시고 영원하시며 한결같으신 하나님에게 기쁨을 발견하고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의 유일한 이로와 소망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 아멘. 아멘. 기쁨의 근원이시요 모든 행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28250

0: 2032번님의 마음을 만져주실 줄 믿습니다. 네. 이어서 0832번님의 기도 제목입니다. 딸아이가 11월 28일에 치르는 임용고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체력이 받침이 되고 심적으로도 기운 떨어지지 않고 잘 공부해서 임용고시에 합격할 수 있도록 중보기도 부탁드립니다 하고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딸아이를 위한 기도 제목을 보내주셨습니다.
1: 네, 맞습니다. 네. 또 기간이 또 얼마 남지 않아서 네. 참 마음이 또 많은 고민들이 드실 것 같습니다. 제가 0832번님 따님분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0832번님의 따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11월 28일에 치르는 임용고시 공부를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기간 정말로 좋은 결과와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주님 체력으로나 마음으로나 주님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리고 이 시간이 또 주님과 함께 추억을 쌓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순간순간마다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격려해 주시며 나를 일으켜 세우셨던 그 하나님과의 추억을 하나하나 쌓아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임용고시에 합격하더라도 무엇보다 하나님을 먼저 떠올리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의 유일한 위로와 소망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0: 아멘. 시험을 준비하면서 예민해질 수 있는 기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참 평안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어서 9507번님의 기도 제목입니다. 안녕하세요 목사님, 토요일부터 갑자기 음식물을 삼킬 때 통증이 있습니다. 속히 치료받고 회복되도록 중보기도 부탁드립니다. 이번 달 필요한 재정도 채워주시도록 기도해 주세요. 내일 비가 오지 않으면 새벽 기도 후 역전전도에 나갑니다.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며 승리하도록 기도해 주세요 하고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네. 올려주셨네요. 건강에 대한 것, 그 다음에 물질에 대한 것, 그리고 사역에 대한 것,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채워주실 수 있도록 목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1: 네, 알겠습니다. 제가 9507번님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9507번님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토요일부터 음식물을 삼킬 때의 통증이 있습니다. 주님 이 통증이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모든 치료 과정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필요한 재정을 채우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세밀한 필요까지도 채우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는 9507번님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내일 비가 오지 않으면 전도를 나가게 됩니다. 이 전도가 무사히 진행될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영혼을 만나는 그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러하며 주님 정말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바를 계속해서 해나갈 수 있도록 주님의 뜻을 준행하면서 살아가는 인생 될 수 있도록 9507번님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의 유일한 이로와 소망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0: 아멘.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를 가까이 하신다고 시편 기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이 모든 기도들이 하나님께 연락되기를,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자를 가까이 하시는 것을 믿음으로 나아가길 바랍니다. 이어 7201번님의 기도 제목입니다. 시흥에 있는 교회 목사님의 물질적 형편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땅에서도 평안하도록 도와주세요. 은퇴하시고 힘들게 일을 하고 계십니다 하고 기도 제목을 보내주셨는데 네. 은퇴하신 목사님인 것 같아요.
1: 네.
0: 은퇴 후에 좀 생활이 좀 힘드신 것 같은데 우리 목사님을 위하여서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데
1: 네, 맞습니다.
0: 그렇죠?
1: 네. 그럼 제가 720님이 보내주신 이 교회 목사님을 위해서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시흥에 계신 이 목사님의 상황을 주님 도

0: 돌보아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의인이 이 땅에서 걸식하지 아니한다로 말씀하셨고 또한 백발의 노인이 되기까지 주님의 자녀들의 인생을 외면치 않으시겠다고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이 목사님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정말로 주님께서 이 목사님의 상황과 그 물질적인 형편과 그리고 건강까지도 주님 돌보아 주시어서 주님 정말로 이 땅에서의 모든 삶 가운데에 주님의 은혜와 그 사랑을 다시 한번 경험하며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생계를 이어나갈 수 있는 그 직장과 여러 가지 것들을 주님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공급하심을 날마다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되고 속사람이 더욱더 새로워져가는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의 유일한 위로와 소망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 아멘. 주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을 믿으면서 기도하였습니다. 9215번님의 기도 제목입니다. 정신질환을 오래 알아온 딸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을 포로 생활에서 예루살렘으로 귀환시켜 주셨듯이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이 주신 이 땅에서 소명을 꼭 이루며 살아가도록 간절히 기도 부탁드립니다. 엄마가 딸아이를 위한 기도 제목을 보내주셨어요.
0: 네.
1: 얼마나 애틋하고 간절할까요?
0: 네, 맞습니다. 네,
1: 우리도 이런 간절함으로 목사님 네. 기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0: 알겠습니다. 예,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915번님의 따님을 위해서 주님 함께 기도합니다. 오랫동안 정신질환을 알아온 따님을 위해서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를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가신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이 따님분의 삶 가운데도 임하게 하여 주시어서 이 정신질환이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함께 치료하는 모든 가정 가운데에 주님 함께 하여 주시어서 정말로 이 땅에서 정말로 주님을 다시 한번 찬양하며 이 땅에서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그 삶을 온전히 누리며 살아가는 이 따님분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이 따님을 향한 그 주님의 계획을 날마다 날마다 이루어가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더디고 우리가 보기에는 진행되지 않는 것 같은 주님의 계획이라 할지라도 그 주님의 계획이 반드시 이 따님분의 삶 가운데 이루어짐을 확신하며 이 시간을 소망으로 지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유일한 위로와 소망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 아멘, 아멘.
0: 네, 그리고 이제 제가 미처 다하지 못한 기도 제목을 함께 기도하면서 오늘 이 시간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자들이지만 여전히 이 땅에서 우리의 필요가 있고 또 우리의 해결되어야 될 문제들이 있고 우리가 고통하는 그런 문제들이 있음을 주님 앞에 겸손히 고백합니다. 주님,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어서 하늘의 문을 여셔서 주님의 은혜와 긍휼을 여기 기도하고 주님을 간절히 바라는 자들에게 풍성히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이 시간을 통하여서 주님 인내하는 이 시간을 통하여서 주님의 그 은혜를 더욱더 묵상하게 해주시고 주님의 살아계심을 더욱더 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가 기도한 그 모든 기도 제목들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이사 주님이 생각하시기에 가장 최선의 방법으로 응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모든 기도 우리의 유일한 위로와 소망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 아멘. 아멘. 함께 해주신 방송 가족 여러분 감사합니다. 알파와 오메가이신 예수 붙들고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소망의 기도 제작의 홍서영 PD, 기도의 해병대 문덕교회 우성구 목사님, 저는 오천 새소망 침례교회 노신실 사모였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2: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포항

0: 공동방송입니다.
1: FEBC 게시판. 이 시간에는 우리 지역 교계 정보를 안내해드립니다. 포항극동방송 평일 저녁 6시 방송 행복한 저녁 오늘도 복음 어사영에서 특별한 공개 방송을 진행합니다. 오는 9월 12일 토요일 오후 2시에 큰숲교회에서 열리는 달고 달디단 바이블 말씀 암송 챌린지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말씀을 찬양으로 배우고 즐겁게 암송하는 시간으로 말씀 찬양 작곡가 큰숲교회 김효정 사모님과 풍선 아티스트 조동식 선생님이 함께합니다. 현장에 오는 선착순 어린이 50명에게는 과자 종합 선물 세트를, 참석자 전원에게는 내 이름이 들어간 말씀 캘리그라피를 선물로 드립니다.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 우물정 9030번으로 바이블이라고 세 글자 보내주시면 신청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는 9월 12일 토요일 오후 2시에 큰숲교회에서 열리는 행복한 저녁 오늘도 복음 왔어영 공개방송에 방송가족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영천 동해교회에서 8월 31일 월요일부터 9월 2일 수요일까지 믿음으로 홍해를 건너서 가나안 땅의 축복을 쟁취하자를 주제로 집회를 진행합니다. 저녁 7시 30분 그리고 오후 2시에 교차로 진행되며 강사로는 강명식 목사님, 김빛나 목사님, 김태정 목사님이 함께 하십니다. 은혜를 사모하시는 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라며 자세한 문의사항은 휴대전화 010-3591-0671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포항 동부교회에서 제6기 포동포동 아기학교에 함께할 지원자를 모집합니다. 9월 5일부터 11월 7일까지 공휴일을 뺀 8주간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2시까지 진행되며 축복해 아가야라는 주제로 엄마와 아기가 함께 활동하는 주간 교회학교 유아교육 프로그램입니다. 사전 접수를 받고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포항 동부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거나 휴대전화 010-9600-9125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항극동방송에서 지역교회 음향 시스템 점검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미자립교회를 비롯한 교회의 음향 또는 음향 시스템 운용에 어려움이 있어 도움이 필요한 교회는 샵 9030으로 점검이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신청 가능한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도움이 필요한 교회는 점검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에서는 신앙생활에 유익한 정보를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각종 집회 행사에는 이단들의 활동도 예상되니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역 교계나 교회 소식을 알리기 원하시는 분들은 포항극동방송 256-3000번, 팩스 253-9100번으로 또는 포항극동방송 홈페이지의 공지요청 게시판을 이용하시면 무료로 공지해드리겠습니다. 또한 게시판 내용을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 우물정 9030번으로 게시판이라고 세 글자 보내주시면 안내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방송된 내용은 포항극동방송 홈페이지에서 다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0: C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0: 나의 사랑, 나의 조국, 나라를 위한 기도. 목포 동부교회 박민 목사님입니다.
1: 전지 전능하시며 인류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 하나님 아버지, 마음껏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늘에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심 같이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모든 민족으로 성령의 역사로 하나 되게 하시며 천하 만민이 우리 민족을 통해서 복을 받게 하시고 세계 민족 위에 뛰어난 민족으로 축복하옵소서.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사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0: 2026년 8월 31일 월요일 극동방송 교계 뉴스입니다. 네팔에서 발생한 대홍수로 대규모 인명피해와 실종자가 발생한 가운데 한국교회와 기독 NGO들이 현장 긴급구호에 착수했습니다. 현지 선교사들은 위험 속에서도 이재민들을 위로하며 기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다인 리포터가 취재했습니다.
1: 네팔 현지에서는 대홍수로 도로가 잘리고 전기와 수도가 끊긴 가운데 2차 홍수 위험까지 겹치면서 극심한 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성도 80여 명이 숨지거나 실종된 상황에서도 현지 선교사들과 교인들은 매일 기도회를 열어 이재민들을 환대하고 음식을 나누고 있습니다. 한국교회는 현장을 돕기 위해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는 긴급 구호자금 10만 달러를 현지 교회에 지원하기로 했고 예장통합총회는 대응팀을 현장에 파견했습니다. 월드비전과 기아대책, 한국헤비타트 등 기독 NGO들도 긴급 구호키트 1,000개를 즉시 배분하고 임시 대피소 마련을 위해 1억 원을 지원했습니다. 김정석 감리교 감독회장은 이번 재난을 기후위기의 경고로 지적하며 네팔 국민이 다시 일어설 때까지 기도의 끈을 놓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FEBC 교계뉴스 오다인입니다.
0: 한국교회 총연합은 지난주 성명을 내고 네팔 라수아 지역의 대규모 홍수 희생자들을 애도하며 연락이 끊긴 한국인 근로자 9명의 무사 귀환을 기원했습니다. 지난 26일 네팔 라수아 수력발전소 건설 현장에서 빙하 붕괴 추정 홍수가 발생해 수천 명이 숨지거나 실종됐으며 현지 숙소에 있던 두산 에너빌리티와 한국 남동발전 직원 9명이 아직까지 연락 두절 상태입니다. 정부는 신속 대응팀을 급파해 수색을 진행 중이며 한국교회 총연합은 기후위기에 대한 성찰과 현지 구호 협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국교회 총연합은 고통받는 네팔 국민과 우리 근로자들의 무사 귀환, 피해 지역의 조속한 회복을 위해 함께 기도해달라고 성도들에게 요청했습니다. 고대 구로병원 기독교수회와 기독신우회, 희년의료공제회가 어제 경기도 안산 새생명태국인 교회에서 태국인 이주민 70여 명을 대상으로 무료 의료봉사를 진행했습니다. 이번 봉사에는 의사 8명을 포함한 의료진 40여 명이 참여해 내과와 부인과, 통증클리닉 등 무료 진료를 제공했으며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의료사각지대 이주민들에게 실질적인 진료 혜택을 전했습니다. 새생명 태국인교회는 그동안 교인과 지역 이주민들을 위해 병원 동행과 통역 지원, 쉼터 사역 등을 전개해 왔습니다. 홍광표 새생명 태국인교회 목사는 한국에서 복음을 받아들인 이주민들이 본국과 세계를 향해 복음을 전하는 역파송의 주체로 세워지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가 어제 충남 서천 동백정교회에서 세미나를 열고 1902년 순교한 헨리 아펜젤러

0: 선교사 탑승선의 침몰 위치에 대한 당시 일본 관보 기록 좌표를 공개했습니다. 홍승표 한국기독교역사학회 이사는 1902년 7월 일본 관보와 해상 통보에 실린 공식 좌표를 제시하며 기존 구전 위치보다 북쪽으로 12km 떨어진 지점이라고 밝혔습니다. 아펜젤러 선교사는 1902년 6월 11일 성서 번역자 회의 참석차 배를 타고 이동하던 중 어청도 해상에서 선박 충돌 사고를 당해 한국인 동행자들을 구하다가 44세를 일기로 순직했습니다. 한국 기독교 역사연구소 관계자들은 새롭게 공개된 좌표와 유력 침몰 추정 해역을 찾아 오늘 선상 기도회도 개최할 예정입니다. 부산 포도원교회가 교회 드림센터에서 전남수 목사의 위임 예배를 드리고 김문훈 목사를 원로 목사로 추대했습니다. 새로 부임한 56세 전남수 목사는 고려신학대학원과 미국 미셔너리 침례신학교, 휴스턴 신학대학원에서 신학을 공부했으며 미국 아칸소 제자들교회를 개척해 담임 목사를 역임했습니다. 전남수 목사는 다윗과 같은 겸손한 마음과 초심을 유지하며 목회 사역에 최선을 다해 임하겠다고 각오를 밝혔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현재 기온 포항 31도, 평양 26도입니다. 오늘 경북 지역은 더위가 이어지는 가운데 곳곳에서 천둥과 번개를 동반한 강한 비가 내리겠습니다. 비가 내리면서 계곡이나 하천의 물이 갑자기 불어날 수 있으니 접근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극동방송 교계뉴스 홍사영이었습니다. FEBC.
1: 도심 속 숨겨놓은 물길이 다시 흘러 생명을 찾습니다. 물길에 따라 사람들이 모이는 아름다운 학산천. 맑은 물이 흐르는 학산천이 옛 물길 흐르는 자연 생태하천으로 복원되어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친수 문화 공간으로 재탄생합니다. 우현 도시숲에서 동빈 내항을 잇는 물길인 학산천 복원 사업은 모두 세 구간으로 나누어 진행됩니다. 자연과 문화가 어우러지는 생태 문화 구간, 자연 친화형 생태 힐링 구간, 생태가 살아 숨쉬는 생태 복원 구간, 누구나 살고 싶고 누구나 찾고 싶은 푸른 도시 포항, 생태 하천 복원으로 만들어갑니다. 이 캠페인은 포항시와 함께합니다.

0: 방송 예배. 방송 예배 오늘 이 시간에는 포항중앙교회 지난 주일 예배 실황을 녹음 편집해 보내드립니다. 말씀은 손병렬 목사님께서 시편 46편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십니다. 들으시고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0: 이환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1: 언제나 변함없는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지난 한 주간 세상 속에서 행복한 삶을 누리게 하시고 거룩한 주일 주님 전으로 불러주셔서 다시 말씀으로 은혜 받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정성을 다하여 예배를 올려드리오니 영광받아 주시고 저희들에게 선포되어진 말씀으로 인하여 용기와 위로와 새로운 꿈을 마음속에 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여름의 폭염 속에서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흔들지 않는 믿음 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한 주간 여러 모양의 삶의 모습을 거루에 비추어 볼 때 부끄러운 모습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예배를 통하여 성령으로 소생케 하여 주셔서 새로운 몸과 마음으로 한 주간 승리하는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난 79년 동안 포항중앙교회를 사랑하여 주셔서 이 시대의 큰 구원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80주년을 바라보며 힘차게 나아가게 하시고 계획하는 모든 행사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불빛처럼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일학교 여름 성경학교와 청년부 수련회까지 모든 행사가 은혜 가운데 잘 마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받은 은혜를 잊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각자의 비전을 마음속에 품어 싸우니 그 꿈이 모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끊이지 않는 여야의 대립관계가 협치와 합의 관계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무너지고 있는 질서를 바로 세워주시며 전쟁으로 인한 위기의 경제 상황, 긴장되고 있는 국방과 안보 등 이 나라를 국리를 여겨주셔서 모든 위기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옵소서. 세계는 지진과 폭우와 자연재해로 인하여 많은 피해자들이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속히 모든 것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파괴하는 어리석음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의 사명을 다하기 위하여 세계 여러 나라에서 복음 전파의 사명을 다하고 있는 선교사들의 선교 현장을 지켜주시고 사역으로 인한 그 땅이 복음으로 가득하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 2주간의 심을 통하여 영적, 육적으로 회복의 시간을 갖게 하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단위에 서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후반기 목회 사역에 성령님 함께 하여 주셔서 중앙교회는 물론 노회장의 소임과 한국교단에서의 크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도움이 필요한 모든 곳을 찾아다니며 말씀 사역 감당하시는 올로 목사님 건강 지켜주시고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곳마다 복음의 물결로 가득하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위로와 치료와 은혜의 손길을 간절히 기다리며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치료의 손길을 기다리는 환우,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 말씀의 위로를 갈망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며 위로하여

0: 주옵소서.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이란 주제의 말씀을 받습니다. 말씀을 들음으로 그 어떤 고난이 닥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을 향한 헌신과 사랑의 손길이 감사의 고백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정성으로 준비한 시온 찬양대와 간절하게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찬양의 은혜가 성전에 가득하게 하시고 대원들의 삶의 은혜의 물줄기가 끊이지 않게 하옵소서. 언제나 저희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시편 46편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이제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여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 속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하나님께 크게 크게 감사와 영광. 박수. 와우. 아이고. 참 전 세계를 제가 다니잖아요. 이번에도 미국 가서 보니까 우리 교회처럼 찬양을 잘하는 교회 없어요. 오늘 저렇게 안 보고 부르면 나도 안 보고 설교하라는 뜻 같은데 너무 큰 은혜가 됩니다. 감사 축복에 박수하겠습니다. 참 큰일 났어요. 나는요 한 주만 교회를 비워도 교회를 얼마나 보고 싶은지. 아멘 안 하셔도 괜찮은데 제 마음의 고백이에요. 그래서 딱 실시간 제가

입국했어도 실시간 주일 예배 다 봤어요. 새벽기도 다 봤어요. 지난주 3부 예배 이호연 원로 목사님이 설교를 얼마나 잘하는지. 저렇게 잘하시는데 은퇴를 전에 해가지고 얼마나 힘있고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할렐루야. 제가요 오늘 여러분 설교하려고 수요일 밤 비행기를 11시 50분 비행기 타고 14시간을 오버나이트 비행기로 타고 왔어요. 그러니 지금 제가 제정신이 아니에요. 금요일날 아침에 도착하자마자 포항까지 바로 달려왔어요. 금요일날 기도에 인도했죠. 토요일날 새벽기도 인도했죠. 어제도 하루 종일 바빴어요. 근데 목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이비인후과 토요일날 갑자기 목이 아프니까 이게 빨리 목소리가 안 나오는 거예요. 찾아갔어요. 처음 가는 병원이었어요. 딴 데는 다 예약 안 하면 못 가니까 갑자기 내가 그쪽에 한번 알아봐라 해서 찾아가니까요. 딱 처음 보더니 목사님이시죠. 아이고 목사인데 목사 안 갔다 이러면 얼마나 이상하겠어. 딱 알아보는 거여서 내가 아이고 고맙습니다 그랬더니 어느 교회 목사님입니까? 그러니까 아, 중앙교회 목사란 걸 모르는 것 같아. 그래서 포항중앙교회 목사입니다. 그래서 저를 치료하고 주사 한 방 넣으면서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내일은 설교를 살살 하십시오. 큰일 납니다 그래요. 근데 내가요 기도하고 딱 쓰니까 막 살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는 오늘 전심으로 설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어디 가서 위로 받겠어요. 이 두려움 많은 세상에 죽을 일이 쌓였잖아 쌓였잖아. 지난 수요일 아침 9시에 보세요. 내 생애에 이야 그런 대홍수는 처음이야. 아침에 일하러 나갔다가 어떻게 내 팔에 그런 대홍수가 일어날 수 있어요. 야 영상 보니까 정말 충격이더라고요. 여러분 나는 산불만 무서운 줄 알았는데 이야 물이 이렇게 무섭냐, 홍수가 이렇게 무섭냐 깜짝 놀래요. 깜짝 놀래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 뉴스 보니까요 이 네팔로 인한 대홍수로 무려 오늘 아침까지 사망자만 공식 통계 682명이 죽었어요. 공식 통계만 사망자만. 그러면 지금까지 실종은 몇 명이냐? 3,000명 이상 실종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팔에 여러분 주민들이 제발 진흙에 묻혀있는 내 가족들, 내 아들, 딸들 좀 건져주세요. 전 세계가 지금 눈물 나는 상황에 있잖아요. 우리나라 기업이 건설 중인 그 수력발전소도 여러분 보세요. 한순간에 무너졌어. 한순간에. 거기서 일했던 9명의 근로자 오늘 아침에 뉴스 보니까 어제 헬기로 두 번 긴급 헬기가 동원돼서 수색했는데 아직까지 못 찾았어. 얼마나 그 가족들이 가슴 아프겠어요. 정말 하루하루가요 여러분 이렇게 오늘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 근심거리가 쌓여있고 죽을 일이 쌓여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하루를 맞이하고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건강하게 믿음으로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단 하루라도 더 살았으면 그 단 하루를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눈뜨게 하시고 건강 주시고 얼마나 감사해요. 아멘 안 한 분은 다른 교회에서 왔나 보죠. 다시 한번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은혜기에 오늘도 굿모닝인 거예요. 굿모닝. 앞뒤 옆에 뒤에 보고 인상 쓰지 말고 째려보지 말고 내 옆에 앉아있는 분이 얼마나 소중한 분인지 한번 백만불짜리 미소를 다 지으면서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다녀보면요

우리 교회처럼 아멘 잘하고 우리 교회처럼 얼굴이 경상도 말로 뻘따구리 얼굴이 다 피었어요. 피었어요. 미국 가니까 이번에 제가 지난 주일날 제가 섬겼던 동신교회가 설교했는데 다들 미국 사람. 아, 이 이민 생활이 쉽지 않은가 봐요. 다들 얼굴이 굳어 있어요. 그래, 그 얼굴 풀게 한다고 내가 아주 힘들었어요. 아멘도 안 해요. 근데 내가 나오니까 다 교인들이 반갑게 인사하면서 어떤 분이 제 손을 잡더니 그래요. 목사님, 근데 진짜 궁금한 게 있는데요. 뭐가 궁금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유튜브를 봤는 그 도대체 크게 아멘하는 사람이 누구냐고. 꼭 목사님 만나면 물어보고 싶었대. 그 아멘 크게 하는 사람이 누구냐. 그래서 자신 있게 내가 얘기했어. 우리 교회 안수 집사님입니다. 저분은 저걸 사명으로 알고 집에 가서는 말을 안 하는 분입니다. 이거. 어, 진짜 그래요. 집에 가서는 말을 잘 안 해요. 부인 권사님 내가 얘기 들었잖아요. 집에서는 목을 아끼는 것. 할렐루야. 전 세계에요. 아멘하는 몇 분들. 하나님이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얼마나 어려운 때를 살아가요. 어디 가서 위로받겠어요. 저는 이번에 비행기 타고 오면서 이 대참사를 보면서 비행기 안에서 설교 준비를 했어요. 하나님, 온 세계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속히 9명 찾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이죠. 제가 이걸 생각하며 오늘 본문을 다시 정한 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을 다 같이 크게 읽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배하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냐? 시작!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잖아요. 예기치 못하게 환난을 만날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도와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어려울 때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거예요. 주전 8세기에 여러분 아수르 군대가 북이스라엘을 완전히 멸망하고 남유다를 공격하기 직전이에요. 그래서 수많은 군대가 말이죠. 군대가 이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이제 유다를 완전히 공격하려는 거예요. 그때 아스루의 산헤립 군대는 먼저 그 당시의 왕이 누구냐? 히스기야 왕이었어요. 유다에 참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왕이 있었어. 그게 히스기야예요. 그 왕에게 편지를 보내는데 누구를 통해서 보내냐? 아, 이 보면 랍사게라고 하는 신하를 보내서 항복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편지의 내용이 하나님을 조롱하는 거예요. 네가 믿는 하나님이 뭔 힘이 있냐? 그래서 나는 이걸 랍사게라고 안 해. 잎사게라고 그러지. 여러분 잘 봐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을 가만히 안 둡니다. 절대로 하나님은 들리는 대로 그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18장 19장에 이 내용이 본문의 배경이 있어요. 그걸 읽어야 제대로 이 시를 이해할 수 있거든요. 그럼 랍사게가 뭐라고 편지했는데, 자, 19절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랍사게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말해라. 대왕 아수르 왕의 말씀이 네가 의뢰하는 이 의뢰가 무엇이냐? 네가 싸울 만한 계교와 용력이 있다고 한다마는 이는 입에 붙은 말뿐이야. 이 말을 한마디로만 너 하나님이 무슨 힘이냐?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라. 네가 믿는 하나님 너 도와줄 수 있냐? 그 하나님 힘 있냐? 여러분 보세요. 랍사게 요 이비사도 보통 이비사한 게 아니지. 하나님을 조롱하는 거예요. 그런데 히스기야가 이 편지를 딱 받고 항복

가라! 그랬지만 두려워하지 않았어. 히스기야가 성경에 보세요. 어떻게 했느냐? 그 편지를 딱 하나님 앞에 놓고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한 사람의 기도가 나라를 살리는 거예요. 제 말이 틀리나 분명히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 다 성장이 되었더라. 믿으시면 그게 아멘. 하나님이 일어나시니까 한 방에 다 쓸어버려요. 여러분 생각해봐. 18만 5천 명을 상상해봐요. 18만 5천 명을 손도 안 댔는데 하나님이 한 방에 다 쓸어버려요. 여러분 내 힘으로 절대로 되는 게 아니란께.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요때 이 새벽에 놀라운 역사의 기적의 장면을 본 사람들이 고라 자손이었어요. 그 고라 자손들이 쓴 시가 오늘 본문의 내용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시편 46편에 보면 고라 자손의 시라고 돼 있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하나님이 다 싹 쓸어버렸어요. 여러분 제가 분명히 얘기합니다. 내 힘으로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기도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일어나 주시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고. 그래서 여러분 오늘 고라 자손은 이 노래를 이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뭐라고 고백했느냐. 5절 말씀 봐요. 5절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네. 아멘. 언제 돕는다고요? 아멘 안 하시는 분은 새벽에 안 나오실 분이에요. 그러나 새벽 기도하는 사람은 이 말씀에 아멘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잘 봐요. 꼭 새벽에 해야 되나? 물론 여러분 아침에 유튜브로 기도해도 돼요. 부득이하게 못 나오신 분도 많아요. 점심에 기도해도 돼요. 밤에 기도해도 돼요. 그러나 하나님이 사랑하는 기도는 새벽에 기도하는 사람.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새벽에 하나님이 홍해를 갈라주셨어요. 새벽에 하나님이 40년 동안 이스라엘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일 거를 공급하는 새벽에 하나님이 그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을 무너지게 했어요. 새벽에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에게 간증합니다. 나도요 진짜 가난했어요. 나같이 흙수저가서 중학교 1학년 때 아버지 돌아가시고 우리 어머니가 보살 중에 보살이었는데 어머니 시장 바닥에서 형하고 저하고 눈물로 키웠어요. 내가 무슨 앞길이 있어요. 한 끼 밥도 못 먹는 그런 어려운데 나는 그때부터 교회 나가서 참 이상하게도 내가 새벽기도를 시작한 거예요. 그때 새벽기도 지금까지 새벽기도 하니까 하나님이 내 앞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가운데 아이 목사님 죄송한데 나는 새벽에 잠이 많아서 안 돼요. 맞다고 지금 전화 온다. 맞아요. 새벽기도 힘들어요. 새벽기도가 처음에는 힘들어. 그러나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어요. 새벽에 비행기 탈래봐 다 일어나지. 새벽에 중요한 약속, 여러분의 취미를 위해서 운동을 위해서 약속해봐요. 밤새 골프 치는 사람은 곧 기다리는 거예요. 가슴이 설렌데 새벽기도는 안 나와도 골프 치는 거는 가슴이 설렌데 어디 새벽에 놀러 간 거 생각해봐요. 아, 안 놀러 다니는구나. 밤새 기다리는 거예요. 밤새 기다리는 거예요. 내가 미국에 있을 때 집사로 임명을 서리 집사로 임명했는데 나한테 따지러 왔어요. 목사님 왜 마음대로 허락도 안 받고 집사를 주십니까? 그래서 내가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는데 그래서 서로 아니 이제 집사 해야지. 목사님 그러면 조건이 있대. 뭔 조건이냐? 새벽기도 나오지 나오란 말 하지 마세요. 내가 안 나와. 괜찮다. 새벽기도 마음대로 안 나와도 되니까 어디서 그런 얘기를 잘 들었는지 새벽기도 나오란 말 하지 않으면 내 집사 되겠다. 그럼 그래라 그랬어요. 우리 동네에 살았거든요. 새벽에 내가 새벽기도 하려고 뜩 가는데 그 집사가 딱 앞에 길거리에 서 있는 거예요. 새벽 4시에 깜짝 놀려 딱 세워가지고 어디 가는겨? 그러니까 깜짝 지가

돼가지고, 어이구 목사님 어디 가는데? 낚시하러 간대. 그래서 내가 목사가 뭐라 그러겠어요? 낚시 잘 다녀오지.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자기가 나중에 나한테 전화 왔어. 목사님 죄송합니다. 여러분 낚시하러 가는 거는 새벽에 잘 일어나지. 여러분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 전 세계가 어려운데 여러분 일기예보는 맨날 핸드폰 들여다보고 확인하잖아요. 세상의 소식은 잘 듣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번 전 세계에 계속되는 전쟁, 기후변화, 또 지진, 폭염, 산불, 이 인류의 지금 이 어려움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지금이야말로 깨어 기도할 때가 아니겠냐는 거예요. 새벽을 깨울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우리 교회는 달라야 돼요. 새벽을 깨우는 교회 돼요. 우리가 기도함으로 포항이 살아나기를 바랍니다. 포스코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대한민국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새벽을 깨우는 교회가 돼야 돼요. 아무리 힘들어도요, 오늘도 새벽 2시에 일어나서 낮에는 졸리고 밤에는 잠이 안 와요. 죄송합니다. 나도요 이제 나이가 들어서 비행기 타는 게 보통 힘든 게 아니야. 그래도 나는 새벽 기도를 지키는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환난 중에 우리를 반드시 도와주시고. 첫 번째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세 가지로 말씀드립니다. 시작! 사람은 힘들면 숨을 곳을 찾아요. 피할 곳을 찾아요. 돈이 있는 사람은 돈 앞에 숨어요. 사람에 찾아가 숨으려고 그래요. 권력에 찾아가 숨으려고 그래요. 여러분 제가 분명히 합니다.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보세요, 절대로 영원한 게 아닙니다. 다 변합니다. 내가 잘될 때는 좀 나한테 전화 많이 와도 내가 어려워져 봐요, 무너져 봐요, 내 전화도 안 받아. 찾아가도 내 말도 듣지도 않아. 누가 만나줍니까? 내가 어려운 거 다 아는데. 저거 뭐 돈 빌리러 왔나? 만나주지도 않아. 이게 인심이야.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거. 결코 오래가지 못하는 거예요. 세상에는 변하는 피난처가 너무 많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우리의 영원한 피난처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지켜주지 못해요. 여러분 권력이 영원합니까?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 보세요. 어떻게 이렇게 감옥에 이렇게 많이 갑니까? 정말 가슴 아픈 일이 아니에요. 권력이 영원한 게 아닌 거예요. 돈이 영원합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영원한 우리의 피난처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제가 휴가 가기 전에 우리 권사님 모친이 영덕에 사시는데 갑자기 연락이 온 거예요. 그 딸한테서 권사님한테 연락. 목사님 우리 어머니가 큰일 났어요. 기도해 주세요. 아 왜요? 어머니가요 오래전에 심장박동기 달고 수술을 했어요. 근데 아침에 그 시골에서 이제 운전하러 나가는데 뇌졸중 현상이 난 거예요. 갑자기 싹 가다가 탁 쓰러진 거예요. 큰일 날 뻔했죠. 운전하는 길인데. 그래서 정신을 잃어버리니까 차가 시골에 다행히 탁 밭에 뭐 밭인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탁 박힌 거예요. 쿵 소리가 나니까 마을 사람들이 다 나가보는 거예요. 아이고 아이고 할머니 할머니 이거 어떡해 어떡해. 그래서 급히 연락해 하니까 이거 응급이다 이래가지고요 헬기가 떴대. 헬기가. 그래서 영덕에서 실어서 안동으로 간 거예요. 근데 안동에도 진찰을 해보니까 이게 심장박동기를 달고 계시니까 이거 안동에서 안 됩니다. 큰 병원에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헬기를 타고 대구 동산병원으로 간 거예요. 그러면서 딸이 전화 와서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그날 밤이 에바다의 밤이었어요. 금요일이었어요. 이걸 제가 교인들에게 간절히 얘기하면서

주여,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권사님 모친 살려주십시오. 온 성도들이 애들 어른들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어제 제가 돌아와서 그 따님에게 전화했어요. 어머니 좀 어떠냐 그랬더니 참 놀라운 게요, 하나님이 환난을 당하지만 즉재즉시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응급수술 잘 되고요, 지금은 일반 환자실에 내려왔는데 회복 속도가 너무 빠르다. 더욱이 감사한 건 뭐냐, 이 어머니가 아직 예수를 잘 모르는데 딸이요 옆에 앉아가지고 엄마 기도하자 그러면 가장 감사한 거는 엄마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됐다는 거야. 이제 거의 막바지에 왔다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엄마가 정말 기적이라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면 이렇게 들으시는 이 역사를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저는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눈물의 삶을 절대로 멀리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환난 때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다 같이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시작! 여러분, 사람은 다 힘을 자랑해요. 돈 있는 사람은 돈을 자랑하고요, 또 자녀가 참 잘 되면 자녀 자랑하고. 저도요, 아 이거 안 해야 되는데, 처음으로 제가 할아버지가 됐잖아요. 할아버지의 마음을 이번에 처음 알겠어요. 5만 원 내고 자랑해야 되겠다. 그 손녀가 얼마나 이쁜지 모르겠어요. 아이고, 이걸 두고 오려니까 눈에 밟혀가지고요, 오기 전에 몇 번 물었어요. 할아버지 어딨냐? 할아버지 어딨냐? 우리 일순 씨가 제발 목사님 좀 그만두라고. 아를 왜 그렇게 괴롭히냐? 그렇게 사랑스럽더라고요. 그렇게 좋아요. 여러분, 자녀가 자기의 자랑이죠. 기쁨이잖아요. 권력이 자랑인 사람도 많고 학벌이 자랑인 사람도 많고. 내가 이런 교인들을 봤어요. 나만 만나면 목사님 내가 누군지 아십니까? 내가 물어봤나?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 난 그 얘기를 잊을 수 없어요. 목사님, 이래 봬도 제가요 서울의 지하철 2호선에 있는 대학에 나왔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인가 했더니 2호선을 살펴보니까 그거 다 서울대학, 연대, 고대 전부 2호선에 있다고. 아 참나, 별걸 다 목사한테 자랑한다. 그래서 또 한 번 나한테 그러더라. 목사님 2호선 찾아봤어요 그러더라고. 기분 나빠가지고 나도 한마디 했어요. 집사님, 나는 어느 대학 나온지 아느냐 하니까, 어느 대학 나왔습니까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잘 보라고, 서울 상대 나왔어. 예 그렇습니까? 서울에서 상당히 먼 대학이 서울 상대. 아이고, 코를 납작하게 만들어. 교회 와가지고 왜 대학 얘기하냐? 교회 와서 여러분 고향 얘기하지 말아요. 고향이 같으면 그렇게 막 좋죠. 그러네, 교회 왔을까지 뭘 고향을 따지고 묻고. 그럼 저거 고향만 챙기는 거예요, 교회 와서? 저 절대로 그러지 마요. 모두가 귀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돈이 힘이 있는 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제가 서울 가면 종종 제가 한번 인사도 드리고 저한테 밥도 사줬어요. 아침에 조찬을 하는데요 깜짝 놀랐어요. 아, 이분은요 재산만 1,000억이래 1,000억. 여러분 별로 놀라지도 않는데 재산 자기 입으로 그래, 가진 게 천. 그런데 얼굴 보니까 나는 너무 행복한데 그 천억을 가진 그 어른의 표정은 완전히 우거지상이에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도대체 회장님, 천억을 가졌다는데 얼굴은 왜 그래요? 목사님 말도 마세요.

밤에 잠을 못 잔다는 거예요. 세상에 나는 1억만 있어도 잠을 잘까? 아니 전억이 있는데 왜 못 자냐는 거예요. 도대체 이해가 안 돼. 왜? 자식들이 그저 돈을 아버지 돈 뺏으려고. 자식들 믿을 게 못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맨날 불안하다는 거예요. 불안하다. 돈이 있으면 뭡니까? 속 썩는다. 속 썩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에 야 천억까지도 못 자면은 나는 얼마나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이야. 나는 머리만 대면 자는 사람이야. 할렐루야. 여러분 보세요. 교회 와서 장로님 기도 시작하자마자 조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기도한 지 3분만 되면 지 코에 지가 놀래. 교회 와서 얼마나 잘 주무신지 몰라.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단잠을 주시니까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 보고 그래. 내가 그래. 절대 4분 이상 기도하면 다 좋으니까 기도 너무 길게 하지 마세요. 그런다. 할렐루야. 그래 나는 오늘 여러분 내 눈이 작아도 다 보여. 절대 여러분 안 깨워요. 교회 와서 은혜 받고 교회 와서 졸리면 주무시고 할렐루야. 그래도 여러분 축도 받고 가면 다 복 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힘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절대로 세상이 아니야. 돈이 아니야. 사람이 아니야. 물질이 아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힘이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고백합니다. 시편 18편 1절 다 같이 크게 시작. 믿으시면 아멘. 세상은 떠나가도 사람은 떠나가도요 하나님은 절대로 떠나가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영원토록 지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읽겠습니다. 시작.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은 멀리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반드시 내 눈물 나는 이 아픔에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어려운 상황에 하나님은 나시고 반드시 지키신다. 이게 믿음인 거예요. 이게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어린아이가 막 비가 오고 막 번개가 치면 깜짝 놀래고 울잖아. 그러면 아빠 엄마가 애들 방에 들어 괜찮아 하면 애들은 금세 아빠 자라 그러면 잘 자는 거예요. 여전히 비바람은 치죠. 그런데 왜 잘 수 있습니까? 아빠 엄마가 옆에 있기 때문에. 너무 쉬운 말이라서 지금 아멘도 안 한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우리 인생에 폭풍우는 치죠. 인생에 생각지도 않은 환란이 올 때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고난 속에도 평안이 있는 거예요.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환란 중에 큰 도움이 되십니다. 제가 얼마 전에 간증을 들었는데요. 잘 한번 봐요. CT에서 새롭게 하소서의 이 부부가 나왔어요. 진재헌 김선화 집사님이 간증하는 거예요. 저는 참 은혜 받았어요. 여러분 진재헌이란 사람은요 21살 때 청년 때부터 세상에 윌슨병이라고 걸렸는데 나는 윌슨병이 뭐냐 했더니 뭐 미국 대통령 이름인가 했더니 그게 아니야. 온몸에 구리가 축적이 넘쳐서요 온몸이 썩어져 가는 병이래요. 별별 병이 다 있어요. 구리가 쌓이는 거죠. 그래서 온몸이 굳어져 가서 결국 죽는 거예요. 이거 오래 못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진재현 씨가 21살 때 이런 희귀 질환을 얻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너 이제 죽는다는 말 듣고 어디를 갔냐? 기도원에 갔어. 기도원에 갔어. 잘 들어봐요. 기도원에 가서 하나님 앞에 부르신 하나님 저 한 번만 살려주세요.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밤새도록 기도하는데 야 그 기도원에 누가 있었냐? 그 옆에 앉아있는 부인이 있었던 거예요. 둘 다 그땐 총각이고 처녀. 그 아가씨도 기도하러 간 거예요. 여러분 청년들 잘 들어요. 어려운 당하면 기도원에 가야 돼.

시험을 당하면 교회 나와서 기도해야 돼. 그때요, 이 부인이, 지금은 부인이죠, 김선아 씨가요, 이 남자가 너무 간절히 기도하니까, 이 죽을 병에 걸렸는데도 이 희한한 여자지,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데 뭐라고 은혜 주냐, 저 남자 내가 살려야 되겠다, 감동을 주시더라니까. 그럼 살리는 방법이 뭔데? 이 남자한테 시집 가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둘이서 기도를 해서 그 밤에 세상에 기도하다가, 아니 둘이 눈이 맞은 거요. 그래가 하는 말이, 당신을 위해서 내가 당신의 부인이 돼도 되겠습니까? 여자가 프로포즈한 거야. 이게 정상이 아니잖아요. 은혜 받으니까 희한해. 그래서 나랑 결혼해 주세요. 아이 진재은 씨가 깜짝 놀란 거예요. 진짜냐니까, 진짜다. 그래서 둘이서 기도하다가 은혜 받고 둘이서 결혼을 했다. 그래서 이 결혼한 다음에 이 부인이요, 이름도 김선아야, 선녀 같은 아가씨죠. 하나님 내 남편을 살려주십사 하고 40일 작정 기도를 했대. 작정 하루 2시간만 자고 하나님께 매달려 간절히 기도하는데, 39일째 되는 어느 날 하나님이 이 부인에게 뭐라고 말씀하냐, 정확하게 하나님 말씀, 야, 네 남편 살았다. 내가 반드시 너를 고쳐주리라. 너 수술해라, 수술해라 하면 하나님이 고쳐주신다. 확실하게 들리더라는 거. 그래서 남편 보고 설득하는, 여보 올라가자, 서울에 올라가, 다시 그 병원에. 왜? 하나님이 고쳐주, 진짜 당신 분명히 믿으라고, 하나님 앞에 분명히 믿고, 나 당신에게 시집 갔잖아, 내 말 한마디만 들어줘, 가면 하나님이 살려주신다. 그래가 그 병원에 다시 가서요, 의사는 포기했는데, 선생님 나 나을 줄로 믿고 나 수술해 주세요, 하나님이 고쳐주십니다. 이래가지고 수술해가지고 이래가지고 지금까지 살아있단 게 하나님이 하신다 이 말이에요. 환난 중에 하나님이 큰 도움이 되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힘이 어디서 오는, 하나님이 눈물 날 때 하나님이 환난 중을 여러분의 길을 도와주신다. 저는 비행기 안에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눈물 나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찬양하고 마치겠습니다. 예.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크게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전 세계가 울고 있습니다. 눈물을 씻어 주십시오.

대참사로 고통받는 네팔, 중국 모든 사람들을 위로하시고 이 어려움에도 하나님 소망으로 이 역경을 잘 이겨나게 해주시고 실종당한 9명의 우리 한국 근로자도 하나님 도와주셔서 잘 찾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누구에게 말 못할 환난을 당한 분이 있습니까? 주님 오늘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고 은혜 주시옵소서.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을 오늘 아침 만나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축복하심이 3부 예배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방송 예배 지금까지 포항중앙교회 손병렬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해 주셨습니다. 오늘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054-275-2151번, 054-275국에 2151번 포항중앙교회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방송 예배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입니다.

0: CBC 미션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우리 주님과 더 행복해지는 시간 생방송 오해피데이 8월의 마지막 날 8월 30일 월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임지연입니다.

누구에게나 참 반가운 소식이죠. 최근에 중국에 새로 파견된 북한 노동자들의 임금도 북한 주민들의 임금도 크게 올랐다고 합니다. 이제 외국에 파견할 때 외화를 벌기 위해 주민들을 파견할 때 협상 조건을 더 까다롭게 두기 때문에 임금까지 오른 건데요. 계약서상의 월급이 지난해보다 25%가 올라서 3,200위안에서 3,500위안 수준이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북한 주민들의 손에 들어가는 월급은 어떨까요? 5분의 1도 채 되지 않는 20-30%도 되지 않는 돈이 들어간다고 말씀을 여러 차례 드렸는데 월급이 이 연봉이 25%가 올랐음에도 실제 받는 돈은 거의 달라지지 않았다고 하죠. 북한에서 파견한 이 기관이 임금을 관리하면서 그러니까 월급을 다 기관이 먼저 받으면서 중개비용이나 뭐 국가계획분 충성자금이라는 이름으로 돈을 덧대가고 있다고 하죠. 낯선 땅에서 열심히 일해도 하루 10시간 이상을 일주일에 5-6일을 어쩌면 일주일에 7-7일을 일해도 그 대가를 온전히 받을 수 없는 북한 주민들의 현실입니다. 북한 주민들에게도 사람이 마땅히 누려야 할 정당한 그 권리를 바로 할 수 있는 그렇게 복음으로 깨어지는 사회가 되기를 소망하면서요. 함께 꿈을 꾸고 함께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해 전진하는 남과 북이 되기를 기도하면서 오늘의 오 해피데이 그렇게 여러분의 기도의 한 줄도 출석 인사로 기다릴게요.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용료 부과되는 샵 1069번. 우리의 기도가 북한을 변화시키고 또 복음 통일의 시작임을 기억하면서 남과 북의 하나됨과 복음 통일을 위해 꿈꾸며 기도하는 오 해피데이 출발합니다.

오늘도 북한 주민들을 위해서 북한에서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시면서 0113님 출첵해 주셨고요. 북한 땅을 위해 날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2132님 감사합니다. 북한의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라는 기도의 한 줄, 7043님. 아멘. 북한을 위한, 복음 통일을 위한 이런 기도의 한 줄로 오해피데이 채워가고 있는데요. 여러분의 출석 인사 계속해서 기다릴게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용료 부과되는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세요. 샵 1069번. 그리고 극동방송 어플리케이션 통해서 로그인하신 후에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북한의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기를 기도합니다. 9733님. 복음의 씨앗이 우리 24시간 북한 땅에 복음을 전하고 있는 이 극동방송을 통해서 매일같이 심겨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방송이 끊이지 않고 계속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그리고 심겨진 그 복음의 씨앗이 싹이 움트고 풍성한 열매로 이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계속해서 중보의 동역자로 함께 해주세요. 우리를 이 땅에 불러주신 하나님께서 북한을 위한 기도의 사명을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한민족 복음으로 통일되어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날이 언제쯤 올까요? 하시면서 함께 기도합니다. 7799님. 저희는 감히 그때를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아시겠죠? 그리고 하나님은 분명히 일하시겠죠? 땅끝까지 복음이 흘러들어가길 기도합니다. 익산에서 출석합니다. 반갑습니다. 경기도 성남에서도 오늘 와주셨고요. 샬롬, 여기는 전주입니다. 월요일에 또 참된 예배자의 삶이 되기를 기도를 드리면서, 북한과 복음 통일의 그날을 위해 기도를 드리면서, 나의 등 뒤에서 찬양 신청합니다 하셨어요. 나의 등 뒤에서 찬양은 저희가 OEP데이 시간 오늘 끝나기 전에 함께 나누도록 하고요. 이렇게 여러분이 계신 지역과 함께 또 신청 찬송 있으시면은 알려주세요. 축하 사연도 받고 있습니다. 복음 통일을 기도하면서 이곳에서 어플로 듣고 있어요. 처음 들어봅니다 하셨는데 문자를 주셨어요. 어플리케이션으로도 로그인을 하시면 문자 이용료가 들어가지 않고 무료로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OEP데이에서는 퀴즈도 가끔 나누기도 하잖아요. 퀴즈에 대한 정답도 어플리케이션 들어가시면 힌트를 또 받으실 수가 있고요. 앱에서도 서로 함께 아멘이라고 화답을 하면서, 그리고 서로를 향한 인사로 늘 함께 하시더라고요. 북한 신의주 개성, 북강원도, 함경도, 평안도 곳곳에서도 어플리케이션을 접속하고 안부를 물을 수 있는 그날을 함께 꿈꾸는 방송이지요. OEP데이 여러분의 그런 출석 인사, 소망과 기도의 한 줄을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우물정 1069번으로 참여해 주시길 바라면서 이어서 찬양 올려드리고요. 매주 월요일마다 OEP데이에서는 북한이 고향인 형제와 자매들의 목소리로 만나보는 오늘의 내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가 이어집니다.

0: 이 찬양을 사랑하는 우리 언니에게 드립니다. 사랑하는 언니, 지금 어떻게 지나고 있는지요? 언니와 헤어진 지 28년이란 세월이 흘러갔습니다. 고난 행군 때 우리 집에 옥수수 쌀과 국수를 가져다 주고 울면서 떠나거든 그 모습 언제나 잊혀지지 않습니다. 언니, 나는 해외와 좋은 남편을 만나고 딸 하나 낳고 지금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살고 있습니다. 언니,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언니, 나를 수많은 죽음 가운데서 특별히 택해 주시고 하나님 자녀로 삼아 주시고 예수 믿고 구원 받게 하였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부름 받은 자녀로서 말씀과 기도로 북한 땅의 복음을 위하여 날마다 눈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북한 땅이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로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예수 십자가의 사랑이 강물처럼 흘러들어가 하루속히 복음 통일을 이룩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언니, 1907년에 북한이 복음의 불길이 곳곳에서 교회가 서고 예수 믿던 곳입니다. 언니, 그러므로 누구를 통해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예수 믿고 기도하면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 가정에 평안이 오고 축복이 옵니다. 언니, 꼭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언니, 예수 믿고 구원 받기를 축복합니다. 언니, 사랑합니다.
1: 이 찬양의 은혜가

주님의 사랑이 사랑하는 언니가 있는 북녘당 가운데 가득 울려 퍼지길 소망하면서 북한이 고향인 김춘옥 자매는 오늘도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이 소망이 담긴 오늘의 찬양 부름받아 나선 이 몸 함께 찬양합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그때 내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사야 6장 8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답하는 선지자 이사야의 대답처럼 주님의 부르심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순종의 걸음을 내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도하고도 기도하면서 부름받아 나선 이 몸, 북한이 고향인 김춘옥 자매의 오늘의 선곡 다시 한번 찬송합니다.

찬양의 가사와도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의 대답도 분명하기를 소망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답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주님께

서 보내시는 그 자리에서 기꺼이 순종하며 살아가는 순종의 은혜를 누리는 모두가 되길 바라면서, 그리고 순종에 앞서 주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으며 주님의 은혜를 누리는 그 자리에 바로 서길 바라면서요.

이 몸의 소망 무언가 더 원더 키즈의 영어 찬양으로 함께 하셨고요. 이어서 남과 북의 하나됨과 복음 통일을 위해 기도하며 문자로 퀴즈 정답 출석 체크해 주시는 분들 가운데 추첨을 통해 드리는 OAP데이에서 마련한 선물 소개합니다. 하나님의 청지기가 되길 소망하는 워커스 커피 로스터스에서 스페셜티 등급의 블렌드 커피 원두를, 믿음의 기업 JMB라이프에서 간헐적 소식과 단식을 돕는 2박 3일용 만나 한 끼 제품과 건강회복을 돕는 월동 부우차, 믿음의 기업 아마란스 화장품에서 수분 충전 워터드롭 수분 크림을, 우리 땅 독도를 알리는 기업 한국이 월드에서 한국이 자석 키링을, 맛과 가성비 통닭의 검증을 마치다 가마치 통닭에서 통닭 두 마리 교환권을, 청정 제주의 농산물로 건강하고 올바른 먹거리 제주 자연식품 제주엔팜에서 제주 청차 세트, 하나님께서 키우시고 기르시는 다육이 기업 처리다육이에서 다육이를, 100% 국내산 원물만 고집하는 천연조미료 전문기업 주식회사 강고집의 국물팩 세트, 하나님이 세우시고 경영하시는 기업 주식회사 그리심에서 김나라 뚝딱 도시락김, 건강한 삶을 기도하는 믿음의 기업 제스파에서 힐링에이스 눈 마사지기, S&P 인터내셔널에서 프리미엄 티세트, 하나님께서 대표이사로 계시는 주식회사 더 황금푸드, 대한민국 대표곱창 황금곱창에서 소곱창 전골 밀키트 세트를, 곰취 아빠가 기도로 만든 맛과 영양이 뛰어난 건강한 먹거리를 생산하는 기업 자연의 맛과 향 청정향에서 곰취 제품을 드립니다. 오늘도 복음 통일을 위해 한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고 선물 협찬으로 참여해 주시는 모든 하나님의 기업에 더 풍성한 은혜와 복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작년에 4학년 때 통일교육을 배웠을 때 같이 기도했어요. 작년 4학년 때면은 4학년이 초등학교도 있고 대학교도 있고요. 앞자리가 4학년인 것도 있는데 어떤 4학년이셨을까요? 통일교육 때

뭘 배우셨을까요? 같이 나눠주시면 저희도 또 바로 알고 구체적으로 기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루속히 하루속히 하루빨리 통일되기를 기도합니다. 저도 함께합니다 하시면서 0456님 감사합니다. 북한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신 문자도 있고요. 우리의 가족이라고 생각하고 저도 함께 기도할게요 라고 한줄 남겨주신 분도 있어요. 우물정 1069번으로 이렇게 OAP데이에서는 북한을 위한 복음 통일을 위한 기도의 한 줄과 소망으로 출석 인사를 나누고 있어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용료 부과되는 샵 1069번 극동방송 어플리케이션 통해서도 들어오실 수가 있고요. 신청해 주셨던 찬양 나의 등 뒤에서 함께 찬양하고요. 출석 인사 나눠주신 또 신청 찬송 나눠주신 분들 중에 제가 문자 하나하나 다 읽고요. 오늘도 선물 받아보실 분들은 OAP 대회 끝나고 문자를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송에서 함께했던 사운드 오브 그리스 실황 찬양이었어요. 옹기장이 찬양 선교단의 나의 등 뒤에서 신청 찬송으로 함께했습니다. 우리의 등 뒤에서 언제나 함께하시는 주님께서는 북녘 땅에서도 함께하고 계신 줄을 믿습니다. 숨죽여 예배하는 북한의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그리고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북녘의 주민들을 위해서 여러분 계속해서 함께 기도해 주세요. 그땅 가운데 주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하셨던 4288님의 기도처럼 북한 청년들을 위해서 저도 간절히 기도합니다라고 하셨던 0886님의 기도처럼 그리고 북한의 미래, 북한의 모든 주민이 진정한 자신들의 가치를 알고 살아가기를 기도합니다 하셨던 0842님의 기도의 한 줄처럼 하나님께서 지으신 너무나 아름다운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북녘의 형제와 자매들을 위해서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리라 믿으면서 오늘의 OFP데이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과 동행하면서 더 행복하세요.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1분 칼럼 한국가족보건협회 김지연 약사입니다.
1: 여성 동성애자들은 에이즈에 걸리지 않지요? 라는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2015년 남아공의 더반에서 열린 에이즈 컨퍼런스에서 여성 동성애자들의 에이즈 방치가 언급되었습니다. 남아공의 레즈비언들의 에이즈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논문 8개를 조사한 연구진은 여성 동성애자들이 동성 성관계뿐 아니라 마약, 강간, 남성과의 성관계, 매춘 등이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에이즈에도 걸리고 있다고 보고한 것입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에이즈에 걸린 레즈비언의 20%는 자신이 에이즈 바이러스를 여자 파트너로부터 얻게 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같은 컨퍼런스에서 네덜란드 피비 키스비 박사는 남아공의 주요 두 도시를 조사한 결과 레즈비언 중 무려 9%가 에이즈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남아공의 일반 여성들보다 훨씬 높은 에이즈 바이러스 감염률이라고 전문가들은 밝히고 있습니다.
0: 한국가족보건협회 김지연 약사였습니다.

0: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포항 극동 방송입니다.
1: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 협의회.

0: 학문은 붕대고 발전했지만 교회는 영적으로 퇴부했습니다. 신학자들이 영성이 없기 때문에, 십자가와 부활을 믿지 않기 때문에, 설교는 자기 아는 지식으로 말씀을 전했지만 생명이 없기 때문에 목회를 못하는 거예요. 신학자들이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 말씀하시도록 무릎을 꿇고 기도해서 가슴에 신학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신학은 학문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라. 신학자들이 영혼이 메말리니까 신학생들한테 지식으로만 전달했지 학문을 더 의지하고 믿는 거예요. 한국교회의 놀라운 부흥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거는 신학은 학문이 아니다, 개혁주의 생명신학으로 예수 생명이 흘러야 하는 거예요.
1: 기독교 대학의 글로벌 리더 백석대학교. 백석대학교는 백석총회와 함께하는 대학입니다.
2: 극동방송 가스 안전 캠페인. 가스 사고의 대부분은 평소 점검만 잘해도 예방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먼저 가스를 사용하기 전에는 가스가 누출되지 않았는지 냄새로 먼저 확인하고 창문을 열어 신선한 공기로 실내를 환기해야 합니다. 가스를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연소기 코크와 중간 밸브를 꼭 잠그고 비누나 세제로 거품을 내 배관, 호스 등의 연결 부분을 수시로 점검해 누출 여부를 살피시기 바랍니다. 또한 LPG를 사용하는 단독주택은 안전을 위해 2030년까지 고무 호스를 금속 배관으로 교체해야 합니다. 잠깐의 방심이 큰 피해로 이어지는 가스 사고. 점검의 생활화로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킵시다. 포항 극동방송 가스 안전 캠페인. 한국 가스 안전공사 경북 동부지사와 함께합니다.

0: C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찬양의 멜로디. 찬양 속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나누길 소망합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0: 안녕하세요. 저는 강원도 원주에 살고 있는 정인식 장로입니다. 현재 원주 개운교회를 섬기고 있으며 기독교 대한감리회 장로회 동부연회연합회 회장으로도 섬기고 있습니다. 농협에서 33년간 근무하고 정년 퇴직했습니다. 기업 경영 컨설팅 일을 하고 있습니다.
1: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의 목소리로 함께 만들어갑니다. 복음을 전하는 소리, 복소리, 이인성입니다. 오늘은 강원도 원주를 찾아갔습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 동부연회 장로연합회 회장으로 섬기고 계신 정인식 장로님을 만납니다. 장로님 현재 섬기고 계신 교회와 담임 목사님 자랑 이렇게 듣습니다.
0: 제가 섬기고 있는 교회는 강원도 원주에 있는 원주개운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오랜 세월 동안 말씀과 기도를 중심으로 믿음의 전통을 이어오며 지역사회를 섬기고 복음을 전해온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이지요. 특별히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는 교회와 지역사회 그리고 선한 선교 현장을 폭넓게 섬기고 계십니다. 현재 기독교 대한감리회 원주남지방 감리사로서 지방 내 교회와 목회자들을 돌보며 교회들이 서로 협력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섬기고 계십니다. 또한 원주시 기독교연합회 사역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시며 교단과 교파를 넘어 원주 지역의 교회들이 복음 안에서 연합하고 지역사회를 함께 섬길 수 있도록 힘쓰고 계십니다. 아울러 극동방송 운영회를 통해서 전파선교의 사명에도 동참하고 계십니다.
1: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강원극동방송 원주본부가 설립되었고 또 원주에서도 힘차게 복음 전파를 하고 있지요. 도움 주시는 성도님들, 장로님들 그리고 목사님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정인식 장로님, 처음 예수님을 어떻게 만나셨습니까? 여쭤봤습니다.
0: 저는 교회를 초등학교 시절에 형을 따라 처음 교회를 나갔어요. 그 이후에 이제 중고등부 생활을 했고 그러면서 어쩌면 이제 신앙의 기초가 쌓였다고 보여지겠죠. 그러나 이제 제가 청년기와 장년기를 지나면서 현실의 문제와 또 세상의 가치 속에 많은 신앙 갈등을 겪었습니다. 이 33년의 직장 생활 동안 성공과 인정 또 물질과 세상의 즐거움을 쫓으며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가까이 했던 그런 시절이 아니었는가 생각이 듭니다. 겉으로는 교회를 다녔지만 마음은 하나님과 멀어진 채 10여 년 동안 영적 침체기를 겪었지요.
1: 하나님께서 영

0: 영적 침체기에 빠진 당신을 멀리하고 있는 사랑하는 영혼을 부르시는데 자주 사용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고난의 터널을 통과하게 하시는 것이죠.
1: 제 신앙의 전환점은 자녀의 방황을 겪으면서 찾아왔습니다. 부모의 힘과 능력으로는 자녀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을 절실히 깨닫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 눈물로 기도하며 자녀들을 맡겨드렸습니다. 그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자녀의 삶 가운데 놀랍게 역사하는 일들을 경험하게 되었지요. 사람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영적 세계와 영적 싸움의 실제를 깨닫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신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자녀의 방황은 당시에는 견디기 힘든 아픔이었지만 돌이켜보면 저와 우리 가정을 다시 믿음으로 세우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였습니다.
0: 네, 고난의 통로는 곧 은혜의 통로였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 마음에 깊이 새겨진 신앙의 중요한 원칙들이 있습니다.
1: 그 후 저의 신앙과 삶의 중심에는 드림, 섬김, 나눔이라는 세 가지 가치가 자리를 잡았죠. 하나님께서 저에게 맡겨주신 시간과 물질과 재능을 기쁨으로 드리고 교회와 이웃을 낮은 자세로 섬기며 받은 은혜를 어려운 사람들과 나누는 삶을 살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0: 오늘 복소리의 주인공 정인식 장로님은 극동방송을 어떻게 듣고 계실까요?
1: 저는 자동차로 이동하는 시간이 많이 있습니다. 원주를 중심으로 동부연의 여러 지역과 교회 행사들을 다니며 보면 자연스럽게 이제 방송을 들을 기회가 많습니다. 그때마다 극동방송의 말씀과 찬양은 제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해주었습니다. 복잡한 생각과 염려로 마음이 무거울 때 찬양을 들으면서 평안을 얻고 또 말씀을 들으면서 흐트러졌던 믿음을 다시 세워가는 것을 경험하게 되죠. 때로는 설교 말씀 한 구절이 하루의 방향을 바로 잡아주고 찬양 한 곡이 지친 마음에 새로운 힘을 주기도 하죠. 그래서 극동방송은 단순한 기독교 방송이 아니라 전파를 통해 사람의 영혼을 살리고 복음을 전하는 귀한 선교기관이라고 생각합니다.

0: 내가 앞에 걸을 때 당신은 뒤에서 기도했고 내가 사명을 말할 때 당신은 자신의 시간과 삶을 내려놓았습니다. 사람들은 제가 걸어온 길을 말하지만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 길 곳곳에 당신의 희생과 눈물, 말없이 드린 기도가 놓여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사랑하는 아내여, 당신은 하나님께서 내게 보내주신 가장 귀한 믿음의 동역자이며 평생 감사해야 할 사랑의 선물입니다.
1: 마치 시를 쓰는 듯한 장로님의 깊은 마음의 고백이 담긴 사랑하는 아내를 향한 목소리 편지였습니다. 정인식 장로님, 기도 제목은 이것입니다.
0: 하나님 앞에 처음 마음을 잃지 않고 끝까지 겸손하게 충성하는 장로가 되는 것이겠죠. 또 사람의 인정과 칭찬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며 말보다 꿈과 섬김으로 본이 되는 그런 장로가 되기를 기도하고 있고요. 특별히 현재 장로회 동부연회 연합회가 추진하고 있는 우리 케냐 권호승 선교사님의 선교 차량 지원 사업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되기를 집중적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장로회가 붙들고 있는 여호와께 돌아가자라는 신앙의 주제가 제 임기 중에만 외치는 구호가 끝나지 않고

0: 은혜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말씀을 붙들고 모든 사업과 행사보다 먼저 하나님께로 돌아가며 말씀과 기도 앞에 바로 서는 영적 공동체가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1: 함께 복음을 전하는 소리 복소리. 오늘은 강원도 원주 개운감리교회를 섬기시며 기감동부연회 장로회연합회장으로 사역하고 계신 정인식 장로님을 만났습니다. 복소리 이인성이었습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세요. 샬롬. 목소리 오늘 방송을 들으시고 전파 선교사로서의 헌신을 다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54-256-3000 054-256-3000번 포항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거나 단문 50원 유료 문자 샵 9030 우물정 9030번으로 전파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복음을 전하는 소리 복소리였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0: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포항 극동 방송입니다.
1: 참된 삶을 향하여. 오늘 이 시간은 오천 중앙교회 박진찬 목사님께서 사도행전 13장 38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이 사람을 힘입어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2: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아멘.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긴 설교를 이제 마치면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결론을 지금부터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이것만은 반드시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말이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라고 그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말하는 이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본문에 의하면 죄사함이 너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앞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들었고 또 지난주에는 약속하신 구원을 반드시 이루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듣지 않았습니까? 이 두 가지를 이야기한 바울은 이제 그 모든 이야기를 한 곳으로 모으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죄사함을 바울은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죄사함을 이야기하면서 그 죄사함이 어디서부터 오는지를 아주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주어지는 것들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바로 죄사함이라는 그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그냥 한 번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39절에서도 이 사람을 힘입어라고 하는 이 똑같은 표현을 한 번 더 반복하고 있습니다. 왜 바울은 이 말을 떨어뜨려서도 아니고 바로 연이어서 이렇게 두 번이나 사용했을까요? 그 이유를 39절에서 또 같이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39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그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아멘. 그 이유를 말하면서 모세의 율법을 이야기하고 똑같이 또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율법으로 얻지 못했던 것을 이제는 이 사람을 힘입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39절의 말씀인 것이지요. 그러면 이 지점에서 우리가 반드시 한 가지를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바울은 지금 모세의 율법과 또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이야기하면서 율법이 잘못되었다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율법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주신 거룩한 말씀일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또 무엇이 죄인지를 가장 자세히 그리고 가장 정확하게 알려주는 말씀이 바로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 율법이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지켜야 하는 우리의 연약함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율법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죄인인 우리가 그 말씀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는 것이 우리에게 문제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율법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율법은 하나님이 거룩하심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어떠한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씀이고 또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알려주게 되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말씀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이 땅을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알려주면 우리가 깨닫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안에 죄가 얼마나 깊이 자리 잡고 있는지, 우리가 죄인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이 율법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알려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예로 들면 이렇게 설명해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건강검진들은 다 한 번씩은 받아 보았을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좋은 나라라서 연령에 맞추어서 2년에 한 번씩은 꼭 건강검진을 받으라는 나라의 안내장도 날아오지요. 그리고 여기에 비용을 더 추가해서 기본적으로 검사하는 것 외에도 더 추가적으로 검사를 다들 아마들 해보셨을 것입니다. 검사를 하고 나면 의사가 우리의 몸의 상태에 대해서 이야기하지요. 혈압이 높습니다. 조심해야 합니다. 혈당이 위험한 수준에 놓여 있습니다. 잘 관리하셔야 됩니다. 몸무게는 생각보다 많이 나가니 살을 좀 빼셔야 합니다. 또 어떤 검사 결과는 좋지 않으니 다른 과에 가셔서 여기에 대해서는 아주 정밀한 검사가 필요합니다 라고 그렇게 건강검진은 우리의 몸의 이상 여부를 알려주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건강검진 자체가 우리의 질병을 치료하는 것은 아니지요. 검진은 말 그대로 우리 몸의 이상 여부를 알려줄 뿐이지 검진 그 자체가 우리의 아픈 것을 치료하는 것은 절대로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건강검진 그 결과지를 오래 들여다보면 우리의 병이 낫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낙담만 생기는 것이 건강검진의 결과지이지 않습니까? 병은 치료해야 낫는 것이지 검사하는 것으로 고치는 것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율법이 바로 이러하다라는 그 이야기죠. 율법은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드러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는 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건강검진으로 병을 발견했다고 해서 그 병까지 치료해 주는 것이 아니듯 율법은 죄를 우리에게 드러내게 하지만 그러나 그 죄를 없애주지는 못한다라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바로 그 지점에서 율법이 하지 못한 그 일을 말하며 비시디아 안디옥 회당에 모여 앉아 있는 사람들에게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다라고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표현이 나오는데 의롭게 되는 전제가 과연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믿는 자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시는 그 길은 율법을 행하는 그 행위로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된다라고 아주 딱 잘라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38절과 39절에 이 사람을 힘입어라고 하는 이 말씀을 중요해서 두 번이나 연속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율법은 우리의 죄를 진단할 수는 있지만 우리의 죄를 해결하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율법이 하지 못한 그 일을 이루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문제를 해결하여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으로 세우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을 지금 바울은 비시디아 안디옥 회당에 앉아 있는 사람들에게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이 바로 이것이 복음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복음이 여러분의 삶에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것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 때문에 죄인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의인이 된 것으로 기뻐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놀라운 복음을 선포하고 난 다음 곧바로 한 가지의 경고를 이어가게 됩니다. 이 복음을 듣고도 흘러보내면 절대로 안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40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미칠까 삼가라. 아멘. 38절과 39절에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죄사함과 의롭다 하심을 선포하였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바울은 그 기쁜 소식을 전한 뒤에 곧바로 삼가라라고 하는 이 경고의 말씀을 이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울이 이 삼가라라고 하는 이 내용이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그 내용을 바울은 무엇으로 얘기하느냐 하면 41절에 나오는데 하박국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하여서 그 내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41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일러서되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당연히 행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희에게 일러줄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아멘. 왜 갑자기 바울은 이 하박국의 말씀을 등장시켰을까요? 그것은 이 하박국이 활동하던 시대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알아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는 어떤 시대였냐 하면 유대 사회에 폭력과 불의가 아주 가득한 시대였습니다.
힘 있는 사람이

약한 사람을 억누르고 악인은 형통하는데 의인은 고통을 받던 시대. 그 대표적인 시대가 바로 하박국이 사역하던 그 시대였습니다. 이런 상황이 짧게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길게 진행이 되자 하박국은 하나님께 기도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 도대체 언제까지입니까? 하는 이 기도를 하게 되지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 하박국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을 하시는데 하박국이 생각하는 그 범위를 훨씬 더 넘어서는 대답을 하나님께서는 하박국에게 들려준 것입니다. 아마 이 질문을 하는 하박국의 기대는 아마 이랬을 것입니다. 잘못하고 있는 그 유다를 책망하고 바로잡는 정도로 하나님 도대체 언제까지입니까? 하는 기도를 했을 것입니다. 이 기도를 들은 하나님의 대답은 이 하박국의 기대 정도가 아니라 이것을 넘어선 갈대아 사람을 일으켜,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바벨론 사람들을 일으켜서 범죄한 유다를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응답을 들려준 것입니다. 하박국 입장에서는 도저히 생각하지 못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런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하박국조차도 사실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말씀이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이 받아들이기가 쉽고 어려운가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면 사람이 예상하던 일이든 예상하지 못한 일이든 관계없이 그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바로 바울은 이 지점에서 하박국의 말씀을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지금 바울의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이 누구라고 했습니까? 비시디의 안디옥 그 회당에서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이 말씀을 전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사람들이 예상하지 못하는 그 방법으로 구원의 일을 이루셨다는 그 이야기지요. 그 방법이 무엇이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십자가를 통한 구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앉아 있는 사람, 또 예루살렘에 살던 그 모든 사람들이 바로 이런 방법은 생각해 보지도 못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은 이 땅에 온 메시아가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이라고는 생각조차도 하지 못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서 죄사함과 의롭다 하심의 길을 여셨다라고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남은 것은 무엇이냐면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이 중요한 것이죠. 하박국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들이 믿기 어려울 만큼 놀라운 일이었지만, 그러나 그 말씀 1.1획이라도 틀리지 않고 그대로 이루어진 것처럼 지금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도 앉아서 말씀을 듣는 너희들의 기대와 생각과는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중단되거나 변경되지 않고 그대로 이루어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바울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하박국의 경고의 말씀을 끄집어 와서 너희는 삼가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바울이 삼가라고 하는 경고의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내 생각과 내 방식이 다르다는 그 이유로 밀어내거나 내가 이해하기 어렵다는 그 이유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라는 이 말씀이 바로 삼가라라고 하는 이 말씀의 뜻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도 동일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여전히 이 땅을 말씀으로 다스리고 계시지요.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생각과 내 판단이 앞서고 내 생각과 내 판단이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것, 이것이 바로 문제라고 지금 바울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도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을 하거나 말씀을 듣고도 내가 보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라고 하면서 내 생각과 내 판단을 끝까지 붙들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으면서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일을 놓칠 수 있다고 하는 이 바울의 삼가라 라고 하는 이 경고의 말씀을 주의 깊게 들어야 한다라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과 내 삶을 판단하도록 크기 앞에 말씀 앞에 세워야 하는 사람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으면 생각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실제 우리의 삶까지 바꾸어야 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다 말씀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용서하라 라고 말씀하시면 용서해야 할 것이고 내려놓으라 라고 말씀하시면 내려놓아야 할 것이고 돌이키라 말씀하시면 돌이켜야 하는 이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말씀을 믿는다는 것이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말씀을 믿는다는 것은 결국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말씀을 믿는다라고 하는 이 뜻 아니겠습니까? 워낙에는 우리 오천중앙교회 모든 성도들은 말씀을 듣는 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때문에 생각이 바뀌고 그 말씀 때문에 나의 선택이 바뀌고 그 말씀 때문에 나의 삶이 바뀌는 우리 오천중앙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42절 4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나갈 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아멘. 여기에서 복음을 들은 사람들의 두 가지 반응의 모습이 나옵니다. 먼저 어떤 사람은 바울과 바나바에게 다음 안식일에도 여기 와서 이와 같은 말씀을 전해주십시오 라고 부탁하는 사람들이지요. 바울의 설교가 끝났지만 그 당시 들었던 그것으로는 부족하니 다음 주에도 이 복음의 말씀을 더 듣고 싶은 마음이 그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과는 조금 다르게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간 사람들도 보입니다. 이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회당의 모임이 끝나고 다 파해서 이제 집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하며 따라가면서 그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 사람들도 거기에 있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두 가지의 반응의 공통점이 무엇이냐 하면 복음을 들은 사람들의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더 알고 싶은 마음들이 불같이 일어났다라는 그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그들에게 가장 먼저 권한 말이 무엇이냐 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권고했냐 하면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라고 그렇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권면이 참으로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바울은 그렇게 긴 설교를 하고 난 다음 이제 너의 힘으로 더 의로운 사람이 되도록 노력해보라 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라고 권면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왜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느냐면 그리스도의 삶이 과연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의 삶은 그리스도인의 삶은 은혜로 구원받은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그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삶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어야 하는 이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은혜와 순종을 반대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들이 짙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은혜와 순종을 조금 더 쉽게 이야기하면 복음과 율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은 은혜와 순종, 복음과 율법은 서로 반대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분명 율법으로는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의 삶의 모습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은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한 전제 조건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바로 율법에 나온 그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을 알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그 비시디아 안디옥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부족해서 따라와오면서 그들에게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 이들에게 권고한 말씀이 항상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으라 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또 중요한 말씀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 항상이라고 하는 이 말씀입니다. 예배드리는 시간만이 아니라는 이야기죠. 교회 안에 있을 때만도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항상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항상은 우리의 가정에서도 또 우리의 일터에서도 또 우리가 관계 맺는 모든 사람들과의 그 관계 안에서도 항상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바울의 권면이었던 것입니다. 주일에는 예배를 드리고 월요일에 여러분의 삶은 과연 어떤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주일은 예배를 드리고 월요일에는 여전히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고 있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나 말씀을 들을 때에는 은혜와 믿음을 이야기하지만 기도를 마치고 예배가 끝나고 난 뒤에는 믿음과 은혜는 어디 가고 없고 내 주장과 내 감정과 내 경험만이 앞서 있지 않느냐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예배 시간에는 분명히 하나님을 경외합니다라고 고백을 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일터의 자리에 가서는 아주 조금이라도 손해 보지 않으려고 나의 이익을 위하여서 거짓을 서슴없이 행하고 살아가고 있지 않느냐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거 아십니까? 믿음과 은혜는 기도 시간과 말씀을 듣는 시간에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 월요일부터 시작되는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증명되어지는 것이 바로 믿음과 은혜라는 것이라는 것 여러분 혹시 알고 계십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는 그저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 태도만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를 변화시키는 능력이기에 그래서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도 우리의 믿음과 하나님의 은혜가 그대로 드러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고 그렇게 살아가는 이들을 두고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을 할수 있다는 것입니다. 원하기는 예배당 안에서만 그리스도인이 되지 마시고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일터와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

0: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1: 지금까지 오천중앙교회 박진찬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이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291국에 0394번, 291-0394 오천중앙교회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참된 삶을 향하여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0: CBC 미션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8월 31일, 네, 8월 마지막 날입니다. 8월에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죠. 자, 내일이면은 9월입니다. 이번 주는 8월도 있고요, 9월도 있습니다. 또 아마 여름도 있고 가을도 있을 것 같아요. 8월 동안 덥다고 느슨해졌던 우리의 모습이 있다면 이제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우리 달려가 볼까요? 그리고 여름 사역을 통해 받은 은혜가 있다면요, 그 은혜 감사하면서 기쁨으로 내 맡은 일에 더 힘을 한번 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흐리고 비가 옵니다. 계절이 바뀌네요. 이런 현상은 우리 인간이 절대 컨트롤하지 못하죠. 지금 저기 네팔의 상황을 보면서도 우리 인간의 연약함, 하나님의 뜻은 어디 있을까, 이런 생각 들면서 겸손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자, 오늘 월요일이잖아요. 또 어제 예배 잘 들으셨어요? 교회 방학생들 혹시 있다면 계약하신 분들 알려주십시오. 샵 1069 문자 아니면 어플 메시지로 알려주십시오. 자,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로, 기도와 말씀으로 가장 기본으로 돌아갑니다. 자, 이 찬양으로 8월의 마지막 날 새끼라 출발해 봅니다.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아멘.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쉐키나 찬양단 앨범에서 첫 곡 전해드렸습니다. 영혼을 깨워드리고 정신을 바짝 깨워드리는 방송,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세 글자로 줄여서 세깨랍니다. 총 연출 우리 주님의 명을 받들어서 대신 깨워드리고 있는 조연출 김인수입니다. 자, 어떻게 주일 예배 잘 드리셨습니까? 혹시 방학 끝내신 분들, 계약하신 분들 있으시면 속속 알려주십시오. 서울극동방송 수신문자 샵 1069, 오물정 1069,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또 무료로는 어플 메시지로 여러분께서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8월의 마지막 날, 내일이면 이제 9월입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또 기본으로 한번 돌아가야죠. 기본으로. 저는 이렇게 신앙의 기본 생각하다 보면은 떠오르는 말씀 구절이 있어요. 바로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우선순위로 하나님 나라하고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네요. 자, 다시 시작해보자고요. 김송희 성도 어제 3주차 예배 드렸다고 반가운 소식 전해주셨습니다. 비가 오는 가운데 남편과 일하시면서 우리 8845번님 서천에서 또 인천 남동구 양

평에서 이렇게 또 듣고 계십니다. 자, 여러분의 사연 신청곡 제가 기다리고 있으면서 잠시 뒤에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6장 33절 마태복음 이 말씀 도도한 찬양 듣고요. 잠시 우리 미스바 기도에 관련한 인터뷰 나누고 여러분의 사연 신청곡으로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0: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갈릴리 노래 모임 앨범에서 전해드렸습니다. 3시 10분입니다. 새끼라 천안 신방동에서 듣고 계시는 2523번님 어플로 듣고 계시네요. 우리 6362번님 지난번에 전화 연결 한번 했었죠. 와, 5년 방학 끝내고 지금 계약 잘하고 또 찬양대에서 바이올린으로 섬기고 계신다고요. 아유, 고맙습니다. 귀한 소식. 자, 차 안에서 은혜 받을 준비하고 듣고 계시는 우리 3431번님 충북 증평에서 듣고 계시네요. 오늘 저녁에 증평지역 연합부흥회에서 저희 찬양대가 특성을 해서 오늘 저도 참석합니다. 주실 은혜 기대한다고 이렇게 5868번님 사연을 주셨습니다. 주실 은혜, 그렇죠. 기대하는 마음으로 증평지역 연합부흥회. 자, 그리고 우리 극동방송에서도 여러분께서 은혜를 기대할 수 있는 지금 기도회를 우리가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잠깐 전화 연결을 해서 이 기도회 한번 소개를 해보려고 합니다. 여보세요?
1: 네, 반갑습니다.
0: 네, 반갑습니다. 우리 새끼라 청취자분들께 인사 한번 부탁드릴게요.
1: 네, 새끼라를 애청하시는 방송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연되시고 연출하시는 이 새끼라를 진행하는 김인수 PD님 정말 반갑습니다.
0: 반갑습니다.
1: 극동방송 양육국장 백두현입니다.
0: 네. 우리 네. 백두현 양육국장님께서 이렇게 저하고 이렇게 잠깐 얘기를 나눌 텐데요. 우리 잠깐 제가 말씀드린 대로 미스바 특별 기도회 네. 곧 이제 열리게 되는데 소개 간단하게 좀 부탁드릴게요.
1: 네. 다음 주 화요일인데요. 예. 오는 9월 8일 화요일 오전 10시 극동방송 아트홀에서 미스바 특별 기도회가 개최가 됩니다.
0: 네.
1: 이번에는요. 아주 귀한 목사님을 모셨는데요. 수원중앙침례교회 원로 목사님이시고 극동방송

0: 이사장이신 김정한 목사님이십니다.
1: 네.
0: 리스바 특별 기도회 축도 후에는 22여 분의 안수 기도 목사님께서 직접 기도 제목을 가지고 참석하신 모든 분들에게 안수 기도를 해 주시는데요.
1: 예.
0: 이 안수 기도를 받으려고 길게 줄을 서 있는 분들을 볼 때마다
1: 네네.
0: 하나님께서 꼭 그분들의 간절한 기도 제목을 들어주시라 같이 기도하면서
1: 네.
0: 하고 있습니다.
1: 예, 우리 미스바 기도회가 한 달에 한 번 네. 정도 계속 열리고 있잖아요.
0: 네네.
1: 그동안에 참 그 간증들이 많았을 것 같은데요.
0: 네, 그렇습니다. 정말 많이 있는데요.
1: 예.
0: 기도 제목들을 보면 정말 다양합니다. 자녀 문제로 오시는 분들, 부부 문제, 재정 문제, 직장 문제, 육신의 질병, 연약함. 정말 너무나도 가슴 아픈 여러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참 많이 계시는데요.
1: 네.
0: 그런데요, 제가 그 간증들을, 기도 제목을 들으면서 느끼는 것이 있어요.
1: 네네.
0: 처음에는, 하나님, 저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라고 기도하러 오시잖아요.
1: 예.
0: 근데 기도하고 또 안수기도 받다 보면 어느 순간에
1: 네.
0: 하나님 제 마음을 먼저 만져주시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바뀌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1: 네네.
0: 상황이 바로 바뀌지 않았는데도
1: 네.
0: 마음에 평안이 생기고 다시 일어날 힘을 얻었다는 분들이 참 많이 계셨습니다.
1: 네네.
0: 그래서 이 도심 속의 기도원 극동방송 아트홀로 오시면
1: 네.
0: 참 좋을 것 같고요. 방송을 듣는 분들 중에서 암석은 하고 싶지만 내가 꼭 가야 할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1: 네.
0: 기도회는요. 거창한 기도 제목 가지고 오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 제가 왔습니다. 하나님 저 아시죠? 제 삶을 인도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만으로도
1: 네.
0: 충분하다는 거죠.
1: 네.
0: 살다 보면 왜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우리 김인수 PD님도 그러실 때가 있을 것 같은데
1: 네.
0: 누구에게도 이야기하지 못한 힘든 고민들 있잖아요.
1: 네네.
0: 가족에게도 말 못하는 고민 또 자녀 때문에 밤잠을 설치고
1: 네.
0: 또 앞으로 내 삶을 어떻게 하나님께 드려야 할지
1: 네.
0: 그런데요.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으면 하나님 말씀에 있는 것처럼
1: 네.
0: 너의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라고 하는 구절이 있잖아요.
1: 네네.
0: 그래서 이 말씀 그대로 이 미스바 특별 기도회에서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 네. 네. 자, 이번에 저희 이제 중앙사 서울에 있는 극동방송 네. 아트홀에서 다음 주 화요일에 오전 10시 미스바 기도회 특별 기도회 열리는데 이 참석을 위해서는 미리 신청을 해야 되나요? 어떻게 참석을 해야 되나요?
0: 네, 9월 8일 화요일 오전 10시
1: 네.
0: 극동방송 아트홀에서 좀 전에
1: 예.
0: 우리 비디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신청을 좀 하셔야 되는데요.
1: 예.
0: 저희 극동방송 이사장이신 김정한 목사님을 강사로 창사 70주년 미스바 특별 기도회가 마련됩니다.
1: 네.
0: 창사 70주년 기념으로 마련이 되는 이번 기도회에
1: 네.
0: 여러분들 5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 메시지로
1: 예.
0: 샵 1069, 샵 1069로 세 글자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1: 네.
0: 미스바, 미스바라고 이렇게 남겨주시면
1: 네네.
0: 참여하실 수 있는 URL 주소를 보내드립니다.
1: 예.
0: 입장은 9시 20분부터인데요.
1: 예.
0: 빨리 오셔서 앞에 좋은 자리에 앉으셔서 말씀 들으시고
1: 또
0: 기도하시는 은혜를 가지면 좋을 것 같은데요.
1: 네.
0: 혼자 오지 마시고 주변의 지인분들, 이웃, 또 성도님들과 함께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신다고 하신 분들 중에서 어떤 분들은요. 휴가를 내고 오시는 분도 계세요. 또 휴가를 내고 신청했다 하신 분도 계시는데
1: 예.
0: 직장 생활하신 분도 계시고 방송을 듣고 멀리서 오신다는 분도 계시고
1: 네네.
0: 이분들이 이야기를 들으면 감동을 많이 받는데요. 내 인생이 변화된다고 하는데 안 갈 이유 전혀 없다. 내 인생이 변화되는데 왜 못 가겠냐
1: 네.
0: 하시면서 오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큰 도전을 받았습니다.
1: 네.
0: 내 것의 가장 소중한 것,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드려보실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중심을 보시고 역사하시라 믿습니다.
1: 네네. 자, 보니까는 이제 그 다음 주 네. 화요일이잖아요. 다음 주 화요일.
0: 네네.
1: 한번 우리 극동방송 중앙사도 한번 이렇게 방문도 하실 겸 오시면 참
0: 네.
1: 좋을 것 같네요. 어떻게 한번 위치도 한번 좀 알려주시죠.
0: 예. 네.
1: 예.
0: 저희 극동방송은요.
1: 예.
0: 서울 중앙사입니다. 그 지하철 6호선 하시고 상수역 2번 출구로 오셔서
1: 네.
0: 홍익대학교 방면 쪽으로 조금만 걸으시면 오실 수가 있는데요.
1: 네.
0: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1: 네.
0: 말씀드린 것처럼 9시 20분부터 입장입니다. 빨리 오셔서
1: 네네.
0: 좋은 자리에 앉으셔서 먼저 찬양하시고 기도로 은혜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네.
0: 사무엘상 7장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미스바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참...

0: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고 금식하며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을 블레셋의 공격으로부터 지켜주신 바가 있습니다. 극동방송이 이 자리를 미스바라고 이름을 붙인 것도 그런 의미입니다. 방송가족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고 멀리서도 함께 응원해 주시고 관심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지켜주시리라 믿습니다.
1: 아멘입니다.
0: 문자메시지 샵1069 5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데요. 미스바라고 세 글자 보내주시면 참여하실 수 있는 URL 주소를 보내드리니까요.
1: 네.
0: 꼭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 네. 저희 이제 새끼라가 네. 이제 전국 방송인데 서울 경기권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 계시는 분들도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한번 미스바 특별 기도회 한번 참여를 하셨으면 좋겠고 또 70주년 특별로 이번에 이제 김장한 목사님께서 또 감사로 네네. 오시니까 여러분께서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제 끝나고 이제 안수 기도도 있으니까 기도 제목도 좀 이렇게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0: 네.
1: 예.
0: 네네.
1: 예, 여러분 지금 방송 들으시면서 아까 이제 샵 1069 서울극동방송 수신문자거든요. 이쪽으로 참여하실 분들은 미스바라고 이렇게 세 글자 보내주시고 받는 링크에 여러분의 이제 정보를 기입하시면 참석 신청이 되니까요. 여러분께서 많이 참석하셔서 많은 은혜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네, 백두현 양육국장님과 함께 얘기를 나눴습니다. 기도를 멈추지 마라. 네, 이제 역전되리라. 시와 그림의 찬양 함께 나눕니다.

이제 역전되리라 시와 그림 김정성 목사님의 목소리로 함께 찬양했습니다. 최근에 이 새끼라도 김정성 목사님과 함께 라이브로 찬양했죠. 이 곡을요.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역전을 항상 꿈꾸지만은 첫 가사 기도를 멈추지 마라. 이게 전제가 되어야 된다는 거. 예. 기도는 하지 않고 계속 뭔가 역전만 꿈꾸고 복받기를 원하는 거. 예. 이게 앞뒤가 안 맞죠. 그렇죠. 특별히 이렇게 극동방송에서 미스바 특별 기도회를 창사 70주년 맞이해서 김장한 목사님, 우리 이사장님 강사로 열게 되니까 여러분 많이 참석해서 뜨겁게 저도 이렇게 참여를 해봤는데 정말 뜨겁습니다. 예. 또 기도회가 공식적인 기도회가 끝나고 또 안수기도 시간도 있고요. 하니까요. 여러분께서 중앙사도 한번 본사도 한번 이렇게 방문해보시고 홍익대학교 근처거든요. 6호선 상수역, 6호선 상수역 2번 출구 나오셔서 가깝습니다. 아주 극동방송 다음 주 화요일입니다. 9월 8일 화요일 오전 10시인데 9시 20분부터 입장 가능하다고 하고요. 참석하실 분들 미스바라고 세 글자, 미스바라고 세 글자, 예, 한번 샵 1069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그때 한번 서울 방문하시는 분들 지방에서 한번 또 중앙사 방문하시면서 뜨거운 또 은혜 경험하시면 좋겠습니다. 샵 1069 미스바라고 보내시면 여러분 어떤 링크 받을 거예요. 그 링크에 들어가셔서 여러분의 정보를 입력해 주시면은 신청 완료입니다. 신청 완료. 엄마가 췌장암 4기 판정 받으셨는데 주님을 만나는 귀한 기도에 참여하고 싶다고 2862번인 미스바 이렇게 신청해 주셨네요. 네. 하나님 꼭 만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들이 미스바 기도회 참석한 후에 삶이 바뀌어서 이번에 미스바 기도회 간다고 휴가를 냈다고? 아 그렇구나. 이번에도 기대를 크게 하고 있다고. 이야 그렇군요. 우리 딸은 15년 방학 끝내고 스스로 교회 출석한 지 두 달 됐어요. 저는 3년 방학하고 딸보다 한 달 먼저 출석했어요. 이야, 0574번님 어떤 일이 있었던 겁니까? 저하고 혹시 통화가 된 분 아니죠? 스스로 딸이 15년 방학을 끝내고 교회를 갔고 0574번님도 스스로 가신 건가요? 와, 우리 0574번님 성함하고 주소 보내주시면 귀한 축하의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스바 기도에 온 가족 참여한다고 이런 분도 계셨고요. 자, 우리 정말 기도를 쉬지 않아야겠죠. 이 찬양 함께 나누시죠. 나는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으리.

조정훈 나는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으리 함께 찬양했습니다. 3시 31분 지나고 있습니다. 월요일에 새끼를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자, 전도 요청이 있습니다. 여동생이 큰오빠 전도하고 싶다고 하는데요. 큰오빠가 지금 무교네요. 무교고 교회는 거의 안 다녀보신 것 같아요. 기독교 고등학교 때 그때 이제 예배를 좀 드려보신 우리 오빠, 큰오빠. 예. 자, 쉽진 않을 것 같습니다. 완전

교신데요. 자, 동생은 연결이 돼 있어요. 자, 오빠에게 전화해 봅니다. 권혁진님. 자, 신호 갑니다.

나는 것은 첫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말씀 1절, 3절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임금은 아무나 자신의 아들 혼인잔치에 참석시킨 것이 아닙니다. 3절 말씀을 다시 보니 그 청한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이들은 이미 사전에 임금의 혼인 아들 혼인잔치에 오기로 약속한 사람들입니다. 당시 혼인잔치는 여러 날 동안 계속 진행이 되었습니다. 지금 또 어느 나라 가면 또 어떤 지역에 가면 이러한 전통이 있습니다. 여간 준비를 해서는 안 됩니다. 게다가 지금 이 혼인잔치는 임금의 아들 혼인잔치입니다. 임금은 여러 번 초청자들을 확인하고 그들의 자리를 다 마련해 놓고 그 사람들에 맞추어서 음식도 다 준비해 놓고 있었습니다. 이제 혼인잔치 날 임금은 다시 종들을 사람들에게 보냈습니다. 요즘 같으면 그 사람을 픽업하기 위해서 차를 보내준 것처럼 최대한 예우를 해준 것입니다. 그런데 종들은 그날 잔치에 오기를 싫어했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어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처음 거절에 속상할 맛도 하지만 임금은 한번더 종들을 보내어서 자신의 말을 전했습니다. 이 4절 말씀을 성경 원어로 보면 4절에 내가라는 말 앞에 헬라어 단어가 하나 붙어 있습니다. 힌네라는 헬라어 단어입니다. 이 힌네라는 헬라어 단어는 여기요, 이봐요라는 뜻입니다. 즉, 다음의 말을, 문장을 강조할 때 쓰이는 부사어입니다. 우리가 상대방에게 어떤 말을 할때 상대방이 내 말을 잘 듣지 않거나 아니면 잘못 알아듣거나 그럴 때 이렇게 말하죠. 자, 똑똑히 봐. 다시 한번 봐. 들어봐. 이렇게 말하죠. 이렇게 말하면서 내 말을 더 강조해서 내 뜻을 더 분명히 전달합니다. 임금은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이 사실을 더욱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새 한글 성경에서는 이 헬라어 힌네라는 의미를 잘 살려서 다시 이렇게 옮겨 번역을 했습니다. 자, 힌네. 자, 내가 잔치를 마련해 놓았네. 황소와 살찐 송아지들을 잡아 놓았어. 준비가 다 됐네. 이제 결혼 잔치에 오게나. 정말 간곡한 부탁과 간절한 바람으로 말한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임금이 그렇게 말하고 부탁해도 그 잔치, 그 자리에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기대하지도 않았습니다. 만약 정말 그들이 기대했다면 흔쾌히 왔을 것입니다. 이 비유에서 임금은 하나님을 가리키고 아들은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이미 청함을 받아 이제 혼인잔치에 참여할 사람들은 우리 여러분들, 저와 우리를 가리킵니다. 즉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천국에 들어갈 자격을 다 획득한 우리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 믿고 주님의 자녀가 다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멘이시죠? 이게 정말 기쁜 일입니다. 근데 표정 보니까 조금 덜 기쁘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항상 어디 가도 세상에 치여도 아 하나님의 자녀다 이런 생각이 들고 말을 들으면 그냥 기뻐해야 돼요. 기쁨이 나와야 됩니다. 제가 한번더 말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다 되었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렇게 기뻐해야죠. 우리는 자녀가 되어서 주님 나라의 그 자리에 들어갈 자격을 다 획득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만 바라보며 살면 안 됩니다.
주님이 우리

위에서 준비해 놓으신 저 하늘나라 그 자리, 잔치 자리, 나를 위한 그 자리 위의 것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합니다.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하늘을 바라보지 못하죠. 땅만 그냥 쳐다보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우리도 세상 일이 너무 바빠서 그 나라를 잠시 잊어버리고 나를 위한 그 자리를 잠시 놓쳐버리고 살 때가 참 많습니다. 사도행전 1장 9절로 11절입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 앞에서 하늘로 승천하셨고, 그리고 그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 그들에게 천사가 하늘로 가신 그대로 다시 오리라라고 이렇게 말한 것은 우리는 성도는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 2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그 다음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주님께 속한 사람들이요. 주님의 부활에 참여할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살지만 땅만 쳐다보지 마시고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 나라의 그 자리를 기대하며 사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오늘을 하나님 나라로 산다는 것은 오늘 내가 사는 곳에서 하나님과 약속을 잘 지켜야 합니다. 오늘 5절, 6절입니다.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이미 청함을 받고 가겠다고 약속한 사람들이 갑자기 불참을 통보한 이유가 제각각입니다. 어떤 사람은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겼다고 하고, 어떤 이는 일을 가러 가야 한다고 합니다. 약속이 있다 등등 이런저런 핑계거리 되고 이미 약속한 혼인잔치에 가지 않겠다 했습니다. 심지어 이들 중 일부는 임금이 그들을 위해서 보낸 종들을 잡아서 모욕하고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그들의 행동을 표현하기 위해서 사용한 동사들을 한번 여러분 보십시오. 5절에 보니까 돌아보지도 않고라고 합니다. 무관심을 말합니다. 그 다음엔 각오라고 하죠. 즉 등을 돌리는 행동입니다. 관계를 끊어버립니다. 그 6절에 모욕하고 죽이니 배신입니다. 이들의 행동은 점점 더 거칠어졌습니다. 임금은 그들을 친구로 여기고 잔치 시작하는 날 종들까지 보내어 VIP로 대우했는데 그들은 무관심했고 관계도 끊어버렸고 심지어는 배신까지 했습니다. 임금은 이들을 보면서 아, 이들이 더 이상 나를 임금으로 인정하지 않는구나 생각했습니다. 7절, 8절입니다.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 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임금은 그냥 그들을 그냥 둘수 없어서 군대를 보냈습니다. 그동안 종들을 계속 보낸 것과는 완전히 대비될 정도로 이제 그들을 대하는 이 임금의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임금의 말을 보십시오.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다.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이 자리에 앉을 자격이 없다. 임금은 판단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죠. 대한민국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의 나라에 사는 백성입니다. 그래서 헌법에는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면 예외 없이 누구나 지켜야 할네 가지 의무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배웠잖아요. 국민학교 때부터 다 배웠잖아요.
내가 지금 뭡니까?

빵의 의무, 납세의 의무, 교육의 의무, 근래 의무죠. 요즘 초등학교 사회 교과서에는 환경 보존의 의무를 포함해서 5대 의무라기도 합니다. 이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법률에 의거하여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라고 분명히 헌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사는 나라든 가정이든 어떤 공동체든 당연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관계에는 약속이라는 것이 있고 서로 지켜야 될 의무들이 있습니다. 내가 그곳에서 지켜야 할 것을 노력하고 잘 이행해야 관계가 잘 유지되는 것이지, 내가 아무런 노력이나 의무를 하지 않으면 좋은 관계 결코 될 수 없습니다. 서로가 먼저 약속을 지키고 의무를 이행해 가야 그 관계가 더 발전하고 그곳이, 내가 있는 곳이 건강하고 행복한 곳이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에 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기도 합니다. 즉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헌법, 성경 말씀을 잘 지키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언약 백성, 언약 백성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성경에서 정말 중요한 개념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잘 알아야 됩니다. 언약 백성이란 하나님과 약속을 맺은 백성이란 뜻입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이스라엘이 대표적인 언약 백성이고 신약에서는 이제 예수 믿는 우리들, 우리가 언약 백성입니다. 여기서 언약이란 법적인 구속력을 지닌 서로 간의 약속입니다. 물론 이 언약, 이 약속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방적이고 그리고 무조건적으로 베푼 은혜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를 그분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우리를 주님의 나라 유업을 받을 자로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 약속을 굳건히 붙잡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의 의무를 잘 이행해 가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이 의무를, 하나님 나라의 약속을 잘 지키지 않는다면 우리 역시 오늘 본문에서, 비유에서 홀인 잔치를 오기를 거부한 이들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초대받은 사람이 돌아보지도 않은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과 그분의 일에는 관심조차 없다면 그 사람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사람입니다. 나는 내 일이 너무 중요하다, 내 일 하기도 바쁘다, 이런저런 핑계와 변명거리를 대면서 먼저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 역시 하나님 나라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는 사람입니다. 임금이 보낸 종들을 모욕하고 죽인 사람들처럼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죄에서 구원해 주셨는데 그럼에도 여전히 육체의 소욕을 이기지 못하고 여전히 죄 가운데 헤매는 사람은 나를 구원하시어 그날에 초대하신 하나님을 부끄럽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에는 우리가 이 땅에 지켜야 할 의무, 약속을 크게 네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함께 이렇게 예배하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서로 교제하며 말씀으로 나누고 격려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내가 주님께 받은 것들, 은사를 이 교회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며, 마지막에는 세상에서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며 사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이 의무를, 이 약속을 잘 지켰습니다. 우리도 이미 하나님을 잘 따르고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 잘 믿기로 다 약속했습니다. 여러분 다 하셨습니다. 여러분 처음 세례 받을 때 여러분 이 의무 지키겠다 다짐했습니다. 처음 집사로 사역할 때 서약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중에 많은 사람들은 황존직으로 임직 받을 때 다 주님께 서약하고 다짐했던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아 주님의 자녀가 된 것, 분명 오직 주님의 은혜로만 된 것입니다.
훗날 주님 나라 들어가서 주님께서 우리 위에 마련해 놓으신 그 잔치 자리에 앉아서 풍성한 식탁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님의 공로입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 들어가서 앉는 것은 우리 모두가 해야 할 일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세상 일에 바쁘다고 핑계대지 말고 미루지 말고 지금 바로 이곳에서 당장 오늘 항상 먼저 주님의 나라 의의를 구하면서 주님의 백성의 의무를 다 이행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오늘을 하는 나라로 산다는 것은 이 정도면 되겠지라고 지금 나의 신앙에 만족하지 말고 더욱더 거룩한 열망을 품고 사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9절 10절입니다. 내 거리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에 오라 한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이제 비어있는 이 잔치 자리에 임금은 종들을 시켜서 거리에 나가서 만나는 사람들 다 데려오게 했습니다. 자리에 채우게 했습니다. 이번에도 강제로 억지로 오게 한 것이 아니라 청하여 오게 했습니다. 친절하고 슬기롭게 잘 알려주어서 이곳에 들어오게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렇게 해서라도 주님 나라의 자리에 앉게 하시고 그 자리에 앉아서 풍성한 은혜를 맛보게 하시려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임금의 마음과 달리 11절, 12절을 보십시다.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 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은 잔치를 하기 전에 찾아온 손님들을 보러 들어왔습니다. 여기서 보러 들어올 새라는 말은 임금이 손님들을 살피고 점검하러 왔다는 뜻입니다. 혼인잔치에 들어와서 이 자리에 앉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 갖춰져 있는가, 바로 점검한 것입니다. 이때 예복을 입지 않고 온한 사람을 발견했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엔 혼인잔치에는 그에 합당한 옷을 입고 가야 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급해도 옷을 갖추고 입고 올 시간을 충분히 다 줍니다. 그럼에도 이 사람은 예복을 입지 않고 들어와서 앉아 있습니다. 그래도 임금은 이 사람을 바로 쫓아내지 않습니다. 친구여라고 부릅니다. 네, 친구여 이 말은 헬라어로 에타이페라는 말입니다. 즉 동료, 동무, 친구, 즉 가까운 사이를 부를 때 사용하는 말, 에타이페, 친구여라고 부릅니다. 임금은 그래도 나의 초청에 온 사람들을 친구라 부르면서 혹이나 이 친구가 무슨 사정이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면서 이유를 묻습니다. 하지만 그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합니다. 이 사람은 내가 이렇게 와주었으니 그것만으로 되겠지, 이 정도면 되겠지라면서 혼인잔치 입고 갈 예복을 갖추는 데에는 소홀히 했던 것입니다. 13절, 14절입니다. 임금이 사원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혼인잔치 합당 옷을 입고 입지 않는 사람은 잔치에 들어올 수는 있었지만 그 자리에 앉아서 풍성한 잔치를 누릴 수는 없었습니다. 임금의 초청에 겉으로는 응했지만 그의 태도는 전혀 갖추어져 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임금이 진정 원했던 태도는 내가 그 자리에 걸맞는 옷을 갖추어 입고 가리라 라는 열망, 강렬한 소망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주님께서 그 사람 위에 준비해 놓으신 자리에 앉아서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사람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거룩한 열망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사막을 걷던 사람이 그만 물이 다 떨어져 버렸습니다. 이 사람에게는 물이 그냥 좀 있으면 좋겠다
정도의 것이 아닙니다. 이 사람에게 물은 반드시

0: 반드시 있어야 하고 그래서 물을 반드시 찾아야 하고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는 물이 있는 곳을 찾기 위해 비록 걷기 힘든 사막이지만 온 힘을 다해 찾으러 다닙니다. 혹시 지나간 누군가가 물이 저쪽에 있습니다 라고 말해주면 그 방향으로 필사적으로 달려갑니다. 힘들다고 포기하지 않습니다. 거룩한 열방도 이와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떤 열망을 품고 살고 있습니까? 성경 말씀은 우리가 진짜 품어야 될 열망, 그 거룩한 열망 말씀합니다. 시편 42편 1절 2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쉬는 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얼굴을 배울까. 즉 우리가 열망해야 될 최고의 거룩한 열망은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삶 속에서 우리가 품어야 될 열망을 한번 같이 한번 우리 실천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주님을 더 알고자 하는 마음으로, 시간이 되면 성경을 읽겠다라고 아니라 무엇보다 가장 먼저 이런 시간 말씀을 찾아 필사적으로 달려가는 것, 거룩한 열망입니다. 그냥 내가 기도해야 되는데라고 멈추지 않고 어느 곳이든 항상 주님을 향해 나아가서 기도하는 것, 바로 거룩한 열망입니다. 내 자녀를 예수 닮아가는 자녀로 키우고 내 가정을 주님 나라 만들겠다, 이러한 가정과 자녀를 향한 열망, 거룩한 열망입니다. 내게 주어진 시간과 재능, 물질 아끼지 않고 주님 나라 위해서 사용하겠습니다. 이런 열망, 거룩한 열망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자녀로 이 땅에서 거룩한 열망을 품고 나아가면 주님께서 반드시 그 소원, 열망 이룰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고 이루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나는 이미 구원 받았습니다. 여기에 만족하지 마십시다. 이 정도의 믿음이면 충분하겠지라고 생각하지 마십시다. 내게 허락한 시간 동안 주님 더 알기를 열망하고 예수님 더 닮아가기를 사모하고 주님의 사랑으로 한번 내 자녀 사랑해보고 내 이웃 섬겨보고 우리 교회 사랑해보리라 라는 거룩한 열망을 품으면서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주님의 백성은 이 땅에서 주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야 합니다. 땅만 바라보지 마시고 저 하늘, 하나님 나라, 나를 위해 준비해 놓으신 그 자리 바라보시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은혜와 복을 믿고 주님의 백성으로 지켜야 할 의무들을, 약속을 이행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받은 구원 여기만 만족하지 마시고 좀 더 거룩한 열망을 품고 추구하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맞이하실 그날을 위해서 오늘을 살아가셔서 나를 위해 모든 것을 갖추고 준비해 놓은 그 자리에서 풍성한 하늘 잔치를 다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1: 생명수강가에서 지금까지 포항소망교회 이성희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054-231-9004, 054-231-9004번 포항소망교회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생명수강가에서 오늘 순서를 냈습니다.

이에 유익하니.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입니다.

0: HTBC 미션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찬송 다이어리 김진입니다. 주께서 구름으로 자신을 가리사 기도가 상달되지 못하게 하시고 아멘. 예레미야 애가에는 바벨론에 의해 예루살렘과 성전이 무너진 자리에서 나온 탄식입니다. 저항하거나 통제할 수 없는 고난 앞에서 백성은 하나님마저 등을 돌리신 것처럼 느꼈습니다. 도움을 구할 마지막 대상이신 하나님께 기도조차 닿지 않는다는 절망입니다. 우리는 고난을 만나면 본능적으로 이유와 의미를 찾아 헤맵니다. 이해되지 않는 고난은 더 견디기 어렵지요. 이 일을 통해 무엇을 배우게 하실까? 결국 더 좋은 일이 오겠지? 어떻게든 긍정적인 해석을 붙여 고통에서 빨리 빠져나오려고 합니다. 어떤 고난 앞에서는 성급한 해석 자체가 또 다른 폭력이 됩니다. 애가는 고난을 분석하지 않습니다. 그저 고난을 고난으로 남겨둔 채 웁니다. 믿음은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능력이 아니라 현실을 그대로 바라볼 수 있는 용기입니다. 아프면 아픈 것이고 슬프면 슬픈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해석하실 때까지 이 현실을 하나님 앞에 그대로 두겠습니다. 믿음은 모든 문제를 곧바로 해결하는 능력이 아니라 이해되지 않는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첫 곡, 백투더바이블 뮤지션의 아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고 나무엔이 노래합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인생의 여정 속에 우리는 수많은 고난을 당합니다. 여러 모양의 고난이지만 각각에게 엄청난 고난일 텐데요. 이 고난을 믿음으로 기도로 이겨내기를 간절히 기도해봅니다. 특별히 병마와 싸우는 많은 성도님들,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며 병마를 싸우고 이겨서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더욱더 힘있게 쓰임받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계속해서 함께하는 찬양, 내 평생에 가는 길, 수원 시립합창단의 찬양과 예라모십의 변찮은 주님의 사랑과 두 곡의 찬송 준비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에서 진행하는 찬송 다이어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엘린 디오의 아름다운 연주곡 만왕의 왕 내 주께서

고난의 현실 앞에 지금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우리는 고백하게 됩니다. 하지만 끝내는 이기게 하실 그 주님을 우리는 바라봅니다. 우리 주님은 고난의 주님으로 머물러 있지 않고 부활의 주님, 승리의 주님으로 우리에게 날마다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고난의 길을 걷고 계시나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과 더욱 깊이 교제하는 귀한 시간으로, 축복의 시간으로 누리시기를 간절히 기도해 봅니다. 지금까지 찬송 다이어리 김진희였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포항 극동 방송입니다.
1: 은혜의 동산. 오늘 이 시간은 부산 수영로교회 이규현 목사님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내일이 아닌 오늘을 살라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2: 자,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이렇게 주님은 이렇게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이 내일을 조금 우리가 우리말로는 알아듣기 좀 힘든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내일을 의인화한 것입니다. 이 말씀의 핵심은 뭔가 하면 오늘에 집중하라는 거, 오늘에 집중하라. 내일 염려하지 말고 내일에 대한 염려를 오늘에 끌어와가지고 오늘의 삶을 망치지 말라는 거. 일어나지 않을 것을 미리부터 걱정하고 온갖 가능성을 상상하고 가상의 시나리오를 쓰고 밤을 새워 장편소설을 쓰지 말라는 거.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어느 정도의 염려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시는 것처럼 보여요. 분명한 것은 염려는 오늘이라는 시간의 한정 속에서만 허락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일의 염려까지 오늘의 시간에 끌어오지 말라. 염려의 염려가 쓰나미처럼 오늘의 현실의 삶을 덮치도록 하지 말라. 여러분, 불안, 초조, 긴장, 두려움, 공포, 스트레스 이런 것들이 밀려오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예. 그러니까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 날로 족하다. 족하다. 그 중요한 것은 오늘이다. 오늘이다, 오늘. Today, now. 자, 이 말은 내일을 위해 준비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내일을 위해 준비해야죠. 내일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라는 거지. 그러니까 내일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내일은 그냥 나 모르겠다, 캐세라 세라 이렇게 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이 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내일은 아직 오지 않은 시간, 미지의 시간, 우리의 영역이 아닙니다. 우리가 조정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계획을 아무리 철저히 세워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인간의 삶은 수동태입니다. 저도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느끼는 게, 인간은 절대적인 것들은 우리가 할 수 없대요. 너무너무 중요한 것은요, 우리의 수중을 벗어난 얘기예요. 내가 할 수 없어요. 내가 손댈 수가 없어요. 내가 어떻게 컨트롤할 수가 없어요. 모든 중요한 것은 내 수중 바깥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수동토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 것인가.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오늘 하루라는 24시간 단위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야 된다. 그래서 오늘이라는 시간에 내일의 염려를 끌어들이지 말라는 거예요. 내일의 것은 내일 감당하면 되고 오늘을 사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오늘을 주신 건 어제는 지나갔잖아요. 어제 뭐 실패했던, 어제 너무 힘들었던, 어제 삶이 막 죽을 것 같았어도 어제는 지나간 거라고. 예. 어제는 막 중리산이 했는데 어제는 지나갔어. 그러니까 딜리트, 어제는 잊어버려라. 그리고 내일은 아직 오지 않았어. 예, 뭐 내일 죽을 일이 올지 안 올지 모르지만 아직 안 왔어. 오늘이라는 시간만 오늘 우리에게 주

주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주어진 이 시간을 충실히 살지 않으면 현재가 없어지는 겁니다. 어떤 분은 과거에 매여 사는 분들이 계세요. 과거라는 시간을 계속 거기서 멈추어 있는 거죠. 과거의 실패,

그래서 막 증오심, 뭐 그냥 그 고통하며 사는 거죠. 과거에 묶여 있는 거죠. 그래서 나이는 들었는데 내면은 어린 나이로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 그것을 adult child라는 단어로도 쓰잖아요. 어른 아이. 아이 어른인데 어른 속에 아이가 있는 거예요. 아이가. 그 왜 과거의 그 기억과 상처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거기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그런 분들의 삶의 태도는 주로 소극적이고 부정적이고 자폐적이에요. 그런 사람들의 시간의 방향은 과거를 향해 있는 겁니다. 과거만 있고 오늘이라는 시간은 증발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과거의 시간이 현재보다 더 현실이 되어 있는 삶. 그러니까 결국 현재라는 시간은 굉장히 미미한 겁니다.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또 어떤 사람은 미래에만 꽂혀 있어요. 미래. 미래에 너무 클로즈업을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미래에 대해서 계속 너무 그걸 크게 보니까 불안이 커지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미래에 대해서 늘 그 과거의 상처가 나를 과거를 계속 끌어넣는 것처럼 미래에 대한 어떤 불길한 생각이 내 생각을 지배하는 겁니다. 자동차를 사기도 전에 사고당할 걸 생각하는 겁니다. 사람을 사귀기도 전에 배반당할 걸 상상하는 겁니다. 결혼도 하기 전에 이혼하면 어떡하나 두려움에 결혼을 못. 아직 시험도 치기도 전에 면접도 보기 전에 낙방할 꿈을 꾸는 겁니다. 최악의 순간을 상상하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 미래에 대한 염려로 삶이 오그라들어 있다는 거죠. 이들의 특징이 뭐예요? 역시 오늘이 없는 것이요. 과거의 실패의 기억이 미래도 의심하게 만들고 어제와 내일의 지나친 영향을 받아 오늘이라는 시간이 산상조각이 나서 오늘이라는 시간이 질식을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현재의 삶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이라는 시간을 살려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의 시간. 오늘의 시간에 주목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의 시간이 빛이 나게. 여러분 시간은 굉장히 빨리 흐릅니다. 굉장히 지금 급류가 흐르듯이 시간은 아차하는 순간에 오늘은 과거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고도의 집중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를 산만하게 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오늘 현재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냥 뉴스들도 뭐 가짜 뉴스들도 많고 막 뉴스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 그죠? 뉴스가 너무 많아요. 몰라도 되는 뉴스도 너무 많이 와. 그냥 이게 그냥 어마어마한 그냥 홍수처럼 막 떠밀려 나오는 또 안 보려고 하는데 또 보게 만들어요. 그건 낙시성 뉴스가 많아요. 아, 꼭 보게 만들어요. 그 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자칫하면 하루가 허무하게 날아가 버려요. 산만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제의 아픈 기억들, 내일에 대한 염려가 오늘이라는 삶을 너무 이렇게 왜소하게 만들어버려요. 여러분 오늘도 충실히 살기 힘든데 내일의 염려까지 끌어오면 얼마나 힘들어지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루 감당할 몫에만 충실해야 된다는 거예요. 인생 전체를 보면 숨이 막힐 것 같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것을 하나로 그냥 뭉텅이로 그리 볼 것이 아니라 하나하나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한 인생을 만들어가는 거죠. 오늘 여기 핵심은 그 누가 내일을 끌어오느냐는 거예요. 내일의 염려를 끌어오지 말라는 거예요. 내일 어떻게 하지? 내년에 어떻게 하지?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일의 염려를 끌어오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오늘 를 충실하게 살지 않는 사람. 그러니까 오늘이 불안하니까 내일이 불안한 거예요. 왜 오늘이 불안하죠? 오늘 내가 최선을 다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오늘 할 일을 하지 않고 자꾸 한 달 후 1년을 자꾸 미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래의 과제를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염려하다가 그냥 포기하고만. 여러분 우리는 오늘 주어진 하루라는 하루를 하나님으로부터 선물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은총이에요, 은총. 오늘 살아있다는 것, 호흡하고 있다는 것. 지금 우리는 전혀 의식하지 못하지만 호흡하고 있다는 것. 이건 경이로운 겁니다, 여러분. 병원에 가보면 그 호흡을 연장시키기 위해서 온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합니다. 그런데 그 연장 못하니까 죽는 거잖아요. 살아있다는 건 기적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맞이하는 시간은 어제 하루와 달라요. 우리는 늘 비슷비슷한 일상의 반복으로 무의미하게 받아들일 수 있지만

그래서 우리가 이 헬라어로 이 시간을 얘기할 때 크로노스라는 단어와 카이로스라는 단어를 많이 써요. 그래서 여러분 카이로스라는 단어는 우리가 많이 듣잖아요. 이 특별한 시간이에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특별한 시간이 카이로스입니다. 그런데 그 카이로스는 언제 일어나느냐면 크로노스라고 하는, 우리가 역대기 이런 걸 크로니클리, 그러니까 시간, 어제가 있고 오늘 있고 내일이 흘러가는 이 시간을 크로노스라고 합니다. 일상이죠. 우리의 일상, 늘 살아가는 평범한 일상, 오늘을 귀중하게 살아가는데 그 일상을, 평범한 일상 비슷비슷해 보이지만 그날 최선을 다하고 살아가다 보면 어느 날 카이로스라는 게 온다는 거예요. 신적 개입, 하나님의 개입. 그러니까 누구에게 오느냐, 매일 주어진 하루를 충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카이로스가 오는 거예요. 오늘 일어난 시간에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날을, 그 시간을 특별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우리는 그냥 하루를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루는 어제와 달라요. 똑같은 시간은 없습니다. 똑같은 시간, 어제와 똑같은 시간이 없어요. 강물에 내가 발을 담궈도 그 강물은 어제의 강물이 않아요. 끊임없이 변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어제와 지나간 24시, 오늘 맞이한 24시는 달라요. 무의미하게 흘러가는 시간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분입니다. 예레미야가 3장 22절 23절을 보면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도소이다. 아, 이 멋있는 말이에요, 여러분. 아침마다 새롭다는 거예요. 아침마다 리뉴얼 해 주신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어제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오늘 만나는 하나님은, 하나님은 우리 기계 로봇 같은 분이 아닙니다. 예, 쳇바퀴 돌리듯이 지루하게 그냥 아무 일도 없이 그냥 돌리시는 무심한 하나님이 아니고 늘 새로우신 분이에요. 예, 이것은 하나님이 변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분이 행하시는 일이 늘 새롭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지루한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제 내가 만났던 그 하나님은, 아, 오늘도 비슷한 하나님으로 식상한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상상과 우리의 기대를 뛰어넘으시는 분이시다. 늘 새로운 일을 행하시는 분이시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그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는 겁니다. 오늘을 맞이할 때. 어제는 아픔과 실패로 끝났다 할지라도 오늘이 주어졌다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왜? 그 오늘을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우리는 어제의 일을 잊어버리고 또 미래에 주어질 어떤 염려를 다 딜리트하고 오늘을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서 이 오늘의 시간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현재형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할 때 항상 현재형으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경험했던 하나님도 현재형이에요. 그러면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돌아가신 게 아니고 그분은 여전히 역사 속에 살아계셔서 그 아들 된 이삭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그 하나님은 동일하시기도 하지만 또 이삭과 야곱의 만난 하나님은 또 다른 간정을 만들어내시는 하나님. 그래서 이러면 우리는 어때요? 오늘 나와 하나님과 얽혀진 나만의 간정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I am who I am, 그죠? Ego Eimi, 나는 나다라고 하는 그분, 그분은 언제나 현재 우리의 오늘의 삶에 관여하시고 개입하시는 하나님. 그 말은 뭘까요, 여러분? 추상적인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추상적인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의 시간에 하나님이 동떨어져 계시는 초월하신 분이 아니고 우리의 시간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어제와 오늘과 내일의 시간들 속에서 스토리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누가 내일 일을 염려하지 않을 수 있느냐?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는 말은 내일은 어떻게 되든 그냥 낙청제로 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내일을 염려하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내일을 온전히 맡긴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다 맡기는 거예요. 내일은 하나님께, 내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라는 이 말의 의미는 내일의 시간은 하나님께.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주어진 시간에 최선을 다하고 성실히 다하라.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오늘 주어진 하루를 잘 사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과제예요. 오늘 하루 감사의 삶을 살면 되는 거예요. 내일은 알 수 없어요. 오늘 주어진 것에 만족하는 겁니다. 하나님 감사해요. 오늘 주어진 것에 너무 감사해요. 하루를 끝내고 여러분 잠을 잘 때도 그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것이 오늘 나의 삶의 최상을 베푸셨다고 믿고 하루를 마감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산다는 건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지 않고 오늘 하루를 그분을 신뢰하고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것이요. 살아가는 동안에 고난이 많고 아픔도 많고 죽고 싶을 일들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일들을 다 그냥 삶의 고난과 아픔이 다 그냥 한꺼번에 몰려왔다면 무너지고 말았을 거예요. 요즘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힘들고 무거운 짐들이 많았지만 하나님은 그때그때 감당할 만한 힘을 주셨어요. 내가 하루 버틸 만한 무게를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 거예요. 한도 초과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하죠.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여기 계속 나오는 반복되는 단어가 감당할 시험밖에는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않고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1톤을 싣고 갈 수 있는 실력인데 2톤을 얹어 놓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감당할 만한 것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의 분량을 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분은 그래요. 욥의 시험을 보세요. 여러분 욥의 시험을 보면 일장에 어마어마한 시험이 닥쳐요. 그런데 여러분 나는 욥 내 인생의 고난은 욥보다 더하다. 손 들어보세요. 네, 그런 분은 없을 거예요. 아마 그런 분은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별별 일이 다 일어나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욥의 수준을 하나님이 아시는 겁니다. 이 지금 고린도전 10장의 13절에 하면 감당할 시험을 당하는 감당할 만한 무게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욥이 힘들죠. 그러나 여러분 이 마지막 욥기 결론서를 보면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라고 하는 대목에서 욥이 무너져요. 하나님이 내 형편과 처지를 다 알고 계신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오늘 내 삶에 고난이 찾아오도 오늘 내 삶에 고난을 이길 만한 분량을 하나님의 허락하에 욥에게 그 고난을 주셨거든요. 그 이상을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오늘을 감당할 은혜를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일 힘들 수 있어요. 그죠? 내일 별일이 내일 미래에 무슨 일이 일어나도 미래에 내일도 내일을 감당할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일을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아무리 힘이 들고 어려워도 오늘 하루를 이기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길 힘과 능력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 은혜, 하루를 살게 하는 은혜, 그 은혜를 우리가 신뢰하는 겁니다. 의심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내일을 하나님께 다 맡기는 겁니다. 여러분, 내일이라는 시간을 내가 통제할 수도 없어요. 통제하려고 해서도 안 되고 할 수도 없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뭐예요? 맡기는 것입니다. 왜 맡깁니까? 우리의 내일이 하나님의 수중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마귀는 우리에게 자꾸 의심을 심어줘요. 의심을 심어주는 거예요. 내일에 대해서 자꾸 불안하게 만드는 거예요. 두렵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어때요? 내일을 의심하면 오늘의 삶이 망가져버려요. 그러니까 오늘 세상의 사람들이 내일이 없잖아요 여러분. 예수 안 믿는 분들에게 내일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오늘이 전부죠. 그러니까 이 세상의 문화의 핵심의 키코드는 뭐예요 여러분?
인조이에 인조이 오늘 먹고 즐기

0: 이기자는 거예요. 그죠? 내일이 없는데 소망이라는 단어는 기독교에서만 쓰는 거잖아요. 소망이 없잖아요. 현재만 있는 거거든요. 그들의 현재는 뭐예요? 하나님이 없는 그들의 현재는 미래의 소망에 기반을 두지 않는 현재를 쾌락으로 탕진하고자 하는 현재예요.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세상의 문화는 그냥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냥 뭐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눈치껏 크게 도덕적 어떤 양심의 그리낌이 없이 때로는 그것까지 무시하면서. 근데 여러분 행복합니까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이 우리의 미래를 다스리신다는 것을 신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심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일을 하나님이 오늘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내일도 주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날 때마다 이 일로 내 인생이 망쳐지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속에 우리가 분명하게 붙잡는 것은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시라는 걸. 결코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있다는 거.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무슨 일이 일어나도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 살아야 할 이유가 분명한 사람들. 그게 33절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 목적이 분명하잖아요. 우선순위가 분명하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바꾸는 핵심적인 것은 삶의 목적이에요. 이유, 가치. 그 우리의 삶의 존재의 목적을 바꾸어 주신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다음에. 그래서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이 순간이 아니라 영원을 살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꿈을 꾸게 하시고 하늘의 비전을 품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헛된 일에 우리의 시간을 바치지 않아야 한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15절 18절 그런 정도 이거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이 지혜는 뭐예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오늘 시기간에 이 세월이 너무 악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여러분 오늘 우리는 위기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모든 게 흔들리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세상을 바라보고 뉴스를 보면 이 땅에 소망이 없음을 우리는 확인하게 돼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우리가 오늘 잘 사는 것 천국은 지금 이 순간에 우리를 이 순간을 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오늘 주어진 하루 내일은 알 수가 없어요. 오늘 주어진 하루 용서할 사람이 있으면 용서하고요. 미루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을 베풀 사람이 있으면 오늘 사랑하는 거예요. 감사할 일이 있으면 오늘 감사하는 거예요. 뭐 언제 뭐 연말 송구영신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회개할 일이 있으면 오늘 회개하고 여러분 오늘 하루 죄의 유혹에서 이기는 거예요. 그렇죠? 많은 유혹이 와도 오늘 하루 이기면 되는 겁니다. 포기하고 싶은 일이 있어도 오늘 포기하지 않고 오늘 끝까지 버티고 해내는 거. 말씀을 묵상할 때 여러분 뭐 이렇게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찾는 거예요. 오늘 살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내일 몰라요. 오늘 여러분 영권 회복도 이렇게 하잖아요. 영권 회복을 왜 여러분 이때 합니까? 이 전반기 막 열심히 달려왔는데 여름 방학에 또 막 이 더운 여름에 막 바쁘고 분주하게 왔다 갔다 하니까 그냥 또 덜레덜레 또 이게 제로가 되고 허전하고 다시 한 이 가을 연말까지 살려고 다시 한번 은혜 재충전하는 시간 아니겠어요? 그렇죠? 재충전을 해서 또 달려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오늘의 은혜가 필요한 겁니다. 작년의 영권 회복의 은혜를 아무리 받아도 작년의 영권 회복 받은 은혜로 오늘 올해를 못 살아요. 그게 제가 이제 계속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잘 때는 내일 아침도 내일도 다 맡기는 거예요. 뭐 내가 어떻게 되든 눈 안 뜨면 천국 간 거고. 그러나 여러분 내가 잠을 잘 때도 모든 걸 맡기는 거, 미래를 맡기는 거. 그리고 하루를 주님 앞에 충성되게 살았던 사람들은 뭐 내일도 걱정하죠. 왜 미래가 걱정스러워요? 오늘 현재가 불안하니까 미래가 불안하다고요. 그러니까 다 맡기고 오늘 주님의 은혜 속에 살았고 주님의 그 모든 걸 맡기고 누우니까 잠이 잘 오고. 여러분 이 잠을 잔다는 게 뭘까요 여러분? 내가 잠을 잔 시간 동안에도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그냥 눈을 뜨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눈을 뜨게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고 계심을 내 인생을 하나님이 주관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들이 오늘 하루의 마감에 잠을 주시고, 그래서 우리의 눕고 자고 눕고 일어나는 모든 것이 주님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미와 아직 사이에 오늘을 놓치지 않는 신자로 살아가야 돼요. 언젠가는 이 시간이 멈추는 날이 올 것입니다. 종말의 시간은 이미 카운트다운이 되었습니다. 오늘 다가오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를, 이 순간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최고의 순간이라고 믿고 최선을 다할 뿐만 아니라 내일을 내가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일하실 것을 믿고 겸손히 오늘의 시간에 최선을 다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들이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일을 염려하지 마십시오. 내일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분의 선하심을 믿고 의지하고 오늘 하루 천국처럼 사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1: 지금까지 부산 수영로교회 이규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이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51-749-4500번, 051-740-4500 부산 수영로교회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은혜의 동산,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입니다.

더 큰 경주, 더 나은 경주.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열어갑니다. 경주시는 삼국통일 이후 최대의 성과라 평가받는 제32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APEC을 성공적으로 이뤄냄으로써 세계가 인정하는 글로벌 도시로 도약했습니다. 이는 국민 여러분께서 한마음 한뜻으로 선진화된 글로벌 시민의식을 보여줬기에 가능했습니다.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 유치와 진행을 통해 한 단계 도약한 경주는 새롭게 출범한 민선 9기와 함께하며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열어가기 위해 더욱 앞장설 것입니다. 이 역사적 성과가 지속가능한 유산이 되도록 AI 새마을운동, 세계 경주 포럼 정례화 등 포스트 APEC 10대 연구과제를 추진해 문화, 경제, 평화 모든 분야에서 경주를 글로벌 도시로 성장시켜 나가겠습니다. 더 큰 경주, 더 나은 경주.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함께 만들어 갑시다. 이 캠페인은 경주시와 함께합니다.

0: FEBC Mission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저녁 오늘도 복음 왔어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행복한 저녁 오늘도 복음 왔어요의 홍서영 PD입니다. 며칠 전에 제가 한식이 먹고 싶어서 편의점에서 사골 육수가 들어간 밥을 하나 샀습니다. 사골 액상 소스가 들어있었는데요. 맛이 나쁘진 않았지만 예전에 몸보신하라고 어머니께서 10시간 넘게 푹 우려주셨던 사골국과는 확실히 다르더라고요. 옛날부터 우린 뼈를 오랜 시간 푹 고아서 깊은 국물을 만들어 먹었죠. 깊은 맛을 만들어내는 건 시간과 정성인 것 같아요. 우리의 믿음도 그렇죠. 하루아침에 깊어지는 믿음은 없을 것 같습니다. 매일 말씀을 읽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간이 쌓일수록 믿음의 농도도 점점 짙어지겠죠. 골로새서 2장 7절 말씀이에요.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믿음에 굳게 서서. 아멘. 이 세상의 바람이 거세질수록 우리에게 필요한 건 깊이 뿌리내린 믿음인 것 같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믿음이 깊이 뿌리내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깊어지는 신앙이 되길 기도합니다. 행복한 저녁 오늘도 복음 왔어요. 찬송으로 문을 열게요.

샬롬 여러분, 평안하셨나요? 복된 월요일입니다. 네, 오늘 첫 찬양으로 옹기장이의 목소리였어요.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베어도 올려드렸습니다. 네, 오프닝과 연결되는 찬양이었죠. 오늘 오프닝에서 깊이 뿌리 내린 믿음이 중요하다는 말씀, 믿음의 농도가 짙어져야 한다는 말씀 드렸는데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요즘 세상을 보면 볼수록 정말 더 어두워져 간다는 것도 느끼고요. 예상치 못한 사고도 일어납니다. 정말 환경도 기후도 예전같이 않음을 느낄 수 있죠. 우리는 이럴 때일수록 내 믿음을 점검하며 나아가야 할 것 같아요. 내 믿음의 현주소가 어떻게 되는지, 정말 내가 지금 천국을 사모하면서 나아가는 생활을 하고 있는지 좀 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오늘 이렇게 극동방송과 함께하며 믿음을 한 걸음 더, 또 이 저녁 주님께 한 걸음 더 나아가길 소망하는 우리 방송가족 여러분들 너무나도 복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도 정말 귀한 코너 준비돼 있고요. 또 찬양으로도 함께하는 시간 가져볼 건데요. 그 전에 여러분들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 있어서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제작된 홍보 스폿을 올려드리려고 해요. 이 저녁 6시 방송에서 공개 방송을 진행합니다, 여러분. 처음이에요. 처음이라서 더 귀한 거 아시죠?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면서 스폿 지금 바로 들려드릴게요.

매일 저녁 6시를 말씀과 찬양으로 물들이는 행복한 저녁, 오늘도 복음 왔어요에서 아주 특별한 공개 방송을 진행합니다. 뜨거웠던 여름 수련회와 여름 성경학교의 은혜, 9월에도 계속 이어가고 싶지 않으신가요?

0: 말씀을 찬양으로 외우고 말씀의 기쁨을 체험하는 자리를 극동방송이 마련했습니다. 오는 9월 12일 토요일 오후 2시 포항 큰숲교회에서 열리는 달고 달디단 바이블 말씀암송 챌린지.
1: 말씀을 노래로 들으니 잘 외울 수 있어 감사합니다. 처음으로 말씀 찬양 노래 따라해봤는데 걱정 없겠네요. 방법이 정말 좋은 것 같아요.
0: 방송 가족 여러분이 보내주신 은혜의 고백처럼 달고 달디단 바이블은 말씀을 찬양으로 외우며 우리의 마음에 말씀 한 장을 담아가는 시간입니다. 이번엔 그 은혜를 방송이 아닌 현장에서 직접 체험하세요. 다양한 선물은 물론 우리의 눈을 사로잡을 풍선 아트, 벌룬 쇼까지 준비됐습니다. 다음 세대뿐만 아니라 말씀을 본격적으로 암송해보고 싶었던 분이라면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으며 모든 행사는 무료로 진행됩니다. 공개 방송에 함께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 우물정 9030번으로 바이블이라고 세 글자를 보내주세요. 신청 가능한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특별히 현장에 오시는 모든 분들께는 여러분의 이름이 들어간 세상에서 단 하나뿐인 말씀 캘리그라피를 선물로 드립니다. 신청하실 때 이름을 꼭 남겨주세요. 더불어 현장에 오시는 선착순 50명의 어린이에게는 과자 종합 선물 세트를 선물로 드립니다. 신청 방법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샵 9030 우물정 9030번으로 바이블이라고 세 글자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시면 됩니다. 9월 12일 토요일 오후 2시에 포항 큰숲교회에서 열리는 달고 달디단 바이블 말씀암송 챌린지 공개방송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네, 여러분 처음에 나온 시그널이 이 행복한 저녁 오늘도 복음 왔어영의 메인 시그널이라서 방송 사고 있는 줄 아셨던 분은 안 계시겠죠. 네, 일부러 이 정체성을 넣기 위해서 시그널을 사용했습니다. 네, 여러분 지금 바로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은요. 샵 9030으로 바이블이라고 보내주시면 됩니다. 바이블 세 글자 보내주시면요. 신청 가능한 링크가 전송되는데요. 그 안에 성함을 꼭 적어주셔야 돼요. 왜냐면 그날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 제가 성함을 적어서 캘리그라피를 드리려고 합니다. 말씀 캘리그라피니까요. 여러분들의 성함이 들어가길 원한다 하시면 지금 성함도 꼭 보내주셔야 합니다. 교회 학교 유초등부 초등부 다 좋습니다. 중고등부 청년부 다 좋습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성도님들 다 좋습니다. 안 오실 이유가 없어요. 모든 행사는 무료로 진행됩니다. 믿음 안에서 특별한 추억 남기기 원하시는 분들 모두를 초대합니다. 샵 9030 우물정 9030번으로 바이블 세 글자 보내주세요. 여러분들의 참여 또 신청 기다리면서 찬양 올려드릴게요.

0: 믿음의 청년을
1: 찾아라.
0: 네, 행복한 저녁. 오늘 또 복음 왔어요의 월요일 코너는요, 우리 주변의 믿음의 청년들을 소개하는 시간입니다. 요즘 교회 안에서 다음 세대 청년들 너무나도 귀한데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 주님의 일에 앞장서는 이들을 소개해드립니다. 그래서 이 시간 여러분들께 도전을 드리고, 이곳에 나오는 청년분들도 여러분의 댓글로 힘을 얻어가는 은혜로운 시간 만들어보려고 해요. 그리고 이 시간을 더 풍성하게 채워줄 우리 포항 침례교회 김광섭 목사님 모셨습니다. 목사님 반갑습니다.
1: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 오, 네. 목사님 잘 지내셨나요?
1: 네. 아, 한 주간이 너무 빨리 지나가네요.
0: 네. 벌써 8월에.
1: 마지막 날이에요.
0: 맞아요. 또 마지막 날인데 월요일이에요.
1: 맞아요. 네.
0: 딱 9월 1일 월요일이면 좀 깔끔했을 텐데 뭔가 8월 31일 월요일이니까 좀 예. 새로워요.
1: 그렇죠. 맞아요. 10월의 마지막 밤처럼.
0: 네네. 약간 그래서 이 월요일이 되면서 네네네. 또 이렇게 목사님과 마지막 달에 만나게 됐는데요. 이번 한 달 좀 어떠셨나요?
1: 네. 한 달 바쁘기도 했고 또 그런가 하면 좀 목마름이 있었는데 또 막바지 가면서 또 단비도 오고.
0: 맞아요. 저희가 또 실제로 네. 날씨도 계속해서 또 너무나도 더웠다가 네네. 비가 좀 많이 왔습니다. 최근에.
1: 얼마나 기다렸는데요.
0: 네. 네. 목사님은 좀 다가오는 9월에 대한 기대 어떤 게 있으실까요?
1: 네. 9월 달은 목회자들에게 또 뭐 총회라든지 혹은 또 여러 가지가 있어갖고 네. 약간 무게감 있기도 하고, 또 이제 8월 한 달은 교회 내부 사역으로 되게 바빴었었는데
0: 맞아요.
1: 조금 뭔가 좀 하반기를 다시금 정비하는 그런 시간으로 좀 보내기도 하죠.
0: 또 9월은 목회자 또 목사님들께는 그런 네네. 시간이군요. 저는 9월에 좀 기대되는 일정이 있어요. 목사님.
1: 그러세요? 네, 네. 어떤 일정?
0: 공개 방송을.
1: 공개 방송?
0: 라디오 공개 방송. 네네. 목사님 예전엔 좀 들어보셨나요? 공개 방송?
1: 저는 뭐 이문세 별이 빛나는 밤에.
0: 그렇죠. 그런 데서 옛날에는 많이 공개 방송을 네네. 했다고 저도 네네. 들었는데, 극동 방송이 행복한 저녁 오늘도 복음 왔어요에서
1: 네.
0: 처음으로 공개 방송을 진행합니다.
1: 공개 방송을요?
0: 예.
1: 네.
0: 이제 2주 정도 남았는데요.
1: 네네.
0: 청취자분들과 처음 만난다고 하니까 너무 설렙니다. 9월 12일.
1: 9월 12일.
0: 네, 토요일 날.
1: 토요일.
0: 큰숲교회에서 진행되는데요.
1: 네, 큰숲교회에서. 네.
0: 네. 이 화요일 코너 달고 달디단 바이블 코너를 네네. 주제로 제가 하게 됐어요.
1: 아, 정말요?
0: 네. 네. 이 말씀을 찬양으로 암송하는 시간이거든요.
1: 와.
0: 네. 네. 너무나도 유익할 것 같지 않으신가요, 목사님?
1: 네. 재밌기도 할 것 같네요.
0: 네. 재밌기도 하고
1: 네.
0: 또 이 브레이크 타임 때는 네네. 조동식 풍선 아티스트 분께서 오셔서요. 이제 아이들께 선물도 나눠주는 시간도 있고요.
1: 와.
0: 뿐만 아니라 오시는 전원 모든 분들께 제가 네네네. 말씀 캘리그라피를 선물로
1: 네. 말씀 캘리를요?
0: 네.
1: 와.
0: 근데 본인의 이름이 들어가요.
1: 나의 이름이 들어간다고요?
0: 네. 그래서 성함을 와. 꼭 신청하실 때 적어주셔야 되는.

0: 인데요. 네네네. 물론 현장에 오셔서 그때 접수하셔도 되지만 네네. 미리 접수해 주시면 너무 좋습니다.
1: 와.
0: 그래서 이곳에 어떤 분들이 오시면 되냐. 말씀을 내가 사모한다. 말씀 매일 읽는데 은혜 네네네. 받는다. 네네. 아니면 말씀과 더 가까워지고 싶다.
1: 네네.
0: 누구든지 오시면 됩니다.
1: 와.
0: 네, 포항 침례교회에서도 많이 온다고 들었는데요. 맞나요, 목사님?
1: 아, 네, 그럼요. 네, 지금 말씀 듣고 또 우리 성도님께도 연락드리고 네. 함께 해야죠, 또.
0: 네, 그래서 제가 신청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바로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 우물정 9030번으로 바이블 성경을 영어로 하면 바이블이잖아요, 목사님.
1: 네네.
0: 네, 바이블이라고.
1: 바이블.
0: 네, 세 글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코너 이름이 달고 달리던 바이블이라서요.
1: 네네네.
0: 바이블로 문자 보내주시면 되고요. 네, 그러면 저희가 신청 가능한 링크를 보내드려요. 거기에 네, 양식에 네네. 맞게 적성해주시면 됩니다. 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또 기도 기다리고요. 오늘의 믿음의 청년을 찾아라. 코너 바로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오늘은요, 이 방학 동안 아주 귀한 사역을 기획하시고 또 실천으로 옮기신 청년분 모셨어요. 은혜의 시간 기대해 보는데요. 바로 모시겠습니다. 우리 새벽이슬 성결교회를 섬기시는 오혜린 자매님 모셨습니다. 자매님 어서 오세요.
2: 안녕하세요.
0: 네, 반갑습니다. 저희가 만담하는 것 같나요? 이미 웃고 계셔가지고. 네, 자매님 반갑습니다. 자기소개 짧게 부탁드려요.
2: 안녕하세요. 저는 한세사람교회 또 새벽이슬교회 대표로 네네네. 나오게 된 오혜린입니다.
0: 반갑습니다, 자매님. 아, 제가 새벽이슬교회만 말씀드렸는데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2: 네. 본가 교회는 한세사람교회고
1: 한세사람교회
2: 네, 네. 포항에서 다니고 있는 교회는 새벽이슬교회입니다.
1: 네, 포항에서는 새벽이슬교회를 다니고 있고
0: 네, 본교회 아, 네. 있으시고 또 포항에서 새로 네, 정착한 교회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네, 그 얘기 계속해서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오혜린 자매님께 응원과 축복의 메시지 많이 보내주세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 우물정 9030번으로 메시지 적어주시면 되고요. 또 극동방송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무료로 보내실 수 있습니다. 마음에 감동이 오는 대로 여러분 많이 적어 보내주세요. 아까 처음에 본가 교회라고 말씀하셨어요. 목회자 자녀라고 드렸습니다.
1: 아, 정말요?
0: 네, 네, 목회자 자녀분이시래요. 이 목사님의 딸로 자라면서 어떤 점이 좀 좋았는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2: 많은 목사님 딸 아들들이 공감할 것 같은데 일단 반주자? 반주자로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좋았던 네. 것 같고
1: 오, 네.
2: 또한 목사님 저희 아버지가 저희를 너무 도전적으로 키우셔서
1: 네네.
2: 교회 모든 수련회나 교회 외의 수련회 하는 캠프들을 다 참여시키셨거든요.
1: 오, 네.
2: 그래서 그것 자체로도 많이 저희 신앙 또는 성격을 네네네. 네네. 발전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였지 않나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1: 아, 그래요? 네네.
0: 목사님의 교회가, 그러니까 아버지의 교회가 한세사람 교회인 네. 거죠. 어디에 위치해 있을까요?
2: 광주 광역시에 위치해 있어요.
1: 아, 네. 와, 전라도에서 네. 이쪽으로 오셨네요. 네.
0: 경상도로. 네. 사투리 좀 다른가요?
2: 아우, 많이 다릅니다.
0: 근데 방금 약간...
1: 지금도 엄청 노력하는 듯한 느낌이 들어.
0: 그러니까 자매님께서는 그러면 약간 조금 혼합이 되세요? 아니면 전라도 그대로를 지키고 계세요?
2: 아무래도 이제 20살 20년 동안을 광주에서 살았다 보니까 혼합이 되긴 쉽지 않다.
1: 혼합이 되기는 쉽지 않아.
0: 그렇죠. 네. 아, 저도 사실 서울에서
1: 네네.
0: 20년 넘게 저도 살다가 이제 포항에 네네. 왔는데 저는 약간씩 사투리가 좀 나오는 것 같아요.
1: 아, 진짜?
0: 진짜로.
1: 진짜로?
0: 그래서 이제 막 네네. 직원분들께서 네. 서영 씨 약간 방송에서 사투리 쓰던데.
1: 아, 그래요?
0: 그러셔가지고 제가요? 이랬는데 이게 알게 모르게 혼합이 될 수도 있다는
1: 아, 그래요?
0: 점. 네,
1: 아,
0: 조심하세요.
2: 네네. 네네.
1: 아니 네. 진짜 그 광주에 가시면 방학 때 우리 가실 거 아니에요?
2: 네.
1: 그러면은 그 계신 분들이 사투리라고 얘기 막 하시는 거면 그러세요?
2: 광주예요?
1: 어, 네네, 광주에.
2: 아니요, 서로 사투리를 쓰는지 몰라요.
0: 아, 그래가지고 딱히 거기에 대한 언급은 안 하시는군요. 사투리에 대한.
1: 아, 그렇구나.
0: 아, 네, 또 광주에서 경상도로 네네. 이렇게 포항으로 네. 오셨어요. 어떻게 좀 오시게 된 걸까요? 포항도는.
2: 사실 저도 올 계획이 없었지만 한동대학교 입학
1: 네, 입학하면

0: 네,
1: 입학하면서
2: 대학과 함께
1: 네. 합격 아, 소식을 들으면서 마음을 바꿔 놓으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2: 아 그래요?
0: 네. 네. 그래도 학교 한동네로 이제 써서 오신 거잖아요.
1: 네.
0: 합격하고는 좀 많이 좋았나요?
1: 합격하고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제가.
0: 아, 진짜 이제 떠날 생각이 없다가 떠나게 되니까 아, 좀 그런 게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2: 맞아, 아마도 태어나서 처음으로 고향을 떠나 타지에서 생활하는 부모들일 텐데. 네.
0: 네, 우리 자매님과 또 재밌는 이야기 계속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 목사님 자녀로 자라다 보면 주체적인 믿음을 키워야 되는 때가 꼭 있어요. 사실 이제 부모님의 그늘 아래서 생활하다가 나만의 신앙을 키우는 계기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1: 네, 이번에 대학교를 처음 입학하고 나서 네. 사실 저는 신앙이 있는 줄 알았는데 제가 아는 것은 진짜 성경 단순 지식뿐이더라고요. 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것뿐밖에 없어서 제 입으로 스스로 믿음의 고백을 해본 적이 없었던 것 같더라고요.
2: 아,
1: 그래서 아, 내 마음에 아직까지 하나님이 없었구나 싶어가지고 그 이유를 계기로 하나님을 갈망하는 기도를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2: 아 정말요?
1: 네.
2: 와.
0: 그렇게 또 계기가 있었네요.
1: 네네.
0: 이 말씀만 내가 지식적으로 알다가 사실 우리가 유초등부 때 엄청 많은 지식을 얻습니다. 유초등부 때 성경 지식이 저는 막 이렇게 거의 다 많이 만들어진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게 실제가 되기까지 네, 그 과정이 또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새벽이슬교회에서 이번에 자매님께서 여름에 아웃리치 사역을 나갔다고 들었어요.
1: 네, 맞아요.
0: 네, 이 아웃리치 사역 어떻게 시작하게 된 걸까요?
1: 일단 제가 처음 입학한 24년도에 양평교회를 시작으로 이제 다음 세대가 필요한 교회에 찾아가서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가서 전도를 한 후에 교회를 불러 모아서 이제 프로젝트를 진행하도록 하는 건데 이제 목사님과 청년부 목사님과 대화하는 와중에 그러면은 혜린이 교회도 한번 가보자. 교회 다음 세대를 한번 키워주자. 우리가 도움이 돼주자 해서 네. 그때 그렇게 시작하게 되었어요.
0: 네, 그러면 자매님 교회로 가신 거죠?
1: 네, 맞습니다.
0: 그 교회 이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1: 한세사람교회.
0: 한세사람교회.
1: 네네.
0: 근데 한세사람교회도 좀 이름이 독특해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1: 이제 아버지한테 들은 건데
2: 네. 네네.
1: 원래는 광명서현교회로 시작을 하게 됐다가 최근에 합병을 하게 되었어요.
2: 네네.
1: 아. 합병을 하게 되면서 아 우리 이제 새로운 한 사람 필요하다. 아. 한 세 사람.
2: 아 되게 여러 의미가 있겠다.
0: 새로운 한 사람. 네. 한 세 사람 교회. 네네. 그런 네. 얘기군요. 네. 여기 교회는 좀 다음 세대가 많았나요?
1: 다음 세대가 사실 저희 가족이랑 네. 장로님 가정 외에는 네네. 별로 없었어요.
2: 네.
0: 아, 그래서 이제 새벽이슬 교회에서 다 같이 한세사람 교회로 네네. 도움을 주러 나가자 네. 이렇게 된 거군요.
1: 네네.
0: 그럼 여름 성경학교처럼 하게 된 걸까요?
1: 네, 맞아요. 여름 성경학교인데 약간 길거리 전도도 나가고
2: 길거리 전도 나가고
1: 또한 교회로 불러서 달란트 시장을 진행하고
0: 되게 좋아하셨을 것 같아요, 성도님들이. 그냥 청년들이나 이런 다음 세대가 많이 없다고 하셨는데 또 젊은 활기를 불어
1: 맞아요.
0: 넣어주셔서
1: 맞아요, 맞아요.
0: 좋아했을 것 같습니다. 네. 아, 네, 오늘 이렇게 또 여름에 사역을 함께 나가서 또 그 은혜를 이 시간 나눠주려고 모셨는데요. 우리 오혜린 자매님입니다. 우리 자매님에게 축복과 응원의 메시지는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 우물정 9030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또 극동방송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무료로 메시지 적으실 수 있습니다. 저희는 찬양 한 곡 듣고 계속해서 나눔 이어갈게요.

0: 여러분은 지금 FM 90.3MHz 포항극동방송 울릉 FM 96.7MHz 행복한 저녁 오늘도 복음 왔어 영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한세사람교회 그리고 새벽이슬 성결교회를 섬기고 계시는 오혜린 자매님 모셨는데요. 계속해서 나눔 이어갈게요. 자매님, 여름에 아울리치 사역 한세사람교회로 나가셨다고 했어요.
1: 네.
0: 이 준비하는 과정에서 좀 어려웠던 점은 없었나요?
1: 사실 준비하는 과정에서 많이 어려웠던 점은 없었던 것 같은데 네. 워낙 이제 임원단 언니들, 뭐 오빠들 너무 잘해줘서
0: 네.
1: 어려움 없이 해결했었던 것 같은데 조금 어두운 얘기일 수 있지만 수련회 거의 일주일 전에 할아버지가 돌아가셔서
2: 어 그러셨어요?
1: 네, 저도 이제 텐션이 막 나진 않더라고요. 근데 그 과정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하면서 막 기도하고 있을 당시에 하나님께서 저를 딱 치시더라고요. 지금 이렇게 이 무더위에 너희 교회를 살리려고 다 같이 전도하고 있다. 같이 한번 해보자 하면서 살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쓰시고 있구나. 그래서 극복했던 것 같아요. 정말 감사하게도.
0: 네, 또 그렇게 좀 침체될 수 있는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 혜린 자매님께 그런 메시지를 주셨군요.
1: 네, 네.
0: 네, 그래서 잘 어떻게 보면 개인적인 네, 일이었는데도 잘 극복하고 아웃리치 사역을 아름답게 마무리하신 것 같습니다. 몇 명 정도가 함께했어요?
1: 20명에서 25명 정도 같이 했어요.
0: 많은데요, 인원이?
1: 네, 감사하더라고요.
0: 네, 같이 우리 한세사람교회를 더 부흥시키기 위해서 네, 네. 힘을 모아주셨네요.
1: 네, 맞아요. 네.
2: 청년 형제자매들도 함께 가니까 네. 더 보람도 있고 또 마음에 깊은 우정도 생기고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0: 맞아요. 네, 그러니까 몇 박 며칠로 간 거죠?
1: 3박 4일로
2: 아, 3박 4일.
1: 갔어요.
2: 네. 네.
0: 그러니까 일정 중에 좀 소개해주고 싶은 일정들이 있어요.

0: 될까요?
1: 부스 형식의 달란트 시장을 했었는데 이게 그 길거리 전도를 하고 그 친구들이 전도지를 통해서 교회에 찾아오게 된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각 부스에서 성경 관련 프로그램을 진행한 후에 성공하면 달란트를 주는

0: 많이 온 거죠 그날.
1: 어, 네. 오. 이제 다른 교회 다니는 친구들도 오고 네. 전혀 모르는 친구들도,
2: 전혀 모르는 친구들도 오고.
0: 어, 네. 너무 기쁘셨겠다. 네, 우리 새벽 이슬 교회에서 참 큰 사역을 하고 오신 것 같습니다. 사역 중 가장 보람됐던 때는 언제였을까요, 자매님?
1: 신앙을 전혀 접하지 못했던 아이들이 왔을 네. 때 약간 전혀 모르는 노래일 텐데 네, 어쩌면 네. 그 친구들 입장에서는 근데 막 기쁘게 율동하고 찬양하는
2: 같이
1: 모습에서
2: 따라하고.
1: 네 맞아요. 네, 네. 그래서 정말 너무 예뻐서 보람이 됐고
2: 네, 네.
1: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무엇보다 아버지께서 청년 사역하신 지 정말 오래되셨어요.
2: 어, 네. 네.
1: 근데 이제 오랜만에 그런 활기를 보면서 네, 기뻐하는 네. 모습이
2: 네, 아버지도 제가, 에너지가
1: 네, 네. 네. 제가 다 보람이 되더라고요.
2: 네, 네.
0: 네. 그러면 본가 교회에서 계속해서 섬기시다가 처음으로 새벽 이슬 교회를 가신 거죠?
1: 네, 네 맞아요.
0: 오, 각 교회에 장점이 있을 것 같아요. 비교를 해보면서 그렇죠? 한번 우리 새벽 이슬 교회 자랑을 먼저 해볼까요?
1: 어, 새벽 이슬 교회 자랑을 하자면 이제 든든한 대장님이 되신 담임 목사님 김재영 목사님과
0: 네.
1: 청년부 목사님 애농 목사님이 계시는데.
2: 네.
0: 아.
1: 이제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라면은 지출도 아끼시지 않으시고
2: 네, 네,
1: 체력도
2: 네.
1: 안 아끼시고
2: 네.
1: 정말 마음을 안 아끼시는데 이제 말하지 않아도 저희를 너무 사랑하고 있으신다는 것을 몸소 느낄 수 있을 정도로
2: 네, 네.
1: 그런 좋은 대장님들이 계신다는 게
2: 오, 네,
1: 가장
2: 네.
1: 큰 장점이라고 생각하고 또 무엇보다 따뜻한 교회 공동체인 제이웨이 청년부들이
2: 네, 네.
1: 저에게 가장 큰 자랑이 아닐까 싶습니다.
0: 어, 청년부 사이가 되게 좋아 보이는 것 같아요. 네, 맞나요?
1: 네, 너무너무요.
0: 네, 이렇게 새벽 이슬 교회에 자랑을 해주셨는데 아버지 교회 자랑도 해주셔야죠. 우리 한세사람 교회 자랑 부탁드립니다.
1: 네, 일단 저는 근데 항상 저희 교회를 보면서 느낀 게 규모는 작지만 강한 교회라고 말하고
2: 강한
1: 싶었어요.
2: 교회.
0: 네, 네. 네.
1: 이제 작은 고추가 맵다 이런 느낌인 것처럼
0: 네.
1: 이제 소수의 규모라서 서로가 서로를 더 잘 돌볼 수 있고
2: 네네.
1: 혹시라도 한 명이라도 못 나오신 분들이 계시다면은 걱정하고
2: 네.
1: 연락드리고
2: 어?
1: 하면서
2: 네네,
1: 아 정말 서로를 위해 기꺼이 헌신하는 교회이구나 네네. 싶어서 저는 이게 가장 큰 자랑이라고 생각하고 또 청년회 때 그 작은 교회에서 지금 선교지로 가고 있는 청년이 네네. 나와서 아 정말 최고의 아웃풋 아닌가?
2: 아.
0: 오, 네네네. 네. 우리 자매님
1: 저도 마찬가지로 또 다른 청년 아. 언니도
2: 오, 정말요?
1: 네네.
2: 네 맞아요. 오. 우리 이렇게 작지만 강한 교회를 강소교회라고
0: 네,
2: 그렇게 부르잖아요.
0: 맞아요. 강소교회,
1: 그래서, 강소교회. 네, 네.
0: 바로 우리
2: 강하지만
0: 한세사람 교회.
2: 작은 교회. 근데 네. 지금 보니까 오 우리 한세사람 교회가 그런 네. 강소교회가 아닌가 그런 마음이 들어요.
0: 네. 네네. 그래서 네. 더 이제 또 다른 교회에서도 아울리치 사역으로 네. 더 나아가고 그렇게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1: 네네.
0: 그럼 우리 아까 전에 반주를 좀 하셨다고 하셨어요. 우리 교회에서 자라나신 거잖아요.
1: 네,
0: 우리
1: 그렇죠.
0: 자매님께서는.
1: 그렇죠.
0: 네, 반주는 어떻게 시작하게 된 거예요?
1: 사실 그냥 너 피아노 학원 가라 해서
2: 아, 아 피아노 학원 네. 네. 시작했는데
1: 그때 당시 모든 아이들이 피아노 학원에 같이 가서
2: 네, 네, 네.
1: 피아노 학원 갔는데 너 이제 어느 정도 하지? 반주 시작해볼까?
0: 아버지가 네.
1: 할 수 있을 거야 하면서 네, 네 그렇게 강하게 자라났습니다.
2: 아, 네.
0: 역시
2: 네,
0: 강소교회.
1: 네, 네.
0: 아 그랬군요. 이 목회사 자녀분들은 반주를 네네. 그냥 기본적으로 하고 가시는 것 같더라고요.
2: 아, 뭐 저희 집은 그렇지는 않아요.
0: 그러세요? 약간 조금 네 이런 경우도 있지만 아, 네. 반주하시는 분들 참 많이
2: 네네.
0: 뵀어요.
2: 아, 맞아요, 맞아요. 네. 아드님, 따님들 상관없이 다들 네. 반주 너무 잘하죠. 저 그게 너무 부러워요. 네.
0: 어, 듣고 계실까요, 우리 아드님들? 네. 아니 우리
2: 들어라 제발.
0: 우리 자매님께서는 그럼 반주를 새벽 이슬 교회에서도 좀 하시나요?
1: 더 잘하는 목사님 네. 딸.
0: 아, 목사 거기도 목사님 딸.
2: 거기도
0: 아,
2: 목사님 딸이 네, 네. 더 잘해.
1: 있어서 저는
2: 그러셨군요.
1: 배우고 있습니다. 눈으로.
2: 아, 네, 네, 네.
0: 그렇군요.
2: 아, 맞아요. 아.
0: 새벽 이슬 교회에서는 지금 어떤 사역을 하고 계세요?
1: 지금 중고등부 사역을 하고 있어요.
2: 아, 중고등부?
1: 네,
2: 어,
1: 네.
2: 그럼 어떻게 교사로 함께 하고 있으실까요?
1: 어, 네, 네.
2: 네, 네. 오, 그 어렵다는 중고등부 어떠세요? 하기?
1: 아우, 많이 많이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2: 많이
1: 제가 많이 부족한 걸 느끼게 되더라고요.
0: 중고등부 애들은 근데 다 어려워요.
1: 네.
0: 항상 말씀드리는 거지만 어, 네. 말을 많이 안 하기 때문에 이게 말이라도 좀 하면
2: 네네.
0: 네, 말을 붙여보겠는데 말을 안 하니까

0: 중고등부 친구들도 좀 들어줬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이런 네, 고충을 언젠간 열리길 바라면서 항상 네, 기도하고
1: 맞아요,
0: 있습니다.
1: 맞아요. 네, 맞아요.
0: 네, 우리 자매님께서 가장 좋아하는 말씀이 있으시다고요?
2: 네. 저는 중학교 때부터 이제 골로새서 3장 2절 말씀을 네. 설교 말씀으로 우연히 듣게 되면서 이게 마음에 꽂혔는데요. 그게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저에게 네. 확 꽂혔어요.
1: 아, 그랬어요?
0: 네, 어떤 네. 의미에서 꽂혔을까요?
2: 항상 땅의 것을 생각하니까 이렇게 짧고 간결하게 말씀하시는데도 아직까지도 땅의 것을 생각하네. 아직까지도 세속적인 사람이네. 라는 그런 말씀, 그런 생각 때문에 이 말씀을 더 모토로 삼고 살아가는 것 같아요.
0: 이야, 멋있으시네요. 위의 것을 생각하자. 네. 네,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네, 이 네. 세상의 눈을 돌리지 않고 가겠다는 그런 말씀이죠.
2: 네.
0: 아, 대단하십니다. 우리 자매님 그러면 가장 좋아하는 찬양도 있으시다고요?
2: 나의 하나님 찬양을 가장
1: 나의 하나님
0: 네. 아, 나의 네. 하나님 네. 이 찬양 왜 가장 좋아하실까요?
2: 어머니는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네. 엄마가 집에서 항상 찬양을 부르시는데 우연히 이 찬양을 부르시게 됐어요.
1: 네. 네.
2: 근데 저를 쳐다보면서 따라 하면서 찬양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그 순간이 아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구나 라고 생각하게 돼서 이 찬양 너무 좋다 생각하게 됐어요.
1: 아, 찬양도 찬양 참 아름답고 너무 좋은데 또 어머님에 대한 마음 또 그래서 또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더 깊이 이렇게 오버랩되는 순간이셨군요.
0: 네.
1: 와.
0: 우리 나의 네. 하나님 따라하면서 네. 나의 사랑 이렇게 시작하는 그 가사가 더 와닿았던 것
2: 네,
0: 같아요.
2: 네, 맞아요.
0: 네, 지금 한번 우리 함께 들어보면 좋겠는데요. 나의 하나님 오혜린 자매님께서 가장 좋아하는 찬양으로 나눠주셨습니다. 지금 다 함께 심영진 씨의 목소리로 올려드릴게요. 나의 하나님 듣고 오겠습니다. 우리 오혜린 자매를 위한 축복과 응원의 메시지는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이름문자 샵 9030, 우물정 9030번으로 보내시면 되고요. 또 극동방송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무료로 보내실 수 있습니다. 찬양 올려드릴게요.

0: 네, 오늘은 한세사람 교회 그리고 새벽이 있을 성결교회를 섬기고 계시는 오혜린 자매와 인터뷰 진행 중입니다. 우리 자매님께서 굉장히 앳되세요. 지금 네, 이 스튜디오에 오셨는데 네, 참 앳되신데 네. 몇 학번이시라고요?
1: 2,4학번.
2: 어, 2,4학번이에요? 네.
0: 2,4학번. 네. 몇 년생이실까요?
1: 2005년생입니다.
2: 네네.
0: 2005년생 너무 어린 나이인데 약간 좀 지금 진로를 좀 생각하고 있고.

0: 학과에서 좀 흥미로운 전공이 있거나 있으실까요?
1: 진로는 사실 아직 고민 중이긴 한데 제가 네. 원래 이 전공은 다른 전공이었는데 네네. 정말 도전하고 싶어서 시각 디자인으로 전과를 하게 됐는데 네네. 아직까지는 흥미로운 것 같아요. 조금 더 배우고 싶은 갈망이 있어서 네. 아직까지는 흥미로운데 정말 잘 따라갈 수 있도록 정신을 차려야 될 것 같습니다.
0: 그렇군요.
2: 와, 시각 디자인이면 매일매일 같이 그 아이디어라든지 어떤 그 소스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되게 예민한 눈으로 보기도 하고 색감이나 막 되게 다양한 고민 엄청 많을 것 같은데요.
1: 네. 네. 네, 맞아요. 항상 재능을 보면서 와, 대단하다 싶은데 네네. 그거를 저도 네. 소화시키고 싶더라고요.
2: 네. 주변에 친구들 보면서 혹은 또 어떤 작품이나 어떤 그 디자인들을 보면서 그런 마음 드는 거죠?
1: 네네. 와, 네.
0: 그럼 원래 과는 지금 뭘까요?
1: 원래는 지금 1전공은 공연영상, 2전공은 영어였는데 네네네. 2전공을 이제
2: 바꿨어요. 네. 네네. 그래서 공연영상하고 시각디자인을 시각 하고 계시는군요.
0: 근데 네네. 두 가지 전공의 합은 네네. 참 좋아 보여요.
2: 맞아요. 네.
1: 모두가 맞아요. 다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2: 전공의 합이 네. 너무 잘 네. 케미가 있을 것 같은데
0: 그래서 뭔가 그런 쪽으로 네네. 생각을 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 우리 자매님의 꿈과 비전이 좀 궁금합니다.
1: 저는 이제 저의 달란트를 돈벌이로 사용하는 것보다 기꺼이 나눠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저희 비전인 것 같아요.
0: 와, 네. 나의 와. 달란트를 돈벌이 수단이 아닌 네네. 나눠주는 사람이 되고 네네. 싶다.
2: 와.
0: 예를 들어서 좀 어떤 걸 계획을 해보셨을까요? 이렇게 살고 싶다.
1: 사실 전부터 제가 정말 애정하는 선생님 분이 계시는데 네. 그분이 이제 선교사님이세요. 네네. 선교사님이신데 너네가 지금 공부하는 것은 너네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나중에 다음 세대 또 다른 아이들을 위해서 하는 것이다 라고 했을 때 그때 순간 봉사의 마음이 확 올라오게 되더라고요.
2: 와, 세상적인 꿈 사실은 공연 영상학과나 아니면 디자인학과 자체가 되게 도전적이기도 하고 무언가를 이롭게 할 수 있는 좋은 채널이 되기도 하는데 네. 세상적인 부분들을 넘어서서 또 하나님 나라 위해서 가난하고 어려운 혹은 또 다음 세대 위해서 그 자원들이 쓸 수 있다는 거죠. 완전 뭐 꿈 넘어 꿈이네요. 그렇죠?
0: 맞습니다.
2: 세상적인 꿈이 있지만 그 넘어서 하나님의 꿈을 꾸는 우리 청년이기도 하시네요.
0: 네, 더 큰 네. 꿈을 갖고 네네. 계시는 우리 혜린 자매님이신데요. 마지막으로 좀 궁금한 게 자매님께서 이렇게 사역에도 열심히시고 배워서 이제 선교사님께 들은 그런 얘기로 배워서 남에게 좀 주는 그런 업을 하고 싶다고 하셨는데 이렇게 살 수 있는 이유를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1: 사실은 저도 이거에 대해서 왜 나는 이런 일을 하고 싶지? 하면서 고민을 해봤는데 저에게 가장 큰 보람을 느끼는 것도 누군가를 도왔을 때 생기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누군가 도울 때 그때 항상 성취감과 또한 감사함을 느끼는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꿈을 가지게 됐습니다.
0: 와, 네, 그렇군요. 네.
2: 와, 우리 자매님 마음에 하나님께서 굉장히 큰 보물을 이렇게 숨겨두신 것 같아요. 사실은 누군가를 향해 뭐를 할 때 느끼는 기쁨과 그 은혜가 하나님 주시는 되게 중요한 자산일 것 같아요.
0: 네. 와.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자매님을 어떻게 쓰실지도 참 기대가 많이 됩니다. 네, 우리 목사님께서 자매님을 위해서 네네. 기도하면서 마무리하면 좋겠는데요. 다 함께 오혜린 자매님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2: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오혜린 자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광주라고 하는 곳에서 우리 이제 일어나게 하시고 또 포항에 또 우리 새벽 이슬교회와 함께 하면서 또 한동대를 통해서 이렇게 귀한 비전들을 날마다 새롭게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함과 같이 지금 준비하고 있는 실력과 역량들이 하나님 나라에 와여 어떻게 사용할지 기대가 되고 또 꿈을 꾸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오혜린 자매님의 마음 깊은 곳에 주신 이 놀라운 소망과 그 꿈들이 주의 나라 앞에 쓰여지고 드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 그 심령을 날마다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때때로 우리 말씀했던 것처럼 이 꿈을 이루어가는 과정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감당케 하시고 그 너머의 꿈 너머 꿈을 통한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비전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오혜린 자매님을 날마다 사용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실력과 역량만이 아닌 성품

0: 으로만 가능한 사역입니다. 성품으로 주께 영광 올려드리는 놀라운 현장들입니다. 하나님, 그 성품 속에 주님께서 보배로운 우리 존귀한 것들을 숨겨 두셨으니 그것이 빛을 발하는 순간들을 날마다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또 오늘 우리 저녁에 우리 방송으로 함께하고 있는 또 많은 우리 이제 우리 청차들이 있습니다. 퇴근길 그 여정 속에 위로와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에서도 꿈 넘어 꿈을 마음에 새기는 귀한 저녁되게 인도해 주옵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1: 아멘. 아멘. 목사님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 여름에 이 더운 여름에 아웃리치 사역을 다녀온 오혜린 자매님과 함께 이야기 나눴는데요. 자매님 앞으로도 좀 아웃리치 사역에 대한 계획이 있으신가요?
2: 앞으로는 이제 또 캄보디아 선교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0: 아, 그러세요? 아, 네네.
1: 이제 드디어 해외로 나가시는군요.
0: 드디어 해외로.
2: 아, 작년에도 갔었는데.
0: 네네네.
2: 네, 이제 사정이 좋지 못하게 돼서 네네. 정말 다시 갈 날 기다리고 있습니다.
0: 아, 기다리면서 준비하고 있군요.
1: 네. 네. 네. 계신 자리에서 항상 주님을 전하고 또 선교의 꿈을 계속해서 갖고 계시는 우리 귀한 자매님과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네, 자매님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방송을 통해 좀 하고 싶은 말 있으실까요?
2: 아빠, 나 방송 나왔어.
1: 너무 귀여우시다. 알겠습니다. 아버지 꼭 듣고 계시겠죠? 네, 듣고 계실 줄 믿고 아버지. 네, 우리 한세사람교회 목사님. 네, 감사합니다. 자매님, 다음에도 또 나와주세요.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1: 네, 목사님. 오늘 이 더운 여름에 네네. 또 광주까지 아울리치 사역을 다녀온 우리 새벽이슬 성결교회 그리고 한세사람교회 섬기고 계신 오혜린 자매님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어떠셨나요?
0: 저는 잠깐 광주로 다녀온 느낌이기도 해요. 그래서 한세사람교회가 궁금해지기도 하고
1: 저도요.
0: 네, 그런 네. 마음 드네요.
1: 너무 또. 귀한 강소교회인 네, 강소교회. 것 같습니다.
0: 또 우리 오혜린 자매님의 내일이 또 너무 기대가 돼요.
1: 맞습니다. 또 자매님께서 아버지에 대한 얘기를 네. 마지막에 하면서 약간 울컥하는 네. 모습도 보였는데요. 참 그 귀한 마음이 여기까지 네. 전달이 됩니다. 네, 목사님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0: 감사합니다.
1: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에 뵙겠습니다. 네, 앞으로의 오혜린 자매님의 사역을 응원하면서요. 댓글 남겨주세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9030 우물정 9030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또 극동방송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무료로 보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응원의 메시지 우리 청년분께 끝나고 전달드리니까요. 댓글 계속해서 보내주시고요. 오늘의 믿음의 청년을 찾아라 코너는 여기서 맺겠습니다. 지금까지 공동진행의 포항침례교회 김광섭 목사님, 저는 홍서영 PD였습니다. 여러분 남은 하루도 승리하세요.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HTBC 미션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함께 동행하는 은혜 충만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전민아입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요한일서 4장 18절입니다.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다고, 완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는다고 성경에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아들을 내어주셨고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로마서 8장에서는 죽음도 삶도 천사들도 권력자들도 현재일도 미래일도 능력도 높음도 깊음도 그 밖에 어떤 것이라도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고 하신 주님께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의사소통이 잘 안 된다는 이야기를 종종 듣습니다. 왜 서로 간의 의사소통이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자기 입장만 전달하려고 하기 때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대화 단절 또는 대화 불통의 문제를 잘 해결해 나가면 좋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듣기보다는 자기 말을 하려고 하는 시대란 생각이 들기도 해요. 말하기보다는 듣기를 잘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 아닌가 싶고요. 상대방의 말을 잘 듣기 위해 먼저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고 상대의 정서와 의도를 읽으려는 노력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가족과 이웃의 말에 귀 기울이며 사랑을 실천하며 평화를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하나님 말씀을 경외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스며들어 삶에서 풍성한 열매가 맺어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성경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게 하시고 염려가 마음을 차지하지 않게 하옵소서. 욕심과 세상의 유혹과 쾌락이 우리 마음에 뿌리내리지 못하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 마음을 옥토로 만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게 하옵소서. 순종하기를 즐거워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녀는 부모의 말을 듣고 자라기보다 부모의 등을 보고 자란다고 하죠. 앞에서 말로 가르치는 것보다 묵묵히 좋은 가치관을 삶으로 실천하는 부모의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는 의미겠죠. 쉽지 않지만 주님 앞에서 자신을 더 성숙시키려고 끊임없이 노력하는 좋은 어른이 되기 위해 힘써야겠습니다. 이웃들과 대화할 때도 상대방의 입장을 좀 더 생각하면 아름다운 말과 표정이 전달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겸손하게 섬기는 삶을 보여주신 예수님을 닮아가길 소망합니다. 신명기 1장 31절입니다.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이제 마지막 찬양 띄워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듀서 차유미, 진행의 저는 전민아였습니다. 언제나 우리 곁에 함께 하시는 주님 의지하며 평안하세요.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오직 말씀으로. 오직 말씀으로 이 시간에는 오천 제일교회 박성률 목사님께서 마가복음 4장 35절로 41절 말씀을 본문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 주십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1: 우리는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문제들을 만나게 됩니다. 어린이들은 친한 친구와 사이가 멀어지거나 학교 생활이 힘들어지거나 또 가족들에게 어려운 일이 생기면 어린아이지만 마음이 무거워지죠. 청소년들은 공부와 진로 또 미래에 대한 고민을 또 하게 됩니다. 청년들은 취업과 결혼 또 불확실한 앞날에 대한 염려도 하게 됩니다. 어른들은 가정과 직장, 또 건강과 자녀 문제 때문에 때로는 밤잠을 이루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이렇듯 문제의 모습은 세대마다 다 다릅니다. 그러나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의 마음이 나타나는 반응은 비슷합니다. 걱정하고 불안해하고 때로는 두려워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지? 이 문제를 정말 내가 해결할 수 있을까?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이런저런 생각이 우리의 마음을 더 무겁게 만들고 또 절망하게 만들죠. 자,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구인가요?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런 우리가 왜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있는 우리가 왜 이 문제 앞에서 이처럼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걸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이유들 가운데 큰 이유는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제대로 알지 못하면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보다 문제를 더 크게 보고 문제에 집중하게 되고 하나님께 문제를 맡기기보다는 내가 어떻게든지 해결해 보려고 하고, 근데 그게 내 힘으로는 부족함을 깨달아 알게 되고 이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구나, 이 사실을 깨닫게 되면 점점 더 걱정이 커지고 불안이 깊어지고 마침내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에게 하나님을 아는 일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가 있고 하나님을 제대로 믿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면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두려움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두려움을 이겨내고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은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살피고자 합니다.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에도 믿고 의지할 수 있는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신가, 그것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더욱더 분명히 알고 어떤 문제 앞에서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믿음의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닷가에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기 때문에 많은 무리들이 모여왔어요. 그래서 더 이상 예수님이 그곳에 서 있기가 힘들어서 배를 타시고 예수님은 배 위에 앉아 계시고 사람들은 바닷가에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앉아 있습니다. 하루 온종일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날이 저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4장 우리 35절 우리 한번 같이, 특별히 주일학교 아이들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갈릴리 바다를 가로질러서 배를 타고 저편으로 건너가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올라갔는데 이상하게도 제자들은 엄청난 어려움을 만나게 됩니다. 3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아멘.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배를 몰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고 있는데 큰 광풍을 만난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는 어려서부터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어부 출신이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그랬고 안드레가 그랬고 야고보와 요한이 어부 출신입니다. 이들은 갈릴리 바닷가에서 고기 잡는 일에 경험이 풍성했고 또 갈릴리 바다는 종종 돌풍이 일었기 때문에 이런 광풍에 대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경험도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네 명의 어부 출신인 제자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광풍 앞에서 배를 지킬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들의 경험을 다 동원해봤지만 광풍으로부터 배를 지킬 수가 없었어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배 안에 더 많이 물이 들어왔고 물이 가득 차게 되었어요. 이러다간 배가 침몰할 것만 같았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제자들이 죽음을 두려워할 상황에 처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나요?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를 가로질러 건너편으로 가자고 하셨고 그래서 제자들은 순종했는데 그렇다면 그들의 길이 좀 형통해야지 옳지 않나요? 그들의 길에 좀 순탄한 그런 일들이 일어나야 맞지 않나요? 근데 지금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고 있는데 큰 광풍을 만나서 배가 파선할 위기에 처했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가는 길이라면 그 길에 어려움이 없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우리는 흔히 예수님의 인도를 따라가면 그 인도를 따라가는 길에는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좋은 일만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제자들이 엄청난 어려움을 당하고 있단 말이에요. 왜요?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여 갈릴리 바다를 가로지르는 제자들에게 어부 출신인 제자들조차도 감당치 못할 그런 큰 광풍이 왜 생겼을까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예수님께서 엄청난 광풍이 일어날 것을 예측하지 못하시고서는 제자들에게 이 길로 가자 말씀하셨기 때문인가요?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잘못 인도하셨기 때문에 제자들이 이런 어려움에 처한 것인가요?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전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도 아세요. 지금 여러분의 속까지도 아십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떤 생각을 가지고 앉아 계신지 알고 계시단 말이에요. 다 아세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갈릴리 바다를 건너 저편으로 가자고 말씀하셨을 때 가는 길에 큰 광풍이 있을 것까지도 예수님은 아셨단 말이에요. 광풍이 일어날 것까지도 다 아시는 예수님께서 왜 제자들에게 지금 배를 타고 가면 큰 어려움에 차니까 우리 걸어서 갈릴리 바다를 둘러서 건너편으로 가자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배를 타고 저곳으로 가자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걸까요? 예수님께서 광풍을 만날 것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에게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고자 가자고 하신 것은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했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말씀도 배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을 위대한 선지자 중에 하나 정도로만 알았어요.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신 위대한 사역자 정도로 알았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는 몰랐어요.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이런 제자들에게 우리 예수님은 광풍을 만나게 하심으로 그리고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시는 이 일을 행하심으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광풍이 있을 것을 아시면서 광풍에 있는 그곳으로 우리 예수님이 인도하신 겁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시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107편 28절 2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아멘. 광풍과 물결로 인하여 고통 중에 있는 백성들이 여호와께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을 잔잔케 하셨다라고 시편 기자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광풍을 잔잔하게 하시고 그리고 파도를 잔잔케 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인 거죠. 구약 성경은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배우는 유대인들은 이 사실을 다 알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갑자기 일어난 광풍으로 인해 죽을까 두려웠습니다. 광풍으로 인한 위기를 극복하고자 애쓰고 또 애써보았지만 살 가능성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런 죽음의 위기 가운데 제자들이 두려워 떨고 있는데도 예수님은 여전히 배 한쪽에서 잠을 자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죽을 지경인데 이 광풍 때문에 무서워 죽겠는데 왜 예수님이 저렇게 잠을 자고 계시는가? 그 예수님이 원망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잠을 자고 있는 예수님을 깨우면서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십니까? 하며 원망하고 불평했던 겁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바람을 꾸짖으시고 바다에게 말씀하십니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예수님의 이 말씀 앞에 바람이 그치고 물결이 잔잔해졌습니다. 여러분, 이 광풍을 예수님께서 잔잔하게 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나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이 제자들이 엄청난 위기 가운데 처했으니까 이 광풍이 잠잠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지 아니하셨어요. 예수님이 그 광풍을 향하여 말씀하셨어요. 잠잠하라, 고요하라. 직접 광풍과 물결을 꾸짖어 잠잠하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하면 이런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누구인가요?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이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신 거죠. 예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 행하시는 이 일을 제자들 앞에서 행하심으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단순한 인간이 아니고 선지자가 아니고 자연과 만물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는 전능한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겁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제자들에게 알게 하시려고 제자들이 광풍을 만나도록 인도하신 겁니다.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도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는데도 뜻밖의 고난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잘못 인도하고 계신 것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에게 우리를 보호할 만한 능력이 부족해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려움을 허락하시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평온할 때는 우리들이 하나님을 그렇게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평안할 때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찾지 않잖아요. 그냥 내 경험으로, 내 능력으로, 내가 가진 것으로, 내가 살아온 대로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그러나 내가 감당하지 못할 어려움을 만나게 된다면 그 어려움 앞에 아, 이건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구나, 이것을 알게 되고,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죠.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내가 붙들어야 할 분은 오직 하나님 밖에는 없구나, 이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어려움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을 더 믿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믿는데도 왜 이런 어려움이 생기지? 이렇게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살아가는데 왜 힘든 일이 끊이지 않지?

이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하지도 말고 하나님을 의심하지도 마십시오. 기도하는데도 상황이 달라지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이 모든 것의 목적이 있잖아요. 우리에게 우리의 삶을 섭리하신 하나님께서 고난을 허락하신 목적은요,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함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더 깊이 알게 하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서 더욱더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들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고난은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 알게 하고 하나님을 더 신뢰하게 하려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고난 중에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광풍을 잔잔케 하고 파도를 잔잔케 하시는 분인데, 이런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하고 계신데 어찌해서 제자들은 지금 광풍 앞에서 두려워했을까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과 함께 배에 타고 계신데 어찌하여 제자들은 이렇게 광풍 앞에서 두려워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제자들이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두려웠던 겁니다. 문제 앞에서 예수님께서는 능히 이 문제로부터 자신들을 지킬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큰 광풍 앞에서 두려워 떨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일 제자들이 그들과 함께 하시는 예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제대로 알았다면 어떠했을까요? 예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었다면 큰 광풍을 만났을 때, 그 광풍으로 인하여 엄청난 물결이 배로 들어오고 있을 때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광풍으로 인해 배에 물이 가득 차게 되는 것 때문에 과연 두려워했을까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로 인해서 그들은 광풍이 두렵지 않았을 겁니다. 왜요?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은 광풍도 잠잠케 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비록 광풍으로 인해 배에 물이 가득 차게 되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았을 겁니다. 대신 제자들은 예수님께 자신의 문제를 내어드렸을 겁니다. 두려움이 아니라 불평이 아니라 원망이 아니라 기대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수님께 이 문제를 맡겼을 겁니다. 바람 불어도 괜찮아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파도 일어도 괜찮아요, 나는 괜찮아요. 바람을 만드신 하나님, 파도를 만드신 하나님, 주님 내 안에 계시니까 나는 괜찮아요. 아마 제자들은 괜찮다 했을 거예요. 그들과 함께 하시는 예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었다면 제자들은 괜찮다라고 했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의지했을 겁니다. 예수님께 문제를 맡김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 구원의 역사, 구원의 은혜를 또 새롭게 경험했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는데 무엇을 약속하셨나 하면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우리 그 약속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한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가끔 함께 하시겠다고 하시지 않았어요.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요?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문제를 능히 해결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럼 그분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에요. 그러기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심이 틀림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있다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나와 함께하신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나를 굳세게 하고 나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문제가 찾아왔을 때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고 하나님 일하심을 기대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우리 유시부 어린 아이로부터 우리 주동부 어린이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청소년들도 함께하고 있고 청년들도 함께하고 있고 부모님들도 함께하고 있고 할아버지 할머니도 함께 이렇게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함께 모인 우리 전 세대, 우리는 참 서로 나이도 다르고 살아가는 모습도 많이 다릅니다. 걱정하는 것도 서로 다릅니다. 그러나 우리의 문제는 달라도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은 같은 하나님입니다. 제자들이 탄 배에 큰 광풍이 불었습니다. 파도가 치고 물이 배에 가득 찼습니다. 제자들은 두려웠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잊고 있었던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 배에 예수님이 계셨다는 겁니다. 광풍보다 크신 예수님, 바람과 바다를 향하여 잠잠하라, 고요하라 말씀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함께하고 계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도 바람이 불고 파도가 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모를 수 있겠지만 조금 더 지나다 보면 실감할 겁니다. 그러나 그때 그 바람, 그 물들만 바라보지 마십시오. 광풍만 바라보지 마십시오.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는 고백하십시오. 바람 불어도 괜찮습니다. 파도가 일어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어린이 여러분, 무서울 때는 예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청소년과 청년 여러분, 앞날이 보이지 않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장년 노년이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문제 앞에서 혼자 힘들어하지 마시고 그것 가지고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로에게 이렇게 말해 주십시다.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한번 해볼까요? 시작.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옆 사람에게 이야기해 주세요. 시작.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예배가 끝난 뒤에도 우리의 문제는 당장 사라지지 않을 수 있어요. 그냥 그대로 일 수 있습니다.

0: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크게 바라봅시다. 두려움보다 믿음을 택하십시다. 우리 자신과 자녀와 부모님과 가정과 미래 그 모두를 하나님께 맡기십시다.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가정과 함께 하십니다. 그렇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으로 어떤 광풍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오직 말씀으로 지금까지 오천 제일교회 박성열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길 원하시는 분들은 오천 제일교회 지역번호 054 292국에 2323번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직 말씀으로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0: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포항 극동 방송입니다.
1: 극동 방송 들으면 여기 저기 교회의 목사님 그다음에 찬양이 좋으니까 제가 항상 듣고 있죠. 집에서도 항상 틀어놓고 라디오 틀어놓고 마음이 울적할 때 들으면 평안함을 주시고 항상 감사함을 느낄 수 있도록 해주시고 인도해 주시니까 항상 감사하죠. 땅끝까지 이르러 전도해야 되는데 직접 하지는 못하지만 간접적으로라도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데 조금이라도 동참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죠.
2: 전파 선교사, 내가 직접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순간에도 전도할 수 있는 이름입니다. 극동방송을 통해 드려진 헌금은 예수님의 생명을 전하는 전파 선교의 씨앗이 됩니다. 전도의 기회는 지금도 열려 있습니다.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으로 전파라고 보내주시면 신청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극동방송과 함께 복음을 전해주세요.

0: FEBC Mission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고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내 삶의 노래로 삶으로 노래하고 그 노래가 찬양이 되는 시간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입니다. 사탄은 우리가 범죄하도록 우리 앞에 덫을 놓습니다. 그러고는 정죄하기 시작하는데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존 오웰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죄는 우리의 마음을 희미하게 하고 무력화시킨다. 구체적으로 하나님과의 교제를 위해 필요한 영적 틀에서 마음을 떼어놓는다. 죄는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아 하나님의 사랑을 내쫓고 죄를 짓도록 부추기며 영혼이 다른 것을 사모하도록 만든다. 그 결과 영혼은 하나님께 똑바로 진실하게 당신은 나의 기업입니다.

없다고 말할 수 없게 된다. 하나님으로 채워지기를 원하는 영혼의 갈망, 소망, 그리고 경외심 등이 죄로 물들게 되는 것이다. 그야말로 영적 침체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은 여전히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 하루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으셨다면 다시 한번 도우시는 하나님 의지해서 찬양으로 회복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눈을 들어 하나님 바라보는 시간, 내 삶의 노래로 찬양으로 함께 하시죠.

깊은 영적 수렁에 빠질 때 그것을 우리는 영적 침체라고 하는데요. 이 기간에는 우리 안에 무엇이 있는지 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새롭게 하는 때임을 기억해야겠습니다. 도우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입술에서 찬송을 다시 회복시키실 줄 믿습니다. 자, 오늘도 어디서 어떻게 이 방송 들으시면서 하나님 앞에 달려가고 계시는지 문자로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샵 9330,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 내 삶의 노래로 지선 전도사 앞으로 열려 있고요. 5073번님께서 지선 전사님 매일 이 방송 들으면서 저만의 공간에서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저에겐 이 시간이 치유와 회복의 시간이에요. 와, 정말 감사하네요. 그리고 3538번님께서는 지선 사역자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렇게 또 저를 응원해 주셨어요. 2132번님께서는 광주에서

보내주셨는데요. 시편 필사하면서 은혜 받고 계시다고요. 와, 정말 곳곳에서 방송 가운데 치유와 회복의 시간이 되고 계시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그 놀라운 은혜를 오늘도 이 시간 선물로 주실 줄 믿습니다. 자, 다양한 찬양 함께 나누시면서 계속해서 여러분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이어가시길 축복합니다. 찬양 세 곡 이어 들으실 때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회복 여러분의 것 다 되시길 축복합니다.

예수가 거느리시니 히스가든의 찬양까지 듣고 왔습니다. 다양한 찬양 가운데 주님 앞에 신앙을 고백하고 회복하는 이 시간, 내 삶의 노래로 찬양 사역자 지선 전도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곳곳에서 우리 귀한 애청자분들 이 방송 함께하고 계십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7511번님께서 평안한 밤 가족들과 함께 보내는 이 시간 극동방송 틀어놓고 들으며 각자의 영역에 있습니다. 가정의 평안을 허락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시면서 이렇게 문자 보내주셨어요. 그 평안이 여기까지 전해지는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0679번님께서 매일의 야근 속에서도 찬양을 들으며 퇴근하는 이 시간 감사합니다. 이야, 인생을 이렇게 감사로 마무리하시는 정말 잘 해석하고 계시는 우리 귀한 애청자분들 하나님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여전히 수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지식과 또 자신의 신앙으로 누군가를 판단하기도 하고 또 분열시키는 일에 앞장서기도 하지요. 또 어떤 이는 자기가 그런 역할을 하는지도 모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를 발견하고 또늘 겸손하게 나를 가르치시려는 성령님의 그 능력을 믿으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애청자 분들, 우리 극동방송 가족분들이신 줄 믿습니다. 3082번님의 신청 찬양으로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을 고백해 볼까요? 신청 찬양 온맘 다해 신청해 주셨어요. 은혜의 시간, 위로의 시간 되시길 축복합니다.

저 장미꽃 위에 있을 향기로운 나무의 찬송까지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도 다양하고 풍성한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나의 신앙을 달려가는 시간, 주님 앞에 점검하는 시간 되었습니다. 오늘도 보내주신 문자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계속해서 순차적으로 방송에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내일 이 시간 다시 만날 텐데요. 8월 한 달 잘 마감했으니까요. 이제 9월 기대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만나겠습니다.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이었습니다.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포항 극동방송입니다. 도심 속 숨겨놓은 물길이 다시 흘러 생명을 찾습니다. 물길에 따라 사람들이 모이는 아름다운 학산천. 맑은 물이 흐르는 학산천이 옛 물길 흐르는 자연 생태하천으로 복원되어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친수 문화 공간으로 재탄생합니다. 우현 도시숲에서 동빈 내항을 잇는 물길인 학산천 복원 사업은 모두 세 구간으로 나누어 진행됩니다. 자연과 문화가 어우러지는 생태 문화 구간, 자연 친화형 생태 힐링 구간, 생태가 살아 숨쉬는 생태 복원 구간, 누구나 살고 싶고 누구나 찾고 싶은 푸른 도시 포항, 생태하천 복원으로 만들어갑니다. 이 캠페인은 포항시와 함께합니다.

0: TBC 미션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네, 이브닝 프레이즈 말씀과 찬양교회 장태환 목사입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매일 하루의 삶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지난주에 어느 선교사님이 올린 글을 봤습니다. 이번에 네팔에 있었던 이 자연재해로 성도를 잃으셨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선교사님께서 이렇게 쭉 적어놓은 글들을 보면서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선교지에서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까? 또 그 속에 믿음이 자리 잡는 게 참 쉽지가 않거든요. 그런데 이런 자연재해로 성도를 잃어버렸을 때 정말 선교사님의 마음에 얼마나 큰 낙심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글을 읽어보니까요, 낙심보다는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또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글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신앙의 삶에서 가장 해석되지 않는 게 뭐냐면 고난입니다. 잘 되면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기가 쉽거든요. 그런데 이 고난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고난이라 말하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깊을수록 이 고난에 대한 신앙적인 분명한 태도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 고난이 믿음 안에서 해석될 때에

비로소 우리는 우리의 시선에 다 담지 못하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이 고난, 낙심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또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네, 첫 번째 찬양으로 마커스 앨범 가운데서 내 맘이 낙심되며 들으셨습니다. 저는 고난이라는 이 제목이 주어졌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고린도 후서의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참 고난을 많이 당했던 대표적인 인물이거든요. 물론 뭐 예수님의 다른 제자들도 대부분 다 순교를 당했지만 사도 바울은 조금 특별한 사람이었죠. 끝까지 자기가 죽을 줄 알면서도 로마에 가기를 원했고 결국은 순교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자기가 죽을 줄 알고 있었던 이 사도 바울의 고난을 바라보는 그의 시선이 어땠는지가 고린도후서 1장에 보면은 가장 잘 나타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과 9절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을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이게 사도 바울이 지금 자기가 당하고 있는 고난과 박해와 정말 살 소망까지 끊어질 정도의 그 상황을 바라보는 믿음의 시선이었습니다. 예수 믿으면요,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된다고요. 그러면 왜 사도 바울은 결국은 순교하였을까요? 왜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은 그렇게 많이 순교를 했을까요? 우리가 믿음을 조금은 좀 객관적으로 보편적인 성경의 이야기를 봐야 될 필요가 있는데 우리는 성경의 한 부분, 하나님께서 막 이런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셨다. 예수님께서 이런 병든 자들을 고치셨다. 네, 이런 부분에만 우리의 시선이 꽂혀 있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생명을 내어놓고 복음을 전하는데 가장 많은 고난과 박해를 당하였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믿음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고난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 그렇게 표현을 하죠. 고린도 후서에도 1장 5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능력, 뭐 그리스도의 기적 이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고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건요, 신앙의 양심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이 세상은 참 힘들 겁니다. 어려울 겁니다. 우리를 비난하고 비방하는 자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서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할수록 고난은 많아질 겁니다. 편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도요. 신앙의 양심을 지키면 어려울 수밖에 없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바울이 고난 가운데서 무엇을 깨달았는가 하면요. 이 고난을 통하여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된다는 겁니다. 사람도 해결해 줄수 없고 그걸 깨닫게 되는 거죠. 나의 환경에서 어떤 문제들 해결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죠. 이게 사도 바울이 고난을 바라보는 신앙의 태도였습니다. 이 문제 빨리 해결했으면 좋겠다. 하나님, 제가 복음을 전하는데 왜 박해를 받아야 됩니까? 그게 아니라 그러한 고난 가운데서 더 깊은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요, 나의 환경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나의 삶이 아무리 초라해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렇게 고난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은혜를 여러분 구하시기 바랍니다.

네, 송경민 목사님의 주의 은혜라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뭐 자주 하는 고백이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 안에 뭐가 들어있는 줄 아십니까? 나의 고난도 들어있거든요. 우리는 좋은 일 생겼을 때만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아, 모든 게다 주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근데 여러분, 나의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 성경에 참 많죠. 다윗도 그랬고요.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그 고난을 내어놓지만 결국은 그 시편이 감사로 끝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주실 것을 의심하지 않는, 그래서 그것이 은혜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도 그러한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잘 되면 은혜고 안 되면은 뭐 절망이고, 그게 아니라 성경은 우리에게 이 세상에 어떠한 고난도 믿음 안에서는 절망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왜냐하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나그네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나그네 길이 다 끝나고 나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 믿음 가지고 서게 될 것이고요. 그때가 되면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겪었던 모든 고난들이 웃으면서 이야기할 수 있는, 우리 지금도 그렇잖아요. 10년 전에 엄청 힘들었던 일을 10년이나 지났는데도 그때 일을 생각하면 막 밥이 안 넘어가고 괴롭고, 그런 분들 잘 없을 겁니다. 지나고 나면, 아유, 내가 그때 조금 더 참았으면 됐을 걸. 내가 그때 조금 더 인내하면 되었을 텐데. 아,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인도해 주실 것을 내가 그때 알았다면 내가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았을 텐데.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도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을 오늘도 이끌어 가시는 우리의 목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네, 아예자 여러분 가운데서 성도여 다 함께 들어졌습니다. 이제 8월이 끝나고요. 내일이면 또 9월이 시작이 됩니다. 야, 정말 이제 가을 같죠. 좀뭐 후덥지근한 느낌은 아직 남아있지만 그래도 이제 가을이 오는구나. 지난주까지만 해도 정말 가을이 오는 걸까? 뭐 비가 한 번씩 와도 야, 진짜 이제 안 더워지는 거 맞나? 네, 그런 생각을 했는데, 네, 그래도 이제 날씨와 그리고 좀 분위기가 좀 바뀌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계절이 흘러가듯이 우리의 이 시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이 나그네 시간도요, 금방 지나가게 될 겁니다. 저는 성경에 말씀 중에 나그네라는 단어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저는 그 말씀이 참 마음에 와닿거든요. 우리가 이 세상에 영원히 살것 같으면요, 조급해서 못살것 같아요. 남들보다 잘 살아야 되고, 내가 자녀들에게 뭔가 더 남겨줘야 되고, 내가 뭔가를 더 해야 될것 같은 그런 생각들요. 세상 안에서, 세상을 위해서. 하지만 나그네는요, 좀 거기에서 자유로울 수 있잖아요. 우리가 어디 여행 가가지고 거기가 좀 불편하다고 막 조급하거나 좀 힘든 일이 생겼다고 해서 거기에 막 매여서 괴로워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뭐 여행 지나면 다시 집에 돌아갈 건데 그런 생각하잖아요. 좀 불편한 것도 참을 수 있고요. 우리의 삶이 나그네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게 되면요, 매일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질 것 같아요. 욕심을 좀 버릴 수 있겠죠. 집착하는 욕심들이 많단 말이에요. 돈이나 성공이나 뭔가 남들과 자꾸 비교해서 집착하는 것들이 우리들에게 점점 많아지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나그네입니다. 잠시 이 세상에 살다가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그 앞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뭘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까요? 집으로 돌아갔을 때. 여러분 이 세상에 이 나그네 삶에서 아름답고 즐거운 추억, 좀 힘들어도 즐거운 추억 될 때가 있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매일의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

네, 어노인팅 앨범 가운데서 빛 되신 주 들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유일한 빛이 되시죠. 그리고 우리는 그 빛을 받아서 또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야 되는 거죠. 교회는 다음 세대에 대한 아주 막중한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신앙이 자라는 모습을 보면요, 참 신기하거든요. 물론 모태신앙의 아이들도 기독교적인 환경에서 자랐지만 자신의 입으로 신앙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참 놀라운 일이지만 부모님이 교회 다니지 않는 전혀 그런 신앙적이지 않은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이 교회에서 조금 조금씩 하나님을 알아가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을 보면요, 참 대단하고 놀랍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교회는요, 다음 세대들을 향한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 통로로서 우리 교회의 어른들이 믿음의 본이 되는 게 참 좋습니다. 여러분, 믿음에 예절이 있어야 됩니다. 그냥 세상에서의 어떤 예절보다 신앙 안에서

예절은 더 귀중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이들이 교회에서 무례한 어른들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깊이 있는 신앙의 어른들을 만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또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꼭 기도로, 말씀으로 그렇게 무장하시기 바랍니다. 네, 저는 마지막 찬양 들려드리고요. 내일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좋아하는 찬양입니다. 위로 여러분 가운데서 우리가 주를 더욱 사랑하고 지금까지 말씀과 찬양교회 장태환 목사였습니다.

0: 스루 더 바이블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매기 목사님의 강해 설교를 보내드리는 매기 성경강해. 이 시간에는 목동제일교회 김성근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십니다.
1: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매기 성경강해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을 사무엘상 오늘 2장 11절 말씀부터 함께 하겠습니다. 엘가나는 라마의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이제 드디어 사무엘이 제사장 그 집에서 이제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이제 성전에서 자라게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때 사무엘이 회막이라는 아주 안전하고 좋은 곳에 남게 되었던 것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회막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사무엘의 영적 성장에 반드시 좋은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12절을 봐보십시오. 엘리의 아들들은 불량자라 여호와를 알지 아니하더라 그랬어요. 엘리의 아들들은 벨리알의 아들들, 다시 말해서 사단의 자식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영적으로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었어요. 구원받지 못한 그들이 대제사장의 아들로서 회막에서 봉사를 하였으니까, 그런 상황이었으니까 사무엘에게 좋은, 전적으로 좋은 환경은 아니다 이렇게 표현을 했던 것입니다. 오늘날 교인들은 자녀들이 뭐 미션스쿨에 들어가게 되면 그것을 매우 만족스럽게 생각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죠. 왜 특별히 미국 같은 경우는 그렇다고들 그래요. 제가 말하는 것에 대해서 오해가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미션스쿨을 통해서 학원 선교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것, 그건 상당히 감사하고 우리가 정말로 귀하게 여겨야 될 내용이라고 봅니다. 문제는 그들이 미션스쿨에 들어갔다고 해서 신앙생활을 더 잘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아니, 오히려 그들은 학교에 입학하기 전에는 그렇게 열심히 하던 기도를 학교에 들어간 후에는 더 등한시하기까지 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부모들이 그렇게 만족하게 생각하는 곳이 자녀들의 신앙 성장을 위하여 가장 위험한 장소가 될 수 있다는 또 하나의 좋은 예가 아니겠어요? 그러므로 부모들 가운데 자기 자녀가 영적으로 훌륭한 교회에 출석하기 때문에 그들의 신앙엔 문제가 없어 안심을 하신다면, 이 또한 우리 부모들이 영적으로 책임져야 될 부분들을 책임지지 않는 그런 경우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학교에 가면 이러한 우스갯소리라고 저는 생각을 할 수 있죠. 이런 얘기가 있어요. 들어갈 때는 목사로서 들어가지만 나올 때는 평신도로서 나온다. 여러분, 신학교가 목사가 되는 그러한 학교 아니겠어요? 열정적으로 뜨거워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들어가지만 나올 때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식어가지고 그냥 그렇게 해서 학교를 나오게 된다. 그런 우스갯소리가 있다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단의 장자는 성령의 역사가 가장 놀랍게 나타나는 곳에서 성도를 시험에 빠지게 하고 또 그 가운데서 넘어지게 한다고 하는 사실, 이거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배설하신 다락방에 사단이 함께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겁니다. 그렇다면 다락방은 사단이 그들 가운데 함께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그날 밤 예루살렘에서 성도가 시험에 빠질 수 있는 가장 위험한 장소는 바로 그곳이었다는 사실이죠. 우리는 자식이 아무리 영적으로 훌륭한 교회나 신앙 교육을 철저히 시키는 학교에 다닌다 할지라도 부모로서의 신앙 지도를 게을리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곳에는 그들에게 영적으로 시험에 들게 할 수 있는 가장 위험한 요소들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때 어린 사무엘은 매우 위험스러운 곳에 홀로 있었지만 그의 어머니는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일에 전념을 했습니다. 이것은 비단 사무엘의 어머니뿐만 아니라 오늘날의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한다 하는 것이죠. 13절로 16절을 보겠습니다.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습관은 이러하니, 곧 아무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에 제사장의 사환이 손에 쇠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그것을 냄비에나 솥에나 큰 솥에나 가마에 찔러 넣어서 갈고리에 걸어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취하되 실로에서 무릎 그곳에 온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 뿐 아니라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의 사환이 와서 제사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내게 삶은 고기를 원치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하신다 하다가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취하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참 분위기가 험악하지요. 이 엘리의 아들들은 제사장이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일을 행함에 있어서 전혀 순종하는 모습이 없었습니다. 사악하기 그지없었어요. 사단의 앞잡이였습니다. 그들은 거룩한 종교 행위를 자기들 마음대로 행하고 모독한 어찌 보면 최초의 인물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러한 제사를 예배를 방해한 사람이니까요. 그게 제사장이었으니까 말이에요. 참 무섭지요?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그랬어요. 그들의 이러한 불순종의 행위는 많은 사람들을 실족하게 했을 겁니다. 엘리의 아들들의 회막 봉사 행위를 지켜본 이스라엘 자손은 하나님께 보다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을 멀리 떠나는 계기가 되었을 겁니다. 우리 극동방송을 통해서 매기 성경 강의를 애청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고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주의할 것이 너무도 많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죄에 대하여 묵인하고 눈감아 주는 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멀리 떠나게 할뿐 아니라 아무런 유익을 주지 못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날의 젊은 지성인들이 교회를 맹렬히 비판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지 않겠어요? 매기 목사님은 당신이 계실 때 무려 100명이나 되는 젊은이들이 회개하고 그리스도 앞으로 나오는 것을 보셨대요. 그래서 그 젊은이들과 대화하는 가운데 그들의 생각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엿볼 수가 있었는데 그들은 실속 없이 조직만 잘된 교회를 싫어했다 하는 겁니다. 그들의 이러한 태도는 오늘날 교회 안에도 엘리 시대의 성막처럼 잘못된 것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있는 우리 목회자들 이런 사람들에게는 큰 도전을 주는 거죠. 여러분, 교회가 넘어지고 교회가 시험 들면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자꾸 우리가 건강한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나아가는 그러한 교회로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수고하고 애써야 될 겁니다. 다음은 18절로 19절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어렸을 때 세마포 예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 섬겼더라. 그 어미가 매년제를 드리러 그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니 그랬어요. 한나는 사무엘이 엘리의 불쌍한 아들들 밑에서 성막 봉사를 하고 있는 동안 잠시도 그를 잊지 않았습니다. 한나는 어린 사무엘을 무척 사랑을 했습니다. 한나는 자신이 사무엘을 나실인으로 바치겠다고 약속한 서원을 실행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매년 옷을 지어 사무엘에게 주었습니다. 아마 한나의 사랑처럼 자애롭고 정성 어린 사랑도 없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뭐 이렇게 결혼을 해서 이렇게 살아가 아내와 살아가면서 또 자녀들 이렇게 있지만 지금은 뭐 우리가 옷을 지어서 입히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자녀들을 위하여 옷과 여러 가지 필요한 물건을 뭐 우리는 고르고 사서 이렇게 주곤 한단 말이죠. 그러한 우리 부모들의 마음 가운데도 이 한나가 가졌던 그러한 마음들이 다 있지 않겠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마음을 즐겁게 해주는 일도 세상에 다시 없을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는 한나가 사무엘을 위하여 옷을 지어주었고 지으면서 한나가 어머니로서 그 느꼈을 그 기쁨이 있잖아요. 행복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저는 충분히 이해가 된다라고 봅니다. 20절로 21절입니다. 엘리가 일가 나와 그 아내에게 축복하여 그라되 여호와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게 후사를 주사 이가 여호와께 간구하여 얻어들인 아들을 대신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니 그들이 집으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한나를 권고하사 그로 잉태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한나에게 너무도 고마우신 분이었죠. 하나님만큼 감사한 분이 어디 있어요? 한나에게는 사무엘 외에도 다섯 자녀가 있었으니까요. 사무엘을 한순간도 잊은 적이 없는 한나에게 또 하나의 아들과 또 딸들이 있었으니까요. 한나는 매

매년 어린 사무엘을 위하여 예복을 만들어 입혔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매우 위험한 장소가 될수 있었던 회막에서 그 죄에 물들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훌륭한 종으로서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자, 2장 22절로 가보겠습니다.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에서 수종드는 여인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그랬어요. 엘리 제사장은 자기 아들들의 범죄에 대하여 그것을 모른 채할 만큼 무책임한 아버지였어요. 그 아들들이 회막에서 수종드는 여인과 동침했다. 이건 실로 놀랍고 엄청난 패륜 행위가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날 젊은이들은 자신의 비행에 대해서 세대 차이라는 말을 사용함으로써 그것을 합리화시키려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어요. 저는 엘리의 아들들이 바로 그러한 부류의 사람들이 아니었는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실 그들의 이러한 범죄 행위는 비단 그때 처음 있었던 것은 아닐 겁니다. 그러한 사건은 아마 노아 홍수 때부터 시작되었다고 봅니다. 23절을 봐보세요.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였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그랬어요. 참이 엘리의 아들들의 이런 행위는 당시 이스라엘에서 널리 알려진 추문이었으나 엘리는 아들들에 대하여 엄격하지 못하고 매우 미온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24절 볼까요? 내 아들아, 그리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과케 하는도다. 이스라엘 백성은 제사장들의 행동을 무비판적으로 모방을 하지요. 따라서 엘리의 아들들은 백성들로 하여금 범죄에 빠뜨리는 역할을 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는 아들들을 따끔하게 꾸짖고 뭐좀더 이렇게 하지 아니하고 소극적이고 미온적인 태도를 보였다 하는 겁니다. 그는 참으로 무책임하고 불성실한 아버지였습니다. 25, 6절 보세요.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판결하시려니와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그 아비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더라.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그랬어요. 사무엘은 이와 같이 나쁜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과 사람 앞에 더욱 사랑받는 아이로 성장하였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헌신된 사람으로 어머니의 끊임없는 기도와 사랑의 후원이 계속 뒷받침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장차 그를 위대한 종으로 쓰시게 되었던 거죠. 27절로 29절까지 보죠.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 조상의 집이 애굽에서 바로의 집에 속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내가 그를 택하여 나의 제사장을 삼아 그로 내 단에 올라 분향하며 내 앞에서 애봇을 입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드리는 모든 화제를 내가 내 조상의 집에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나의 처소에서 명한 나의 재물과 예물을 받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에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스스로 살찌게 하느냐? 하나님께서는 이때 익명의 한 선지자를 엘리에게 보내서 당신께서 이 같은 엘리와 함께 하지 아니하실 것을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더 이상 제사장을 통하여 일하시는 것을 역사에서 중단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그 대신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제사장 겸 선지자로 세우시게 되는 거죠. 따라서 그는 최초의 선지자로 하나님을 위해 봉사를 하게 되는 겁니다. 누가요? 사무엘이. 왜죠? 엘리의 제사장들, 아들들인 제사장들이 썩을 대로 썩었기 때문입니다. 3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영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우리는 자신의 삶을 통하여 여호와의 이름을 높이고 그분께 감사하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107편 1절로 2절에서
여호와께 감사.

0: 알아?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호와께 구속함을 받은 자는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저희를 구속하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이름을 높이는 일을 조금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31절로 34절을 볼까요? 보라, 내가 네 팔과 네 조상의 집 팔을 끊어 네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를지라. 이스라엘에게 모든 복을 베푸는 중에 너는 내 처소에 환난을 볼 것이요 네 집에 영원토록 노인이 없을 것이며 내 단에서 내가 끊어 버리지 아니할 너희 사람이 네 눈을 쇠장케 하고 네 마음을 슬프게 할 것이요 네 집에 생산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으리라. 네 아들,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한날에 죽으리니 그 둘에 당할 그 일이 내게 표징이 되리라. 누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기서 너는 내게 누굽니까? 사무엘이죠. 아, 저기 엘리 제사장이죠. 본문에 언급된 모든 그 저주의 예언은 실제 그대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우리는 앞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다 깊이 연구하면서 그러한 사실들을 여러분과 제가 뭐 앞으로 계속 발견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당신의 백성들을 이끌어 가시고 당신의 백성들을 권고해 나가시는가 하는 내용들을 말입니다. 35절 보십시오.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하는 말씀을 우리가 이제 2장 마지막 부분에서 보게 됩니다. 여기 언급되어 있는 인물, 그는 과연 누구일까요? 그는 장차 인류의 큰 대제사장으로 오시게 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은 한나가 기도 가운데 장차 오실 인류의 왕 메시아에 대하여 언급한 사실을 기억하시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동안 모세에게서 선지자로 묘사된 그분이 여기서는 제사장으로 언급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 주님께서 선지자와의 제사장, 그리고 왕이 되시기 때문에 그와 같은 일들이 가능한 것이죠. 주님께는 인류 역사상 세 가지 직분이 완전히 성취된 유일한 분이십니다. 세 가지 직분이 뭡니까, 여러분? 왕이시죠? 선지자시죠? 제사장이세요. 바로 우리 주님께서 이와 같은 직분들을 다 갖고 계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러분들과 3장을 살펴보게 되는데, 이 3장을 통해서 우리는 사무엘의 유년기, 그리고 그의 성년기에 대한 내용들을 보게 돼요. 3장의 기사는 그것이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성경에서 하나의 전환기를 형성하는, 다시 말해서 그동안의 제사장이 지도자였던 신정 정치, 왕이 통치하는 왕정으로 넘어가는 과정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그러니까 3장부터 사사시대가 끝나고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제사장을 통하여 일하시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여러분들을 사무엘상 3장으로 모시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1: 스루 더 바이블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매기 목사님의 매기 성경 강해를 보내드리는 매기 성경 강해. 지금까지 목동 제일교회 김성근 목사님께서 사무엘상 말씀 전하셨습니다. 오늘의 퀴즈입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은 여호와 앞에 범죄하였고 여호와께서는 그들에게 죽음의 벌을 내리셨습니다. 이들은 누구일까요? 1번 홈리와 비느하스, 2번 가인과 아벨. 정답 아시는 분은 짧은 글 50원, 긴글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번으로 정답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청취 소감도 함께 보내주시는 분들 추첨을 통해서 선물 보내드립니다. 지난 시간 정답은 2번 사무엘이었습니다. 매기 성경 강해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0: T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 꿈이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Z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은혜의 찬송. 여러분 안녕하세요. 은혜의 찬송 김경아입니다. 위클리프 성경 번역 선교회는 중세 영어로 성경을 번역한 14세기 존 위클리프의 이름을 따서 만들어진 기관으로 성경을 세계 각국의 언어로 번역하는 것을 목표로 설립이 되었는데요. 특별히 남미나 아프리카 오지 가운데 글 없이 사는 부족들을 위해서 언어를 만들고 성경을 번역하는 일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 소속된 한 선교사님은 자신이 사역하고 있던 마을을 위해서 글자를 만들고 성경을 번역하고 있는데요. 선교사님은 순종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번역해야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을까 고민했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선교사님은 부족원 중에 한 아버지가 아들에게 심부름을 시키면서 내 마음을 나누지 말라 이렇게 당부하는 것을 들었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큰 힌트를 얻어서 순종이란 마음을 나누지 않고 온 마음을 다하는 것이라고 번역할 수 있었다고 하는데요. 하나님 말씀 앞에 두 마음을 품지 않고 온 마음으로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네요. 아름다운 찬양으로 출발합니다.

은혜의 찬송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찬양 여러분께 띄워드리고 있는데요. 듣고 싶은 찬양이나 나누고 싶은 이야기, 축하 사연 있으시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문자로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우물정 1069샵 1069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함께 하시면 정성스럽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찬양 계속 이어드릴게요.

지혜의 말씀 시편 94편 함께합니다. 여호와여, 나의 발이 미끄러진다고 말할 때에 주의 인자하심이 나를 붙드셨사오며, 내 속에 근심이 많을 때에 주의 위안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하시나이다. 율례를 빙자하고 재난을 꾸미는 악한 재판장이 어찌 주와 어울리리까? 그들이 모여 의인의 영혼을 치려하며 무죄한 자를 정죄하여 피를 흘리려 하나, 여호와는 나의 요새시오 나의 하나님은 내가 피할 반석이시라. 그들의 죄악을 그들에게로 되돌리시며 그들의 악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끊으시리니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 그들을 끊으시리로다. 지혜의 말씀 시편 94편 함께 하셨습니다.

은혜의 찬송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창세기 6장 22절 말씀이에요. 노아처럼 모세처럼 순종하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온전히 받아 누리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려요. 지금까지 김경화였습니다. 평안한 시간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0: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포항 극동방송입니다.
1: 매일 저녁 6시를 말씀과 찬양으로 물들이는 행복한 저녁, 오늘도 복음 왔어요에서 아주 특별한 공개 방송을 진행합니다. 뜨거웠던 여름 수련회와 여름 성경학교의 은혜, 9월에도 계속 이어가고 싶지 않으신가요? 말씀을 찬양으로 외우고 말씀의 기쁨을 체험하는 자리를 극동방송이 마련했습니다. 오는 9월 12일 토요일 오후 2시 포항 큰숲교회에서 열리는 달고 달디단 바이블 말씀암송 챌린지.
2: 말씀을 노래로 들으니 잘 외울 수 있어 감사합니다. 처음으로 말씀 찬양 노래 따라해봤는데 걱정 없겠네요. 방법이 정말 좋은 것 같아요.
1: 방송가족 여러분이 보내주신 은혜의 고백처럼 달고 달디단 바이블은 말씀을 찬양으로 외우며 우리의 마음에 말씀 한 장을 담아가는 시간입니다. 이번엔 그 은혜를 방송이 아닌 현장에서 직접 체험하세요. 다양한 선물은 물론 우리의 눈을 사로잡을 풍선 아트, 벌룬 쇼까지 준비됐습니다. 다음 세대뿐만 아니라 말씀을 본격적으로 암송해보고 싶었던 분이라면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으며 모든 행사는 무료로 진행됩니다. 공개방송에 함께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 우물정 9030번으로 바이블이라고 세 글자를 보내주세요. 신청 가능한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특별히 현장에 오시는 모든 분들께는 여러분의 이름이 들어간 세상에서 단 하나뿐인 말씀 캘리그라피를 선물로 드립니다. 신청하실 때 이름을 꼭 남겨주세요. 더불어 현장에 오시는 선착순 50명의 어린이에게는

과자 종합 선물 세트를 선물로 드립니다. 신청 방법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샵 9030 우물정 9030번으로 바이블이라고 세 글자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시면 됩니다. 9월 12일 토요일 오후 2시에 포항 큰숲교회에서 열리는 달고 달디단 바이블 말씀암송 챌린지 공개방송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0: CBC 미션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입니다. 주님이 이 땅을 떠나시면서 남기신 말씀이 바로 우리와 함께 있겠다라는 그런 약속이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자리에서도 여전히 곁에 계신다라는 그런 뜻이 아닐까. 8월의 마지막 밤 그 약속을 기억하면서 김도연의 샬롬 나이트 시작하겠습니다.

첫 곡은 잭 윌리엄스의 There Was Jesus 들려드렸습니다. 돌아보면 야, 그때 어떻게 지나왔지 싶은 그런 시기가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뭐 저도 그렇습니다. 그 어려운 시기 한가운데 있을 때는 주변에 아무도 없는 것 같고 그냥 혼자서 견디는 것 같은데 시간이 한참 지나고 나서 보면 보이는 게 있더라고요. 그때 당시 우연히 걸려온 전화 한통 때문에 그리고 별 생각 없이 건네받은 말 한마디 때문에 이유 없이 마음이 놓였던 그런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 순간에는 몰랐는데 나중에 지나고 나니까 알겠더라고요. 아, 그때 내가 완전히 혼자는 아니었구나. 지금 지나고 계신 시간도 그럴지 모릅니다. 지금은 잘안 보이고 뭔가 없는 것 같아도 나중에 돌아보면 분명 거기 누군가가 계셨다는 것. 우리는 다그 누군가가 누군지 우리 다 알고 있죠. 예수님이 함께 하십니다. 8월의 그 마지막 밤, 그 믿음 하나 붙들고 지나가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이런 말씀 드려봅니다.

0: 오늘 김도연의 샬롬 나이트에서는 제 개인적으로 너무나 좀 만나서 모시고 싶었던 이야기 나누고 싶었던 분을 사심으로 모신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부른 찬양한 곡 들으시고 본격적으로 어떤 분이 나오셨는지 이야기도 나눠보고 또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우리 주님이 계신 곳, 주님의 그 거룩한 날개 아래 그곳이 바로 내가 거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우리 귀한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시간 되겠습니다.

0: 예, 방금 들으신 노래는 우미셸 목사님의 목소리를 들은 주님 계신 곳에 들으셨습니다. 방금 들은 그 목소리의 주인공 우리 우미셸 목사님 나오셨습니다.
1: 네, 안녕하세요. 우미셸 목사입니다.
0: 아, 반갑습니다.
1: 반갑습니다.
0: 어떻게 보면 저 개인적으로는 지난번에 한번 만났는데
1: 네네.
0: 그때하고 두 번째 만났는데 약간 내적 친밀감이 더 생긴 느낌이 듭니다.
1: 그렇죠. 두번 만났으면 뭐 100%죠. 네.
0: 아, 성격이 되게 좋으신 것 같아. 어떻게 지내셨어요, 목사님?
1: 네, 저는 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지내고 있고요.
0: 네.
1: 지금 한창 분주하게 이제 여름 사역 잘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네.
0: 목사님 보니까 건강해 보여요. 되게
1: 그래요?
0: 얼굴이. 그러니까 뭐 이렇게 살이 쪘다 이런 개념이
1: 그러니까
0: 아니라
1: 칭찬인가요?
0: 네, 자매님 우리 그 여성분들한테
1: 네.
0: 건강해 보인다 그러면 약간 오해랄까
1: 그러니까요.
0: 봐. 근데 되게 밝고
1: 아, 네.
0: 예, 뭐 그전에도 좋았긴 했는데 훨씬 더 이렇게 좀
1: 아, 감사합니다.
0: 예,
1: 네.
0: 유쾌해지신 것 같아서
1: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0: 그뭐 이렇게 들리는 소식에
1: 네.
0: 사역지를 옮기셨다고 들었는데
1: 아, 네,
0: 이게
1: 맞습니다. 네.
0: 어떠신지 좀
1: 작년 12월부터 이제 오륜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 너무 사랑이 많은 공동체 안에서 제가 잘 이렇게 사랑받고 이렇게 위로받고 또 이렇게 섬김을 받으면서 잘 지내고 있어서 얼굴이 좋아졌나
0: 그게
1: 봅니다.
0: 그렇게 느껴져요, 진짜로.
1: 네.
0: 그 오륜교회에서 어떤
1: 네.
0: 부서를 담당하고 계시는지 좀.
1: 아, 오륜교회에서는 이제 뭐 당연히 제가 할줄 아는 게 찬양밖에 없어서 지금 뭐 찬양 사역 하고 있어서 뭐 대예배 뭐 10시 예배, 12시 예배 그리고 얼마 전부터는 이제 청년 부서까지 이제 2시 예배까지 섬기게 되었고요. 그래서 찬양 사역을 오륜교회에서 굉장히 활발하게 하고 있고, 근데 제 메인은 이제 찬양 사역이 아니라 그 DNA 미니스트리라고 이제
0: DNA.
1: 맞아요. 네. 그래서 그 다니엘 기도회 이제 사역을 같이 동역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해외에 계신 우리 해외 동포 성도님들 함께 섬기면서 또그 지역에 이제 연합을 좀 도모하는 그 디아스포라 다니엘 기도회에 함께 동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역이 저에게 참 굉장히 특별하고 또 함께 함에 있어서 너무 감사한 그런 사역입니다.
0: 특별히 그렇게 또 느끼시는 이유가, 물론 모든 사역이 다 그렇겠지만,
1: 네. 아무래도 저도 디아스포라 성도였어서 그런지, 이제 해외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을 향한 저의 그런 특별한 마음이 항상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예전에, 이제 오륜교회에서 사역을 하기 전에, 그 캐나다 토론토에서 열리는 그 디아스포라 다니엘 기도회에 한번 초청을 받아서 제가 사역을 함께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사역을 함께 하면서 약간 하나님께서 저에게 새로운 비전을 주신 것 같은 그런 마음이었어요. 이참 이민 생활이 이렇게 쉽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민 생활을 했다고는 할수 없죠. 전 미국에서 태어났으니까. 근데 이제 저희 부모님을 제가 보면서 자라왔고 또그 녹록치 않은 이민 생활, 그 척박한 이민 생활 가운데에 그 성도님들의 그런 갈급함과 그 뜨거운 예배와 집회와 또 말씀과 또 찬양을 경험하는 게 이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다니엘 기도회가 그 지역에 가서 좀 연합이 힘든 그 가운데에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자. 이렇게 연합을 함께 도모하고 또 이렇게 함께 뜨겁게 기도하면서 또 찬양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그 사역이 제가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네. 마치 제가 저희 거기

0: 뭐 미국에 남겨져 있는 우리 가족들을 향한 그런 사역처럼 저에게 굉장히 특별하게 다가왔던 것 같아서 너무 기쁨으로 동참하고 있습니다.
1: 그러니까 저도 사실 가끔가다 이제 재미 교포분들, 어린 친구들 만나게 되면 약간의 이질감을 저는 본의 아니게 느끼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그 이질감이 어떻게 보면은 그들을 같은 얼굴을 갖고 있고 같은 민족이라는 것 때문에 같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봤는데, 제가 하는 이야기나 어떤 노래들이 그분들에게는 조금 이해하기 어렵겠구나라는 걸 이제 점점 느끼는 거예요. 예.
0: 그럴
1: 그래서
0: 수
1: 아마
0: 있죠.
1: 우리 목사님 같은 분이 계셔서 그 다리를 이어주는 역할을 하고 계시지 않나라는
0: 아, 뭐, 네,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1: 아니 뭐 너무나
0: 과분합니다. 네. 제가 뭐 하는 거는 별거 없고요. 그냥 그곳에서 정말 기쁨으로 즐겁게 찬양하고 또 이렇게 연합 콰이어를 또 만들어서 네네 함께 찬양단에 서고 이러는 작업이 너무 즐겁고 너무 감사하고
1: 되게 즐거워 보여요.
0: 너무 즐겁습니다.
1: 그 목사님, 그 제가 듣기로는 피아노, 클래식
0: 아,
1: 피아노
0: 네네
1: 전공을,
0: 부끄럽습니다.
1: 아니 왜 그렇게 부끄러우세요?
0: 네, 여기 피아노가 없어서 다행이에요. 막한곡 쳐보라고
1: 아, 한번 쳐보라고 하는 것 같은데, 목사님이 예전에 한번 만났을 때, 물론 이제 본인이 찬양을 하고 있지만, 또 음악을 전공하셨다고 하는데도, 그걸 메인으로 하고 이렇게 내세우시진 않는 게 되게 독특하다는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들어요.
0: 아, 클래식 피아노를 이제 제가 아주 어렸을 때부터 이제 피아노를 쳤죠. 근데 뭐 이런 말 하기에는 좀 그렇지만 제가 되게 잘 쳤어요. 피아노를 되게 잘 쳤는데 왜 이렇게 약간 어중간하게 잘하면 이렇게 연습도 잘안 하고 그러니까 연습을 안 해도
1: 너무
0: 좀
1: 반응이
0: 잘하고,
1: 좋으니까.
0: 그죠? 선생님, 이제, 뭐, 교수님들하고 막 레슨하고, 선생님들하고 만나고 그럴 때도, 연습을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았는데도, 이렇게 진도가 이렇게 막 나가고, 이렇게 잘하는 그런 학생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대학에 가서, 이제 알게 된 거죠. 아, 내가 우물안 개구리였구나. 이제, 그때 가서, 막, 어디, 뭐, 내셔널 콩쿨 같은데, 이제, 휩쓸고 온 사람들, 어디, 뭐, 다른 나라, 뭐, 어디 컴페티션에서, 뭐, 이렇게 프라이즈 윈한 언니, 오빠들이 이렇게 있는데, 그냥 저랑 레퍼토리도 급이 다르고, 그냥 그분들은 일단 그 엉덩이 싸움이 되시는 분들이어서, 그러니까 하루에 뭐, 진짜 10시간 기본으로, 진짜 앉아 있는 게 그들의 달란트의 일부인 거를 알았어요. 그러니까 달란트가 그냥 음악을 잘해서 되는 게 아니라,
1: 인내심.
0: 맞아요. 인내심과 열정과 이것을 엑세큐트 할 수, 실행으로 옮길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이 이제 이어져야지 이걸 달란트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구나. 라고 대학교 때 약간 딱 그거를 깨닫고 나서 제가 교수님한테 나는 대학원을 가지 않겠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찬양 사역을 시작을 하면서 반주를 너무 잘하시는 분들을 많이 만났어요. 네, 그래서 굳이 이렇게 잘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내가 여기서 뭘 그분들과 함께 협업을 하면 모두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피아노는 뭐 거의 손도 대지 않고 있습니다.
1: 피아노는 뭐 그렇다 쳐도 전공하지 않은 보컬은 또 이렇게 타고난 걸 보면 뭐든 그냥 내추럴 본 뮤지션이
0: 너무
1: 아닌가라는.
0: 감사하죠. 아예 부끄럽습니다.
1: 저는 보컬 전공한 줄 알아요. 솔직히 목소리 들었을 때 저는 이제 보컬 전공했거든요. 아이러니하게도 다들 놀래요.
0: 아니에요.
1: 당신이 그런데 근데 보면은 그래서 저는 저분은 아마 그 약간 팝쪽 보컬을 전문적으로 성악은 아니더라도 발성이나 이런 거 공부하셨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클래식이라고 그러니까 약간 저분은 좀
0: 아, 저희, 제가 이거 예전에 라디오에서 한번 이야기했던 것 같은데,
1: 그래요?
0: 저희 외갓집이 다 뮤지션이세요. 그래서 저희 할머니가 이제 거의 1세대 그 이화여대 성악과 출신이시고, 할아버지가 막 색사폰 부시고, 클라리네티스트시고, 그 저희 뭐 이모 할머니들 다 피아노 치시고, 노래하시고, 하시는데, 그래서, 뭐, 제 안에도 뭔가 잠재된 무언가가 있었겠죠?
1: 당연히
0: 그런데,
1: 있는 것
0: 제가
1: 같아요.
0: 대학원을 준비를 이제 피아노는 안 치겠다 하면서, 대학원을 collaborative art라고, 그, 오페라 코칭 쪽으로 제가 이렇게 한번 진로를 확튼 적이 있었어요.
1: 상당히 큰 변화인데.
0: 그죠. 그래서, 그 오페라 코칭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오페라 레퍼토리를 조금 알아야 하니까, 그때 그때 레슨을 한 3,

0: 3개월 뭐 이렇게 한 뭐
1: 3개월
0: 뭐 이렇게 받았었어요. 예. 네, 그 성악 발성. 네. 근데 그게 저에게 정말 제 뭐 커리어라고 하기에는 뭐하지만 네. 발성에 많은 이게 턴오버가 되었어요. 턴 포인트가 되었어요. 네.
1: 야, 그 3개월 배워가지고 어떻게 그거를 습득한다는
0: 네, 엑기스만 이렇게
1: 아무리
0: 수박 겉핥기처럼
1: 아니 그렇게 얘기하고
0: 잘 알지는 못합니다. 네.
1: 제가 개인적으로 아는 분 중에 그 임담이라는 호주에서 활동하는 엑스펙터라는 그 프로에서
0: 네.
1: 그
0: 저 아는 것 네, 같아요.
1: 그 1등한
0: 그 오 네. 나의 하나님을
1: 찬양도 했었고
0: 네.
1: 아이자이 61
0: 네,
1: 앨범에서
0: 그 찬양이에요. 네네네.
1: 그분도 피아노 전공이에요.
0: 그래요.
1: 아이러니하게도. 근데 노래를 또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0: 너무 만나 뵙고 싶다.
1: 약간 둘이가 오버랩이 네. 돼요. 목소리도 약간 비슷하고.
0: 그래요. 아직도 호주에 계시나요?
1: 호주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지난번에도 한번 한국에 왔을 때
0: 그래요.
1: 만나긴 했는데 지금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0: 다음에 만나면 꼭 제 이야기 해주세요.
1: 예, 한번 둘이 만나면 네. 되게 재밌는 작업을
0: 그러게요.
1: 하실 수 있을 것
0: 네.
1: 같아서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저는 솔직히 운쉘 목사님을 이제 목사님이라고 알기 전에 그냥 찬양 인도자로 특별히
0: 네네.
1: 유튜브를 통해서
0: 네.
1: 저는 뭐 우리 같이 동역하는 형제가 제 노래를 많이 부른다라는 소문을
0: 거의 favorite set list에 항상 올라가 있죠.
1: 감사합니다.
0: 네.
1: 그래서 그걸 보면서 아 이분은 그냥 찬양 사역자구나라고만 알고 있었어요. 근데
0: 네네.
1: 직접 만나보니까
0: 네.
1: 목회자로서의 어떤 마음을 이제 점점 먹으실 즈음에 제가 만난 것 같아요.
0: 네.
1: 마음 먹을 때.
0: 아, 그런가요? 네.
1: 최근에 네. 전임 사역자가 됐다고 제가 들었어요.
0: 아, 네. 제가 이제 사역지를 옮기면서, 이제 제가 원래는 오륜에서는 이제 파트로만
1: 예.
0: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전임으로 감사하게 또 불러주셔서, 전임 사역을 시작한 지가 뭐 한 1, 2주 이렇게밖에 안 됐어요. 네.
1: 인터넷 찾아보니까 바로 나오더라고요.
0: 무서운 세상이에요.
1: 아무튼 네. 그래서 전임이다라고 하면 벌써
0: 네.
1: 이제 파타임에서
0: 네네네.
1: 풀타임으로 하는 거잖아요.
0: 네네.
1: 그럼 뭔가 마음가짐이 다를 것 같아요. 목회자로서의 어떤 책임감? 그냥 막연하게 찬양인도, 물론 찬양인도도 너무나 중요한 책임이
0: 네.
1: 필요하지만
0: 네네네.
1: 네.
0: 이제 뭐 크게 바뀐 거는 없고요. 다만 저에게 지금 맡겨진 공동체가 이제 저희 찬양팀을 이제 제가 두 개를 맡고 있어요. 네, 그래서 프레젠스라는 팀 하나하고 그다음에 청년팀 렘넌트 워십이라는 팀 하나를 맡고 있는데 이제 거기에 있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 네, 함께 사랑의 공동체를 빚어가는 것, 네, 그래서 너무 즐겁게 사역하고 있습니다. 네.
1: 이건 개인적인 바람인데 앨범 준비 같은 건 안 하세요? 혹시?
0: 네.
1: 목소리를 더 이렇게 좀 담아서 듣고 싶은 물론 유튜브로도 다 가능하지만
0: 뭐 곡을 써주신다면 바로 가능합니다.
1: 아 그래요? 빨리 써야겠네.
0: 오늘 바로 녹음 가능합니다.
1: 되게 그 보니까 예전 인터뷰도 얼핏 보니까 네. 어디선가 본인이 되게 내성적이라고
0: 아 네. 네 아마 뭐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실 텐데 제가 그 MBTI의 I가
1: 극아이예요?
0: 극아이, 100% 나오는 사람입니다.
1: 전혀 네. 상상이 안 되는.
0: 습득된 이제.
1: 잘했어. 네. 그 앞에서 찬양인도 하려면 아무래도 카리스마틱한 부분을 보여야 되는. 그 실제로 유튜브에서도 보면 상당히 막 회중을 좀 휘어잡는다 그래야 되나? 되게
0: 아닙니다.
1: 압도하는
0: 네.
1: 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분은 분명히.
0: 네.
1: 그리고 만났을 때도
0: 네.
1: 조용조용하지 않고 그래도 되게 업 텐션을
0: 네,
1: 가지고
0: 네,
1: 말씀하셔서
0: 네,
1: 저는 당연히 성격이
0: 아, 네.
1: 찬양 인도자들 대부분은 조금 그렇게 약간 업된 상태에서
0: 네,
1: 인도를
0: 네,
1: 하잖아요.
0: 네.
1: 그 힘들지 맞아요. 않으세요? 그렇게 성격은
0: 네. 근데 제가 늘 이야기하는 거지만 예수님을 찬양하고 싶은 저의 마음과 복음을 전하고 또 이렇게 하고 싶은 저의 이 갈망과 열정이 제 성격과 제 성향을 훨씬 뛰어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찬양의 제사를 드릴 때는 또 하나님께 최선의 것을 최고의 것이 아니라 최선의 것을 드리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일단은 거기서 다 소진을 하고 이제 내려와서 뭐 누워있든지 뭐. 네.
1: 저도 사실 무대에서 내려오면 아무도 안 만나고 싶은
0: 네.
1: 예. 뭐 계속 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 텐데 노래 한곡좀
0: 네.
1: 또한곡 어떤 곡을 들으면 좋을까요?
0: 아, 제가 사실 방송에 나와서 노래를 안한 적이 이렇게 처음이어가지고, 아까도 제가 막, 누가 과연 내 근황을 궁금해할까?
1: 많이 궁금해하세요.
0: 아니요, 아무도 안 계실 것 같아요.
1: 에이.
0: 제가 다음으로 준비한 곡은, 비전이라는 곡을
1: 비전.
0: 가지고 와봤습니다. 이 비전이 저에게 되게 특별한 의미가 있는 곡인데요. 제가 원래는 성당에 다녔었어요. 네. 그래서 교회는 제가 대학교 들어가서 처음 가봤는데, 성당에서 이제 미사를 드릴 때에 부르는 보통의 이제 미사 곡들은 이제 라틴어로 부르는 그레고리안 찬트가 이제 주된 하고 뭐 성가를 부른다던가 이제 그런데 제가 이 비전이라는 곡을 어떤 이제 교회 갔다가 어떤 목사님께서 작은 사무실에서 이렇게 통기타를 하나를 들고 이 곡을 부르고 계셨어요.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근데 그때 제가 이 곡을 딱 듣고 뭐 세상적으로 말하면은 뭐 CCM의 매력을 발견했다 이거지만 저는 정말 그때 이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임재하셨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저에게 굉장히 강렬하게 다가온 약간 저의 첫 CCM이라고 할까요? 그때 저 미국에 있었으니까 막 보좌에 앉으시 했는데 막 보좌가
1: 무슨
0: What
1: 말이지?
0: is 보좌? 막 이러면서 네.
1: What is 보좌?
0: 해서 맞으려다가 찾아보고 엄마한테 물어봤는데 엄마도 몰라. 엄마 성당 다니시니까
1: 그게
0: 성당에서
1: 어디서 나온 말이지?
0: 보좌라는 단어를 쓰지 않아요. 그래서 되게 아직까지도 이 곡을 부를 때마다 저의 그막그 스무 살때그 교회 빌딩에서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그 곡을 이렇게 들었던 기억이 나는 그런 곡입니다. 이거 어제 화요 예배 때 불렀던 곡이에요.
1: 그렇구나.
0: 네.
1: 예, 오미실 목사님이 찬양 인도하시고 부르신 보좌, 예, 들어보시겠습니다.

0: 목사님이 언제, 그러면은 제가 얘기를 짧게 듣다 보니까, 뭐, 교회를 다니신 지도 얼마 안된것 같고, 쉽게 얘기하면, 성당이 익숙하고, 원래는,
1: 그죠. 네,
0: 네, 어렸을 때.
1: 모태신앙인데 이제
0: 네,
1: 성당에서. 네.
0: 성당에서부터. 그렇다면은, 그냥 뭐, 교회를 다니는 거야, 뭐, 그렇다 쳐도, 찬양사역까지 하겠다라고 한 거는,
1: 네.
0: 어떻게 하다가 시작을 하게 된 건지, 그냥,
1: 그러게요.
0: 하다 보니
1: 네.
0: 노래를 잘 시켰는지 뭐 여러 가지 연유가 있을 거 같잖아요.
1: 이제 미국에서 뭐 교회에서 이렇게 좀 특송으로 많이 세워주셨어요. 그 사랑의 교회에서 그 조수
0: 남가주 사랑의
1: 네,
0: 교회.
1: 남가주 사랑의 교회에서 저를 되게 이렇게 특별하게 생각해 주시고 이렇게 예뻐해 주시던 목사님이 음악 목사님이 계셨어요. 지금 여기 서초 사랑의 교회에 계신
0: 아, 계세요?
1: 목사님이신데요. 네. 그 목사님께서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저를 이렇게 잘 인도해 주셔서 일단은 그 자리에 세워 주셔서 저는 뭐잘 모르지만 일단은 막뭐 특송하고 뭐 이랬는데 이제 한국에 와서 제가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이제 찬양 사역을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때도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여의도 순복음교회 영산 싱어제를 담당하시던 목사님께서 그분도 외국에서 되게 오랫동안 이제 선교를 마치시고 이제 되게 오랜만에 여의도 순복음으로 복귀를 하신 목사님이셨어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께서 어린 저를 보시고 되게 예뻐해 주셨어요. 근데 제가 막이 교회에 원래 오디션을 보러 가는데 제가 이거 되게 많이 이야기했거든요. 오디션 보는데 이렇게 핫팬츠 입고 이렇게 나시 입고 갔어요.
0: 당시에
1: 네, 당시에 네, 여의도 순복음이라는 곳을 제가 처음 태어나서 처음 가봤는데 너무 이 교회는 뭐지? 하면서 막 빨간색 카펫 막와 이거 팔고 하여튼 그곳에서 이렇게 하는데 당연히 이제 합격이 되면 안 됐죠. 예.
0: 오차임 때문에?
1: 그냥 얘는 안 되겠다 이제 할수 있는데 그 목사님께서 저를 되게 긍휼히 봐주시고 예, 되게 예뻐해 주시고 아껴주셔서 목사님께서 저를 이렇게 잘 가르쳐 주셨어요. 사랑으로. 예. 그래서 거기에서 잘 사역을 하고 거기서부터 찬양 사역이 조금씩 시작이 된것 같아요. 평신도 사역으로 시작을 했죠. 네.
0: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미셰 목사님을 세우시려고 주변 사람들 붙이셔서,
1: 맞아요.
0: 예. 사실 보통 우리 찬양사역, 저 같은 경우는
1: 네.
0: 아예 사역을 하겠다라고 시작을 하고, 사역이라고 하는 그 이름 자체 갖고 있는 무게감이 있어서,
1: 네.
0: 옷차림부터 태도나 말투 이런 걸다 이렇게 좀
1: 네.
0: 주변을 서치한 다음에 내가 그 정도 수준 아닌데도 그런 척을 했던 기억이 나요. 어렸을 때. 좀 버거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안 세워져서 저는 되게 힘들어 했던, 뭐, 그랬는데, 우미셸 목사님 같은 경우는, 뭐, 나는
1: 네,
0: 뭐, 이렇게,
1: 자유분방했죠.
0: 예, 근데도 하나님이 그런 한국교회 상황들이나 이런 시선이나 이런 거 상관없이 잘 이렇게 하나하나 빚으셔서,
1: 네. 그래서
0: 지금의 우미셸 목사님이 된게

0: 멀었습니다.
1: 아니 누구나 다 그렇겠지만 그래도 되게 이렇게 얘기를 듣는데 하나님이 정말 이뻐하셔서
0: 네, 너무 네, 정말 저의 이 지난 제 한국에 온지 15년이 되었거든요, 지금. 지난 15년 동안 하나님께서 많이 참아주시고 또 많이 인내해 주시고
1: 우리를 다
0: 또
1: 그렇게 보시는 것 같아요.
0: 특별히
1: 참아주시고.
0: 특별히 저를 해서 또 많이 가르쳐 주시고 또 좋은 분들 우리 선생님 스승분들 목사님들 많이 붙여 주셔서 제가 이탈하려고 할 때마다 이렇게 좀 이렇게 붙잡아 주시고 옳은 길로 좀 인도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1: 뭐 이런 질문이 좀 어떨지 모르겠는데 요즘 보면은 이제 여성 찬양 인도자분들이 많아. 예전에는 대부분 형제들이 섰었어요. 시커먼 형제들이 서서 약간은 좀뭐 저는 이제 형제니까 제 입장에서는 다들 이렇게 기타를 둘러매고 약간 전투적인 찬양이 많았어요. 개인적인 음악 성향으로는 조금 너무 버겁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 어느 순간에 이제 요즘은 우리
0: 네,
1: 여성
0: 진짜
1: 찬양
0: 여성 인도자분들이 없는 교회가 없을 정도로
1: 대부분 요즘 두각을 나타내는 분들이
0: 맞아요.
1: 우리 목사님을
0: 네.
1: 비롯해서 다
0: 맞아요,
1: 여성분들이
0: 맞아요.
1: 서서 하는 걸
0: 네.
1: 보면서 사실 여전히 한국 교회에는 조금 이제 있잖아요 시선들이 뭐 어떤 거 같으세요? 지금까지 활동하시면서 뭐
0: 제가 찬양 사역을 처음 시작했을 때만 해도 제가 레퍼런스로 삼을 수 있는 분들이
1: 별 많이
0: 많지
1: 없었죠.
0: 않았어요, 사실. 그래서 제가 많이 존경하는 원유경 목사님 거 영상 많이 봤었고, 또 너무 사랑하는 우리 김윤진 간사님, 또 그때 이제 한창 한성교회에서 활발하게 활동하실 때, 그리고 뭐 한부영 간사님, 뭐 전운주 간사님, 지금 목사님, 뭐 그렇게, 그러니까 진짜 빅네임들만 있었어서 그분들이 이 여성 인도자, 목회자, 사역자로서의 길을 잘 닦아주셔서 저는 그분들보다 훨씬 수월하게 이 길을 갈수 있지 않았나 싶기도 하고 또 제 뒤에 오늘 이제 우리 여성 후배 목회자분들, 사역자분들도 또 열심히 하고 계셔서 또 하나님께 잘 아름답게 쓰임 받고 있지 않나.
1: 그 음악적인 스펙트럼이 더 개인적으로 곡을 쓰는 입장에서는 이 키가 다르잖아요.
0: 맞아요.
1: 예, 그러다 보니까 노래를 저는 만들 때 그래도 여성분들이 부르기에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제 목소리가 낮아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노래들이 조금 좀 전투적이고 세야 됐었거든요. 예전에 노래들 쓸 때는. 근데 아무래도 우리 자매분들이 할 때는 부드럽게 더 훨씬 부드럽게 전달할 수 있는 그게 있어서 음악적인 스펙트럼이 더 넓어졌다. 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서.
0: 뭐, 그렇죠. 어떤 곡들을 옛날에 우리 형제분들이 진짜 키를 이렇게 고려하지 않고 쓰신 곡들은 레인지가 너무 넓어가지고
1: 맞아요.
0: 이거를 좀 부르기가 애매한 곡들이 많이 있었었죠. 그래서
1: 회중들이 부르기에도 오히려 남성분들보다
0: 맞아요.
1: 여성분들이 인도할 때그 키를 편애하는 거. 저 같은 경우는 편해요, 그게. 저의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0: 뭐
1: 기대하는 바는 저는 더 많은 활동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0: 네,
1: 들어요.
0: 아유, 감사합니다.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1: 아까도 제가 물어봤지만 앨범 계획이 없냐 뭐 이런 것도 물어봤고
0: 앨범 계획은 제가 아까
1: 욕심이
0: 말씀드렸지만,
1: 없다라고 본인이 그런 얘기를
0: 제가
1: 해버려서
0: 성격이 막 찬양 인도를 하는 모습만 보시는 분들은, 그리고 제가 막 이렇게 앞에서 이야기하고 막 이런 거를 보시는 분들은 성격이 되게 세다, 되게 욕심이 많다, 원하는 게 많을 거다 이러지만, 저는 사실 제 성격이 굉장히 진취적이지 못한 성격입니다. 무언가를 이렇게 잘 플래닝을 해가지고 그것을 이렇게 이루고 막 쟁취하는 그런 성격이 아니어서 이 앨범 작업이라는 게 이게 뭐 그래 나 앨범 할래 하고서 이렇게 뚝딱
1: 할수 있는
0: 만들어지는
1: 게
0: 게
1: 아니에요.
0: 아니잖아요. 예.
1: 잘 구슬려도 봐야 되고 주변 사람들을.
0: 그래서 일단 주변 사람 만나는 게 너무 힘들어. 그래서 저는 만약에 누군가가 저에게 진짜 앨범을 다 만들어 와서 자 이거 한 숟갈만 떠 먹어봐 하면은 저에게 떠먹여 주신다면.

0: 그래도 제가 먹을까 말까 이런 성격인데 네, 뭐 누가 그걸 저에게 해주시겠어요, 그죠? 네.
1: 또 하나님이 또 떠먹여 주실 줄도 압니까?
0: 아, 알죠.
1: 그렇죠. 하셨듯이. 네.
0: 그래서 그 우리 그 새롭게 하소서 그때 나갔을 때에 우리 주영훈 작곡가님하고 같이 이렇게 정말 저를 떠먹여, 진짜 너는 먹기만 해 해가지고 그때 겨우 하나님의 열심을 러빙 거 네네네 한 곡 네 밴드 편곡 해가지고 겨우 하나 내고 내는데도 참 오래 걸렸습니다.
1: 그래요. 네. 조금 더 욕심을 내시면 네. 하나님이 그 욕심에 더 이렇게 부풀려서 네. 떠먹여 주시지 않을까.
0: 입을 크게 벌려보겠습니다. 네. 네.
1: 뭐 앞으로 계획이라든가 네. 마지막으로 아니면 뭐 시청자 아 저기 우리 청취자분들에게 네, 네. 좀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0: 아 앞으로의 계획은 그냥 지금 저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역지인 오륜교회 잘 섬기고 또 저에게 맡겨주신 공동체 사랑으로 잘 돌보고 또 그 안에서 함께 하나님 나라 이루어가고 세워가고 또 찬양하고 예배하고 그렇게 지내려고 합니다.
1: 기도 제목 같은 건 없어요?
0: 아 기도 제목? 분들에게. 아 이거는 조금 프라이빗한 기도 제목인데 제가 사실 뭐 숨기지는 않고 다 만나는 사람마다 다 이야기는 하고 있어요. 예, 예. 그래서 온 열방이 지금 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1: 아, 그래요? 뭐가 있을까요?
0: 네, 아, 제가 이제 결혼한 지 네. 아, 13년이 넘었는데 아직 네. 아이가 없어가지고 예. 네, 그래서 이제 시험관을 이제 계속 이제 트라이를 하려고 그래서 네 원래는 9월에 이제 단일 기도회에 원래 아프리카 사역도 준비가 되어 있었는데 백신 맞는 것 때문에 이제 또 설류 목사님께서 많이 배려해 주셔서 네. 그것도 이렇게 사역도 내려놓게 되고 네 그래서 많은 네
1: 이 밤에 들으시는 분들이 아마 네. 기도 열심히 하실 거예요. 여기 네, 이 시간까지 들으시는 분들은 기도 많이 하시는
0: 네,
1: 분들이에요.
0: 제가 만나 뵙는 모든 분들께 이 기도 제목을 숨기지 않고 다 이야기하고 있는데 네. 정말 뭐 여러 나라에서 네. 많은 분들께서 기도해 주고 계셔서 뭐 두려움은 없고요. 네, 하나님의 때에 네, 잘 되리라 믿습니다.
1: 나중에 네. 또 좋은 소식 있으면 아, 네. 또 방송을 통해서 네, 같이 네. 이렇게 또 네. 기쁨을 나누고 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0: 맞습니다. 네, 네.
1: 그런 날이 빨리 오기를 아멘. 네. 바랍니다. 아유 우리 목사님 여러 사역을 하시는데 이렇게 또 그냥 흔쾌히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0: 아유, 오랜만에 또 연락 주시고 불러주셔서 저야 네. 너무 감사드리죠.
1: 뭐 네. 앞으로도 재밌는 일을 저 네. 개인적으로는 같이 해보고 싶어서
0: 너무 좋습니다.
1: 그렇게 부르기도 했습니다. 네. 오늘 우리 샬롬나이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네. 다음번에도 또 한번 나와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오늘도 세상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의 자녀로 살아내시느라고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은혜의 하루가 되시길 소망하면서 김도윤의 샬롬 나잇 마무리하겠습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 샬롬.

0: HT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내가 행복한 이유라는 시를 나누면서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별그대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세요. 아침을 깨우는 빛이 포근하게 느껴지고 찬 겨울바람이 따뜻하게 느껴지는 건 하루의 시작에 주님 당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분주한 아침이 한없이 여유롭고 붐비는 차 안에서도 넉넉함이 느껴지고 힘든 생활 속에서도 한없이 즐거운 건 생활 속에 주님 당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힘든 하루의 끝에서 지치지 않고 하루를 보내며 행복한 이유는 내 하루의 시작부터 끝까지 주님 당신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별그대 여러분, 어떠세요? 진정한 행복은 주님과 함께 있을 때 가능합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체험할 때 우리는 행복해지죠. 하루의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생각으로 행복해지고요. 우리의 마음이 설레었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5장 24절 말씀입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송경민 목사님 앨범 중에서 동행 함께 하셨고요. 앞서서 들으신 찬양 진아의 주와 같이 길 가는 것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서윤영입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4절에 이런 구절이 있죠. 옛날 선지 에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아멘.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삶. 에녹 선지자의 삶처럼 그것을 잘 보여준 삶은 없었죠. 제가 주일에 예배를 드리는데 목사님께서 설교 시간에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하루는 하나님께서 에녹과 같이 산책을 나가셨대요. 근데 하나님이 그러셨대요. 에녹아, 그냥 우리 집에 같이 가자. 그리고 나서부터는 에녹이 보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저는 그 말씀이 참 인상적이었어요. 아, 이 세상의 것들보다 더 좋은 것은 내가 하나님과 지금 함께 있다는 것, 하나님과 내가 이 길을 함께 걸어가며 동행하고 있다는 것, 그것이 그 어느 것보다도 행복한 것이구나. 옛 선지자 에녹같이 우리도 주님의 손 꼭 붙잡고 이 삼행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힘차게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창세기 5장 24절 말씀,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아멘입니다. 이 말씀 받아보기 원하시는 분 유료문자 샵 1069로 말씀이라고 보내주시고요. 별그대에서 들려드리는 찬양 궁금하신 분들은 선곡표라고 보내주시고요. 듣고 싶은 찬양 또 여러분의 기도 제목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 소요되는 유료문자 샵 1069 우물정 1069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오래간만에 동행하니까 이 찬양 생각났어요. 어노인팅의 찬양입니다. 손잡고 함께 가세요.

아이들의 찬양하는 음성이 너무 사랑스럽게 들리네요. 박수진의 예수께로 가면이었습니다. 이 찬양은 어린이 찬양으로 분류가 돼 있지만 언제나 들어도 또 불러도 좋은 찬양이네요. 예수께로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래서 주님의 손 꼭 붙잡고 내게 주어진 이 사명의 길을 힘차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야겠습니다. 주님과 함께함이 우리의 행복입니다. 주님이 함께함을 믿을 때 우리는 행복해집니다. 창세기 5장 24절 말씀,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감동 가득 만족 2배, 오감 만족 한만두의 만두 선물 세트. 하나님이 세우시고 경영하시는 기업 주식회사 그리심에서 김나라 뚝딱 도시락김 한 박스. 향기로 복음을 전합니다. 지혜로운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기업 노브엘에서 위스트 이미지 헤어앤 바디 세트. 믿음의 기업 제스파에서 눈이 복은 눈 마사지기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기업 더 프라미스 FNC에서 라이코펠을 품은 토마토 즙을.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 원하는 기업 예인수산에서 먹대깡과 만능육수 요리 한 포를 드립니다. 선물로 섬겨주시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쳐나시길 기도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내일도 앞으로도 영원히 나와 동행하실 그 하나님의 손 꼭 붙잡고요. 내게 주어진 이 사명의 길을 행복하게 걸어가고 싶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별그대 여러분은 그러고 계시죠? 여러분의 그 복된 발걸음을 주 안에서 축복합니다. 오늘도 정말 애쓰셨어요. 꿈에서 예수님 만나세요. 지금까지 서윤영이었습니다. 지금 그 똥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살리고 있습니다.

0: FEBC 미션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

안녕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달빛 가스펠의 나영환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SNS를 보면서 혹시 부러운 적 있으셨나요? 공감이나 댓글이 많이 달리는 사람들의 SNS를 보면서 상대적으로 부족해 보이는 자신의 인맥과 인기가 초라하게 느껴질 때도 있을 거예요. 이처럼 우리는 남에 비해 한참 부족한 우리의 모습으로 인해 때로는 근심 속에 힘들어할 때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믿음으로 인해 현실을 넘어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보고 믿고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겠죠. 슬픔과 고통, 또 억압과 가난, 어떠한 환경 속에 있더라도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발견하며 날마다 참된 기쁨을 누리시길 축복하면서 달빛 가스펠 시작할게요.

러빔의 하나님의 시간으로 달빛 가스펠 문을 열었습니다. 주님의 때를 기다리며 신실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복된 삶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꿈이 있는 자유에 내가 살아가는 이유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제니스 게인지의 죄짐 맡은 우리 구주 들려드릴게요.

방금 들으신 첫 번째 찬양은 나얼의 너 근심 걱정 말아라였고요. 두 번째 곡으로 메리 메리의 와저 프렌드 듣고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찬양 준비했어요. 심플리 포의 주여 지난밤 내 꿈에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아이자야 61의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들려드릴게요.

언제나 늘 변치 않으시는 주님의 사랑, 그 사랑 안에서 변치 않는 평안을 맛보시는 아름다운 밤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의 달빛 가스펠은 여기까지예요. LG의 사나 죽으나 띄워드리고요. 여수 로버트 로빈슨과 헨리 윈즈의 내 평생에 가는 길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

나같이 천하며 나같이 귀한 자가 있을까? 나같이 슬프며 나같이 행복한 자가 있을까? 나같이 겁쟁이로서 나같이 담대한 자가 있을까? 나같이 추하고 나같이 아름다운 자가 있을까? 나같이 고아

0: M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선구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복음으로 통일로 여러분은 지금 생명을 살리는 대한민국의 극동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방송 가족 여러분께 잠시 사과의 말씀 드립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가 송철이 고르지 못

되는데요. 여러분께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 전해드리면서 정규방송 계속해서 이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각 새벽 2시 35분 지나고 있는데요.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이어서 오늘의 남과 북 그리고 해외의 주요 소식들 전해드리는 간추린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미국이 한달 만에 이란을 다시 공격해 호르무즈 해협의 기뢰 설치용 로켓 발사대를 타격했고, 이란도 요르단 내 미군 기지를 향해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연합뉴스는 또 미국이 중국의 과잉 생산과 수출을 억제하기 위해 G20 회원국들의 중국과의 무역 조건을 재검토하고 중국산 제품 수입을 줄이도록 압박할 방침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에서 러시아군의 사상자가 신규 모집 인원을 웃돌면서 정체 병력이 매달 약 6천 명씩 줄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어서 중앙일보 보도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베네수엘라산 원유로 1982년 이후 최저 수준으로 떨어진 미국의 전략 비축유를 다시 채우겠다고 밝혔습니다. 문화일보는 대홍수가 발생한 네팔에서 수백 명이 수력발전소 터널에 고립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 가운데 구조작업과 실종된 한국인 9명에 대한 수색이 이어지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데일리 NK 보도입니다. 북한에서 최근 세관을 통한 중국산 신차 반입이 가능해졌지만 수익성이 낮아 차량 수입업자들은 중고차 반입 재개를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데일리 NK 보도입니다. 중국 청년들 사이에서 손가락으로 V를 그리는 등 손짓으로 감정을 표현하는 문화가 퍼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매일경제신문 보도입니다.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해외로 나간 일본인 4명 중 1명 이상이 한국을 찾으면서 한국이 일본인이 가장 많이 찾는 해외 여행지에 올랐습니다. 이상 오늘 전해드릴 주요 내용입니다. 첫 소식은 연합뉴스가 보도합니다. 미군이 한달 만에 이란에 대한 군사 공격을 재개해 호르무즈 해협의 요충지인 라라크 섬에 있는 이란 혁명 수비대의 기뢰 설치용 로켓 발사대 두 곳을 타격했습니다. 미군은 혁명 수비대가 기뢰를 장착한 로켓을 호르무즈 해협으로 발사하려는 움직임이 포착돼 임박한 위협에 제한적이고 정밀한 타격을 가했다고 밝혔는데요. 이란 언론들은 이번 공습으로 최소 두 명이 숨지고 두 명이 다쳤다고 전했습니다. 이란 혁명수비대는 즉각 반격에 나서 요르단 내 미군 주둔 공군기지 두 곳을 향해 미사일 여러 발을 발사했다고 발표했으며, 뉴욕타임스는 이 미사일들이 모두 요격됐다고 전했습니다. 미국의 이번 공격은 트럼프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에 새로 기뢰를 설치할 경우 관련 선박을 즉각 파괴하겠다고 경고한 지 닷새 만에 이뤄졌는데요. 지난달 군사 공격을 중단하고 경제 제재에 집중해온 미국이 다시 군사 행동에 나서면서 이번 충돌이 제한적인 작전에 그칠지 본격적인 교전 재개로 이어질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양국의 교전 재개로 국제 유가는 브렌트유 기준 3% 가까이 올랐고, 지난달 29일부터 이틀 동안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 선박은 소형 선박 5척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어서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미국이 중국의 과잉 생산과 수출을 억제하기 위해 주요 20개국 G20 회원국들을 상대로 중국과의 무역 조건을 재검토하도록 압박할 방침입니다. 스콧 배선트 미국 재무장관은 G20 재무장관 회의를 앞두고 중국이 약 1조 2천억 달러의 무역 흑자를 내는 상황을 세계가 감당할 수 없다며 중국 경제가 수출 의존에서 벗어나 내수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배선트 장관은 미국이 자동차를 비롯한 일부 중국산 제품에 고율 관세와 수입 금지를 적용하자 중국이 유럽과 중남미 등 다른 지역으로 수출길을 돌리고 있다고 지적했는데요. 그러면서 중국의 과잉 생산 제품이 싼 값에 해외로 쏟아지는 것을 막으려면 미국뿐 아니라 다른 국가들도 중국과의 무역 조건을 다시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이 중국과 벌여온 양자 무역 전쟁을 넘어 G20 회원국들을 끌어들인 다자간 압박으로 전략을 확대하려는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배선트 장관은 이번 회의

회의에서 이란과 경제 관계를 끊지 않는 국가가 2차 제재에 직면할 수 있다는 메시지도 전달할 예정입니다. 특히 중국은 이란산 원유의 80%를 사들이는 주요 교역국이어서 이번 G20 회의를 계기로 미중 간 갈등이 더욱 커질 가능성

억지를 신규 모집만으로 메우지 못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는 올해 러시아군의 월간 사상자를 3만 명에서 3만 4천 명으로 추산했는데 이는 월간 신규 모집 인원인 약 2만 7천 명을 웃도는 규모입니다. 최근 병력 손실이 커진 주요 원인으로는 우크라이나군의 드론 공격이 지목되고 있습니다. 주요 격전지인 동부전선에는 우크라이나군 드론이 촘촘하게 배치돼 러시아군의 이동이 크게 제한되고 있으며 일부 추산에서는 러시아군 사상자의 약 90%가 드론 공격으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러시아는 올해 총 40만 9천 명을 모집한다는 목표로 지방정부의 할당량을 내려보내는 등 공격적인 모병에 나서고 있고 일부 지역에서는 신규 입대자를 데려오면 10만 루블, 우리 돈으로 약 160만 원의 소개 수당까지 지급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러시아군이 신규 병력 수용 장소 등을 점검하는 동원 대비 훈련을 실시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추가 동원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중앙일보 보도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베네수엘라산 원유를 이용해 크게 줄어든 미국의 전략 비축유를 다시 채우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1일 기준 미국의 전략 비축유는 2억 9천만 배럴로 1982년 말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며 최대 저장 가능 용량인 7억 1,400만 배럴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이란 전쟁의 여파로 급등한 유가를 잡기 위해 전략 비축유를 대규모로 방출한 것이 재고 감소의 배경으로 꼽히고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베네수엘라와 대규모 석유 개발 합의를 했다며 베네수엘라산 원유로 전략 비축유를 채우는 절차를 곧 시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합의는 베네수엘라의 미개발 유전 17곳을 개발하고 미국이 생산량의 55%를 확보하는 내용으로 해당 유전의 원유 매장량은 약 650억 배럴로 추정됩니다. 이는 베네수엘라 전체 원유 매장량의 약 5분의 1에 해당하는데요. 미국은 세계 최대 원유 생산국이지만 경질유 생산 비중이 높아 중질유를 수입하고 있는데 베네수엘라산 원유가 이를 보완할 수 있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문화일보 보도입니다. 기록적인 홍수가 발생한 네팔에서 수력발전소 근로자들이 물과 진흙이 밀려든 터널에서 극적으로 탈출하는 등 생존자들의 사연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트리슐리강 유역의 한 수력발전 터널에서는 근로자들이 쇠 사다리를 붙잡고 약 6시간 동안 한 발씩 이동한 끝에 빠져나왔고 일부 생존자들은 함께 일하던 친척과 친구들을 잃었다고 전했습니다. 현재 구조작업은 피해가 심각한 라스와와 누아코트 지역의 수력발전소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팔 재난관리청에 따르면 홍수 피해를 입은 수력발전소는 14곳이며 수력발전소와 관련해 933명이 연락 두절인 가운데 약 300명이 터널에 고립돼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구조대는 생존자가 있을 가능성이 있는 접근 터널에 구멍을 뚫어 산소를 주입하며 구조작업을 벌이고 있는데요. 홍수 발생 이틀 만에는 잔해 속에 갇혀있던 5살 소녀가 구조돼 부모와 재회했고 한 중학교 교장은 홍수 위험을 알리는 전화를 받은 직후 학생들을 대피시켜 약 900명의 목숨을 구했습니다. 이어서 데일리 NK가 전하는 북한 내부 소식 두 가지입니다. 최근 북한에서 세관을 통해 중국산 신차를 들여올 수 있게 됐지만 정작 차량 수입업자들은 신차 반입에 소극적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양강도 소식통에 따르면 지난달 20일부터 세관을 통한 차량 반입이 가능해졌지만 현재 공식적으로 들여올 수 있는 차량은 신차로 제한되어 있는데요. 차량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에 따라 북한으로 공급과 판매, 이전이 제한된 품목으로 그동안 양강도에서는 이른바 국가 밀수로 불리는 비공식 경로를 통해 중국산 차량을 들여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신차는 중국 현지 매입 가격이 명확해 판매 과정에서 이윤을 남길 여지가 적고 여러 업자가 비슷한 차량을 들여오면 판매 경쟁까지 벌어져 수익성이 더 낮아진다고 하는데요. 차량 수입 경험이 있는 한 주민은 신차 한 대를 들여오는데 10만 위안, 우리 돈으로 약 2,050만 원 이상이 들지만 5천 위안의 이윤을 남기기도 쉽지 않다고 전했습니다. 반면 중고차는 차량 상태에 따라 가격 차이가 커 한 대를 팔면 대체로 7천에서 만 위안 정도의 이윤을 남길 수 있고 판매도 빨라 자금 회전에 유리하다고 하는데요.
이에 업자들은 신차 수입보다는

이미 중국에서 구입해 놓은 중고차를 언제 다시 들여올 수 있을지에 관심을 두고 있으며 수개월째 자금이 묶이면서 불만도 커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어서 데일리 NK가 전하는 두 번째 북한 내부 소식입니다. 최근 북한 청년들 사이에서 손가락으로 V를 그리거나 손가락을 턱에 대는 등 손짓으로 감정을 표현하는 문화가 퍼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 내부 소식통에 따르면 과거에는 이런 모습을 거의 볼수 없었지만 요즘 청년들은 가까운 또래 사이에서 손짓을 주고받으며 신나거나 기분 좋은 상태를 자연스럽게 표현한다고 하는데요. 기성세대가 주로 말이나 표정으로 감정을 나타냈다면 청년층에서는 손짓도 하나의 감정 표현 수단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다만 북한 당국이 외부 문화의 유입을 강하게 통제하고 있어 청년들은 어른이나 모르는 사람이 있는 곳에서는 이런 행동을 삼가고 믿을 수 있는 친구들 사이에서 주로 사용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외부 영상물을 보고 자본주의 문화를 따라 한다는 의심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 한편 지난 2024년에 공개된 김정은 국무위원장 찬양곡 친근한 어버이 영상에 주민들이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우는 이른바 엄지척 장면이 등장한 뒤 주민들 사이에서 이를 긍정적인 의미로 사용하는 현상도 늘어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소식통은 외부 문화에 영향이 있다고 하더라도 청년들이 사적으로 주고받는 손짓까지 모두 통제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매일경제신문 보도입니다. 올해 들어 해외여행에 나선 일본인 4명 가운데 1명 이상이 한국을 찾으면서 한국이 일본인들이 가장 많이 방문하는 해외 여행지에 올랐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해외로 출국한 일본인 813만 6천 명 가운데 228만 명이 한국을 방문해 전체의 28%를 차지했습니다. 2위인 미국은 13.1%로 한국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고, 대만과 태국, 베트남 등이 뒤를 이었는데요. 같은 기간 일본인의 전체 해외 여행객 수는 지난해보다 4.1% 증가하는 데 그쳤지만 한국을 찾은 외국 일본인은 18.8% 늘었습니다. 한국과 일본 간의 항공 노선 확대와 K컬처의 인기, 환율 등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됩니다. 일본인 관광객의 발길은 서울뿐 아니라 지방으로도 확대돼 올 상반기 부산과 제주, 강원 등에서 일본인 관광객이 사용한 카드 결제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약145% 증가했습니다. 전체 방한 외국인도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1,280만 명으로 지난해보다 21.3% 늘었고, 이들이 국내에서 사용한 카드 소비액은 12조 원을 넘어 48.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상으로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린 간추린 소식이었습니다.

0: 9월의 첫날입니다. 9월 1일 화요일 대한민국과 북한 날씨입니다. 화요일은 남한과 북한 모두 하늘에 구름 많겠는데요. 오후부터는 함경도 곳곳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남한의 아침 최저기온은 18도에서 25도로 시작되고요. 낮 최고기온은 27도에서 32도로 오르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봅니다. 먼저 충청도 지역은 대체로 구름 많은 하늘을 보이겠는데요. 아침 최저기온은 청주 22도, 세종 20도로 시작하겠고요. 낮 최고기온은 세종과 청주 모두 3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전라도와 경상도 역시 하늘에 구름이 가득 지나겠는데요. 아침 최저기온 광주와 전주, 대구 모두 23도로 출발합니다. 낮 최고기온은 광주 32도, 대구 31도, 전주는 30도로 보이겠습니다. 제주도는 대체로 전 지역이 흐린 날씨를 보이겠고요. 아침 기온 25도 선으로 시작해 낮 기온 32도까지 크게 오르겠습니다. 다음은 북한 날씨입니다. 먼저 평안도와 황해도는 대체로 전 지역에서 하늘에 구름이 많이 끼겠는데요. 아침 최저기온 개성 21도, 평양 20도, 신의주 17도로 시작합니다. 낮 최고기온은 개성 28도, 신의주 27도, 평양 25도로 전망됩니다. 함경도도 대체로 하늘에 구름이 많겠는데요. 오후부턴 비가 내리겠고요. 아침 최저기온 함흥 20도, 청진 18도, 낮 최고기온은 함흥 24도, 청진 23도로 예상됩니다. 이어서 바다 날씨 알아봅니다. 동해 북부는 종일 흐린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서해 북부는 대체로 구름 많이 끼겠습니다. 동해 북부와 서해 북부의 파도는 0.5에서 최대 2m까지 오르겠습니다. 이상 1일 화요일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1: 요즘 비가 참 많이 오고 있습니다. 예, 적당히 내려야 또 가을 추수를 앞두고 도움이 될 텐데 너무 많이 오는 곳이 있고 피해도 발생하다 보니까 참 기상이변이라는 것이 너무나 무섭구나. 아까 뉴스에서도 전해드렸던 것처럼 네팔에서도 이렇게 큰 홍수로 많은 인명피해가 났는데 하루빨리 실종자들이 가족 품으로 돌아오기를 무사하기를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소식들을 전하다 보니까 북한에서도 홍수 피해가 최근에 있었나 봐요. 빨리 복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오늘도 벌써 마무리할 시간이 됐는데요. 방송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도 방송 청취하신 소감, 또 나누고 싶은 이야기, 복음 통일을 위한 여러분의 간절한 응원의 한마디와 기도도 문자로 보내실 수 있습니다. 또는 극동방송 애플리케이션 무료 문자 이용하실 수도 있는데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번 또는 극동방송 애플리케이션 로그인하시고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9658 성도님께서 깊은 밤 주님 숙면을 취하게 하소서, 아프지 않고 편안하기를, 남북한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라고 나눠주셨는데요. 이런 은혜가 오늘 9월의 첫날 이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 이 찬양 전해드리면서 인사드리고요.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샬롬 대한민국입니다는 대한민국 서울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렸고요. 저는 아나운서 김상균이었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과 함께 하시며 더욱 평안한 시간 보내십시오. 샬롬. 북녘 땅에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유일한 방송, 극동방송 복음 70년, 은혜 70년.

0: FEBC 미션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북한과 중국, 러시아에 계신 동포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듣고 계신 방송 가족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복음의 메아리 임지현입니다. 한 목사님께서 소개해 주신 성경 말씀을 기반으로 이야기하는 일곱 가지의 지혜로운 대화 방법을 소개해 드릴게요. 첫째, 상대방이 하는 말을 끝까지 듣는다. 상대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말한다. 그리고 사실을 부풀려 말하지 않는다. 또 말다툼을 벌이지 않는다. 부드럽고 친절하게 응대한다. 상대를 책망하거나 비판하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비난

불안과 책망에 똑같이 대응하지 않는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으니 진실의 사랑을 더해 말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 안에서 우리의 입술을 지키며 주님의 향기를 낼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면서요. 말씀으로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지혜 가운데 오늘도 예수님을 닮은 우리의 입술이 우리의 걸음이 되기를 중보하면서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출발합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과 35절의 말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요한복음 13장 34절과 35절의 말씀. 북한어 성경입니다.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임을 알리라 하셨다. 오늘도 미움보다 사랑을 선택할 수 있는 따뜻한 마음을 구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따라 주변인들에게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0: 시편 34편은 다윗이 아비멜렉 왕 앞에서 가짜로 미친 짓을 하고 침을 흘렸을 때에 쫓겨나가지고 기록하는 시입니다. 그래서 시편 34편에는 의인은 환난에서 건져주신다고 하는 말씀. 그럼 의인이 누구냐? Who is righteous? 빌리 그레엄 목사님 사모님 무덤을 가보시면 알 거예요. 아주 초라해요. 거성에 안에 쳐놓고 무덤이 그렇게 초라한 거 처음 봤는데 피석 하나에다가 한 무늬로 의자 하나 써놨어. 의자. Righteousness. 의롭다. 선교사의 자녀로서 중국에서 오지에서 선교하는 의사 아버지 밑에서 열심히 믿음 생활을 하면서 학교가 없어서 고등학교를 평양 외국인 학교에 와서 공부한 루스 그램 사모님의 무덤에 가보면 한문 한 자만 써 있어요. 의라고 하는 자 하나만 써 있어. 그만큼 의가 의인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로마서 3장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랬어. 여기 서 있는 저도 죄인이요. 이 세상에 의인은 하나도 없다고 그랬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누가 의인이냐? 김서방, 이서방, 박서방, 장서방, 정서방 다 죄인이야.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죄사함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 보시기에 의인이야. 많은 사람들이 삶에서 환난과 고난에서 벗어날는지 구조조정으로 실직되거나 뜻하지 않은 질병과 교통사고로 예측 못했던 불의의 사고로 고통이 찾아오면 어쩌나 하는 불안감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무당도 찾아가고 점쟁이도 찾아가고 참 무속인도 찾아가죠. 그러나 성경에 평탄히 살다가 죽은 사람의 이야기는 별로 찾아보기가 어렵죠. 아브라함서, 아담서, 뭐 모세서 모든 사람들이 한 생명을 놓고 보면 엄청 많은 고난과 고통과 역경과 시련 속에서도 그것을 참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하나님께서 그 어려움에서 건져주신 것을 우리들은 찾아볼 수 있죠. 이스라엘 역사, 고통의 역사, 고난의 역사. 그러나 예수님과 바울에 이르기까지 성경은 고난과 고통을 통한 믿음의 사람들의 기록이 늘비하게 돼 있습니다.
1: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했습니다.

0: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리고 큰 죄에 빠진 나를 이어서 주의 사랑 비칠 때까지 세 곡의 찬송 함께 올려드렸고요. 내 마음에 낙심되며 찬양 함께 하신 후에는 북한에서 온 형제와 자매들의 간증 이어집니다.
1: 내 마음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0: 안녕하세요. 남한정착 3개월 차 양강도 갑산에서 온 김현옥입니다.
1: 네, 남한정착 3개월 차에 우리 양강도 갑산이 고향인 김현옥 자매님과 함께하는 시간 자리로 바로 한번 모셔봅니다. 안녕하세요, 자매님.
0: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1: 네, 저희가 지난 시간에는 중국에서 지냈던 그 10여 년의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만나주셨던 그리고 주셨던 소망에 대한 소명에 대한 이야기들 그리고 한국행을 결정하기까지의 중국의 그 어려운 상황들을 나눠주셨어요. 근데 저희가 한 가지 더 우리 청취자분들과 나누고 싶은 귀한 이야기가 복음의 메아리 시간 가운데 북한에 띄우는 편지 그리고 또 내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가라는 코너가 있어요.
0: 예.
1: 북한에 있는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전하는 편지 한 줄 한 줄 그리고 내가 은혜를 받은 그리고 나누고 싶은 찬양의 한 소절을 들려드리는 시간인데 선생님이 중국에 계실 때 이 코너를 직접 참여를 해주셨잖아요.
0: 예, 맞습니다.
1: 예. 지금은 제가 이렇게 마주해서 예. 이곳에 오신 지 3개월 만에 또 직접 뵙고 이야기를 나누는데 저도 감회가 새롭지만 선생님이 더 그 마음이 더 뭔가

0: 새로운 마음일 것 같아요.
1: 예, 맞습니다.
0: 그곳에서는 그렇게 녹음하는 것도 사실은 중국에서는 숨죽여 녹음을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가끔 그렇게 녹음을 해서 보내주실 때 조용히, 조용한 가운데 보내주시고 새소리가 들리기도 하고요. 옆에서 아이가 아멘! 어린아이가 아멘 하는 소리가 들리기도 하고요. 가끔은 중국어 말도 들리고 이렇게 막 문이 여닫는 소리도 들리는데 지금은 또 이제 스튜디오 안에서 함께 얘기를 나누고 있어요. 또 마음이 어떠세요, 선생님?
1: 아, 감회 깊습니다. 정말 거기서는 이렇게 마음을 북한에다 전한다는 것이 정말 우리들한테는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서는 할수 없는 일이죠. 예.
0: 그쵸.
1: 이제 자기의 정체성을 다 잃어버렸잖아요. 우리가 그 땅에서 살면서 숨어 살아야 되고 누구한테 숨기고 싶고 아픈 상처 드러내기 싫어하고 서로 속이고 막 이런 그저 이제 그 마음의 상처 가운데 살던 분들이잖아요, 다. 그런데 거기서 진짜 그 저희들에게 이제 북한에다가 이제 편지를 보내라고 할때
0: 네.
1: 정말 많은 갈등들이 있거든요. 그렇지만 정말 이한 목소리, 정말 작은 목소리 하나가 저 북한 가운데, 우리 동포 가운데, 우리 형제 가운데 들어가서 복음이 전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저희들의 그 진심 어린 마음이 담겨 있다고 봅니다. 예.
0: 지금은 이곳에서 정말 마이크 앞에서 그 복음을 담아서 선생님의 이야기를 전해주고 계세요. 네, 그때는 이제 중국에서 얘기를 나눠주셨지만 지금은 이곳 남한 정착 3개월 차로서 국정원에서도 2, 3개월 보내셨고 하나원에서도 3개월 동안 교육을 받고 나오셔서 이제 정말 사회 정착 3, 4개월 차가 되셨는데 어떻게 중국 땅에서 이제 이곳에 오시기 직전에 생각했던 남한의 모습과는 좀 비슷한가요? 어떠셨어요?
1: 아, 솔직히 저는 이제 남한에 대한 그런 걸 하나도 모르고 왔습니다. 솔직히.
0: 영화도 안 보시고.
1: 저는 영화를 못 보고 그냥 저는 말씀과 기도와 아주 율법적으로 복음도 또
0: 세상에.
1: 믿던 사람이 되나서 이그 드라마도 못 봤고 인터뷰도 못 봤고 저 진짜 아무것도 못 보고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왔습니다. 저는 국정원이나 하나원 거치는 것도 몰랐고요.
0: 네.
1: 예재원이라고 하는 것도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하는지 하나도 모르고 왔습니다.
0: 그래서 양강도에서 사셨으면 그리고
1: 예.
0: 뭐 2010년대까지 거기에 계셨잖아요.
1: 예.
0: 그러면 양강도가 아무래도 접경 지역이다 보니까
1: 예.
0: 사셨던 데도 바로 앞이 중국이잖아요.
1: 예.
0: 충분히 외부 문화 정보를 접하실 수 있었을 것 같은데 또 그건 아니셨나 봐요.
1: 그냥 귀로 듣는 거죠. 귀로. 예, 귀로, 아, 저 땅에 가면은 자기 이 가족에게 돈을 보낼 수 있다.
0: 그것도 남한 땅이 아니라 중국 땅에
1: 예, 그렇죠.
0: 가면은
1: 아니, 한국 땅도 들었지만 한국 땅에 오기는 어렵다는 소리를 들었거든요.
0: 그럼 이곳에 오셨을 때 마주한 모습들은 어떠셨어요? 좀 신선한 충격이셨을 것 같기도 한데.
1: 아, 예. 저는 한국이라고 해서 이렇게 이 정말 곳곳에 이렇게 나무가 꽉 들어차고 시내인데 서울 시내 한복판에 저 그럴
0: 그쵸.
1: 거저 생각도 못 했고
0: 도시인데.
1: 예. 전 그렇게 하고 이제 딱 한국 땅에서 이제 다니지만 이게 제가 진짜 서울에 도착했는가? 좀 꿈만 같은 그런 느낌을 가졌습니다.
0: 비행기 타고 오셨잖아요.
1: 예. 처음에는 우리 사람들이 흔히 말씀하시기는 뭘 좋은 일이 있으면은 비행기를 탄 기분이라고 하는데 저희는 그 이제 삼국에서 한국에 도착하는 그밤 비행기를 탔는데 너무 힘들더라고요. 아주 딱 움직이지도 못하고 저희 아들은 막 마지막에 막 울음까지 울 정도로
0: 그쵸,
1: 그렇게 어려웠습니다. 예.
0: 어린아이니까. 귀도 아프셨을 것 같아요.
1: 그러니까요.
0: 어린아이는 또 이제 귀를 이거 뭐 하품하듯이 이렇게 하면은 귀가 좀덜 아픈데 그것도 잘 모르잖아요.
1: 아니, 사탕을 물면은 예, 괜찮다고 해가지고 침을 넘기고 예, 그래서
0: 네.
1: 그런 방법을 해가면서 오긴 왔습니다. 근데
0: 딱그 착륙했을 때 굉장히 안도하셨을 것 같아요. 그렇게
1: 예.
0: 힘드셨으면.
1: 아, 그렇죠. 예, 빨리 내렸으면 좋겠다. 예, 이런 마음은 예, 있었습니다.
0: 비행기 타는 기분이다라는 말에 절대적으로 공감이 안 되셨겠어요.
1: 그렇죠. 결국에는.

0: 예.
1: 그렇게 마주한 그 인천 공항을 보고서는 굉장히 또 충격받아 하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0: 아,
1: 이곳의 첫인상이 인천공항이잖아요.
0: 예. 전 진짜 밖을 못 보고 아주 이렇게 갇혀 있는 그 상태에서 우리가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근데 지금 아주 꽃들이 만발한데, 와, 진짜 정말 그게. 아, 우리가 이제는 밖에 나왔구나. 우리가 자유의 땅에 왔구나. 막 이게 말할 수 없는 감격이 올라오죠, 우리한테.
1: 만개한 꽃들이
0: 예.
1: 선생님과 우리 아드님을 반겨줬어요.
0: 예, 4월 25일 날 도착했거든요. 와.
1: 꽃향기도 만발했을 거 아니에요.
0: 그렇죠. 예, 맞습니다.
1: 그럼 인천공항에서 따뜻한 그날 오셔서 바로 또 국정원으로 향하신 거죠?
0: 예.
1: 그때 기분이 어떠셨어요?
0: 아, 저는 그 이제 모든 문제나 상황 가운데 선생님들이 이제 또딱 붙잡잖아요. 예, 선생님들이 딱 붙잡으니까 너무 감사했죠. 여기까지 왔다는 그 자체가 기적인 거 아닙니까? 예, 그리고 정말, 저도 계속 생각인 것은 이제 수많은 사람들의 이제 한국 분들의 그 세금과 후원으로 이곳까지 왔잖아요. 어마어마하거든요. 저희 둘만 3국까지 도착하는 것만 280만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인간의 생각으로는 상상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항상 그 조금 좀 어려운 문제가 있던가 힘들던가 제 머릿속에 탁 하면은 감사함부터 먼저 찾는 거죠. 제가 지금 이렇게 걸어 다닐 수 있는 것이 감사하고 눈을 뜨고 볼수 있는 것이 감사하고 감사함을 찾는 겁니다. 근데 그 감사함이 정말 마음의 평안을 가져오고 또 기본은 또 이제 오자마자 그냥 성경 말씀부터 찾잖아요. 저는 이게 이제 우리 주님을 진짜 인격적으로 만나는 분들은 성경밖에 없으니까. 근데 국정원에 들어가면 또 성경 찾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받아가지고 또 이제 정말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루하루 지낸 거죠.
1: 이곳에 오셔서 마주한 꽃향기 가운데, 꽃내음 가운데 바로 또 국정원으로 들어가시고 그 무엇보다 성경을 먼저
0: 예.
1: 찾으셨어요. 그렇게 말씀을 가장 먼저 마주하면서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리면서 시작한 남한 정착기가 너무나 궁금한데요. 저희가 오늘은 여기서 잠시 인사를 드리고 다음 시간에 그 너무나 궁금한 남한 정착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남한 정착 3개월 차에 접어든 우리 양강도 갑산에서 온 김현옥 자매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감히 헤아릴 수 없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과 말씀 가운데 폭 빠지는 복된 하루 보내시길 기도하면서요. 극동방송의 복음의 메아리 1부 순서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이사야 43장 19절 말씀. 아멘. 방송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FM 90.3MHz, 울릉 FM 96.7MHz, 출력 3kW, 호출부 HLDG로 방송되는 FEBC 포항극동방송입니다. 포항극동방송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세워진 순수 복음방송입니다. 포항극동방송은 매일 24시간 방송하고 있으며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규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포항극동방송은 포항시 북구 용당로 164에 연주소를 두고 FM송신소는 포항시 도음산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될 설교나 칼럼, 그 밖의 출연자들의 의견은 반드시 포항극동방송과는 일치하지 않습니다. 포항극동방송은 청취자 여러분들의 기도와 헌금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포항극동방송의 편성 책임자는 김영보 지사장입니다. 오늘도 포항극동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FEBC FM 포항극동방송입니다. HLDG

0: SD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2부 순서. 오늘은 시편 25편 4절과 5절의 말씀으로 함께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시편 25편 4절과 5절의 말씀 북한어 성경으로 이어서 함께합니다. 여호와여, 당신의 도를 나에게 보이시고 당신의 길을 나에게 가르치소서. 당신의 진리로 나를 인도하고 가르치소서. 당신은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당신을 사모합니다. 오늘 마주하는 선택의 순간들 가운데 주님만을 가장 먼저 찾고 주님과 더 가까워지는 하루, 우리가 기도와 말씀으로 나아갈 때 주님께서 임재하신다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하루, 그렇게 주님의 뜻을 따라 선택하는 복된 하루, 복된 한 주 보내시기를 기도하면서요.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구하며 순종과 감사와 찬양의 걸음으로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2부 순서 첫 찬송 주님 말씀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극동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손편지나 문자로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북한, 중국, 러시아, 제3국 북방에 계신 청취자 여러분, 편지 보내실 수 있는 주소 안내해 드릴게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다시 한번 안내 드려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여러분의 참여는 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복음을 전하는 북방선교의 기수 극동방송 사역에 큰 힘이 됩니다. 대한민국에 계신 여러분께서는 우물정 1069번으로 문자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이용료 부과되는 샵 1069번으로 보내실 수 있습니다. 문자 참여해주신 분들 가운데는 선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업 콜드브루 전문 더치커피 스토리에서 커피를 보내드립니다.

0: 새벽 4시 반까지는 잘 들려요. 그 시간만 기다려지는 거예요.
1: 밤 한 11시부터는 중국에서도 이제 주파수가 되게 잘 잡히거든요. 안 잡히면 또 조금 이렇게 자리도 옮겨가고 목소리도 또렷하고 이제 찬양도 또렷하고.
2: 탈북하신 분들을 이제 초청해가지고 이야기하는 내용들이 진짜 완전히 뭐 성경 말씀이 돼서 막 이야기하고 막 충격받았죠. 그 모르는 북한 주민들한테 이 러시아나 중국이나 일본이나 이런 복음이 전달 안 돼가지고 아직도 무지몽매한 사람들한테는 희망이 등대다 이렇게 생각되고 비치고 강명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되는 것이어서.
3: 우리 가정에 또 저에게 이 극동방송은 구원이었다 혹은 희망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방송을 들었기에 아버지가 한국까지 가야 될 용기를 내셨고 10년 넘게 이 방송만 들으시면서 이 탈북의 꿈을 키워오셨기 때문에 방송이 없었으면 제가 이 자리에 없을 수도 있겠다. 또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 날들을 견뎌내야 할 희망이었던 거죠.
4: 북에 있을 적부터 가족에게 희망이자 소망이었던 극동방송. 태어나면서부터 극동방송을 청취한 주일용 형제의 이야기를 이 시간 바로 함께합니다. 나는 거기서 희망을 들었다. 네, 주일용 형제 자리로 모셔봅니다. 안녕하세요.
3: 안녕하세요.
4: 남과 북에서 방송을 듣고 계신 청취자분들에게 인사 말씀 부탁드릴게요.
3: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함경북도 청진에서 태어나서 살다가 2009년부터 대한민국 서울에 살고 있는 주일용입니다.
4: 네, 청진에서 살다가면 청진에서 태어나신 거죠?
3: 네, 청진에

0: 청진에서 태어나서 청진에서 살고 청진에 있다가 청진에서 왔습니다.
1: 아, 다른 동네에서는 그러면 거주하신 경험이 없으신 상태로?
0: 네네네. 거의 뭐 다른 동네 가본 적도 거의 없고.
1: 네.
0: 네네.
1: 일가족이 함께 사시던 곳이죠?
0: 네, 청진에서 부모님 또 누나들 다 같이 할아버지도 모시고. 네, 근데 도심에서는 안 살고 조금 떨어진 시골에서 살았어요.
1: 그러면은 몇살 때까지 북한에서 지내다가 오신 거죠?
0: 13살에 두만강을 넘었습니다.
1: 그때가 한 2005년에서 10년 사이 장마당이 활성화되던 그 세대를 지나온 말 그대로 정말 장마당 세대시잖아요.
0: 네네.
1: 외부 문화도 꽤 접하셨겠어요. 어릴 때면.
0: 그럼요. 특히 저의 가족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 극동방송도 많이 들었어요.
1: 네.
0: 극동방송도 듣고 다른 라디오도 듣고 한국 드라마도 보고 그러면서 외부 문화를 접할 기회가 많이 있었죠. 그리고 사실상은 그 라디오 덕분에 탈북까지 이어질 수 있는 중요한 또 통로이기도 해서 외부 문화가 결정적인 영향이 있었죠.
1: 장마당 세대의 변화,
0: 네.
1: 그리고 북한 주민분들의 변화를 논할 때
0: 네.
1: 꼭 가치 있는 연관 검색어라고 할까요?
0: 네.
1: 외부 문화인 것 같아요.
0: 맞습니다.
1: 라디오도 그렇고, 드라마도 그렇고, 영화도 그렇고.
0: 네네.
1: 근데 특별히 북한에서 극동방송을 청취하고 오셨잖아요.
0: 네네.
1: 그때가 몇살 때부터 몇살 때까지 들으신 거예요?
0: 몇살 때부터라고 하기가 좀 애매한 게
1: 네.
0: 저희 부모님은 제가 신생아 때부터 라디오를 들으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기억이 생길 때는 자연스럽게 라디오가 옆에 있었죠. 네. 그러다 보니까 시작하는 시기는 알 수가 없다. 네,
1: 네.
0: 그리고 오기 직전까지 계속 들으면서 그렇게 왔습니다.
1: 오기 직전까지면 13살까지 들었겠어요.
0: 한국 오려고 준비하는 그 시기에는 거의 못 들었으니까 12살까지는 들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1: 여기 남한에서는
0: 네.
1: 극동방송의 찐 애청자라고 할까요? 애청자분들은
0: 네.
1: 태교도 극동방송으로 하시는 분도
0: 아유,
1: 계시고,
0: 중요하죠.
1: 태어나서 신생아를, 아기를 이렇게 돌보시면서 극동방송을 계속 틀어놓는 분들이 계신단 말이에요.
0: 네.
1: 우리 그러면은 일룡 형제님은 북한에서 그렇게 태교를 하시고,
0: 그러네요. 저는 극동방송을 들으면서 태교를 받았다고 할수 있죠.
1: 네. 근데 아기 때, 어릴 때부터 들으면 그런
0: 네네.
1: 이야기도 있잖아요. 부모님께서 또는 할머니, 할아버지께서 성경책을 보시는 그 기억을 갖고 있다가 학교에 가서 그 얘기를 나도 모르게 했을 때
0: 네네.
1: 그런 실수를 할수 있는 잘
0: 네네네.
1: 모르는 나이잖아요.
0: 네.
1: 그런데 어떻게 어릴 때 그런 일들은 철저한 교육을 받으셨을까요? 부모님으로부터?
0: 그럼요. 일단은 들으면서 그 얘기를 제가 기억이 날 때부터 항상 아빠가 강조하셔요. 절대 입도 뻥끗하지 마라. 다 죽는다.
1: 네.
0: 근데 제가 한번 실수한 적이 있어요. 다른 이제 한국 드라마를 보다가 거기에서 주인공이 뭔가 이렇게 어머니 앞에 무릎 꿇고 죄송합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모습이 있는데 너무 멋있는 거예요.
1: 네.
0: 그걸 보고 집에 돌아와서 일부러 막 거실을 어지럽게 만든 다음에 엄마가 들어오셨을 때딱 무릎 꿇고 어머니 죄송합니다 했더니 막 얼굴이 새파래서 혼내시는 거예요. 그 죄송합니다라는 말이 한국에서만 쓰는 말이에요. 북한에서는 그런 단어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얘기를 하면 당연히 한국 드라마를 봤다는 게 바로 들통이 나니까 그렇게
1: 네.
0: 혼을 내셨던 것 같은데 그런 식으로 자그마한 실수라도 있을까봐 엄청 단속을 하셨죠.
1: 실수로 인해 찾아오는 파장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이잖아요.
0: 그렇죠.
1: 일용 씨도 실제로 주변에서 그런 얘기를 들으신 적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실제로 그 처형 장면,
0: 네.
1: 그런 장면 가운데 계셨던 분들도 있더라고요.
0: 그런 거를 직접 목격하지는 못했어요.
1: 네.
0: 그렇지만 우리 가족이 사실은 그 위협 밑에 있었죠. 왜냐하면 이 방송을 들을 때 이게 소문이 났어요. 너무 이게 방송이 좋으니까 아버지가 지인들에게 추천을 해줘서 우리 가정으로 시작해서 우리 동네에 6가정 이상이 극동방송 한국 라디오를 같이 들었어요.
1: 여섯 가정이요.
0: 네. 그러다 그 중에 마지막으로 애청자 그룹에 조인한 들어오신 분들이 이제 보이브의 약간

0: 어떤
1: 밀고를 했군요.
0: 밀고에 가까운 걸 했어요.
1: 여섯 번째 가정이 하신 거예요?
0: 네. 숫자는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도
1: 네네.
0: 오래전이라. 대놓고 밀고 하진 않고 좀 흘린 것 같아요.
1: 아.
0: 그러다 보니까 유독 저의 집에 감시하러 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고, 그때마다 라디오 기기를 뭐 숨겨둔다든지, 다시 주파수를 고정해둔다든지, 뭐 부숴버린다든지, 이런 일들이 좀 있어서 위협과 가까이 있었죠. 네.
1: 성경책을 소지하고 계신 건 아니었어요?
0: 저의 집에는 성경책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제 기억에는 못 봤어요.
1: 그러면은 그때 그 여섯 가정, 여섯 일곱 가정 그 가운데 속해 있는 다른 분들도
0: 네.
1: 긴장해 계셨겠어요?
0: 긴장해 있기는 했지만,
1: 네.
0: 사실은 동네가 워낙 작다 보니까 다들 이 친밀도가 높았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어떤 정보를 얘기했을 때 가장 최신화된 정보이거나 그러면 그 동네 사람들은 라디오 들으니까 알았겠지 정도의 인식은 갖고 있었을 때라.
1: 네.
0: 그래서 어느 정도는 그 마을 안에서는 그나마 좀 보호를 받고 있었다.
1: 그럼 권능 씨는 라디오 가운데 극동방송이라는 방송을
0: 네.
1: 어릴 때부터 자연히 흘러나오기 때문에
0: 들은
1: 들은
0: 거죠.
1: 거잖아요.
0: 네.
1: 그러면은 극동방송이 아닌 다른 방송을 외부 라디오를 들었던 적도 있어요?
0: 그럼요. 그때 일단은 극동방송이 가장 잘 들려요. 새벽 시간대에 가장 잘 들리는 게 극동방송이고, 뭐 KBS 당시 한민족 방송,
1: 네.
0: 그다음에 미국의 소리, 자유아시아 방송, 요네 가지는 확실하게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1: 그럼 항상 그 라디오의 온, 오프 스위치를 갖고 계신 분은 부모님이셨겠어요?
0: 그렇죠. 제가 워낙 어리다 보니까 항상
1: 네.
0: 부모님 중에서도 아버지가 그걸 많이 주도를 하셨고, 저는 틀려 있으면 듣고, 예, 가끔은 저희가 자기를 기다렸다 들으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저는 자는 척 하다가 이제 방송이 나오면
1: 네.
0: 다시 몰래 이렇게 아버지 근처로 기어가서 또 듣고, 예.
1: 거기서 리시버라고 하나요? 이어폰으로 듣지 않으세요?
0: 오, 대박. 제가 지금 필님 통해서 그 단어 정말 오랜만에 들었어요. 리시버, 레시바. 예,
1: 레시바.
0: 레시바라고 하는데 이어폰이죠.
1: 네.
0: 그거 꽂고 들은 적도 있고, 보통은 음량을 가장 낮은 거로 설정을 해놓고 그대로 들었어요. 왜냐면 아빠 혼자 들으실 때는 레시바로 이어폰으로 들으실 때가 많았는데, 우리 다 같이 들을 때는 그걸 빼고 조용히, 또 저희 집이 다른 집과 바로 붙어 있는 게 아니어서 어느
1: 네.
0: 정도는 좀 보호를 받았습니다.
1: 그럼 권능 씨가 주로 들었던 시간대는 새벽이었겠어요?
0: 새벽이죠.
1: 그 어린 나이에 새벽에 일어나는 게 진짜 쉽지 않았을 텐데요.
0: 근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이게 너무 재밌어요. 생각해 보세요. 북한에서 항상 들리는 소리는 막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막 이런 얘기만 들리다가 진짜 그 나긋나긋한 서울 말이 이렇게 나오는 게 어린 아이한테도 너무 재밌어요. 그래서 그걸 들을 때면 거의 명절 분위기죠. 신나서. 그만큼 신나는 일이 거의 없죠.
1: 네. 그러면은 가장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는
0: 네.
1: 내가 청취했던 그 장면들이 있을까요? 워낙 또 어릴 때부터 듣다 보니까.
0: 네네네. 이게 참, 뭔가 제가 극동방송의 애청자였었다고 말하기는 민망한 것이, 제가 워낙 어릴 때 듣다 보니까
1: 네.
0: 사실은 여러 가지 라디오 내용이 다 섞여서 기억에 남았어요. 지금 기억에 남는 건 어떤 라디오 드라마였던 것 같은데, 근데 주로 라디오 드라마면 극동방송에서 많이 하죠. 라디오 다큐를.
1: 네.
0: 아버지가 택시를 타고 오고 있었어요. 근데 그날 비가 내렸고 노란색 택시였는데 딸이 우산을 들고 마중 나온 장면을 묘사한 게 있어요. 그때 그 빗소리와 그걸 들으면서 제 머릿속에 그렸던 이미지가 여전히 남아 있어요. 약간 장화를 신고 우산 들고 노란색 택시에 내린 아버지에게 마중 나온 딸. 그 장면이 이상하게 계속 기억에 남아 있더라고요. 그런 이제 짤막짤막한 장면들, 그런 것들이 좀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1: 그게 참 라디오의 미라고 할수 있을 것 같아요.
0: 네.
1: 소리로만 장면을 다 전달해 주는 거잖아요.
0: 맞아요.
1: 상상의 나래를 펼치게끔 그 제안해 주고.
0: 맞습니다. 그러다
1: 네.
0: 보니까 제가 만들어낸 영상

0: 영상인 거잖아요.
1: 네.
0: 그러다 보니까 기억에 더 이렇게 확 남지 않았나. 네.
1: 그렇게 부모님을 따라 극동방송을 청취하고 10대 때 강을 건너고자 결단한 우리 주일용 형제와 함께하는 오늘의 나는 거기서 희망을 들었다. 다음 시간에 이어서 북한에서 들은 극동방송은 나에게 어떤 희망이었는지, 어떤 소망으로도 하나님께서 이어가 주셨는지 그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 지금까지 북한에서 극동방송을 청취한 주일용 형제와 함께했습니다.

0: 북한에 당신의 자비를 베푸시어 이 땅에 주님이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북한이 변화될 줄을 믿사오니 복음 통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2: 북한 사람들이 평안한 생활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3: 남과 북이 복음으로 하나 되므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제사장 국가로 이 땅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4: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반도의 복음 통일을 꿈꾸며 기도하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0: 복음 안에서 주님과 발맞춰 걸어가는 이 시간, 복음의 여정. 오늘은 어떤 여정을 떠나볼까요? 강일교회 정규재 목사님께서 안내해 주십니다. 함께 만나볼까요?
1: 복음의 여정에 들어선 성도들과 함께 오늘은 성령 충만함을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 복음의 여정에 들어선 이들에게는 천국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받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를 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누리게 됩니다. 그렇다면 삶의 여정에서 당하는 고난이나 어려움을 우리는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에베소서 5장 18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 말씀처럼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우리는 능력 있는 힘 있는 신앙생활 삶의 여정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 천국 백성 구원의 은혜 중생의 은혜를 누리는 것은 기본이고요.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되면 신앙에 힘이 있고 능력이 있게 됩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함을 받지 않으면 무기력해지고 신앙의 힘도 능력도 상실하게 됩니다. 어떻게 해야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을까요? 먼저 성령님에 대하여 알아야 합니다. 성령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오 인격체의 하나님이십니다. 지정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그 성령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을 뜨겁게 사랑하셔야 합니다. 죄와는 피 흘리기까지 싸우며 성령님을 탄식하거나 근심케 하지 말아야 합니다. 성령님과 깊은 교제가 있어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또한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따라 힘있게 살려면 결정적인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철저한 회개입니다. 죄와는 피 흘리기까지 싸우되 그러나 죄를 지으면 철저히 회개해야 합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말씀하셨습니다. 회개 없는 성령 충만함은 위험하지요. 전통적인 성령의 충만함은 죄사함 후에 임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을 사모하고 지정의를 가지신 인격자이신 성령님을 존중하면 그 성령님과 우리는 동행하는 인생, 능력 있는 인생을 살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죄가 있고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그 성령님을 근심케 하고 탄식케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죄와도 피 흘리기까지 싸우되 죄를 지었다면 철저한 회개가 있어야 합니다. 회개 후에 성령님을 통한 놀라운 부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 주실 것을 기대하고 확신해야 합니다. 사도행전 2장 39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우리 주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의 은혜를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 믿고 기대하고 확신을 가지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갑절로 역사하실 것입니다. 또한 갈급한 심령으로 전력을 다해 기도해야 합니다. 사도행전은 성령행전이라고 하지요.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성령님이 역사하시려면, 성령의 능력을 힘입으려면, 성령의 충만을 받으려면 우리는 오로지 기도에 힘써야 합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14절에 오순절날에 다 같이 한 곳에 모였어요. 홀연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고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여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여러분, 이 역사가 어떻게 시작이 되었을까요? 그렇습니다. 오로지 기도에 힘써. 다 같이 기도에 힘썼기에 성령의 능력을 힘입고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었기에 그들에게는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성령 충만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16장 33절에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여러분, 성령 충만의 역사는요, 담대한 신앙으로 이어지고요,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게 합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8절에는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기도의 은사, 방언의 은사가 나타나게 합니다. 또한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은사와 능력이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 나타나 날 때부터 앉은뱅이였던,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일을 일으켰던 것처럼 성령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고 그 은사를 가지고 성령의 역사를 이루어갈 때 우리는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오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성령님께서 충만히 역사하시면 황홀한 기쁨이 넘치고 가슴 속에 즐거움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애청자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게 되면 성령의 열매가 나타납니다. 전인격적 변화를 말하는 거죠.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부터 23절 말씀,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참된 신앙은 생활 속에서 좋은 신앙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또한 에베소서 5장 8절에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세상에서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성령 충만의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또한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 능력을 따라 증인된 삶을 살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자랑하며 담대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이것이 성령 충만함을 받은 자의 은혜요 축복인 것입니다. 성령 충만은 그러면 어떻게 계속해서 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지속적으로 받는 것이, 지속적으로 누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매일 기도하셔야 합니다. 매일 말씀을 읽고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죄와는 피 흘리기까지 싸우고 죄를 지었을 때는 즉각 회개해야 합니다. 늘 성령님과 동행하고 성령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성령님을 근심시키지 말아야 합니다. 적극적으로 성령님과 함께 전도하고 성령 충만한 생활을 해야 합니다. 성령의 열매 맺는 생활을 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함을 지속적으로 받는 복된 비결입니다. 사랑하는 청취자 여러분, 인생은 전쟁입니다.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인생은 고난의 연속이고 어려움의 지속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은 이 고난과 전쟁 가운데서도 반드시 승리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자기 자녀들에게 천국 백성으로서의 축복뿐만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주신 약속이 있습니다. 좁은 길을 걸어도 밤낮 깊

9월 1일 화요일 날씨입니다. 먼저 남한의 날씨는 대체로 하늘에 구름이 많이 끼겠는데요. 강원도와 제주도의 하늘은 잿빛의 흐린 하늘이 예상됩니다. 남한의 아침 최저 기온은 18에서 25도로 시작되고요. 낮 최고 기온은 27에서 32도로 전망됩니다. 마찬가지로 북한도 대체로 구름이 많겠는데요. 함경도에서는 오후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하겠습니다. 북한의 아침 최저 기온은 14도에서 21도로 출발하고요. 낮 최고 기온은 22도에서 29도로 상승하겠습니다. 이어서 바다 날씨입니다. 동해북부는 종일 흐린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서해북부의 하늘은 대체로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파도의 높이는 동해 북부와 서해 북부 모두 1에서 2미터 사이로 일겠습니다.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오늘도 한반도 온땅 위에 복음의 기쁜 소식이 널리 전파되기를 기도하며 성령 충만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향 땅 북한에도 전해드리는 날씨 소식, 해산에서 온 웅이었습니다.

좁은 길을 걸어도 주님의 영이 함께해 주신다면, 우리 성령님과 동행한다면, 밤낮으로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음을 선포하며, 주님 안에서 성령님과 동행하는 하루 보내시기를 중보하면서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함께 해주신 청취자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0: HTBC 미션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0: 북한 구원과 복음 통일을 위한 기도. 전주 양정교회 박재신 목사님의 기도입니다.
1: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먼저 온 통일이라고 일컫는 3만 4천여 명의 탈북 형제 자매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은 목숨을 걸고 두만강 압록강을 건너서 천신만고 끝에 한국 땅에 왔습니다. 어떤 이는 굶주림 때문에, 어떤 이는 자유를 찾아 정든 고향 땅을 떠나왔습니다. 주여, 그들이 탈북 과정에서 겪은 엄청난 고난과 고통으로 인하여 생긴 정신적 트라우마가 잘 치료되게 하시고, 그리운 가족들과 생이별하고 떠나온 고향에 대한 그리움으로 인한 아픔과 슬픔을 위로하시고 치료하여 주옵소서. 북한과 전혀 다른 한국의 이질적인 문화와 생활 방식으로 대인관계와 직장생활에 어려움이 없게 하시고, 치열한 경쟁을 해야 하는 한국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여 낙심하거나 절망하는 일이 없게 하옵소서. 주변의 좋은 친구들과 친절한 이웃들을 많이 붙여주셔서 삶이 안정되고 평안하게 하옵소서. 특히 믿음의 사람들을 만나게 하옵소서. 신실한 믿음의 이웃들을 통해 그들이 복음을 듣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의 주님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한국 교회가 그들을 품고 기도하며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섬기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예비하신 복음 통일, 평화 통일의 그날이 속히 오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0: 아멘. 지금까지 전주 양정교회 박재신 목사님과 함께 기도했습니다.

FEBC 아침을 여는 예배. 성도 여러분, 평안히 주무셨습니까? 하나님 주신 새달 9월의 첫날 아침에 인사드립니다. 여름 대지는 여전히 달구어져 있지만 마침내 가을이 오고 선선한 바람도 이제 우리에게 선물로 다가옵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 한 달 내내 성령의

기운을 흡족히 내려주시고 기도의 응답과 삶의 열매도 넉넉히 주실 주님을 함께 찬양하십시다. 오늘도 우리의 예배와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께 먼저 예배로 인사드리시죠. 우리는 오직 주님의 은혜만이 간절한 성도들입니다. 어서 오세요, 예배자 여러분. 주후 2026년 9월 1일 화요일 FEBC 아침을 여는 예배입니다. 이 은혜의 9월도 우리를 주님 따라가게 하실 하나님께 경배해 드리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오늘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19편 1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참으로 그들은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주의 도를 행하는 도다. 주께서 명령하사 주의 법도를 잘 지키게 하셨나이다. 내 길을 굳게 정하사 주의 율례를 지키게 하소서. 내가 주의 모든 계명에 주의할 때에는 부끄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주의 의로운 판단을 배울 때에는 정직한 마음으로 주께 감사하리이다. 내가 주의 율례들을 지키오리니 나를 아주 버리지 마옵소서.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아 싸우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찬송을 받으실 주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입에 모든 규례들을 나의 입술로 선포하였으며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워함 같이 주의 증거들의 도를 즐거워하였나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주의 율례들을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시편 119편 1절에서 16절까지 함께 봉독하셨습니다. 도안교회 양형주 목사님이 말씀 선포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되십시오.

자, 이제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시편 119편은 시편 가운데 가장 긴 시편입니다. 이게 전부 몇 절까지 있냐면 요 뒤에 보시면 176절까지 있습니다. 말씀 하나하나는 너무 은혜로운데 읽다 보면 지치죠. 그래서 우리 16절씩 쭉 진행이 되는데 이게 사실은 규칙이 있습니다. 여기 여러분 그 119편 여기 보시면은 문단을 구분하는 동그라미가 있어요. 동그라미. 이 동그라미가 9절에 시작하고 17절에 시작하고 그다음 25절에 시작하고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한 단락에 8절씩 구별이 돼서 쭉 펼쳐지는 겁니다. 그럼 8절씩 구별이 돼서 176절까지 가면 이게 어떻게 되느냐? 176 나누기 8을 해야죠. 그러면 22절이 되죠. 20이라는 숫자는 어떻게 되느냐? 이게 히브리 알파벳의 숫자입니다. 히브리어에서 알파벳이 시작되는 게 알렙이라고 하는 알파벳. 우리로 하면 이제 A에 해당하는 단어죠. 알렙, 베트. 이게 꼭 처음 시작하는 게 A, B가 사실 우리가 부모님을 어린 나이가 부를 때 아빠 이렇게 하잖아요. 이 기본적인 원초적인 이 순서 같아요. A, B, C, D 해당하는 게 알렙, 베트 이렇게 해서 김멜, 달렙 쭉 가고 맨 마지막 절까지 총 이 알파벳이 몇 절이냐? 22절, 22개입니다. 22개.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 알파벳 순서를 따라서 시작이 되는데 여기 각 성경 구절은 이 알파벳으로 시작하는 단어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1절에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아쉐르라고 하는 알렙으로 시작하는 복이 있으며 시작하고요. 9절 청년이 이거 할 때는 또 베트로 시작하는 단어로 시작을 하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176절이면 엄청나게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순서를 놓치지 않고 잘 기억하고 암송할 수 있도록 이렇게 알파벳 순서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치를 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 시편 119편은 시편 중에서 제5권 안에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107편에 보면 제5권에서 시작을 하죠. 그러니까 시편 총 5권으로 되어 있는데 이제 모세오경을 상징하는 것과 같이 제5권부터 제일 끝까지 150편까지가 시편 제5권에 해당하는데 제5권의 핵심은 뭐냐? 땅으로부터 속량받은 백성들. 5권 107편 2절에 보면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이 대적의 손에서 여호와께서 속량하셔서 3절에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온 땅으로부터 돌아오는 이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하고 행복한 삶, 귀한 삶이 뭐냐? 그리고 너희들이 이 땅에서 복되게 사는 게 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며 사는 것이다. 특별히 이 말씀을 새기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지를 시편 119편에서 아주 진지하게 아주 진하게 말씀을 하고 있죠. 이 시편 119편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 이 말씀을 붙들고 사는 삶이 얼마나 복이 있는가를 선언을 합니다. 이 시편 119편을 보면은요, 1절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자, 이제 시편에는 종종 정말 복 있는 삶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노래를 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시편 1편에 나오는 복입니다. 자, 여러분 시편 1편을 보시면 시편 1편이 말하는 복이 어떤 복인지가 나오는데요. 자, 복 있는 사람은 뭐라고 합니까?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그 다음에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그 다음에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고. 자, 여기 보면은 꾀를 따르다가 길에 서고 그 다음 자리에 앉아버리죠. 따르다가 서다가 주저앉는 거예요. 이 악인들의 를 따라서. 근데 복 있는 사람은 누구냐? 이건 아니하고니까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어떻게 해요? 즐거워한다. 즐거워해서

그 율법을 주야로 뭐 합니까? 묵상한다. 이게 묵상한다라는 건 밑에 나라주 3번에 작은 소리로 읊조린다. 그 말씀을 내 귀에 내가 들리는 소리로 계속 반복하면서 나한테 선포하는 거죠. 그 말씀이 내 전 존재를 붙들 수 있도록. 그리고 이 말씀을 붙들고 이 말씀을 반복적으로 읊조리는 것이 너무 즐겁고 재미있는 거죠. 사람이 즐거움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진짜 즐거움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계속해서 공명하고 진동하도록 하는 즐거움. 이게 복이라는 거죠. 근데 이런 복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119편을 묵상합니다만 100을 뺀 19편을 보면 여기도 이런 복을 또 얘기를 합니다. 19편 보시면 7절부터 14절까지 쭉 이게 나오는데요.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고 영혼을 소송시키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율법, 이 여호와의 말씀이 단순히 그냥 즐거워하는 게 아니라 이거를 붙들고 읊조리다 보면 나를 소송시키고 지혜롭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의 이 율법 또 8절에는 교훈 그리고 9절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 이러면서 다양한 측면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조명을 하는데 이 말씀이 10절에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하고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그럽니다. 자 그러면서 14절에 나의 반석이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열납되길 원하나이다. 여기 묵상이 또 나오죠. 묵상은 뭐냐? 여기도 보면은 작은 소리로 읊조리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소중하고 이 말씀을 붙들고 흔들리지 않고 이 말씀을 즐거워하고 달게 여기는 이들 그리고 이 말씀을 날마다 읊조리면 내 안에 진동하며 머물 수 있도록 하는 이들 이런 이들이 정말 복이 있다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오늘날 너무나 다양한 시대이고 너무나 유혹과 미혹이 많은 이 시대에 여러분 복된 길을 선택하고 놓지 않는 성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귀한 이 길을 가야죠. 자, 1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하죠. 행위가 온전하여. 이게 온전하다라는 건 내면과 외면이 일치하는 겁니다. 이 내면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든 내면을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의 율법. 여기 이제 율법은 히브리 말로 토라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토라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길을 알려주는 안내자, 스승이라는 의미가 또 많이 들어 있습니다. 이미지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인도해주는 우리의 걸음을 주의 뜻대로 인도해주는 그 말씀 이게 토라, 여호와의 율법이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보통 율법 그러면은 아니 막 억지로 지켜야 되는 좀 부정적인 이미지가 신약 성경에 많이 부각됩니다만 원래 이 율법의 의미는 우리로 마땅히 가야 할 길을 바르게 가르쳐주는 안내자, 길잡이, 스승의 의미가 있죠. 자 이전에는 이 하나님의 율법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증거라고 합니다.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자, 증거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공적으로 선언해 주시고 또 공적으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임을 드러내 주시는 것, 증인으로서 서시는 것, 이게 증거이죠, 증거. 여러분, 우리 그 구약성경의 언약궤를 뭐라 그러냐면 증거궤라고 그러죠, 증거궤. 그리고 십계명 돌판을 뭐라 그러냐, 증거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구약성경에 보면 왜 이걸 증거궤요 증거판이라고 그러냐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나의 언약 백성임을 선언하는 가장 중요한 증거들을 그 안에 넣어놓으셨죠. 그래서 모세의 십계명 돌판 또 만나 항아리 또 하나님이 증거로 보여주신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런 것들을 이 증거궤 안에 넣어놨죠. 그래서 증거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삼아주신 증거 그래서 2절에 이 증거들, 증거의 말씀이라는 거죠. 이 말씀을 지키고 그 다음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단순히 내가 지키는 차원으로 그치는 게 아니고 나의 걸음을 인도하고 또 전심으로 이걸 통해 누구를 구합니까? 하나님을 구하는 통로가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증거의 말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3절에 참으로 그들은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에서 넘어가지 아니하고 그 다음 주의 도를 행하는도다 그러죠. 자 이번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뭘로 얘기하느냐? 주의 도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표현하는 다양한 이런 표현들에 대해서 여러분 밑줄을 하나씩 그으시면 좋죠. 율법, 증거 2절에 그 다음 3절에 주의 도, 4절은 법도. 아 법도. 이 법도라는 건 뭐냐? 여기 주의 도가 먼저 나오는데 이 주의 도라는 거는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삶의 방향. 도라는 게 길도자를 쓰니까요. 그 길로 가야 되는 이 길을 따라 굳게 가는 게 복이 있는 거고요. 그 다음 4절에 주께서 명령하사 주의 법도를 잘 지키게 하셨다. 이 법도라는 건 상관이 밑에 있는 사람에게 일종의 이제 임무와 의무를 맡길 때, 의탁할 때 이거를 이제 법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복된 길을 가기 위해 마땅히 의탁하신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 법도라는 거죠. 법도. 자, 그 다음에 5절에 내 길을 굳게 정하사 주의 율례를 지키게 하소서 그럽니다. 자, 율례라는 말은 이제 호크라는 말인데 우리 이 율례는 이제 그러니까 문자 그대로 하면 돌에 새긴 글을 율례 이렇게 호크라고 얘기하죠. 돌에 새기는 글. 이 돌에 새겼다는 건 뭐냐? 변경 불가능한 하나님의 뜻과 규정을 말합니다. 그러니까는 이 율례는 내 가슴팍에 새겨서 마땅히 내가 그 안에서 행해야 할 것들 그것들을 주님 잘 지키게 하소서 그럽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 보면 이제 서서히 놀라운 표현이 드러납니다. 이건 뭐냐면 내가 내 힘으로 지키고 행하는 것 같은데 이제 여기서부터 서서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표현들이 스며들기 시작하죠. 자 그래서 4절에도 보면 주께서 명령하사 주의 법도를 어떻게 해요? 잘 지키게 하셨나이다. 내가 지키는 게 아니라 지킬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는 거죠. 그 다음에 5절도 내 길을 굳게 정하사 주의 율례를 어떻게 해요? 지키게 하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법도를 즐거워하고 기쁘게 순종해서 따라갈 수 있게 하시는 분은 누구냐? 바로 여호와라는 거죠. 하나님. 그래서 주님 제 힘으로 지키는 게 아니라 지킬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 여러분 새벽 기도도 내 의지로 하려고 하면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근데 주께서 은혜를 주시면 이 새벽에 나오는 것이 즐겁고 막 어떨 때는 벌떡벌떡 깨지고 너무 신기하죠. 그리고 그 말씀을 받는 게 너무 즐겁고 감사하고 이게 뭐냐? 은혜라는 겁니다. 은혜로 가야 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그래서 기도하죠. 주여 내 길을 굳게 정하사 주의 율례를 지키게 하소서. 그러면서 6절에 내가 주의 모든 계명에 주의할 때에 부끄럽지 아니하리이다. 자, 여기 또 계명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계명은 뭐냐? 미츠바라고 하는 단어인데 요거는 왕의 명령을 말합니다. 왕의 명령. 그러니까 주의 계명에 주의한다라는 건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그 왕의 뜻을 따라 행하는 것이 자랑스럽고 기쁘고 감사하지 사람들의 시선 부끄럽지 않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는 삶에 큰 기쁨과 즐거움이 있다는 것이죠. 자, 7절에 내가 주의 의로운 판단을 배울 때에는 자, 하나님의 뭘 배웁니까? 의로운 판단, 공의로운 결정이죠. 정직한 마음으로 주께 감사하리이다. 여러분, 우리는 기본적으로 이제 그렇게 공의롭지 않은 사람입니다. 여기 의로운 판단, 미슈파트라고 하는데 의롭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불의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로운 판단과 공의가 올 때 우리 마음을 이렇게 좀 불편하게 하고 찌르게 하고 힘들게 하죠. 근데 그런 판단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해요? 감사합니다. 감사. 그게 뭐냐? 나를 쳐서 복종해서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것이죠.

0: 8절에 내가 주의 율례들을 지키오니. 자, 이 율례들은 아까 말씀을 드렸죠. 우리 5절에 가슴에 새긴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아, 지킬 텐데 주님 나를 아주 버리지 마옵소서. 지금 힘든 거예요. 이 시편을 노래하는 이 기자가 다윗이 정말 힘든 거죠. 그런데 주님 나를 아주 버리지 마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9절에 이제 배트에 시작하는 게 또 나오죠. 9절 시작은 이렇게 됩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게 하리이까? 자, 앞에 1절에는 복이 있도다 이렇게 선언했죠. 얼마나 행복하냐, 얼마나 복이 있느냐. 그래서 복이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산다라는 걸 보여줬으면 9절에는 두 번째로 그러면 청년이 우리가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어떻게 나는 그럼 이 복된 길을 정결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이렇게 이제 묻는 거죠. 특별히 여기 청년은 열정이 있고요. 욕구가 많고요. 유혹도 많은 존재죠. 청년.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게 할 수 있을까? 그러면서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라. 여기 처음으로 이제 말씀이 나옵니다. 말씀.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이라고 할 때는 이 다바르라고 해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하나님의 입에서 직접 선포하신 이 말씀. 이게 하나님과 깊은 관련이 있는 겁니다. 인격적으로. 그분이 주신 말씀이라면 내가 지켜야지.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입니다. 이 말은 말씀이 답이다라는 거죠. 내 인생의 모든 답은 말씀이다. 자, 그러면서 10절에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아 싸우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그러니까 이 떠나지 말게 하소서는 뭐냐?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아유 말씀이고 뭐고 몰라 하고 다 제쳐놓고 마음대로 살고 싶은 유혹이 계속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11절에 범죄하지 않도록 주의 말씀을 어디에 두나? 내 마음에 둔다.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겁니다. 이게 우리 힘으로 안 되니까 이제 새 언약 때 어떻게 해요? 성령께서 그 말씀을 내 심령에, 마음에 둔다고 그러죠. 마음에. 마음에 할 대를 행하는 겁니다. 자, 찬송을 받으실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그리고 내가 이 율례들을, 규례들을 다 선포하고, 그 다음 14절.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워함 같이. 돈이 많으면 즐겁죠. 좋죠. 너무 많으면 골치 아플 수 있지만, 웬만큼 있으면 즐겁죠. 그런데 즐거워함 같이, 어떻게 해요? 주의 증거들의 도를 즐거워하였나이다. 자, 하나님이 직접 증언하시고, 약속하시고, 보증하신 그 말씀의 길을 따라 사는 것을 즐거워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단계가 되면 이전에는 물질이 정말 즐겁고 좋고 전부인 것 같았다가 하나님의 말씀과 뜻이 점점 크게 다가와서 물론 이것도 필요하겠지만 이제 나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게 어마어마하게 크게 다가오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걸 위해서 15절에 내가 주의 법도들을 여기도 보면 작은 소리로 어떻게 해요? 읊조리며 늘 그 말씀을 따라 읊조리며, 특별히 이 읊조린다라는 말이 여기서 시아흐라는 말, 1편에는 그 하가라고 하는 좀 다른 단어가 쓰였는데 늘 기쁘게 내 안에서 막 흘러넘치는 이거를 말하죠. 늘 기쁘게 읊조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그 말씀을 잊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이 행실을 깨끗하게 할 때는 말씀이 답인데 그냥 말씀이 답이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잡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을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마음에 꼭 간직하고 품고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복된 인생의 출발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시편 119편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씀을 가슴에 새기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로 서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1: 귀한 생명의 양식, 도안교회 양영주 목사님이 전해주셨습니다. 주의 자녀들을 향하여 복 있는 삶의 길을 제시하시는 오늘의 말씀이 우리의 구원을 더욱 기대하게 합니다.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그 말씀이 인도하는 길을 따라 사는 자

자를 성경은 행복자라고 하셨어요. 오늘의 말씀 중에 더욱 은혜가 되는 것은 주께서 우리가 그 복된 길을 따르도록 명령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나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그 길을 따르기로 마음을 정하기만 하면 그 다음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의의 길로 저를 인도하시겠다는 이 언약이 9월의 첫날 아침에 가을과 함께 선물로 다가옵니다. 내가 주의 계명에 주의할 때 나는 더 이상 부끄럽지 아니할 것입니다 라는 말씀을 선포하며 우리 모두 이 한 달을 더욱 담대히 더욱 행복하게 살기를 다짐하면 좋겠습니다. 결단과 다짐으로 개인 기도의 시간 가집니다.

아멘.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인의 길을 걸으며 모든 것이 특히 우리의 지친 심령이 말씀으로 회복되는 복 있는 9월 되시길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우리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을 향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안고 우리 다음 세대들을 많이 축복하고 싶습니다. 9월 1일 화요일에 함께한 FEBC 아침을 여는 예배 제작남지구 예배인도 이영순이었습니다. 내일 아침에 뵙습니다. 샬롬.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입니다. 방송가족 여러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지요? 내 영혼의 핏빛이니 윤재희입니다. 주님의 온유함이 우리 안에 회복되길 원합니다. 혈기와 능력으로 세상의 완악함에 대적하지 않고요. 십자가의 사랑과 인내의 온유함으로 승리하겠습니다.

온유한 주님의 음성. 오늘 레오네 피피치니 첫 찬양으로 함께 불렀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사람과 자연이 함께 행복을 추구하는 새로운 세상, 더 헤븐 리조트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찬양과 은혜로운 말씀으로 우리 방송가족 여러분을 만나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찬양, 또 나누고 싶은 이야기 있는 분들 가운데 문자 메시지 가능하신 분들 50원, 100원의 정보 용료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샵 1069,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이어드리는 찬양입니다. 주님 지으신 솜씨.

0: 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최근 캐나다 측의 잠수함 사업에서 고배를 마셨던 한화오션의 영상이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영상의 제목은 진심을 담아 깊이 감사드립니다 였습니다. 세계적인 기술력과 정부의 지원 속에서 모든 것을 쏟아부었지만 자신들이 조금 부족하여 실패했다고 솔직히 인정한 것이지요. 그리고 그 실패에서 얻은 교훈을 마음에 새기고 도전을 멈추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사람들은 이 동영상을 보면서 패배를 숨기지 않는 따뜻한 실패 마케팅이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실패를 감추거나 변명하지 않으면서도 그 자리에 머물지 않고 다시 도전하겠다고 하는 태도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던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부모는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고 학생은 좋은 대학과 직장을 원하며 사업하는 사람은 자신이 시작하는 일이 번창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서점에는 성공의 법칙을 이야기하는 책들로 가득하고 방송은 성공한 사람을 인터뷰합니다. 그러나 정작 우리는 실패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제대로 배우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요즘 심리학에서 회복 탄력성이란 말을 사용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어려움과 실패를 만나도 그 자리에 주저앉지 않고 마음을 추슬러 다시 일어서는 힘을 말합니다. 성경 속 믿음의 사람들도 많이 넘어졌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노아는 술에 취해 수치를 당했고, 아브라함은 두려움 때문에 거짓말을 반복했습니다. 모세는 분노를 다스리지 못했고, 다윗은 욕망에 넘어져 큰 죄를 범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들을 실패자로 낙인 찍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는데, 그들은 한결같이 다시 일어났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다시 일어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정신력이 강해서도 아닙니다. 의지가 특별해서도 아니었습니다. 시편 37편은 이렇게 말씀하지요.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라고 말입니다. 의인이 다시 일어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손을 붙드시기 때문입니다. 회복의 뿌리는 우리의 의지에 달려 있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의인은 넘어지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붙들려 다시 일어나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실패는 넘어지는 것 자체가 아닙니다. 넘어진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기를 포기하는 것이 실패이지요. 윈스턴 처칠은 학생들에게 절대로, 절대로,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라고 권면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포기하지 말아야 할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의지로 버티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버틸 수 있는 이유는 우리를 기대하시며 붙드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넘어져 있습니까? 모든 것이 뜻대로 되지 않아 실패했다고 느끼십니까? 괜찮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시 일어나십시오. 넘어짐은 인생의 마지막 장면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명령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직접 손을 내밀어 일으키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러므로 절대로, 절대로,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이것이 복음이며 우리에게 주어진 소망입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9월부터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전해주시는 목사님이십니다. 임마누엘 선결교회 이성훈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어드리는 찬양입니다. 나는 비록 약하나.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선하신 주님을 신뢰합니다. 우리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주님께 내려놓고요. 쉽고 가벼운 주님의 멍에를 짊으로 마음의 쉼을 누리길 원합니다. 네, 오늘 삐삐치니 오늘 마지막 찬양입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함께 찬양하시고요. 저는 내일 다시 여러분 만나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윤재희였고요. 이 프로그램은 사람과 자연이 함께 행복을 추구하는 새로운 세상, 더 헤븐 리조트와 함께 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십시오.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포항 극동방송입니다.
1: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안개 발생 시 안전운전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안개는 계절이 바뀌거나 잦은 비가 내릴 때 혹은 해빙기 물의 증발량이 많은 시기에 발생합니다. 짙은 안개가 발생한 경우 보행자는 물론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해서

교통사고의 주요 유발 요인이 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안개가 예상되는 날에는 외출하기 전에 인터넷이나 뉴스, 라디오 등을 통해 그날의 날씨와 안개에 대한 사항을 확인합니다. 출발 전에 전조등과 비상등 상태를 미리 점검합니다. 운전 중에는 안개등을 켜고 안개가 심할 때는 비상 깜빡이를 켜서 본인의 위치를 알립니다. 안개가 짙을 때는 시야 확보가 어려운 만큼 평소보다 속도를 줄이고 차간 거리를 2배 이상 확보합니다. 강변도로나 하천도로, 안개의 경계가 되는 터널의 입출구는 특히 주의하여 운전하시기 바랍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안개 발생 시 안전운전 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0: HT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말씀 365일 조미정입니다. 하루의 시작을 말씀과 함께 여는 말씀 365일. 오늘 말씀 통해 우리의 영혼이 맑아지고 주님과의 깊은 만남의 시간이 되기 바랍니다. 오늘은 사무엘하 6장 1절 말씀부터 봉독해드립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그들이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에 아효는 궤 앞에서 가고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제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오 하고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사람 오벳에돔의 집으로 메어간지라. 여호와의 궤가 가드사람 오벳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베데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의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베데돔의 집에서 다윗 성으로 올라갈세.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여섯 걸음을 감해 다윗이 소와 살진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었는데 그때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오니라.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여호와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그 준비한 자리에 그것을 두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니라.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모든 백성 곧 온 이스라엘 무리에게 남녀를 막론하고 떡 한 개와 고기 한 조각과 건포도 떡 한 덩이씩 나누어 주매 모든 백성이 각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하니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말씀 365일 오늘은 사무엘하 6장 21절 말씀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주님과 이 아침을 주 안에서 평안하십니까? 공부영입니다. 새달 9월이 시작됐습니다. 새달 9월은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항상 주님 안에만 거하고 있다면,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꼭 붙어만 있다면, 우리는 있는 곳 어디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며 예배 기쁨과 은혜를 누릴 수가 있지요. 요한복음 15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생명이신 주님과의 연결만이 생명입니다. 내 영혼을 예수 충만으로 꽉 채워야 합니다. 내 핸드폰의 배터리 충전은 날마다 꽉 채우면서 오늘 내 영혼의 예수 충만은

몇 퍼센트입니까? 오늘부터 세 달 9월이 시작됐는데요. 예수로 꽉 채워진 충만한 그런 한 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매일 아침 은혜의 찬송과 큐티로 엮어드리고 있는 주님과 이 아침을 첫 곡입니다. 만세 반석 열리니 백일 현악단의 연주입니다.

0: 라디오 큐티 매일 아침 삶의 지혜와 소망을 들려주는 라디오 큐티는 나침반 출판사가 발행한 김장한 목사님과 함께 경건 생활 365일 세일을 행하리라와 함께합니다.
1: 우리는 구원 얻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고린도후서 2장 1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선용하라. 오늘의 큐티 제목입니다. 미국의 제39대 대통령인 지미 카터가 100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을 때 저는 대한민국 정부 대표 자격으로 장례식에 참석해 조문을 했습니다. 카터 대통령과는 그가 미국 조지아주 주지사 시절이었던 1973년 미국 애틀랜타의 한 교회 집회에서 처음 만나 기도해 준 후 50여 년 동안 신앙의 동역자로 또 우정을 나누는 친구로 지내왔습니다. 그분이 대통령에 당선된 후 1979년 6월에 한미 정상회담을 위해 방한했을 때의 일입니다. 대선 후보 당시 공약이었던 주한미군의 단계적인 철수 추진에 대해 이를 막으려는 박정희 대통령과의 1차 회담은 좋지 않게 끝났습니다. 주일인 그 다음날 미국 대사관저에 한국 종교 지도자들을 초청한 카터 대통령은 모임이 끝난 후 제게 여의도 침례교회 주일 예배에 함께 갈 것을 제안했습니다. 저는 1차 회담 결과를 매스컴을 통해 알고 있었기에 기회는 이때다 싶어 박 대통령에 대한 덕담과 주한미군 철수에 대해 의견을 묻는 카터 대통령에게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 유보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박 대통령을 전도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후에 카터 대통령과의 대화를 궁금해하는 박 대통령에게도 카터 대통령과의 대화를 전하면서 2차 정상회담에서 긍정적으로 임해줄 것을 조언했습니다. 이후 미군의 주둔이 계속 보장돼야 한다는 공동성명서가 발표됐고 카터 대통령이 귀국하는 날 차 안에서 약속대로 박 대통령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사실도 듣게 됐습니다.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김정환 목사님의

인생 메모 중에서 보내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를 선용하십시오. 복되고 형통합니다. 아멘. 주님, 주님이 주신 기회를 잘 선용해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제가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 주신 기회인지 아닌지를 분별하는 지혜를 달라고 주님께 간구합시다. 묵상하시면서 각자의 영적 일지를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라디오 큐티 낭독의 장대진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삶의 지혜와 소망을 들려주는 김장환 목사님과 함께하는 라디오 큐티는 유튜브 영상으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분에게는 전도용으로, 믿음의 가족들에게는 풍성한 하루를 선물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샵 1069, 우물정 1069, 50원의 유료 문자로 큐티라고 보내주시면 라디오 큐티 유튜브 영상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세문안 교회 찬양대가 불러준 곡 자비하신 예수여 함께 들어봤습니다. 매일 아침 은혜 찬송과 큐티로 엮어드리고 있는 주님과 이 아침을 이어지는 곡 전능의 하나님 바리톤 조윤원 씨의 찬양입니다. 이 찬양 함께 부르시면서 오늘 준비한 주님과 이 아침을 순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0: 죽도시장, 송도해수욕장, 그리고 포항극동방송 앞을 매일 오가는 버스가 있습니다. 그 버스에는 복음이 흐릅니다. 전파선교사이신 버스기사 유문근 장로님입니다.
1: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중에 이런 말씀 중에 하더라고요. 왜 포항 버스에서는 이렇게 안전좌석 뒤쪽에 보면은 왜 그래 이단들의 광고들을 그렇게 많이 쓰느냐, 보살들의 광고를 많이 쓰느냐, 점쟁이들의 광고를 많이 쓰느냐 하면서 그런데 그 말씀을 듣는 순간에 저 머리에서 한 대 맞은 것 자체가 띵 맞더라고요. 내가 버스 운전을 하는 상황에서 그런 것이 있었구나 싶은 생각이 있어서 아 방송을 들자 한번 해보자 그랬는데 극동방송이 개국을 함으로 인해서 그 극동방송을 처음부터 계속 듣고

0: 시작했습니다. 버스 이제 마치는 시간 좀 돼갖고 이제 아 승객이 아무도 없다 생각했을 때 볼륨을 최대한 높여갖고 꽝쩡쩡하면서 조금 위로를 받자 찬양을 위로를 받자 하는 식으로 했는데 막상 하다 보니까 종점까지 다 가는데 뒤에서 기사님 감사합니다 찬양 잘 들었습니다 이 소리가 엄청나게 놀랐어요. 그런 위로의 말씀이 너무나 기뻐서요. 너무나 좋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더 힘이 났어요. 방송을 청취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방송인데 그저 훔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그저 훔치는 생각이 갑자기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작은 헌금이라도 하자.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전부 선교사 헌금도 하고 오히려 그래 하다 보니까 오히려 저희가 더 형편이 더 나아지고 오히려 더 덕이 된 것 같아요. 꼭 추천하고 싶어요. 전파 선교사 한 분 가입해 보라고. 아마 가입함으로 인해서 포도와 알송이가 있잖아요. 하나를 하나 연결해 가듯이 그렇게 연결해 갈 수 있는 그런 기쁨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이 전파 선교사를 함으로 인해 갖고 우리 가정의 형편도 엄청나게 나아지고요. 나 아무래도 이 방송으로 인해 복받은 사람은 제일 것 같아 갖고요.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1: 나는 매일 은혜를 받는데 그 은혜를 그저 훔치는 것 같았다는 장로님의 고백. 그 마음은 헌신의 시작이 됐습니다. 상업 광고 없이 전파 선교사님들의 귀한 헌금으로 24시간 제작되는 포항극동방송. 여러분의 헌신이 복음을 이어갑니다.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 우물정 9030번으로 전파라고 두 글자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세요. 문자가 어려우신 분들은 전화 주시면 됩니다. 054-256-3000번 포항 극동방송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은혜를 전합니다.

0: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포항 극동방송입니다.
1: 오늘의 양식. 오늘 이 시간은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님께서 열왕기상 18장 36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2: 많은 사람들이 살기 힘들다고 말합니다. 실제로 어려움 속에 사는 사람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일자리가 없다고 그러고 또 주식이 오른다고 하니까 있는 돈 없는 다 갖다 집어넣는데 하루아침에 폭박 내려가니까 그냥 저들이 멘붕에 빠져버렸습니다. 이 세상에는 사실 우리들의 참 기쁨과 만족을 주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 주님밖에는 참 기쁨과 만족을 주실 분이 없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결혼해서 집을 마련하려고 해도 직장의 월급으로는 평생 집 마련하기 어렵다는 현실에 부딪혀서 낙심합니다. 영세소상인들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너무 힘들다고 말을 합니다. 이런 때 우리는 문제를 바라보면 안 됩니다. 절망의 환경을 바라보면 안 됩니다. 낙심하는 내 자신을 바라봐도 안 됩니다. 눈을 들어 우리 주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주님만이 나의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고 모든 것이 되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주님 외에는 우리에게 참 기쁨과 만족을 주실 분이 없습니다. 잠시 잠깐 어렵고 힘든 시간이 지나고 나면 사랑의 주님께서 우리를 모든 절망에서 건져주시고 주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와 축복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채워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시편 기자가 고백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야훼에게서로다. 이상 그 누구도 우리를 절망 가운데서 건져주지 못하지만은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든 절망에서 건져주시고 우리 일생 다가도록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121편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고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주님께서 모든 환난을 우리 삶 가운데서 걷어내 주시고 주님이 하신 놀라운 은혜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줄 것입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신이 있습니다. 14억의 인구가 사는 인도만 해도 신이 3억이나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 되시고 많은 신들 가운데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 우리가 믿고 섬길 우리의 구원의 주님, 우리의 경배의 대상이 되시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의 많은 이야기 가운데 가장 드라마틱한 내용 중에 하나가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와 함께 갈멜산에서 대결할 때 엎드려 기도할 때 불이 떨어진 사건입니다.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이 아직도 내내 그들의 신에게 빌면서 불이 떨어지게 해달라고 했지만은 그들의 신이 낮잠을 자는지 소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녁때가 되니까 엘리야 선지자가 제단을 쌓고 기도할 때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습니다. 이 시간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의 불이 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 불이 떨어지기 전에 먼저 엘리야가 무너진 제단을 잘 수축하고 번제물을 올려놓은 다음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열왕기상 18장 3절은 말씀합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야훼의 제단을 수축하되.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엘리야 선지자가 먼저 무너진 야훼의 제단을 수축한 것 같이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무너진 관계를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은 압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졌는지 관계가 무너져 있는지 자신이 압니다. 오늘 이 시간 무너진 그 제단을 다시 수축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난 다음 주님의 도심을 간절히 간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제단을 수축하고 난 다음 엎드려 기도할 때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것입니다. 열왕기상 18장 36절은 말씀합니다. 저녁 소제 드릴 때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엘리야 선지자는 먼저 이스라엘 민족의 주장 아브라함 이삭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여를 부르면서 주님만이 참 하나님이신 것을 먼저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시며 온 인류의 유일한 하나님이 되시고 구원자가 되십니다. 이상 모든 사람으로부터 존경을 받으시고 찬양을 받고 경배를 받으실 분은 오직 우리 주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정착하고 난 다음 하나님 명령을 어기고 그 가나안의 사람들이 섬기는 이방신을 섬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시면서 명령하셨습니다. 1계명이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2계명이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며 우상을 섬기지 말라. 이렇게 명령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가나안 정착 이후 십계명의 첫 번째 계명, 두 번째 계명을 어기고 하나님 외에 다른 신, 바알 아세라 신을 섬겼습니다. 우상 앞에 절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상을 숭배하는 저들을 선지자를 보내서 경고하시고 또 경고하시고 징계하시고 그렇게 저들이 돌아오게 주님께서 역사하셨지만은 징계를 받을 때뿐 또 돌아서서 우상을 섬기고 또 돌아서 우상을 섬겨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은 우상 숭배로 망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너희가 나를 믿는다 하면서도 나 외에 너무나 많은 우상을 섬기고 있구나. 이 시간 모든 우상을 다 버리고 내게로 돌아오라 말씀하십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우상이 무엇입니까? 참으로 불행하게도 이 땅에 80만이 넘는 무속인들이 있어서 악한 영의 지배를 받는 무속인들에 가서 빌면서 내가 어떻게 해야 잘 될 수 있나 갖다 돈을 바칩니다. 무속의 우상인 것입니다. 여러분 점쟁이가 여러분의 운명을 바꿔놓지 못합니다. 무당이 여러분의 운명을 바꿔놓지 못합니다. 마음의 불안만 더 깊어지는 것입니다. 돈의 우상을 섬긴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돈 때문에 가족끼리 싸우고 원수가 되고 돈 때문에 친구를 배신하고 돈 때문에 많은 문제가 생겨나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악한 사람들이 보스피싱을 통해서 그 가진 얼마 안 된 돈도 다 탈취해 갑니다.

돈이면 다 되는 줄 알고 착하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돈을 따라가는 사람은 돈 때문에 망하게 됩니다. 여러분, 돈은 잘 쓰라고 주신 것입니다. 물질에게 많이 주신 것은 좋은 일을 많이 하라고 많이 주신 것입니다. 절대로 움켜쥐고 살면 안 됩니다. 그 사람 무너지는 삶입니다. 권력의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명예의 우상, 인기의 우상을 따라갑니다. 그걸 지키려고 그냥 무물림칩니다. 그러니까 인기가 떨어질까 봐 불안해서 연애들 중에 마약을 하고 프로포폴을 하는 사람들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식이 우상이 되기도 하고 자기가 가진 소유물이 우상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상 중에 가장 큰 우상은 나라고 하는 우상입니다. 말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하지만은 실제로 자기 자신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높은 자리에 놓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7절은 말씀합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야훼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켜야 됩니다. 주님, 내 삶의 우상을 이 시간 내려놓기 원합니다. 나라고 하는 우상을 내려놓습니다. 돈이라고 하는 우상을 내려놓습니다. 명이라고 하는 우상을 내려놓습니다. 권력이라고 하는 우상을 내려놓습니다.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주님을 섬기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우상을 제거하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주의 종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8장 36절에 이렇게 엘리야가 기도합니다.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엘리야 선자는 자신이 주의 종인가 주의 말씀대로 모든 걸 행한다고 고백합니다. 우린 누구입니까? 분명한 자신의 정체성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가장 귀한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때때로 힘들고 어려운 일 있고 또 외롭고 힘든 인생을 살아갈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너무나 너무나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한 부모 가족 행사를 했습니다. 부모가 아이를 길러야 되는데 엄마 혼자서 아이를 기릅니다. 어제 보니까 아빠 혼자서 아이를 기르는 분도 있습니다. 참 아빠가 혼자서 아이를 기르려면 보통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대견한지 우리에게 행복한 대한민국 재단에서 그들에게 한국에서 제일 좋은 유모차를 선물로 드리는 귀한 행사를 했습니다. 교회에서는 이렇게 소외된 자, 그것도 누구도 돌보지 않는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으로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에서 모든 교구에 은둔 고립 청년들을 좀 찾아내서 명단 올리라 그랬습니다. 교구에서 명단들이 올라왔습니다. 끊임없이 이 청년들의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사랑으로 돌봐서 그 자리에서 벗어나게 하라. 고립 은둔형의 청년들이 컴컴한 방에 혼자 웅크리고 앉아있다가 그리고 나중에는 결국 자기 자신을 포기하는 극단의 선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섬겨야 됩니다. 우리는 보통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일을 하라고 세우신 하나님의 자녀여 하나님의 종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뜻을, 자기의 꿈과 계획을 이루게 살아가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주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들이 필요한 것이 바로 충성과 헌신인 것입니다. 고린도서 4장 2절입니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각자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공은 아무에게나 주는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하는 자에게만 주는 그것이 선물이 바로 성공입니다. 2022년도 제16회 반 클라이번 국제 피아노 콩쿠르에서 만 18살의 나이로 이 대회 60년 사상 최연소 우승한 임윤찬 군이 있습니다. 지금 세계 최고의 피아니스트 중 한 사람으로 주목받고 있는데 작년에 캐톨릭 중앙의료원에 자선기금 1억 원을 전달해서 소하늘을 치료하는 데 사용해달라고 했습니다. 카톨릭 중앙의료원에서는 그 기부자의 뜻을 따라서 요한 세바스찬 바흐라고 하는 이분의 이름으로 기금을 만들어서 소화하는 자들을 치료해달라. 그래서 그 기금을 쓰고 있습니다. 근데 그가 하루아침에 그렇게 세계적인 피아니스트가 된 것이 아닙니다. 하루로 외로이 12시간씩 피아노 앞에 앉아서 연습에 몰두합니다. 그저 자기 마음에 그 표현하는 음이 나올 때까지 한 구절을 수천 번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또 반복하는 집요한 연습광입니다. 이것은 그의 노력과 열정이 그를 세계적인 피아니스트로 만든 것입니다. 물론 재능도 있어야 되지만 하루 12시간씩 노력하는 이 노력이 없이 그가 세계적인 피아니스트가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지금도 그는 연습합니다. 어릴 때부터 피아노 앞에 한번 앉으면 7-8시간 쳐야 이제 좀 좋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그 일이 잘 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음식점을 하는 분들은

최선의 정성을 다해서 가장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서 사람들이 몰려오게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맛집이라는 게 그냥 생 것이 아닙니다. 주인이 노력하고 또 노력하고 노력해서 손님들이 오게 만드는 것입니다. 있는 초소에서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직장인은 직장에서 최선을 다해야 되고 사업가는 사업

주의 말씀 안에 거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내 힘과 내 능력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 날 붙들어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떤 문제도 어려움도 절망도 이겨내고 믿음으로 전진 또 전진 전진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 아닌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우리 스스로 이상한 사람은 얼마나 힘든 일이 많은지 우리 각자 각자에 다가온 그 스트레스를 감당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개인의 문제,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직장의 문제, 사업의 문제, 내 개인의 진로, 내 건강의 문제, 온갖 것들이 나를 막 누릅니다. 그때 우리가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주님, 나를 궁휼히 여겨주셔서 이 모든 무거운 짐을 벗겨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날마다 승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나갈 때 주님께서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간절한 기도에 주님이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엘리야가 기도했습니다. 야훼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야훼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려 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엘리야 선지자가 간절히 부르짖습니다.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하나님은 응답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부르 기도하기를 주 야훼는 하나님이신 것과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게 하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때 응답이 있다고 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습니다. 여러분, 문제를 말했을 때 어려움 당할 때 내가 해결해 보려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이 사람 만나고 저 사람 만나고 하면 문제가 쉽게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은 수렁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냉정해서 잘될 때는 친구가 되지만 문제 있고 어려움 당할 때는 다 등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 엎드려야 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을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하나님께 아뢰라. 하나님께 아뢰라. 우리가 하나님께 아뢰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응답이 올 때까지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해서 주님의 응답을 체험하고 기적을 체험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엘리야가 기도할 때 주님 하나님 불이 떨어지게 하셔서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심과 하나님께서 저들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심을 알게 하옵소서. 18장 37절입니다. 야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야훼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기도가 마치자마자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습니다. 38절입니다. 이에 야훼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하늘에서 불이 떨어진 것을 본 후에야 백성들이 소리를 지르며 엎드려서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열왕기상 18장 39절입니다.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야훼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야훼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야훼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저들이 불이 떨어진 것을 본 다음에야 하나님이 참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이심을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상 살아가면서 문제를 만날 때 어려움 당할 때 문제를 바라보고 낙심하지 말고 세상의 우상을 찾아가지 말고 하나님께 엎드려 간절히 기도해서 여러분 마음에 불이 떨어져 모든 문제 어려움을 이겨내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주님의 귀한 일꾼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시대대로 저 앞에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주여, 내 마음에 불이 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이 냉랭해졌습니다. 기쁨도 없고 감사도 없고 그저 원망 불평이 쏟아져 나옵니다. 주님 나를 용서해 주옵소서. 내가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어제부터가 굉장히 부정적이 되고 비판적이 돼서 밤낮 남만 비판하고 있고 나는 문제가 더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도 문제고 저 사람도 문제고 저 사람도 문제고 모여서는 남 얘기만 하고 있는 부끄러운 내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주님 나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우리는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는데 우리는 불이 떨어지지 않으니까 완전히 연약한 인간의 모습으로 되돌아가서 은혜 받지 못할 때의 모습으로 되돌아가서 불 꺼진 곳에서 그냥 냉랭한 가슴을 갖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비평하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불이 떨어져야 됩니다. 불이 떨어져서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의 사람, 말씀의 사람, 순종의 사람, 은혜의 사람으로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마음 가운데 주님의 성

0: 성령의 불이 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지금까지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이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서울전화 02-6181-9191번 02-6181-9191 여의도 순복음교회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양식,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번째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

0: 합동 방송 들으면 여기저기 교회의 목사님 그 다음에 찬양이 좋으니까 제가 항상 듣고 있죠. 집에서도 항상 틀어놓고 라디오 틀어놓고
1: 마음이 울적할 때 들으면 평안함을 주시고 항상 감사함을 느낄 수 있도록 해주시고 인도해 주시니까 항상 감사하죠. 땅끝까지 이르러 전도해야 되는데 직접 하지는 못하지만 간접적으로라도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조금이라도 동참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죠.
2: 전파 선교사, 내가 직접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순간에도 전도할 수 있는 이름입니다. 극동방송을 통해 드려진 헌금은 예수님의 생명을 전하는 전파 선교의 씨앗이 됩니다. 전도의 기회는 지금도 열려 있습니다.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으로 전파라고 보내주시면 신청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극동방송과 함께 복음을 전해주세요.

0: 매일 저녁 6시를 말씀과 찬양으로 물들이는 행복한 저녁, 오늘도 복음 왔어요에서 아주 특별한 공개 방송을 진행합니다. 뜨거웠던 여름 수련회와 여름 성경학교의 은혜, 9월에도 계속 이어가고 싶지 않으신가요? 말씀을 찬양으로 외우고 말씀의 기쁨을 체험하는 자리를 극동방송이 마련했습니다. 오는 9월 12일 토요일 오후 2시 포항 큰숲교회에서 열리는 달고 달디단 바이블 말씀암송 챌린지.
1: 말씀을 노래로 들으니 잘 외울 수 있어 감사합니다. 처음으로 말씀 찬양 노래 따라해봤는데 걱정 없겠네요. 방법이 정말 좋은 것 같아요.
0: 방송가족 여러분이 보내주신 은혜의 고백처럼 달고 달디단 바이블은 말씀을 찬양으로 외우며 우리의 마음에 말씀 한 장을 담아가는 시간입니다. 이번엔 그 은혜를 방송이 아닌 현장에서 직접 체험하세요. 다양한 선물은 물론 우리의 눈을 사로잡을 풍선 아트, 벌룬 쇼까지 준비됐습니다. 다음 세대뿐만 아니라 말씀을 본격적으로 암송해보고 싶었던 분이라면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으며 모든 행사는 무료로 진행됩니다. 공개 방송에 함께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 우물정 9030번으로 바이블이라고 세 글자를 보내주세요. 신청 가능한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특별히 현장에 오시는 모든 분들께는 여러분의 이름이 들어간 세상에서 단 하나뿐인 말씀 캘리그라피를 선물로 드립니다. 신청하실 때 이름을 꼭 남겨주세요. 더불어 현장에 오시는 선착순 50명의 어린이에게는 과자 종합 선물 세트를 선물로 드립니다. 신청 방법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샵 9030 우물정 9030번으로 바이블이라고 세 글자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시면 됩니다. 9월 12일 토요일 오후 2시에 포항 큰숲교회에서 열리는 달고 달디단 바이블.

0: HTBC 미션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나의 사랑, 나의 조국, 나라를 위한 기도. 목포 동부교회 박민 목사님입니다.
1: 전지 전능하시며 인류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 하나님 아버지, 마음껏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늘에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심 같이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모든 민족으로 성령의 역사로 하나 되게 하시며 천하 만민이 우리 민족을 통해서 복을 받게 하시고 세계 민족 위에 뛰어난 민족으로 축복하옵소서.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사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더 큰 경주, 더 나은 경주.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열어갑니다. 경주시는 삼국통일 이후 최대의 성과라 평가받는 제32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APEC을 성공적으로 이뤄냄으로써 세계가 인정하는 글로벌 도시로 도약했습니다. 이는 국민 여러분께서 한마음 한뜻으로 선진화된 글로벌 시민의식을 보여줬기에 가능했습니다.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 유치와 진행을 통해 한 단계 도약한 경주는 새롭게 출범한 민선 9기와 함께하며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열어가기 위해 더욱 앞장설 것입니다. 이 역사적 성과가 지속가능한 유산이 되도록 AI 새마을운동, 세계 경주 포럼 정례화 등 포스트 APEC 10대 연구과제를 추진해 문화, 경제, 평화 모든 분야에서 경주를 글로벌 도시로 성장시켜 나가겠습니다. 더 큰 경주, 더 나은 경주.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함께 만들어 갑시다. 이 캠페인은 경주시와 함께합니다.

알람 소리 없이 눈을 비비며 일어난 해가 뜬 아침. 창틈 사이로 스며드는 사람들의 웃음소리. 캄캄한 방 안으로 조용히 번져오는 햇살 한 줄. 이부자리 정리는 잠시 미뤄두고요. 냉장고로가 사과 한 입을 베어 무는 순간. 야, 여러분, 듣기만 해도 마음에 여유가 느껴지지 않나요? 그저 빛을 느끼고 소리를 듣고 한 입에 상큼함을 맛보는 아침을 글로 녹여봤습니다. 우리는 보통 여유를 먼 곳에서 찾곤 하죠. 일이 줄어들면, 문제가 해결되면, 형편이 나아지면 그때쯤 찾아올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어쩌면 여유는 그렇게 거창한 것이 아니라 이미 주어진 오늘을 가만히 받아들이는 마음인 것 같아요.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 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시편 118편 24절 말씀. 아멘. 시편은 말해줍니다. 오늘이라는 이 날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날이라고요. 그렇다면 이 아침은 우연히 흘러온 시간이 아니라 누군가의 손길을 지나 우리에게 도착한 하루는 아닐까요? 햇살 한 줄도, 웃음소리도, 손에 쥔 사과 한 알도 그저 스쳐 지나갈 장면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을 감사하며 기뻐하라는 하나님의 마음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니 여러분, 바쁜 하루가 다시 시작되더라도 이 아침의 여유를 마음 한켠에 담아두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오늘을 조금은 천천히, 조금은 부드럽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해요. 샬롬, 좋은 아침입니다. 여유 있게 출발합니다.

2026년 9월 1일 화요일, 9월의 첫날도 주님으로 참 행복한 아침, 김보석입니다.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시편 118편 24절 말씀,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 초대돼 그 기쁨을 온전히 누릴 수 있는 날. 살다 보면 인간에게 과연 온전한 쉼이 가능할까 싶을 때가 많습니다. 쉰다고 말하면서도 끊임없이 일을 생각하고 해결되지 않은 과거의 것들, 해결해야 할 미래의 상황들에 매몰될 때가 많죠. 아이러니하게도 스스로를 끊임없이 괴롭히는 존재가 우리 존재가 아닐까 새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에 우리를 강권적으로 초대해 주시는 것이 아닐까요? 나를 괴롭히는 자아는 십자가에 못 박아 내려놓고 온전한 나로서 하나님의 전에 나아가는 시간, 그 은혜가 우리 삶에 참 평안을 줍니다.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시편 118편 24절 말씀, 아멘. 오늘도 저희 삶에 참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기쁨으로 나아가길 소망해요. 자, 오늘은 두 글자 안식, 안식 두 글자로 출첵받겠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문자 샵 9030, 우물정 9030번으로 오늘은 안식 두 글자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선물 보내드릴게요. 이 아침 함께해 주시는 방송가족분들이 계세요. 뒷자리 9507님, 보석PD님 오늘도 반갑습니다 라고요. 귀한 인사 문자로 보내주셨고요. 2642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며 그분의 은총을 입음으로 형통을 누리는 9월이 되게 하소서. 새롭게 시작하는 9월 첫날, 샬롬 좋은 아침입니다. 기쁨으로 출석합니다. 행복한 보석PD님 안녕하세요. 오늘도 주님과 함께 즐겁고 신나는 시간 함께 만들어봐요. 화이팅! 라고 힘이 나는 문자도 우리 이륙사인님께서 보내주셨어요. 야, 우리 이륙사인님의 문자 받아볼 때면 늘 정말 행복하고 충만해지고 힘이 납니다. 이 말씀을 사모하며 또 찬양을 또 사모하며 함께 나아가는 우리 모든 방송가족분들이 계셔서 이 샬주아가 더 뜻깊고 풍성이 채워지는 게 아닐까 새삼 오늘 아침 마음이 감동이 와요. 자, 9월의 첫날인데요, 새롭게 시작된 이번 한 달도 우리 주님으로 함께 나아가요. 뒷자리 2667님께서도요, 보석PD님 9월 첫날 인사드려요. 9월 한 달도 은혜 충만해서 좋은 방송, 생명을 살리는 방송을 보내주시길 기도드립니다 라고 또 힘

민하는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자, 0688님께서도요 할렐루야 보내주셨고요. 우리 9918님 오프닝이라고요. 또 오프닝에 또 화답해 주셨습니다. 3924님 좋은 친구 좋은 방송 극동방송으로 우리 또 애청자 우리 방송하실 분들 9월 한 달 내내 행복하세요. 사랑으로 감사합니다 라고요. 3924님께서 정말 애정 가득 담아서 또 보내주셨습니다. 5833님 오늘의 출첵제시어 안식 두 글자 보내주셨어요. 우리 4420님 샬모닝 크아피디님 오늘도 주사축이라고 보내주셨습니다. 피디님 제가 지난주에 중앙사 편성국에 모든 피디님 앞으로 더치커피 원액과 초콜릿을 보내드렸답니다 라고. 와, 정말 귀한 또 예, 일을 하셨는데요. 우리 중앙사 편성국에 계신 피디님들 정말 행복하셨을 것 같아요. 늘 귀 섬겨주시는 우리 4420님 감사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5833님 출근 때마다 은혜로운 목소리 사모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와, 제가 정말 행복한데요. 저도 사모합니다. 이 아침 출근길마다 또 함께 해주시는 우리 5834님 모든 방송하실분들 덕분에 제가 더 행복하게 방송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이번 한 달도 주님으로 함께 나아가길 바라며 오늘은 안식 두 글자로 출첵 받겠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9030 우물전 9030번으로 안식 두 글자 보내주세요.

0: 매일 저녁 6시를 말씀과 찬양으로 물들이는 행복한 저녁. 오늘도 복음 왔어요에서 아주 특별한 공개 방송을 진행합니다. 뜨거웠던 여름 수련회와 여름 성경학교의 은혜, 9월에도 계속 이어가고 싶지 않으신가요? 말씀을 찬양으로 외우고 말씀의 기쁨을 체험하는 자리를 극동방송이 마련했습니다. 오는 9월 12일 토요일 오후 2시 포항 큰숲교회에서 열리는 달고 달디단 바이블 말씀암송 챌린지.
1: 말씀을 노래로 들으니 잘 외울 수 있어 감사합니다. 처음으로 말씀 찬양 노래 따라해봤는데 걱정 없겠네요. 방법이 정말 좋은 것 같아요.
0: 방송가족 여러분이 보내주신 은혜의 고백처럼 달고 달디단 바이블은 말씀을 찬양으로 외우며 우리의 마음에 말씀 한 장을 담아가는 시간입니다. 이번엔 그 은혜를 방송이 아닌 현장에서 직접 체험하세요. 다양한 선물은 물론 우리의 눈을 사로잡을 풍선 아트, 벌룬 쇼까지 준비됐습니다. 다음 세대뿐만 아니라 말씀을 본격적으로 암송해보고 싶었던 분이라면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으며 모든 행사는 무료로 진행됩니다. 공개 방송에 함께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 우물정 9030번으로 바이블이라고 세 글자를 보내주세요. 신청 가능한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특별히 현장에 오시는 모든 분들께는 여러분의 이름이 들어간 세상에서 단 하나뿐인 말씀 캘리그라피를 선물로 드립니다. 신청하실 때 이름을 꼭 남겨주세요. 더불어 현장에 오시는 선착순 50명의 어린이에게는 과자 종합 선물 세트를 선물로 드립니다. 신청 방법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샵 9030 우물정 9030번으로 바이블이라고 세 글자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시면 됩니다. 9월 12일 토요일 오후 2시에 포항 큰숲교회에서 열리는 달고 달디단 바이블 말씀암송 챌린지 공개방송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매일 저녁 6시를 말씀과 찬양으로 물들이는 행복한 저녁, 오늘도 복음 왔어영에서 아주 특별한 공개 방송을 진행합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찬양으로 외우고 말씀의 기쁨을 체험하는 자리, 극동 방송이 마련했어요. 오는 9월 12일 토요일 오후 2시, 바로 다음 주 토요일 오후 2시인데요. 포항 큰숲교회에서 열리는 달고 달리단 바이블 말씀 암송 챌린지예요. 달고 달리단 바이블은요, 말씀을 찬양으로 외우고 우리의 마음에 말씀 한 장을 담아가는 참복되고 귀한 시간입니다. 이번에는 그 은혜를 방송이 아닌 현장에서 직접 체험할 수 있어요. 다양한 선물은 물론이고요, 우리의 눈을 사로잡을 풍선 아트, 벌룬쇼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다음 세대뿐만 아니라 말씀을 본격적으로 암송해보고 싶으신 분이라면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고요. 모든 행사, 이것이 포인트인데 바로 무료로 진행됩니다. 함께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 우물정 9030번으로 바이블이라고 세 글자 보내주세요. 신청 가능한 링크를 받으실 수 있어요. 특별히 현장에 오시는 모든 분들께는 여러분들의 이름이 들어간 세상에서 단 하나뿐인 말씀 캘리그라피를 선물로 드린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신청하실 때 이름 꼭 남겨주세요. 현장에 오시는 선착순 10명의 어린이들에게는 과자 종합 선물 세트까지 선물로 드린다고 합니다. 꼭 오셔야겠죠? 9월 12일 토요일 오후 2시, 바로 다음 주 토요일 오후 2시 포항 큰숲교회에서 열리는 공개방송 달고 달디단 바이블 말씀암송 챌린지에 우리 여러분을 완전히 초대해요. 꼭 함께해 주셔야 돼요. 많은 분들께서 지금 또 바이블이라고 보내주시고 있는데요. 바이블 세 글자 보내주세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문자 샵 9030 우물정 9030번입니다. 자, 또 매주 화요일 푸른숲 성산교회 우리 최인성 목사님과 함께하며 창세기로 아침을 열어야겠죠. 창세기로 여는 아침, 목사님 지금 바로 모셔볼게요. 채널 고정.

0: 창세기로 여는
1: 아침
2: 아침
0: 매주 화요일 아침을 창세기의 은혜로 열어주기 위해 오늘도 귀한 걸음 해주셨습니다. 바로 푸른숲 성산교회 우리 최인성 목사님 오셨어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1: 반갑습니다.
0: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할렐루야. 한 주 만에 뵙지만 참 무척이나 오랜만에 뵙는 듯한 느낌. 벌써 그래요. 가족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1: 그래 한 주가 무척 빨리 오긴 합니다.
0: 근데 또 금방 왔어요.
1: 그렇죠.
0: 목사님 그간 한 주 어떻게 보내셨나요?
1: 저는 뭐 똑같은 루틴을 거의 보내잖아요.
0: 네.
1: 그래서 똑같은 일 하다 보면 어느새 새로운 한 주가 시작이 되곤 합니다.
0: 네. 네,
1: 잘 지냈습니다.
0: 할렐루야입니다. 네. 그 루틴이 있음에 또 요즘에 또 감사해지는 그런 나날들이에요. 저 개인적으로는.
1: 그렇죠.
0: 뭔가 이렇게 매일 반복되는 것 같지만 그 가운데 주님 주시는 은혜가 또 충만하더라고요.
1: 그럼요.
0: 오늘 또 이렇게 일상 가운데 기쁨을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하며 목사님 오늘 오프닝은 하나님께서 주신 안식에 대해서 한번 나눠봤습니다.
1: 네.
0: 이 곰곰이 생각해보면 우리가 쉰다고 말하면서도 제대로 휴식한 적이 있나 싶을 때가 있더라고요. 늘 해결되지 않은 것들을 고심하며 미리 걱정하고 앓는데 하나님께서 정하신 안식일 이날만큼은 나의 전에서 너희가 꼭 쉬어야 한다는 말씀이 정말 큰 은혜가 됩니다.
1: 사실 안식이라 할 때 어디까지 어느 부분까지 쉬느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0: 네.
1: 침대를 사서 잠을 자는 거는 일단은 뭐 육체가 잠을 자는 거지만 마음은 밤에도 깨어있다 그러잖아요. 아,
0: 그렇죠.
1: 마음까지 안식할 수 있는가 그리고 영혼까지 안식할 수 있는가 그리고 오늘 이게 보게 될 내용과 연결시킨다면 본질적으로 안식이 되고 있는가라고
0: 네.
1: 하는 거죠. 완전한 안식은 모든 게 우리 지정의 육체뿐만 아니라 본질상으로도 안식이 되게 되거든요.
0: 할렐루야.
1: 예, 근데 이게 어렵죠. 어려운 게 불가능하죠.
0: 네.
1: 예수님 빼고는.
0: 할렐루야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참 쉼을 얻고 싶다면 바로 예수님께로 나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1: 그럼요.
0: 마음과 우리 영혼, 이 본질적인 안식을 위해 오늘 이 시간 또 말씀을 사모하며 목사님께서 나눠주실 은혜를 사모하며 함께 나아가길 바랍니다. 2042님 오늘의 출첵 제시어 안식 두 글자 보내주셨고요. 더불어 바이블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해요. 3631님 바이블 보내주셨습니다.

0: 맞아요. 우리 또 더불어서 안식으로 이행시를 또 3631님이 보내주셨는데, 안식이 머무는 자리에 주님의 은혜가 머물고, 식지 않는 믿음으로 9월 한달 풍성한 열매 맺게 하소서. 샬롬. 와, 목사님 대단하신데요,
1: 이분은
0: 오늘.
1: 국문과를 나오셨나?
0: 이 국문과에 은혜가 한 스푼 딱 담겨 있습니다.
1: 이 재능을 좀 쓰셔야 될것 같은데요.
0: 맞습니다. 우리 3631님 대단하십니다. 네, 은혜롭고 참 깊은 또 이행시까지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푸른수 성산교회 우리 최인선 목사님과 함께하는 창세기로 여는 아침. 오늘 목사님께서 열어주실 창세기의 은혜로 변화받기를 원하며 본격적인 나눔 전에 그럼 먼저 선물 소개 듣고 오실게요.
2: 샬롬, 좋은 아침입니다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포항시 남구 효자로에 위치한 철길 과자점에서 수제 쿠키 세트를, 포항시 남구 대이로에 위치한 일봉족발 이동점에서 식사권을, 포항시 남구 동해면에 위치한 카페 테트라블럭에서 커피 쿠폰을, 포항시 북구 법원로에 위치한 포항 유소년 축구클럽에서 풋살장 이용권을, 포항시 남구 형산강 로터리에 위치한 KG 모빌리티에서 10,000원 상당 주유 상품권을, 박태준의 우리 보리 찰보리빵에서 설탕이 들어가지 않은 무설탕 보리떡 세트를, 대한민국 도자기 역사의 중심 믿음의 기업 한국도자기에서 접시 세트를, 경주시 강동면 강동로에 위치한 카페 토기장이에서 2인 음료권을, 포항시 남구 이동에 위치한 선의의 힐링카페에서 족욕 무료 이용권을, 하나님의 향기를 전하는 주식회사 코코비아에서 허브차 세트를, 포항시 남구 오천읍에 위치한 빙수랑에서 팥빙수와 팥죽 쿠폰을, 하나님께 기쁨이 되길 원하는 기업 예인수산에서 모든 국물 육수의 기본 만능 육수를, 포항시 남구 효자동 효자시장 내 위치한 향기 저장소 모소니에서 비누 그리고 아로마 제품 등으로 구성된 선물 세트를, 포항시 북구 흥해읍 양백리에 위치한 양백 597에서 직접 재배한 쌀가루로 만든 쌀 베이글 4종 세트를, 믿음의 기업 떼오 포항시 남구 효자점에서 베이커리 교환권을 선물로 드립니다. 선물로 함께 해주시는 믿음의 기업에 감사드립니다.
0: 여러분은 지금 90.3MHz 포항 극동방송 룽FM 96.7MHz 샬롬 좋은 아침입니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목사님, 지난주엔 심판은 있다를 우리 창세기 3장 5절의 내용을 통해 깊이 한번 나누어 봤습니다.
1: 그렇죠.
0: 간단하게 다시 살펴보고 가면 좋을 것 같은데, 이 죄의 보상은 죽음뿐인데
1: 네.
0: 그 이외의 보상이 있다고 이 사탄, 뱀은 계속해서 말하는 것 같아요.
1: 그렇죠. 원래 하나님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대해서 아담에게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라고 얘기했죠. 심판이죠. 아니, 죽음인데.
0: 네.
1: 근데 마귀가 와서 결코 그렇지 않으리라. 않을 것이다. 너희 눈이 밝아도 도리어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하면서
0: 네.
1: 이 죄에 대한 어떤 그 죄는 사망밖에 없거든요. 그 값은. 그리고 심판밖에 없는 것인데
0: 네.
1: 다른 것이 있다고 제시를 한 거죠. 그러니까 심판결이 부정이죠. 그렇게 했을 때 이제 그 얘기를 듣고 하와가 그 나무를 보았을 때 죽음의 나무처럼 보이지 아니하고 먹음직, 보암직,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 생명나무처럼 보였다는 것입니다.
0: 네.
1: 결국 따먹게 되죠. 우리가 그 심판교리가 부정이 되고 죽음이 없다, 심판이 없다라고 생각하면 세상이 막연하게만 낙관이 될 거예요. 그 낙관으로만 아마 충만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믿음도, 성경도, 예수님도 의미가 없게 되는 거죠. 그 심판교리를 부정하면 예수님도 부정이 되는 거예요. 십자가도 의미가 없게 되는 것이고요. 그런 그 중대한 이제 문제가 생겨지게 되는 것인데 그런 말씀 지난주에 보았죠.
0: 맞습니다. 바로 우리 사탄 마귀는요, 하나님의 진리를, 말씀을, 그딱 정해진 원리를 마음대로 임의로 각색한다는데 정말 큰 문제가 있는
1: 그렇죠.
0: 것입니다. 우리 4540님, 포서피니님 화이팅, 목사님 화이팅,
1: 네.
0: 주님 안에서 샬롬입니다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 안식 오늘의 출

0: 책 제시어 두 글자도 아주 야무지게 보내주셨습니다. 자, 지난주 내용 간단히 살펴보았고요. 오늘은 이어서 창세기 3장 7절에서 13절의 말씀을 토대로 이 죽음은 이미 그들을 추격하고 있다라는 제목의 말씀 내용을 전해주신다고 우리 목사님 건네들었는데 네. 본격적인 나눔 시작해볼까요?
1: 예, 여자가 결국 그 나무의 실과를 따먹죠. 따먹고 나서 아마 맛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네. 아마 기대가 있었을 것인데 성경에 이렇게 읽은 그 먹었죠. 먹고 이제 남편에게도 주어서 먹었는데 성경에 보면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숨었대요. 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면서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하나님 말씀하시되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네게 알렸느냐 내가 너에게 먹지 말라 한 그 나무의 열매를 먹었느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을 때 일단 먹으면 죽는다고 말씀하시잖아요. 네. 근데 먹었으나 죽진 않았죠. 네. 그렇죠. 그렇다고 당장 뭐 숨이 끊어져서 그렇죠. 뭐 쓰러져서 죽은 것은 아닌데 네. 그러므로 그 어떤 단순한 육체의 죽음만이 죽음의 전부라고 얘기를 할 수 없는 거죠. 네. 따먹으면 죽는다. 반드시 죽는다. 그럼 죽음이 찾아온 것인데 오늘 죽음이 어떤 마음으로 찾아왔는가. 일단 이들이 이제 먹었을 때 눈이 밝아집니다. 그럼 자신이 벗은 줄 몰랐던 것을 알게 되고 그리고 그 벗은 거를 알게 됐을 때 수치심이 찾아왔죠. 네. 수치심이 찾아와서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로 앞가림을 막 합니다. 앞가림을 막 하면서 그러나 그것이 뭐 몇 시간 갔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 오래 갈 수 없으니 계속 앞가림을 하다가 더 이상 치마로는 안 되겠다. 결국 나중에 그들이 하나님을 피하여서 동산 나무 사이에 숨게 됩니다. 이제 그런 장면이 본문에 나오는데요. 일단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을 따 먹었을 때 무언가가 느껴졌다는 거죠. 감지가 되었다. 네. 자신들이 느끼고 싶은 느낌을 느낀 것이 아니라 막을 수 없는 그 무언가가 느껴지기 시작했다는 거죠.
0: 아, 느껴진 거군요.
1: 그렇죠. 느껴졌다. 근데 이 느낌이라는 게 좋은 어떤 느낌이 아니라 굉장히 처음 경험하는 뭔가 사실 죽음이라는 건 이들이 경험할 수 없었던 거잖아요. 그렇죠. 처음 경험하는 수치와 불안과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 온 현대인들이 본질적으로 겪고 있는 거죠.
0: 당혹스러움도 있었을
1: 그렇죠?
0: 것 같아요.
1: 네, 당혹스러움도 있었고 이 설명할 수 없는 이런 것들을 느낄 수밖에 없는 그 이제 수동적인 존재가 되었다. 네. 그러니까 이들이 가지고 있던 주권이나 자율적인 어떤 하나님의 주신 특권 같은 것들이 사라지고 이들보다 먼저 이들을 주장하는 어떤 능동적으로 본질 행세를 하고 있는 것들이 등장을 했다는 거죠. 네. 인간이 수동적인 존재가 되었다. 이걸 성경으로 말하면 종 노릇하고 있다는 거죠.
0: 종 노릇하고 있다.
1: 종이 되었다는 거예요. 종은 자기 마음대로 못하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못하죠. 네.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가라는 대로 가는 것이죠. 이들이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서 만들었어요. 이게 좋아서 만들었을까요?
0: 아니요. 뭔가 감추고
1: 그렇죠.
0: 이렇게 수치스러우니까 자기도 모르게 이제 한시적으로 일시적인 방편을 삼았던 것 같아요.
1: 그렇죠.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대요. 거기에 좋아서 숨었을까요?
0: 아니요.
1: 아니죠.
0: 일단 숨는다는 것 자체가 좋아서는 아닐 것 같습니다.
1: 그렇죠. 좋아서 한 것이 아니고 계획에 있는 게 아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누군가 시켰고 거스를 수 없는 어떤 그 모습이 되어서 그런 것을 마지못해 하게 되는 것인데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종은 하기 싫은 건 있겠죠. 하기 싫어도 할 수밖에 없는 신분이 종의 신분 되는 거잖아요. 네. 인간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을 따먹으면서 무언가의 종이 되었다는 거죠. 그 어떤 종노릇, 성경에서는 죄의 종노릇, 사망의 종노릇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망이 또는 죄가 이들에게 있어서 드디어 왕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인간은 이후로부터 하고 싶은 것만을 하는 존재가 아닌 거예요. 네. 하기 싫은 것도 해야 되고 진짜 원하지 않지만 어쩔 수 없이 그것을 겪을 수밖에 없는 선택의 영역이 없는 절대로 등장하는 절대적인 어떤 등장하는 네. 그런 일들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종류로 탄다 그러잖아요. 이것이 인간의 이제 실체가 된 것이 첫 번째 말씀입니다. 이것이
0: 마치 그 무화과 잎을 엮어가지고 가려야 된 것처럼.
1: 그렇죠.
0: 싫은데도 한 거잖아요.
1: 그럼요. 안 할 수가 없죠.
0: 예, 이제 보여지고 눈이 밝아져서 자기의 수치가 느껴지고 보였기 때문에.
1: 그럼요.
0: 그걸 느끼고 싶어서 느낀 게 아니거든요.
1: 느끼고 싶어서 느낀 게 아니죠.
0: 자기도 모르게 느껴.

0: 진 거예요. 그래서
1: 그렇죠.
0: 아 이게 뭘까? 이 당혹스러움. 이 사망의 그늘에서 벗어나야 되는데 벗어날 수 없기에 제가 문득 든 생각에 목사님, 제가
1: 네.
0: 어렸을 때 아기 때문에 그럴 때 있잖아요. 뭐 실수도 하고 막 장난도 치다가
1: 예.
0: 잘못을 하면 그 어린 마음에도 뭔가 감춰야 될것 같고
1: 그렇죠.
0: 저희 폐부가 막 드러날 것 같은 거예요.
1: 예.
0: 근데 그래서 그 어린 마음에도 뭔가 해야 될것 같아서 꼼지락거리면서 뭔가 하면 나중에 부모님은 다 아세요.
1: 그럼요.
0: 예. 제가 그냥 또 저러는구나.
1: 예.
0: 근데 그때 당시에는 저는 그렇게 하게 되더라고요.
1: 그럼요.
0: 막 숨게 되고 내 눈을 가리게 되고 그렇게 됨으로써 나의 죄가 드러나지 않을 것처럼 여기지만 결국엔 다 드러나거든요.
1: 그럼요.
0: 그렇게 또 종노릇 하게 되는 내 자신을 바라볼 때가 참 많은데요. 아, 지금 삶의 주도권이 좀 많이 뺏기게 되는 것 같아요.
1: 그렇죠. 이게 이제 주장할 수 없는 세계가 우리에게 다가왔으며 느끼지 않을 수 없는 세계가 등장했다고 하는 것은 이미 중대한 것들을 이제 빼앗겼다는 거거든요. 우리가 기뻐할 수도 있고 웃을 수도 있지만 그걸로서 조종되지 않는 인간의 감정의 세계가 있는 것이고 여행도 가고 뭐 어떤 걸 하지만 필경은 그 자리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자리가 생겨진 거죠. 그러니까 결국 여기에서 인간이 이제 겪는 아까 안식 얘기했습니다만 안식으로 인간의 안식으로 이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이제 죽음의 문제가 등장을 한 거죠.
0: 그렇군요.
1: 예, 이게
0: 죽음이 여기서 등장했습니다.
1: 그럼요.
0: 그럼 목사님,
1: 네.
0: 죽음은 이미 우리 인간을 완전히 정복했다고 할수 있나요?
1: 그렇죠. 정복을 한 것이요. 여기 보면 중요한 말씀 하나님이 하시죠. 누가 그 너의 벗었음을 너에게 알게 했느냐, 알렸느냐? 누가 너에게 네가 벗었다는 것을 알려줬느냐? 근데 아무도 아담과 하와가 벗었다는 것을 알려주지 않았죠. 누가 알려줬을까요? 아무도 알려준 적이 없죠.
0: 네, 알려준 적이 없네요.
1: 심지어
0: 그러고 보니까.
1: 사탄도 알려주지 않았고요.
0: 예.
1: 아담이 하와가 아담에게 또는 하나님도 너희가 벗었다는 얘기를 알려주지 않으셨거든요.
0: 네.
1: 근데 그들이 그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0: 그러게요. 이게 아까도 말씀을 하신 걸 조금 미루어 짐작해 보건데
1: 예.
0: 좀 느껴진 것, 뭔가 좀 본능적으로 알게 된 건가요?
1: 중요한 단어가 나왔죠. 본능이라는 것. 새들이요. 저새 이렇게 폭풍 치는 때 이제 태풍을 때 바다 멋있잖아요. 뭐 죄송하지만
0: 멋있죠. 아,
1: 죄송합니다.
0: 물결
1: 멋있다
0: 많이
1: 그래서
0: 쫙.
1: 물결이 치니까 좀
0: 예.
1: 이색적이어서 가서 보면 갈매기들이요. 바람 맞은편으로 일렬로 일렬에 무리로 쫙 있습니다. 바다 맞은편 그 바람 맞은편으로
0: 아, 바람이 딱 오는 그 방향으로요.
1: 방향으로 반대편 그 맞은편으로 쫙서 있거든요. 갈
0: 오.
1: 때마다 제가 그 보면 이건 누가 가르쳐 준 걸까요?
0: 아니요.
1: 훈련일까요?
0: 아닐 것 같습니다.
1: 조련한 걸까요?
0: 누가 이렇게 선생으로서 하지 않았을 것
1: 아는
0: 같아요.
1: 거죠. 그거는 그들이 배우기 전에 이미 깨닫고 있는 거죠. 그게 뭐냐면 본성이고 본질인 거죠. 아담과 하와가 벗었다는 것을 누가 알려준 것이 아닌 거죠. 근데 그들이 그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식 이전에, 인식 이전에, 경험 이전에, 깨닫기 이전에 본성이 됐다는 거예요. 죽음은 경험으로 다가왔지만 이제는 경험이 아닌 거예요. 죽음은 인간의 본성이 되고 본질이 된 거죠. 누가 가르쳐 준게 아닌 거예요. 사람은 죽음을 누가 가르쳐서 아는 게 아니라 스스로 경험하고 깨닫는 본질의 세계로 이제 들어온 거죠. 수치와 도피와 이런 배척들, 이후에 뭐 여러 미움들 이런 것들은 이미 인간 안에 있는 본질로서 이제 자리매김을 한 거죠. 죽음은 인간의 어떤 객관적으로 저기 멀리 있는 어떤 무서운 호령하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의 본질로서 왕이 되었다는 거죠.
0: 이렇게 또이 해석과 풀이를 들으니까
1: 네.
0: 아 갑자기 너무 슬퍼져요. 왜?
1: 그렇죠.
0: 아 죽음이 본성이고 본질이 돼버렸다.
1: 예.
0: 이게 성경을 이렇게 딱 읽을 때 가끔 저희가 요참 의미를 모르고 막연히 그냥 넘어갈 때가 많잖아요. 특히
1: 네.
0: 창세기 부분이. 근데
1: 그렇죠.
0: 목사님께서 딱 이렇게 풀이를 해주시니까 그참 의미가 폐부를 찌릅니다.
1: 그렇죠.
0: 지금 삶이 시작됨과 동시에 마치 죽음이 보장되고 말았다라고 제게는 다가옵니다.
1: 그렇죠. 그러니까 죽음은 이제 사건으로 시작을 했지만, 그래서 뭐 사건은 피할 수가 있잖아요.
0: 그렇죠.
1: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따먹은 다음에 뭔가 이상해서 피했거든요. 피할 수는 있었지만, 장소를 옮겼지만, 죽음까지 피할 수는 없었다. 그 느낌, 수치, 불안, 염려는 계속 따라다녔거든요. 왜냐하면 이제는 죽음과 인간은 분리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죽음은 피할 수 있는 사건이 아니라 사람의 본질이 되어버린 거죠. 그 사람들은 뭐 이사를 가든 뭐 서울로 가든 아니면 포항으로 이사를 오든 여러 일들을 할수 있을지 모르지만 일평생 본질을 경험하는 거예요. 자기 안에 죽음이 있다는 것을 경험하면서 생명을 경험하는 게 아니에요.
0: 죽음을.
1: 죽음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리고

0: 이미 죽은 거죠 벌써. 그리고 나서 호흡이 끊어지고 심판과 멸망으로 이어지게 되는 거죠. 이런 그 하와가 보여주었던 이런 느낌, 아담과 하와 보여줬던 이런 느낌, 이런 동선들, 이런 대답들, 이런 선택들, 하나님에 대한 반응 하나하나는 인간 안에 죽음이 본질로서 자리매김했다. 객관적인 저 멀리 있는 왕이 아니라,
1: 왕이 아니라
0: 우리 안에 본질로 작용이 되었다는 거죠.
1: 이미 죽음이 우리 안에 마치 그 죄가 다리를 틀고 있는 것처럼,
0: 그럼요,
1: 죽음이 우리 안에 와 있는 거네요.
0: 분리가 안 되는 거예요.
1: 분리가 안 되는 겁니다. 예. 공호구사님, 샬롬 좋은 아침입니다. 9월 첫날도 샬조아와 함께함에 감사합니다. 목사님 말씀 너무 감사해요. 매번 화요일마다 새롭습니다. 화요팅 하세요 라고 네. 보내주셨습니다. 말씀을 사모하며 또 우리 목사님의 말씀을 또 토대로 변화받는 우리 공호구사님 매주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아까 목사님이 말씀하셨던 요 죽음이 본질이 되었다라는 의미가
0: 네.
1: 우리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되었다와 일대일로 대응을 하고 상응을 하네요.
0: 그렇죠. 에베소서 2장에 나오는 말씀 보면 전에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이게 분리가 될 수 없는 거예요.
1: 네.
0: 죽음을 피하면 구원인 거잖아요.
1: 그렇죠.
0: 근데 죽음을 피할 수 없는 것은 이미 죽음이 우리 안에 작용되어 있기 때문에 피할 수 없는 이제 그 실체로 와닿는 거죠. 일단 그렇게 얘기를 말씀을 드리고
1: 네.
0: 이 본질이라고 하는 단어를 제가 썼는데요. 이 본질이라는 단어가 이 물리라고 하는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1: 물리학, 물리적인 할 때 그 물리.
0: 그렇죠. 피직스라고 하죠.
1: 네. 네.
0: 그 피시스라고 하는 게 이제 그 일반적으로 본질이라는 헬라어인데 이게 피직스라고 하는 단어와 같아요. 우리가 물리라고 하는 것은 잘 모릅니다만 제1원리거든요.
1: 네.
0: 중력을 막을 수 있을까요?
1: 없죠. 누구에게나 보편 타당하게.
0: 그렇죠. 중력은 그냥 깔고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1: 그쵸.
0: 비행기가 하늘을 막 날지만 날 수는 있어도 착륙을 안 할 수는 없는 거예요.
1: 그렇죠. 다 잡아당기니까.
0: 잡아당기니까. 그러니까 인간이 잠깐의 자유를 누리는 것 같고 뭐 생명 있는 것처럼 살아가지만 필경은 다 사망인 거예요. 이건 인간의 세계 속에 들어온 그리고 각각의 세계 속에서 경험될 수밖에 없는 제1원리. 이거는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1: 네.
0: 중력을 바꿀 수는 없어요. 이거는요. 그냥 그 세계 질서인 것처럼 인간 안에 들어온 죽음이라고 하는 건 더 이상 선택의 영역이 아닌 거예요. 예, 그런 내용.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니까 본질이 죽음으로 다가오니까 죽음이 되었잖아요. 우리 네. 안에. 여기서 많은 이제 어떤 파생적인 일들이 일어나죠. 죽음이 본질이 되었기 때문에 인간은 생명을 싫어해요. 네, 생명을 싫어해요.
1: 생명을 싫어하고 배격하게 되는 거예요.
0: 그렇죠. 그리고 선한 것을 싫어하고 그 요한복음에 보면은 빛보다 어둠을 더 좋아한대요.
1: 네.
0: 인간 안에 죽음이 본질로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뭘 보면 알 수 있냐면 로마서에도 보면 1장 28절에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대요.
1: 네.
0: 교회 가기 싫어하고 기도하기 싫어하고
1: 무화과 잎을 가리고 안 숨는 것처럼
0: 그렇죠. 숨는 게 본성이 된 거죠.
1: 네.
0: 그래서 말씀 읽기 싫어하고 죄송합니다. 제가 목사라서 기도하기 싫어하고
1: 주여.
0: 이런 것들은 우리 안에 남아있는 옛사람의 습성들인데 이거 무시할 수 없는 것들이죠.
1: 옛사람의
0: 습성. 요한복음 3장에도 보면 그 정죄는 이것이니 뭐가 이 사람이 죽었느냐 정죄가 말수 있죠.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그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것이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행위가 드러날까 봐 숨었던 아담의 모습이 우리 안에 있는 것처럼 사람들은 빛을 싫어하는 거예요.
1: 빛을 싫어하는 그런 본성, 습성, 피직스가 되어버린 겁니다.
0: 그렇죠. 이것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없죠. 근데 그 죄로 말미암아 본질로 찾아온 죽음의 본질 그리고 또는 뭐 아까 물리학 얘기했습니다만 근데 그것보다 더 강한 본질이 등장한 거죠.
1: 더 강한 본질이 등장하는데
0: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1: 예수 그리스도. 아멘입니다.
0: 아멘이죠.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다. 사람이 눈을 떴어요. 오늘 본문에 선악과 알가는 나무를 그 따먹고 눈을 떠졌잖아요.
1: 네.
0: 그래서 자신의 수치와 벌거벗음과 부끄러움을 이제 경험하게 되고 본 거잖아요. 드디어 깨닫게 된 거죠.
1: 그렇죠.
0: 그런 본질에서 열렸는데 참빛이 와서 진짜로 하나님의 세계가 어떠한 세계인지 여전히 죄인들을 향해서 자비와 궁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세계를 비춰주는 거죠.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자신의 그 깨끗한 온전한 피로서 인간을 대속하심으로 말미암아 인간 안에 있는 죽음의 본질,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거죠.
1: 아멘.
0: 그래서 아까 에베소서 말씀을 드려보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는데 궁휼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면서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드신 바라 하면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을 보내시면서 죄값을

0: 예, 유대인들 죽음의 세력 무서워서 숨어 있었는데 예수께서 오셔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라. 이젠 두려워하지 말아라. 근심하지 말아라. 죽음은 너희의 본질이 아니다. 죽음은 너희를 주장할 수 없다. 죽음은 더 이상 너희 왕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에게 평강을 주시는 거죠. 이게 생명이거든요.
1: 생명입니다.
0: 예, 이거, 예, 이런 말씀들. 이것 말고도 제가 시간만 많이 주시면
1: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정말 예, 많습니다.
0: 그리고 죽기를 무서워하는 종노릇. 히브리서에 보면은 아까 예. 종노릇 얘기했잖아요.
1: 맞아요.
0: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또 그도 또한 예수님도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지닌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고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를 놓아주려 하심이라. 한평생 인간 살아가는 게 뭐냐면요, 다 죽음에 대한 종노릇이에요. 어떻게 하면 안 죽을까, 어떻게 하면 안전할까, 어떻게 하면 이 두려움이 그렇죠. 사라질까. 평생토록 종노릇하는데 여기서 메어질 수, 그 풀어나실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1: 아멘.
0: 그분만이 죽기를 무서워여 일평생 종노릇하는 인간을 자유케 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1: 네. 그래서 메인 우리 모든 이 죄인들을 죄악의 그 굴레에서 밧줄에서 벗어나게 해주시는 분.
0: 그렇죠.
1: 그 이만호 참빚이신 예수 그리스도시군요.
0: 그렇죠. 본질적으로 그 마음에 평강이 오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안식을 얘기하면서 얼마만큼 안식할 수 있는 애가 그의 믿음이고 실력이에요.
1: 아멘.
0: 그냥 뭐 편안하게 잠을 자면 몸은 편하지만 그렇다고 마음까지 편한 건 아니거든요.
1: 그렇죠.
0: 그렇죠. 또 뭐 영화도 보고 재밌는 영화 많잖아요. 영화도 보고 놀러도 네. 가고 휴가철 다 지났습니다만 휴가도 가고 그러면 뭔가 마음도 상쾌해지지만 그건 잠깐인 거예요.
1: 맞아요.
0: 근본의 본질은 바뀌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이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평강을 받으라.
1: 아멘. 네.
0: 평강이 뭐냐면 진짜 모든 문제를 해결한 그 구원의 포괄적 의미거든요.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죠.
1: 아멘입니다. 바로 본질은 본질만이 해결할 수 있습니다. 더 큰 본질로서 바로 참빚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이 죄악의 삯 가운데, 이 본질 가운데, 우리의 삶의 제1원칙이 되어버린 죽음 가운데서 다 풀려남 받게 해주셨습니다.
0: 그럼요.
1: 뒤처리 1802님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씩씩하게 인사드립니다. 매일 아침 좋은 목소리로 좋은 아침을 보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요즘 일교차가 커서 때문인지 주변에 감기 걸리신 분들이 많네요. 목사님도 피디님도 청취자분들 모두 감기 조심하세요. 오늘도 좋은 말씀 안에서 파이팅 넘치게 시작해봅니다. 아자 아자 아자 아자 파이팅이 막 느껴집니다. 목사님 힘이 느껴져요. 우리 7694님께서도요 샬롬, 요즘 묵상 내용이 우리는 살아가는 존재인가 죽어가는 존재인가였는데 마침 오늘 목사님 말씀을 들으니 정리가 되는 것 같아요. 저의 최애 코너 창세계로 여는 아침 오늘도 너무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보내주셨습니다.
0: 할렐루야.
1: 할렐루야. 아멘. 우리 뒷자리 2657님께서도요. 샬롬,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의 제시어 안식. 성경 말씀 전체에 안식을 포함한 단어가 240회나 기록될 만큼 참 귀한 단어라고 하네요. 그 중에 기록된 말씀 하나.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 도다. 히브리서 4장 3절 말씀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세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오늘 창세기로 여는 아침 우리 푸른숲 성산교회 최인선 목사님 모시고 그 은혜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 파일을 선물로 받고 싶으신 분들 요새 많으세요. 창세기라고 세 글자 보내주시면서 메일 주소까지 보내주시면 오늘의 녹음 파일 선물로 보내드릴게요. 더불어 안식이라고 오늘의 출첵 제시어도 잊지 마세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 우물전 9030 번호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목사님
0: 네.
1: 이렇게 우리가 정말 죽음의 이 종노릇밖에 할 수 없었던 이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군요.
0: 그렇죠. 우리가 아무리 도망을 가고 다른 것을 해도 이 죽음을 피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심으로 사망과 흑암의 그 어둠에 놓인 우리를 밝은 빛으로 인도하셨으며
1: 아멘.
0: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 안에는 이 본질적으로 그러니까 소유적인 거 말고요 본질적으로 변화된 걸 느껴요. 그래서 그때부터 생명을 경험하는 거예요.
1: 아멘.
0: 육신은 후퇴하지만 속사람이 이미 먼저 경험하는 생명의 세계를 경험하면서 평강이 있고 감사의 기쁨이 있는 거죠.
1: 네.
0: 기도가 즐거워지고 하나님의 나라와 이를 소망하게 되는 믿음이 생겨지고 그런 모습으로 이제 생기가 충만한 이제 그런 모습으로 살면서 천성의 천국에 대한 소망도 커지고
1: 아멘.
0: 그러니까 점점 생명을 경험하는 역사로 이어지는 것이 이제 믿음의 삶이 되는 것이죠.

0: 그게 바로 회개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1: 그럼요.
0: 완전히 전도돼서 새로운 방향으로 나가는
1: 방향이 전도가 되고 네. 나가는 거죠.
0: 죽음으로부터 저희가 매임에서 벗어나게 됨으로써 생명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1: 그렇죠.
0: 생명은 바로 우리 목사님 말씀처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1: 그럼요.
0: 목사님 문득 느끼는데 네. 요즘 세상에 참 무화과잎들이 저마다 많은 것 같아요. 죽음을 가리기 위해 나의 공허함을 가리기 위해 네. 그 잎사귀 하나하나 SNS가 되기도 하고
1: 그렇죠.
0: 어디 이렇게 뭐 좋은 영화가 되기도 하지만 결국엔 그 잎사귀들은 유한하거든요.
1: 그렇죠.
0: 다 말라서 떨어져서 결국엔 나의 치부가 또 드러나게 되면 결국엔 본질이 바뀌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1: 본질은 언제 경험하냐면요. 밤에 홀로 있는 시간에 홀로 있는 시간에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에어컨이 아니라 인터넷을 끄고 죄송합니다.
0: 맞아요.
1: 인터넷을 끄고 친구를 이제 집으로 보내고 홀로 있는 시간은 언제나 본질을 경험하는 시간이네. 거기서도 평안할 수 있다면 평안한 거예요. 세상은 끊임없이 화려한 것들을 지시해 주죠.
0: 그렇죠.
1: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음녀의 포도주잔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0: 네.
1: 그걸 마시면 뭐 마치 뭐 생명을 얻은 것 같은 거예요. 그런 건 취해 있을 뿐이지 해결된 게 아닌 거거든요.
0: 네.
1: 세상은 여러 뭐 영화든 뭐 여러 유의를 제시하는데 어떤 것들도 본질을 경험 껍데기는 가려줄 수 있어도 본질을 뒤바꿔줄 수는 없어요.
0: 네.
1: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그리고 다음에 보게 될 내용이지만 하나님이 입혀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옷으로만 인간의 모든 수치와 두려움은 다 드디어 가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0: 아멘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희에게 입혀주시는 그 옷으로만이
1: 그렇죠.
0: 저희의 모든 것이 온전해지고
1: 그렇죠.
0: 예, 다시 저희가 태어나게 되는 새로운 생명을 잃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는 줄 믿습니다. 뒤처리 9402님 우리를 죽음과 죄악의 굴레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더불어서 창세기와 이 메일 주소 보내주셨어요. 우리 3631님 창세기 오늘의 말씀 사모하며 또 세 글자 보내주시면서 오늘 목사님 말씀을 통해 성경 말씀이 새롭게 와닿아 큰 은혜를 받습니다. 이번 가정예배 때 가족들과 함께 나누고 적용하며 주님 안에서 더욱 새롭게 거듭나는 복된 가정이 되겠습니다.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1: 아 귀합니다.
0: 와 목사님 네. 말씀을 통해 이렇게 변화받는 것 이것이 바로 저희가 진정 말씀을 통해 또 말씀을 사모하는 이유이죠.
1: 그럼요. 사모하는 분들에게는 말씀은 언제나 영의 양식이 되고
0: 아멘.
1: 또 빛이 되고 등이 됩니다. 가정예배 때 이 말씀을 사용한다고 하는 거 참 귀한 선물이네요.
0: 맞아요.
1: 예.
0: 이 귀한 선물 이 말씀 녹음 파일 아직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 창세기 세 글자 보내주시고요 더불어 메일 주소 함께 보내주시면 오늘 우리 푸른수 성산교회 최인선 목사님께서 나눠주신 정말 이 선물보다 더 큰 선물 이 말씀 파일을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 우물정 9030번으로 오늘을 창세기 그리고 메일 주소 함께 보내주세요. 자 목사님 오늘은 네. 우리 창세기 3장 7장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토대로 죽음은 이미 그들을 추격하고 있다라는 주제로 은혜 정말 깊게 나눠주셨는데
1: 그렇죠.
0: 사실 한 1시간 더 나눠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 정도예요.
1: 네 그렇죠. 계속하면 되죠.
0: 예, 계속하면 됩니다.
1: 그 끝없는 도피 죽음은 이미 그들 안에서 그들을 다스렸고 끝없는 도피 계속 동으로 동쪽으로 움직이잖아요.
0: 네.
1: 근데 아무도 그걸 피할 수가 없어. 성읍을 쌓아도 노래를 만들고 무기를 만들고 그저 사람을 죽여도
0: 그렇지.
1: 해결될 수 없는 것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에만이 이 어둠의 세력은 다 사라지고
0: 아멘.
1: 본질은 생명으로 바뀌고 근심과 두려움 현대인들의 대표적인 내면의 감정이 불안이잖아요.
0: 그죠.
1: 불안 염려 사라지고 드디어 평강이 주어진 이 생명의 사건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0: 아멘입니다. 오늘은요 우리 목사님께 받은 이 말씀을 토대로 저희가 변화받기를 원합니다. 혹시라도 우리의 삶에 높은 바벨탑을 쌓았다 그런 쌓은 거 허물고 좀 내려오기를 바라고요. 무화과 잎을 많이 땄다 그거 이제 시들어서 다 사라집니다.
1: 맞습니다.
0: 이제 좀 이렇게 내려놓고 온전한 우리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아까 목사님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혼자 온전히 있을 때 그때 비로소 우리 자신이 새롭게 보이고요.
1: 그렇죠.
0: 그 가운데 우리 예수님이 오실 수 있는 그 틈이 생기게 될 줄 믿습니다.
1: 그렇네요.
0: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한 발짝 나아가는 오늘 복된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1420님 새싹분이세요. 창세기 감사합니다. 지금 새싹분들이 막 9314님 새싹분이십니다. 창세기라고 보내주셨고요. 1537님께서도요. 우리 창세기 샬롬 샬롬입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목사님 창세기 말씀에 정말 큰 은혜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4420님께서도 보내주셨어요. 모사님 이렇게

0: 말씀을 사모하면서 이렇게 창세기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정말 가슴이 벅차네요.
1: 아, 놀라운 일이죠. 감사한 일이죠.
0: 네,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1420님 메일 주소도 같이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목사님 창세기 은혜 함께 나누는데 좀 어떠셨어요?
1: 보통 이제 1장부터 3장은 막 넘어가거든요.
0: 아주 막 그렇게 되잖아요.
1: 그쵸. 성경을 읽어야겠다는 의욕이 타오르다 보면
0: 네.
1: 1장부터 막 넘어가거든요.
0: 맞아요.
1: 근데 너무 빨리 넘어가면 안 돼요.
0: 진짜 안 된다고 전매 순간 느껴집니다.
1: 그렇죠. 아니면 좀 자주 읽든지.
0: 네.
1: 그 1, 2, 3장이 사실 그 생명은 어디 있고 죽음의 원인은 어디 있는가에 대한 내용제시잖아요.
0: 네.
1: 여기서 그리스도가 등장하라는 거거든요.
0: 아멘.
1: 그래서 우리가 1, 2, 3장 재미서만이 아니라 여기에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어떤 그 죄에 대한 어떤 해답이 어떤 것인가에 대한 이 내용들을 좀잘 보시고요. 또 전체를 못 읽어도 이렇게 좀 1장, 3장까지 읽을 수 있잖아요.
0: 읽을 수
1: 그렇죠?
0: 있죠.
1: 읽어 보세요.
0: 오늘 이 말씀, 이 방송 들으시고요. 이 일정에서 3장 다시 읽으시면 새로 보일 것 같습니다.
1: 다시 읽으면 다시 들어옵니다.
0: 네, 우리 목사님의 전해주신 놀랍고도 깊은 이 은혜, 이 말씀을 오늘 받고 다시 한번 성경을 딱 펴서 1장에서 3장을 다시 한번 정독해 보시길 바랍니다. 주님 주신 은혜가 새롭게 넘쳐 흐를 줄 믿습니다.
1: 아멘.
0: 3446님께서도요, 오늘의 창세기에 또 말씀 사모하면서 메일 주소 보내주셨습니다. 목사님, 그럼 끝으로 인사 말씀 부탁드려요.
1: 현대인들, 인간이 본질적으로 느끼고 있는 내면의 세계가 무엇인지 사람들은 이제 너무 시간이 많이 돼서 모르고 있거든요. 죽음을 경험하는 겁니다. 그것을 바꿀 수 있는 것은 무화과 나무를 덧대거나 더 좋은 소재로 치마를 만드는 게 아니라 본질을 변화시키는
0: 아멘.
1: 예수님께로, 그리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보내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
0: 아멘.
1: 길밖에 없는데요. 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0: 아멘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본질을 변화시키시는 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오늘 창세기의 은혜 함께 나눠주신 우리 목사님, 그리고 함께 해주신 모든 방송 가족분들께 감사하며, 지금까지 매주 화요일 아침, 창세기로 여는 아침에 푸른숲 성산교회 최인성 목사님이셨습니다. 창세기의 높고도 깊은 은혜, 그 놀라운 비밀을 열어주셨어요. 목사님,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1: 고맙습니다.
0: 자, 오늘 또 창세기와 더불어 이 말씀, 그리고 또 사모하시면서 또 출첵 제시와 안식으로 보내주신 분들도 계시는데요. 제가 방송 마치고 개별적으로 또 당첨자 연락드릴게요. 그럼 저도 여기서 이만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제작 진행의 김보섭 PD였습니다. 지금 극동 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주님으로 아자아자 화이팅!

0: SD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0.3.

메가헤르츠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 방송입니다. HLDG 극동 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날마다 살아나는 큐티 김양재 목사입니다. 오늘 큐티인 말씀은 신명기 14장 22절부터 29절까지예요. 하나님 아버지, 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주께 받은 은혜를 이웃에게 흘려보내는 믿음을 갖기 원합니다. 말씀해 주시옵소서. 듣겠습니다. 주의 복을 받으려면 첫째,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오늘 22절에 모세는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 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라고 해요. 여기서 11조는 단순히 수입의 10%를 떼어내는 문제가 아니지요. 하나님이 주신 것 가운데 일부를 구별하여 드림으로써 내게 있는 모든 것이 원래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신앙 고백입니다. 내가 열심히 벌어서 이만큼 얻었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셔서 제가 오늘 이렇게 누릴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23절이 참 특별해요. 하나님이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라고 해요. 우리는 11조라고 하면 무조건 하나님께 바치고 나는 그저 손해본다는 생각부터 하는데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가족과 함께 먹고 누리라고 합니다. 그 목적이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이기 때문이에요. 내가 가진 것을 떼어놓으면서 이것도 내 것이 아니구나를 배우고 하나님 앞에서 함께 먹으며 하나님은 빼앗는 분이 아니라 누리게 하시는 아버지시구나를 배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배우라고 합니다. 한번 11조를 드렸다고 해서 믿음이 완성되는 게 아니지요. 돈 문제는 평생 우리를 따라다니기에 물질을 드릴 때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다시 배우는 것입니다. 24절에서는 현실적인 문제가 나와요. 하나님이 택하신 곳까지 거리가 너무 멀고 가지고 가야 할 소산이 너무 많으면 25절에 그것을 돈으로 바꾸어 그 돈을 싸가지고 오라고 하세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분께 드리려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형식을 요구하며 우리가 넘어지기를 기다리시는 분이 아니에요. 순종하고 싶은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면 순종할 수 있는 길까지 마련해 주십니다. 26절을 보면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그 돈으로 사라고 해요. 소나 양도 사고 먹을 것과 마실 것도 준비해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와 내 권속이 함께 먹고 즐거워 하라고 합니다. 이렇듯 하나님께 드리는 삶의 결론은 즐거움과 기쁨이에요. 내 소유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믿는다면 11조를 아까워하지 않고 기쁨으로 드릴 수 있지요. 내가 움켜쥐어야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신다는 믿음이 있으니 나눌 수도 있고 즐거워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결국 11조는 단순한 돈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며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 앞에서 감사히 누리는 훈련입니다. 적용해 보세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손해라고 생각하나요?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는 훈련이라고 생각하나요? 내 소득과 재산, 자녀와 시간까지 모두 하나님이 주셨음을 진심으로 인정합니까? 주의 복을 받으려면 둘째,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야 합니다. 27절에 내 성읍에 거주하는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자이니 또한 저버리지 말지니라고 해요. 왜 하나님은 11조를 말씀하시다가 갑자기 레위인을 말씀하실까요? 레위인은 가나안 땅에서 다른 지파처럼 기업을 분배받지 못했잖아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맡았기에 하나님이 친히 그들의 기업이 되어주신 까닭이지요. 그렇게 백성이 레위인을 돌보지 않으면 그들은 생계를 유지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28절을 보면 3년마다 드리는 또 다른 11조가 나옵니다. 이 11조는 성소로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각 성읍에 저장해 두었다가 사용했어요.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29절을 보면 레위인뿐만 아니라 객과 고아와 과부들을 먹이기 위함입니다. 레위인은

하나님을 전하는 사람이고 객은 머물 곳이 없는 사람이며 고아와 과부는 의지할 대상이 없는 사람이에요. 이들의 공통점은 모두 갚을 능력이 없는 가장 연약한 자들이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반복해서 이들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단순히 먹을 것을 조금 나누어 주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29절을 보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고 해요. 배고픔만 면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충분히 먹여 만족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겨우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풍성한 은혜를 더불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받은 은혜를 풍성하게 흘려보내는 것이 마땅하지요. 그리하면 어떻게 되나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는 놀라운 약속을 주십니다. 그러니 11조의 완성은 하나님께 드리는 데서 끝나지 않고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는 데까지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을 받으면 나눌게요가 입에 배었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먼저 나누면 내가 복을 주겠다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복은 단순히 물질적인 복을 넘어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이 모든 것을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복이에요. 받은 은혜를 붙들고 사는 것이 아니라 흘려보낼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범사의 복을 풍성히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내가 영적으로 육적으로 먹이고 배부르게 해야 할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는 누구입니까? 나는 받을 사람에게만 잘합니까? 아니면 갚을 수 없는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냅니까? 11조를 드리기 아까워한 욕심과 불순종을 회개하고 이제는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잘 나누겠다는 한 고등학생의 청소년 큐티인 묵상 간증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 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하고 말씀하세요. 하지만 저는 돈이 생기면 하고 싶은 것도 사고 싶은 것도 너무 많아서 11조를 내는 게 아까웠어요. 가끔 교회에서 11조에 대한 설교를 들어도 나는 교회에서 하는 게 많으니까 굳이 11조까지는 안 내도 되겠지라고 생각했지요. 그런데 수많은 날짜 중 이날 이 본문 제게 주셔서 묵상 간증을 쓰게 하신 이유를 생각하며 저의 욕심과 불순종을 회개했어요. 11조를 함으로써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라고 하시는 말씀이 저를 위해 주신 귀한 명령이라는 것도 깨달았어요. 생각해보면 평범한 가정에서 태어나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는 것 자체가 제 노력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 덕분이에요. 하나님이 제게 베풀어 주신 복으로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자들, 객과 고아와 과부를 돌보라고 하시는데 저는 제 유익과 편안함만을 추구한 것 같아요. 이제는 주변의 힘든 친구들에게 말을 걸어보는 적용부터 해볼게요. 제가 하나님이 주신 모든 감사의 조건들을 이웃과 함께 누릴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려요. 저의 적용은 아침에 가족과 함께 큐티 설교를 들을 때 딴 생각하지 않고 집중하겠습니다. 짜증나고 화날 때 잘 참아보는 감정에 11조를 드리겠습니다. 입니다. 감정에 11조라는 말이 참 와닿네요. 꼭 그렇게 적용하길 바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11조는 돈을 드리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심을 인정하는 신앙 고백이며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다시 하나님과 이웃에게 흘려보내는 믿음의 훈련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억지로 빼앗으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함께 먹고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배우게 하시는 참 아버지이십니다. 그러므로 받은 은혜를 움켜쥐는 사람이 아니라 흘려보내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우리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함께 하시는 범사의 복을 다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다고 입으로는 고백하지만 정작 내 힘으로 벌고 내 노력으로 이루었다며 움켜쥐고 살 때가 많습니다. 드리는 것을 손해로 생각하고 가진 것을 나누기보다 더 많이 쌓으려는 욕심도 있습니다. 이 11조를 통해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게 도와주시옵소서. 물질뿐만 아니라 우리의 시간과 마음과 감정까지도 주님의 것임을 인정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족과 공동체 안에서 감사히 누리게 하시고 받은 은혜를 소외되고 연약한 이웃에게 기쁨으로 흘려보낼 수 있길 원합니다. 그리함으로 우리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을 받아 누리는 저희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0: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 지금까지 우리들 교회 김양재 목사님이었습니다. 큐티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QTM 홈페이지 qtm.or.kr 또는 유튜브에서 QTM을 검색하시면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지역번호 031-705-536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0: FEBC 게시판. 이 시간에는 우리 지역 교계 정보를 안내해드립니다. 포항극동방송 평일 저녁 6시 방송 행복한 저녁 오늘도 복음 어사영에서 특별한 공개 방송을 진행합니다. 오는 9월 12일 토요일 오후 2시에 큰숲교회에서 열리는 달고 달디단 바이블 말씀 암송 챌린지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말씀을 찬양으로 배우고 즐겁게 암송하는 시간으로 말씀 찬양 작곡가 큰숲교회 김효정 사모님과 풍선 아티스트 조동식 선생님이 함께합니다. 현장에 오는 선착순 어린이 50명에게는 과자 종합 선물 세트를, 참석자 전원에게는 내 이름이 들어간 말씀 캘리그라피를 선물로 드립니다.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 우물정 9030번으로 바이블이라고 세 글자 보내주시면 신청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는 9월 12일 토요일 오후 2시에 큰숲교회에서 열리는 행복한 저녁 오늘도 복음 왔어영 공개방송에 방송가족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제7회 전국 목회자 사모 세미나가 파주 그레이스 연수원에서 10월 26일 월요일부터 28일 수요일까지 열립니다. 회비는 무료이며 선착순 100명입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031-977-8383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포항 동부교회에서 제6기 포동포동 아기학교에 함께할 지원자를 모집합니다. 9월 5일부터 11월 7일까지 공휴일을 뺀 8주간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2시까지 진행되며 축복해 아가야라는 주제로 엄마와 아기가 함께 활동하는 주간 교회학교 유아교육 프로그램입니다. 사전 접수를 받고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포항 동부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거나 휴대전화 010-9600-9125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항극동방송에서 지역교회 음향시스템 점검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미자립교회를 비롯한 교회의 음향 또는 음향시스템 운용에 어려움이 있어 도움이 필요한 교회는 샵 9030으로 점검이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신청 가능한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도움이 필요한 교회는 점검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에서는 신앙생활에 유익한 정보를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각종 집회 행사에는 이단들의 활동도 예상되니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역 교계나 교회 소식을 알리기 원하시는 분들은 포항극동방송 256-3000번, 팩스 253-9100번으로 또는 포항극동방송 홈페이지의 공지 요청 게시판을 이용하시면 무료로 공지해드리겠습니다. 또한 게시판 내용을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 우물정 9030번으로 게시판이라고 세 글자 보내주시면 안내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방송된 내용은 포항극동방송 홈페이지에서 다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0: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생명의 바람, 세상을 살리는 여성, 포항 YWCA. 포항 YWCA는 여성과 청소년이 행복한 세상, 평화와 정의의 세상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포항 YWCA 가정폭력상담소는 1998년 설립 이래 지역사회에서 가정폭력을 예방해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을 꾸려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 가정폭력 피해자들과 지역민들이 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학교폭력 가해 학생과 부모를 대상으로 특별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가족 내의 다양한 갈등, 가정폭력으로 인한 어려움 등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포항 YWCA 가정폭력상담소 277국에 5418번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정을 위해 최선을 다해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새로운 기회를 제시하고 삶의 행복을 함께 채워가는 포항 YWCA. YWCA 도전에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2: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포항 극동방송입니다.
1: 생명은 빛으로. 생명은 빛으로. 오늘 이 시간에는 포항 성결교회 김진호 목사님께서 창세기 32장 3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불을 놓아두면 끄지 못한다 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주십니다. 들으시고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3: 우리는 지난 주일에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지난 주일 말씀이 혹시 기억나시나요? 네, 어떤 상태입니까? 지난 주일 말씀도 기억 안 나는 상태. 네, 어떤 상태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사도행전 16장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함께 나눠봤습니다. 악한 영에 붙들린 사람을 살펴봤고요. 물질적 욕망에 사로잡힌 사람, 편견과 이념에 사로잡혔던 사람 살펴봤고요. 바울과 실라처럼 성령과 말씀에 사로잡힌 사람에 대해서도 함께 우리가 살펴보며 우리 모습을 하나님 앞에서 점검해 봤습니다. 오늘도 그 이후의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생각해 볼 텐데요. 오늘 설교의 제목은 불을 놓아두면 끄지 못한다 라는 제목으로 정했는데 이 제목은 제가 정한 것이 아니라 레프 톨스토이가 예전에 정해 놓은 겁니다. 톨스토이의 단편집 중에 하나에 불을 놓아두면 끄지 못한다 라고 하는 그러한 책의 내용의 단편의 제목을 그대로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원제로 직역하면 때를 놓친 불은 끌 수 없다 라는 제목의 이야기입니다. 톨스토이의 이 여러 가지 이야기들 중에 이 단편을 읽어보신 분도 계시겠습니다만은 이 불을 놓아두면 끄지 못한다라는 제목으로 번역되어진 이 내용에 보면은 주요 인물이 이반 그리고 가브릴로가 등장합니다. 이 이반과 가브릴로는 이웃 사촌입니다. 선대로부터 같이 그 마을에서 함께 담 하나를 두고 살던 친한 이웃이었습니다. 대대로 친한 집이었습니다. 가까운 이웃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이좋게 잘 지내고 있던 이반과 가브릴로의 가정에 어느 날 한 사건이 터집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 이반의 집에서 키우던 암탉 한 마리가 담장을 넘어서 가브릴로의 집에 가서 달걀을 놓으면서부터 일이 시작되어집니다. 대대로 친했던 이 이웃 사촌 집에서 달걀 하나 때문에 언쟁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달걀 달이 넘어가서 알을 낳았는데 그거 봤어요? 못 봤는데? 라고 하는 이 말에 상처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여인들의 말다툼이 남자들이 개입하기 시작하고 가정과 가문이 함께 붙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달걀 하나 때문에 서로 밀치고 아웅다웅하다가 특수염을 뽑는 다툼에 몸싸움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서로 고발하고 소송까지 했습니다. 재밌죠? 달걀 하나 때문에 대대로 이웃 사촌들이

받고 소송했습니다. 6년 동안 고발과 소송을 계속했다. 작품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때 이반의 아버지가 이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 하나님 말씀 모르니? 하나님 말씀에 용서하라고 말했고 다투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너 그만했으면 좋겠다 라고 말하지만 이 작품 속에 49세의 이반이 이 말씀을 아버지의 말씀을 성경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아 말씀은 말씀이고 나는 용서할 수 없다고 그렇게 6년을 팽팽하게 달걀 하나 때문에 싸웁니다. 7년째 되는 해에 가브릴로가 어느 날 조용히 지푸라기에다가 불을 붙여서 이반의 집에 쑥 집어넣습니다. 불행인지 다행인지 그 모습을 지척에서 이반이 봅니다. 그래서 즉시 달려가서 발로 진이기든지 아니면 물 한 바가지만 부으면 불을 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반이 불을 끄지 않습니다. 불을 슬그머니 지펴놓고 도망치는 가브릴로를 잡으러 따라갑니다. 왜요? 망신 주려고. 온 마을에 가브릴로 이놈이 원래 이래 악한 놈이라고. 우리가 달걀 때문에 소송하는 것이 이놈 때문인 것을 증명해 보이려고. 봐라, 불 지르는 놈이다. 라고 하는 것을 현장에서 잡아서 부끄럽게 하려고. 불을 끄는 것을 남겨놓고 가브릴로를 잡으려고 쫓아갑니다. 방화범을 잡아라. 불을 질렀다 하고 쫓아갈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이반의 집이 다 불타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이웃집 가브릴로의 집도 다 불타버렸습니다. 그리고 작품에 보면 마을의 절반이 불로 전소되었습니다. 그 이야기가 불을 놔두면 끄지 못한다. 때를 놓친 불은 끌 수 없다라는 이 글의 줄거리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기가 막히죠. 49세, 50세 중년의 남자들이 달걀 하나 때문에 대대로 이웃집에 살던 그 우애를 버리고 그렇게 다툼을 하고 미워하고 증오하고 그러다가 분을 이기지 못해서 결국은 불이 마을 절반을 불살라버렸다. 이 이야기 속에 톨스토이가 하고자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직관적으로 보면 아 불 끌 타이밍을 놓쳐가지고 마을 절반이 탔네? 불을 빨리 꺼야지 라는 아주 직관적인 답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톨스토이가 하고자 하는 내용의 핵심은 뭡니까? 이반의 집에 불이 붙었을 때 빨리 끄었으면 자기도 살고 이웃도 살고 모두가 행복했을 텐데 이반은 왜 그 불을 끄지 않았을까? 왜? 미움 때문이다. 당신의 마음속에 혹시 타오르고 있는 미움과 분노의 불씨가 있는데 당신은 지금 그것을 방치하고 있지 않은가? 이반처럼. 이반의 아버지가 옆에서 아무리 조언해도 그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고 자기 고집과 생각대로 계속해서 그 길을 가고 있지는 않은가라고 독자들에게 묻고 있는 내용이 바로 오늘 설교 제목을 따온 불을 놓아두면 끄지 못한다라는 이야기의 핵심 내용입니다. 마음에 미움의 불을 가지고 있으니까 결국 해를 당하고 불행을 자처하게 되었다. 그 이야기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이반이 가지고 있던 그 마음속의 불을 그대로 가지고 있던 한 사람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로 에서입니다. 에서, 야곱의 쌍둥이 형 에서, 이삭의 첫째 아들 에서입니다. 에서는 지금 마음에 불을 품고 살고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성경에 에서의 마음속에 불을 품었다는 구절이 정확하게 나옵니까?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 속에서 우리는 에서의 마음속에 불이 붙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가만히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톨스토이의 작품 속에 숨겨진 질문의 내용이 뭔지를 발견하듯이 우리는 성경 속에서 그 질문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창세기 32장 6절 말씀해 보니까 20년 동안 집을 나갔던 동생 야곱이 돌아온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에서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즉 야곱을 만나러 간다라고 하는 이 심부름꾼 종들의 이야기 속에

0: 에서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를 우리는 눈치채고 알아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동생이 20년 동안 집을 나가서 타지에서 살다가 돌아옵니다. 그러면 형이라면, 이웃집 말고 형이라면, 가족 형이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20년 만에 동생이 돌아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식사를 준비하든가. 그죠? 현수막 집에 가서 현수막을 만들어서 동생아 환영한다. 이게 여러분 보통 집에서 있을 형제지간의 이야기 아닙니까? 형이 동생이 20년 만에 돌아오는데 준비하는 것이 400명의 장정을 준비시킵니다. 400명이 누구입니까? 에서의 집에 있는 사병들입니다. 군사들입니다. 종이자 군사였습니다. 동생이 오는데 왜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나갈까? 쫙 양쪽으로 도열시켜가지고 꽃가루 펼치고 흔들면서 동생을 환영하는 퍼레이드를 하려고 400명을 준비시키는 건가요?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단번에 눈치챌 수 있습니다. 목사님 그게 뭐 성경에 그게 나옵니까? 안 나오는데 왜 그래요? 예, 저도 그런 질문들이 있어요. 야, 내가 에서를 너무 삐딱하게 보는 거 아닌가? 너무 우리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러니까 에서를 너무 우리가 궁지에 몰아넣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했어요. 에서가 설마 다른 의도가 있겠지. 동생아, 네가 기도해 준 덕분에 내가 이렇게 400명의 군사를 거느릴 수 있는 부자로 성장했다. 내 걱정하고 기도해 준다고 고맙다. 이것을 증명해 보이려고 혹시 데리고 갔는지도 모르잖아요. 아니면 동생을 맞이하고 나서 혹시 다른 곳에 가서 무엇인가를 하려고 가는 도중에 그 일이 일어났을 수도 있잖아요.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는데 왜 에서가 그렇게 했다고 생각할까? 저도 야 이거 에서한테 너무 미안한 거 아닌가 싶었는데 그 미안함을 새번역 성경이 싹 거둬줬어요. 새번역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32장 6절 새번역 성경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심부름꾼이 시작.
1: 심부름꾼들이 에서에게 갔다가 야곱에게 돌아와서 말하였다. 주인 오늘의 형님인 에서 어른께 다녀왔습니다. 그분은 지금 부하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 어른을 치려고 이리로 오고 있습니다.
0: 400명을 거느리고 오는 그 이유가 당신을 치려고 오고 있습니다 라고 새번역 성경이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아하, 지금 에서는 400명을 이끌고 가는 그 분명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바로 동생 야곱을 치기 위함이었습니다. 400명. 여러분 창세기 14장 말씀해 보면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 그돌라오멜 연합군과 싸우기 위해 몇 명의 군사를 데리고 갑니까? 318명이에요. 318명. 그돌라오멜 연합군과 싸우기 위해 318명을 아브라함은 이끌고 갔어요. 야곱이 연합군입니까? 특공대입니까? 동생 야곱을 치려고 자기 군사 중에 있는 한 분대 뭐 한 10명, 20명 잘하는 사람 뭐 한둘만 데려가도 되지 않겠어요? 근데 400을 데리고 갑니다. 이건 뭘 말합니까? 에서의 분노가 얼마나 가득 차 있는가를 증명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강력한 힘으로 단번에 야곱을 제압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400명 군사들에게 그동안 자기가 살아오면서 힘들었던 이유가 바로 이제 만나게 될 그놈 때문이라는 것을 똑똑히 보여주기 위해 모든 눈을 다 동원시켜 야곱을 만나러 에서가 지금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 상처를 받고 상처를 해결하지 못해 그 상처가 미움으로 쌓이고 증폭되어지면 사람의 통제력이 상실되어집니다. 판단하고 결정하는 능력들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판단들을 하죠. 이반이 그랬고 에서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고 가브릴로 역시 그랬습니다. 분노가 사람들을 붙잡을 때 사람들은 엄청나게 어리석은 일들을 행하고 맙니다. 도대체 에서에게 어떤 일이 있었기에 에서는 이렇게 400명

형의 군사를 이끌고 동생을 죽이려고 할까요? 창세기 27장 말씀 여러분 너무 잘 아시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이삭이 낳은 에서와 야곱. 근데 이삭이 이제 죽을 날이 가까워 왔을 때 장자인 에서에게 축복하려고 하지요. 그래서 장자인 에서에게, 야 사냥꾼 에서야, 너 가서 아주 맛있는 것을 사냥하여 내게 음식으로 가지고 와라. 내가 이제 죽을 날이 가까워서 너에게 아주 큰 축복을 해주기를 원한다. 근데 에서가 이제 사냥하러 갔잖아. 여러분 잘 아시죠? 그때 야곱이 어떻게 해요? 엄마 찬스를 씁니다. 엄마 찬스를 써가지고 아빠 입에 딱 맞는 음식을 에서가 나간 사이에 뚜닥뚜닥 만들어가지고 아버지 앞에 가져옵니다. 근데 문제가 있죠? 에서는 들사람이고 야곱은 집사람이라 목소리도 다르고, 성경에 보면 에서에게는 털이 많았지만 야곱에게는 털이 없었어. 그러니까 염소 털을 팔에다가 붙여가지고 형 에서인 것처럼 들이밀어서 시력이 약한 아버지를 속이고 야곱이 축복을 받잖아요. 그리고 에서가 와서 축복 기도해달라 그러니까, 뭐야 나 방금 축복 다 쏟아부었는데 더 이상 축복할 게 없는데 라고 하는 그 이야기,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창세기 27장의 그 이야기 말입니다. 그 일이 있었을 때 에서의 상태를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이 구절이 매우 핵심적인 구절입니다.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내가 야곱을 죽이리라. 아버지 돌아가시자마자 죽이리라. 에서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뭘 할 수 있어요? 에서가 원래 나쁜 사람 아니에요. 만약 정말 통제가 불가능한 사람이면 아버지 살아계시든 안 계시든 죽였겠죠. 그러나 아버지를 배려할 줄 아는 사람이 에서예요. 지극히 정상적인 사람이에요. 신체도 건강하고 정신도 건강한 사람이다 이 말이지. 뭐 특별하게 정신병자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미움이 에서를 그렇게 몰아가는 거예요. 에서를 살인의 현장까지 막 밀어 넣으려고 하는 거죠. 내가 야곱을 죽일 거야. 미움의 불이 에서에게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미움은요, 방치하면 그 미움이 우리의 목을 재어 우리를 사지로 몰아갑니다. 미움은 매우 강력한 칼입니다. 사람을 죽이는 힘이 거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상처를 방치하면 안 되고 상처가 미움으로 변질되는 것도 방치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창세기 4장 23절 말씀에 보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두 번째 살인자를 우리는 만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살인자는 누구죠? 가인입니다. 가인. 가인의 후손 중에 라멕이라고 하는 사람이 창세기 4장에 곧이어 등장합니다. 근데 라멕이 자기가 자랑스럽게 노래하고 외치는 이야기가 있어요. 아내들이여 내 말을 잘 들어라 라고 노래합니다.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나 죽였어. 나 살인했어. 왠 줄 알아? 나는 원래 좋은 사람이었어. 그런데 내가 상처를 받았거든. 나 원래 좋은 사람인데 상처가 나를 사람을 죽이게 했어. 여러분 처음 사람을 죽일 때 손도 떨렸겠죠. 마음도 떨렸겠죠. 그런데 여러분 상처와 미움이요 사람을 이상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사람을 죽여놓고도 당당하게 이야기해요. 타락한 가인의 후회의 본질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기가 죄를 지었음에도 그걸 당당하게 말합니다. 왜요? 나는 원래 그렇지 않아. 저희가 나한테 상처를 줘서 그래. 나 원래 그렇지 않아. 나 원래 좋은 사람이야. 내가 상처받아서 그래. 나 원래 이런 말 하는 사람 아니야. 이런 행동하는 사람 아니야. 상처받아서 그래. 라고 말하면서 살인을 서슴치 않는 이야기가 창세기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사람이요, 상처를 받고 치유받지 못하고 미움으로 변질되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이야기가 성경 속에 이해했습니다. 가인뿐입니까? 이반뿐입니까? 에서뿐입니까? 라멕뿐입니까?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상처를 주고받으면서 살고 있습니다. 혹시 지금 제가 하는 설교가 여러분들에게 상처가 될 수도 있을 거예요. 왜 날 내 이야기를 하지? 목사님 왜 날 치냐? 내가 뭐 권투 선수입니까?
UFC

선수입니까? 우리는 상처를 많이 주고받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상처를 많이 주고받을수록 사람들에게 낮아지는 게 있어요. 자존감이에요. 이거 참, 이게요, 악의 악순환이에요. 상처를 받게 되면 자존감이 떨어져요. 그런데 자존감이 떨어질수록 상처를 더 많이 받아요. 이게 계속해서 반복되는 거예요. 반면에 자존감이 높으면요, 웬만한 상처를 상처로 받지 않아요. 그냥 툭툭 털어버리고 나간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이번 주 목금토 기독교 대한 선결교회 전국 장로회 수양에 있어가지고 한 2,000명 넘게 아마 모이실 거예요. 예, 거기 둘째 날 아침에 우리 이정민 집사님이, 교수님이 거기 강의하러 가세요. 대단하죠? 근데 강의하러 가시는데 거기에서 과학에 과학도 모르는 어떤 분이, 아이고 이 교수 그게 과학적으로 맞아? 뭐 과학도 모르면서 와가지고 뭐 얘기하고 있어, 바보같이 말이야, 이렇게 누군가가 얘기를 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정민 교수님 반응이 어떻게 하겠어요? 막 울그락불그락 하면서 뭐 나보고 바보라고? 이렇게 대항하겠습니까? 웃고 말죠. 그런데 평소에 공부도 못하는 친구가 있다고 칩시다. 근데 어떤 친구가, 아이고 저건 학교 다닐 때부터 멍청했어, 하, 근데 지금도 멍청해 라는 말을 하는 것을 들었다고 칩시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학창시절부터 선생님께 구박받았던 것, 친구들에게 무시받았던 그 장면들이 파노라마처럼 쫙 지나가면서 자기를 막 누르기 시작. 아, 맞아. 그러면서 어떻게 분노가 확 올라오겠죠. 그래, 나 그때부터 그랬는데 왜 네가 지금까지 와서 나한테 그러냐 막 화를 내고 아마 친구 사이가 갈라질 겁니다. 자존감이 센 사람에게는요, 강한 사람에게는요, 그냥 오는 것들 툭툭 쳐낼 수 있어요. 아니니까, 나는 네가 말하는 그런 게 아니니까. 근데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요, 조금만 말해도 아, 자존감 때문에 상처를 받게 돼요. 상처받으면 점점 자존감 낮아지고 또 자존감 때문에 상처받고, 이게 연속이에요. 이게요, 원수마귀의 전략 중에 하나예요. C.S. 루이스가 쓴 책 중에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이 있어요. 이거 매우 재밌는 책인데 제가 지금 책을 안 가져왔는데,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C.S. 루이스의 책이 있는데 아주 재밌는 책이에요. 그 책은 뭔가 하면 스크루테이프가 편지를 썼어요. 웜우드에게, 조카 웜우드인데, C.S. 루이스가 그 작품 속에 스크루테이프가 누군지 아세요? 악마예요. 악마, 마귀예요. 마귀 삼촌이 마귀 조카 웜우드에게, 신참 마귀에게 편지를 쓰는 거예요. 33통인가 편지를 써요. 그건 뭔가 하면 어떻게 하면 인간들을 잘 미혹에 빠지게 할까 방법에 대한 레슨이에요. 조카에게 너 이렇게 하면은 인간들을 잘 유혹할 수 있어라고 편지를 계속해서 보내줘요. 삼촌이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조카가 잘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마귀로서 승승장구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막 거기 편지를 쓰는데, 여러분 그 속에 미움에 관한 것들을 씁니다. 그러면서 삼촌이 조카에게 비법을 전수합니다. 너 인간의 마음에 미움을 넣을 때 이 방법을 써라. 뭐냐? 멀리 있는 관계 없는 사람들에게는 한없는 자비와 용서를 구할 수 있는 마음을 인간에게 심어주고, 그래서 그들에게 붕 떠서 마음이 붕 떠서 나는 좋은 사람이야 라고 여기게 만들고, 동시에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미워하는 마음을 쓱 집어넣어라. 그러면 그들은 자기가 미움을 이겨내는 훌륭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계속해서 미워하게 될 거야. 이 내용을 악마 삼촌이 악마 조카 신참에게 편지로 비법으로 알려줘요. 여러분 기가 막힌 비법 아닙니까? 저 멀리 있는 사람들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고 사랑하고 자비를 베풀고 막 잘해줘. 막 다른 나라 사람, 뭐 선교지, 뭐 다른 지역 사람들, 어우 막. 그런데 나와 가장 가까이 있는 이웃, 형제, 남편, 아내, 동료 미워하는 마음을 쓱 집어넣고 그 마음이 싹 트게 해라. 그러면 그들은 혼란할 거다. 자기가 좋은 사람이라고. 그리고 계속 미워할 거다. 여러분 이 전략이 C.S. 루이스가 통찰해 가지고 쓴 그 글의 전략이 지금도 통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들한테 다 잘하죠. 멀리 있는 사람 잘하죠.

선교도 하고 막 후원금도 하고 지금도 뭐 여러분들 뭐 다른 나라 돕자 그러면 막 도울걸요? 근데 동생 도우라 그러면, 옆집 도우라 그러면, 소위 나한테 상처 준 사람 이웃을 도우라 그러면 못 들은 척 할걸요? 그러면서 우리는 스스로 위로할 거예요. 나

먼 데 있는 사람은 사랑하지만 가까운 데 있는 사람은 사랑하지 못하게 만드는 마귀의 전략에 붙잡혀서 말이지. 우리는 상처를 주고받고 미움의 불씨를 안고 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책의 결론은 이래요. 7년째 불이 다 마을이 불타고 이반이 마을의 절반이 불탄 걸 보고서 그제서야 정신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생각나는 게 있어요. 뭐예요? 지난 6년 동안 아버지가 자기에게 계속했다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봐라. 남에게 원한을 품을수록 일은 더 나빠진단다. 상대가 악하게 굴어도 선하게 대해라. 그 성경에 있는 말씀을 자기 아버지가 이반에게 계속해서 6년 동안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안 들려. 들려도 순종하고 싶지가 않아. 그런데 마을 절반이 불타고 나서 그걸 보면서 그제서야 이반이 정신을 차리는 거예요. 아, 내가 그때 그 악을 선으로 대했어야 되는데, 내가 그때 잡으려고 창피 주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불을 껐어야 되는데. 그리고는 가브릴로가 불을 질렀다는 사실을 소문내지 않고 용서하고, 결국 그 용서의 진심이 통해서 가브릴로의 가정과 다시 화해해서 또 새롭게 살아간다는 이야기가 이 책의 결론입니다. 근데 어때요? 야, 이게 가능할까? 소설에서나 가능한 일이지. 가능한. 요즘 시대에 내 삶이 이게 가능할까 싶은 거예요. 소설에서나 있는 이야기지. 소설을 써라. 여러분, 성경에도 보니까 이런 이야기들이 있더라고요. 미움의 불씨를, 미움의 칼날을 이겨낸 사람들의 이야기가 성경 속에 있긴 하더라고요. 다윗이 그랬습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수많은 적대자들과 특별히 사울 앞에서 다윗은요, 미움의 불씨를 끄는 일을 결정합니다. 근데 이 미움의 불씨를 끄는 일을 자기 스스로 할 수 없으니, 왜?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다윗이나 성정이 똑같습니다. 상처받으면 미움이 싹트기 시작하고 미움을 내 스스로 잘 이길 수가 없어요. 근데 다윗이 취했던 방법이 아주 우리에게 힌트가 됩니다. 하나님께 맡겼어요. 자기 마음도 하나님께 맡기고 상처를 준 사울과 적대자들도 하나님께 맡겼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맡겼더니 자기 마음속에 있는 미움의 불씨가 꺼지고 미움의 칼날이 사라지는 것을 다윗이 경험하게 되는 거죠. 다윗은 하나님께 맡김으로 불을 껐어요. 마치 119에 불났다고 전화해서 119 소방관 아저씨들이 불을 끄도록 한 것처럼 다윗은 그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요셉도 그랬더라고요. 요셉이 여러분 잘 아시죠? 형들이 그럼 형들이 문제라. 형들 잘 들으세요. 어른들 잘 듣고. 예. 난 천만 다행이 나는 첫째가 아니어서. 나 형님이 계시거든. 형들 잘 들으세요. 우리 집은 그러지 않았어요. 저는 이 성전에서 거짓말하면 안 되잖아요. 저는 자라면서 형하고 싸워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제가 훌륭해서가 아니라 우리 형님이 훌륭했어요. 우리 형님이요, 저를 얼마나 잘 돌봐줬는지. 두 살만은, 딱 두 살밖에 안 많아요. 근데 우리 형님이요, 지금 생각 다 저한테 양보해주고 다독 끓여주고 잘못되면 바르게 해주고. 예. 우리 형이 저보다 키도 크고 인물도 자생이고 공부도 잘했고. 예. 지금 저보다 돈도 많고 또 훌륭하고 자녀들도 잘 되고. 아, 그렇게 사니까 하나님 복을 주시더니 형들이 요셉을 팔았어요. 이스마엘 상인에게 팔려가서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옥살이를 했습니다. 그렇게 13년을 고생했습니다. 17에 팔려가서 13년, 30, 즉 애굽 총리가 될 때까지 13년 동안 그는 어둠의 터널 속에 꼭꼭 갇혀 있었습니다. 여러분, 거기에 요셉이 할 일이 뭐예요? 불씨를 키우는 일밖에 없잖아요. 그죠? 복수의 칼날을 갈면 정말 좋은 절호의 기회잖아요. 근데 요셉이 그렇게 했습니까? 아니더라고요. 요셉이 그렇게 안 했더라고요. 요셉이 어떻게 했느냐? 요셉이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다윗도 그랬고 요셉도 그랬네요. 여기에 하나님을 개입시켰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상처, 사람과 사람 사이의 미움, 마귀가 거기에 불을 집어던졌을 때 요셉과 다윗이 공통적으로 취했던 방식이 거기에 내 힘으로 안 되니 하나님을 개입시켰어요.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이건 내 영역이 아닙니다. 감정을 다스리는 건 내 영역이 아닙니다. 상처를 치유하는 건 내 영역이 아닙니다. 그거 내가 한다고 되겠습니까? 더 상처만 덧나겠지요.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요셉이 그랬어요. 예수님도 그러셨네요. 아까 여기 보니까 여기 자막이 잘못됐는데 죄송합니다. 예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도 상처받았죠. 배신당했잖아요. 예수님 잘못하신 일이 뭐가 있어요? 사실 여러분, 요셉은 형들한테 막 뭐라 그러고 고자질도 하고, 야곱도 사실은 여러분 창세기 25장에서 떡과 팥죽을 가지고 장자권을 사는 그 일을 하고 아버지를 속이고, 야곱도 여러분 귀책 사유가 있고, 다윗도 요셉도 다 귀책 사유가 있어요. 예수님은요,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처를 받으셨어요. 배신을 당하셨어요. 미움을 당하셨어요. 근데 예수님 하신 일이 뭐예요? 아버지께 또 맡겼어요.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여러분, 예수님도 요셉도 다윗도 하나님께 맡기네요. 불을 그냥 놔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겼어요. 그랬더니 에서와 이반과 전혀 다른 삶을 살아냈던 것 아니겠습니까? 불을 놔두면 끄지 못한다. 불을 놔두면 끄지 못한다. 톨스토이 작품이자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그럼 오늘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봅시다. 뭐 믿음 생활이 뭐 그렇게 뭐 영적이고 신비한 겁니까? 우리의 삶이 주님 은혜 안에서 하나하나 변화되는 것이 믿음 생활인 줄 믿습니다. 불이 작을 때, 곧 지금이 불이 가장 작을 때입니다. 여러분, 1분 지나면 불은 더 확산되어집니다. 지금 내가 발견할 때가 가장 작을 때예요. 한숨 쉬고 돌아서면 더 커집니다. 불은요, 삽시간에 커집니다. 그래서 불은요, 발견했을 때, 느꼈을 때 즉시 꺼야 합니다. 그래야 불을 잡을 수 있습니다. 잠언 17장 14절, 다툼의 시작은 작은 뚝에서 물이 새어 나오는 것과 같으니 싸움은 일어나기 전에 그만두어라. 구멍 하나 나서, 뚝에 구멍 하나 나서 물이 졸졸졸졸 셀 때 그때 막으라 이 말이에요. 그때 안 막으면 뚝이 무너져서 어떻게 막을 수 있냐. 마음속에 미움의 불씨, 증오의 불씨, 상처의 칼날, 지금 거둬들일 즉기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도 요셉도 다윗도 취했던 방식이 뭡니까? 하나님께 맡긴 거예요. 상처 하나님께 맡겼어요. 모든 것을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신 하나님께 미움 맡겼어요. 그래서 이것을 성경적 용어로 2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십자가 보혈과 은혜의 물을 부어 끄자. 아멘, 아멘입니까? 불은 물을 부어서 꺼야 되죠. 은혜의 물이 부어져야 우리 마음에 있는 증오와 미움과 상처의 불이 꺼질 줄 믿습니다. 보통 물 가지고는 안 꺼져요. 은혜의 물이 부어져야 미움의 불씨가 꺼져요. 보혈의 피로 미움을 씻어내야 미움의 불씨가, 잔불까지 다 꺼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돌을 닦고 뭐 학문을 배우고 수양해가지고 내 마음의 미움을 걷어낼 수 있는 거 아니요, 못해요. 인간은 안 돼요. 그렇게 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오직 십자가의 보혈, 은혜의 물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부어지고 채워질 때 우리 안에 있는 미움과 증오와 상처의 불씨가 꺼지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으로는 모든 것이 가능한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보혈의 은혜에 위탁해야 합니다. 은혜의 물에 덤벼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가운데 있는 미움과 증오의 불씨가 꺼지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에서가 불쌍하지 않나요? 산술적으로 에서의 이때 나이가 97세입니다. 97세. 청년이 아니에요. 분을 이기지 못하는 청년이 아니에요. 97세의 노인입니다. 그런데도 20년 동안 마음의 칼을 품고 살았어요. 20년 동안 마음의 불을 가지고 살았어요. 누가 손해입니까? 에서가 불쌍한 거예요.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는 거부가 되면 뭐합니까? 그 마음은 불로, 날카로운 칼로 가득 차 있는데 얼마나 불쌍합니까?

0: 불쌍해. 여러분, 용서 못하면, 미움의 불씨를 내가 안고 있으면 가장 손해보는 존재는 나예요. 나. 불을 내가 안고 사니 그게 뭐 행복하겠어요? 먹은들 행복하겠어요? 누린들 행복하겠어요? 움직인들 행복하겠어요? 내 안에 있는 복수의 칼이 오히려 내 심장을 찌르는데 뭐가 행복하겠어요? 먹어도 누려도 그게 뭐 인생이 행복하겠습니까? 그 원수 마귀가 노리는 지점이 거기예요. 너 돈도 가져라, 부도 가져라, 명예도 가져라, 다 가져라. 근데 미움을 가지고 있어라. 상처를 치유하지 마라. 그 원수 마귀가 우리를 죽이고 하는 거 아닙니까? 나를 위해 불을 꺼야 됩니다. 막 예수님처럼 남을 위해 불 꺼자 처음부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나를 위해 불을 끄세요. 이반이 자기를 위해 불을 껐으면 자기 집 안 탔어요. 근데 추억이 다 날아갔잖아요. 미움 때문에. 말씀을 마무리하고 하겠습니다. 불을 놓아두면 끄지 못한다. 혹시 여러분들의 마음에, 심령에 어떤 불이 타오르고 있습니까? 혹시 사람을 살리는 사랑의 불, 열정의 불이 타오르고 있습니까? 아니면 혹시 사람을 죽이는 미움과 증오의 불이 불타고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 안에서 은혜를 입어서 사람을 살려내는 사랑의 불, 열정의 불이 여러분들에게 있다면 성령의 바람으로 계속해서 지펴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은 바람, 불은 지펴내야죠. 반대로 그러나 사람을 죽이는 불이 있거든 여러분, 보혈의 물로, 은혜의 물로 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 살려놔야 될 불은 살려놓고 꺼야 될 불은 꺼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지혜로운 인생이죠. 주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불은 놔두면 끄지 못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신비에 새기고 말씀 앞에 반응할 수 있게 하시되 이반처럼 이반의 아버지의 말이 말은 옳은 줄 아나 내 감정이 동하지 못하여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반복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겸손하게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생명은 빛으로 지금까지 포항성결교회 김진호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054-272-3177번 포항성결교회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생명은 빛으로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로이스 출산준비 도움센터에서는 임신과 출산 관련 정보, 신생아 돌보기 등 예비 부모들을 위한 무료 상담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고 있습니다.

0: HTBC 미션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